0: 것이 아닌 영원히 환하게 빛나는 진리를 붙잡는 오늘 하루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1: 자,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3, 4절이에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0: 아멘. 아멘.

0: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야심찬 마음으로 오늘도 두 가지의 영적 영양제, 사랑의 뜰한 공식 영양제 보약 챙겨드려야겠죠?
1: 네. 아, 먼저 여러분들께서 힘차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말씀 씨앗 이미지 준비했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네 구절 저희가 엄선했습니다. 자, 예쁜 이미지에 또 귀한 말씀 구절 네 구절을 여러분께 전해드릴 테니까, 자, 항상 말씀드리죠. 최소한 여러분께서 이제 하루에 네 구절의 말씀을 좀 붙잡고 나아가시면 이제 일단은 큰 힘이 될 것이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여러분께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떤 말씀 구절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 구절씩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첫 번째 말씀은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0: 아멘. 아멘. 아멘. 말씀을 읽고 또 계속해서 묵상하면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1: 네. 네,
0: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여러분께서 당장 딱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계속 꺼내서 읽어보시면 큰 은혜가 될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21절 말씀 오늘 저희가 잠시 언급했었는데,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1: 아멘.
0: 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내가 만물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줬는데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뭐가 있겠느냐? 라는 하나님의 당부가 아닐까 싶어요.
1: 네.
0: 자, 그다음 말씀 또 준비했잖아요.
1: 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0: 아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거 우리가 말씀으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 전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1: 아멘.
0: 아멘.
1: 네, 피디님께서 처음에 주식 말씀하셨잖아요.
0: 아, 네네.
1: 약간의 흔들림이 있었는데
0: 아,
1: 이 네 가지의 말씀을 또 선포하니까 정신이 바짝 듭니다. 네, 이렇게 하나의 주제와 메시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묵상할 수 있도록 네 가지의 성경 구절을 선정했습니다. 받기 원하신 분들은 샵 9330번으로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오늘 사랑에 대한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만 자유롭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자, 오늘 마침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1: 네.
0: 요즘에 뭐 워낙 미세먼지부터 해가지고 또 송화가루 날리고 해서 이제 비를 간절히 기다렸던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1: 네.
0: 오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자, 비가 내리면 말씀이 더 잘 자라날 줄 믿고
1: 아멘.
0: 여러분 이 단비 속에서 씨를 심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단비 저로 왜 말씀의 씨앗을 심을 기회가 주어졌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담은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씨앗, 네, 씨앗이라고. 아, 말씀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 계신데 씨앗이라고 문자 주셔야 됩니다.
1: 네, 씨앗.
0: 네, 씨앗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감동과 교훈을 가득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1: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고 저희가 항상 주장하고 있는데요. 자, 말씀 씨앗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것 동시에 또 오늘 또 씨앗 이미지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기도문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의 기도로 일상을 바로 세우고 여러분의 삶의 기도의 물꼬가 진심으로 트이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사랑에 뜰한 오늘의 기도문 나눔합니다.
1: 네,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께 또 오늘의 기도문을 나눠드릴 건데요. 매일 저희가 여러분들께 방송 키워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기도문을 또 받기 원하신 분들은 그 키워드를 넣어서 샵 933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는데요. 답장으로 기도문이 전송됩니다.
0: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키워드가 공개가 된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보이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멘 아멘 아멘 하시면서 강민영님께서 굉장히 계속해서 문자를 남겨 실시간 채팅 참여해 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또 함께하고 계시네요. 최혁준님께서도 함께하고 계시고. 자, 아무튼 지금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지금 공개가 됐어요.
1: 네. 자, 오늘의 키워드는 좀

0: 색다른데요?
1: 그렇습니다. 성경 속에 절대 등장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는 잘 들으셔야 된다라는 거. 자, 일단은 힌트를 단서를 하나씩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첫 글자 어떻게 시작하는지 공개해 주시죠.
0: 네, 홈입니다.
1: 홈. 그렇습니다. 오늘 갑자기 무슨 홈이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저희가 프로그램 시작할 때 어떤 이야기 남겼는지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는 근데 이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금메달을 딴 선수가 동메달을 딴 선수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금메달을 딴 선수가 지역의 초등학생 대회에 어떤 1등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뭐 그런 이야기 했는데 같은 맥락으로 야구에서 이것을 한 선수가 그냥 안타 치거나 한 선수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0: 네.
1: 그런 이야기 했는데요.
0: 네. 야구장에 갔을 때 이 네. 소리를 들으면 속이 시원하죠.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야구 좋아하십니까, 집사님?
0: 아, 싫어요.
1: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야구를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하는데요. 자, 야구 용어군요.
0: 네.
1: 집사님. 야구 용어. 네. 그리고 홈으로 시작한다. 그렇습니다. 이 주자가 1루, 2루, 3루에 다 채워져 있어요. 채워져 있을 때 이것을 딱 하면 4점이 나옵니다. 그것을 말루 땡땡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키워드 공개해볼까요? 오늘의
0: 네.
1: 키워드
0: 홈런입니다.
1: 홈런! 그렇습니다. 자, 야구에서 홈런 친 선수가 안타 친 그것도 이제 그냥 홈런이 아니죠. 우리가 이제 구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 좀 적용을 해본다면 이게 정말 질 수밖에 없는 경기였는데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경기였는데 역전 말루 홈런이 터진 거죠. 이야, 엄청
0: 근데 오늘 키워드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 아,
0: 이 안에 홈런이라는 이 단어 안에 정말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1: 아, 맞아요.
0: 방금 PD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어떤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예.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홈런을 쳤을 때 예.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며 살 수 있지 않을까
1: 그렇습니다.
0: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1: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홈런을 친 선수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쳐주셨어요.
0: 그럼요.
1: 홈런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정말 세상에서 이제 정말 내야 안타 쳐가지고 겨우겨우 전력질주에서 일루 가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나. 우리가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어제 희망 프로젝트가 또 생각나는데요. 오직 네. 예수 그리스도. 아.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았을 때 우리는 인생의 홈런을 칠 수 있을
1: 그렇습니다.
0: 거라 믿습니다.
1: 그래서 오늘 키워드 홈런이고요. 샵 9330번 홈런. 그리고 씨앗 이미지도 빼놓지 말고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0: 네.
1: 샵 9330번 씨앗 그리고 홈런 각각 문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찬양 한 곡 듣고 와서 문자 소개하겠습니다.
1: 자, 철로 역정 천국을 찾아서 OST예요. 네, 헤리티지가 불렀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0: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FM 93.3MHz 청주와 충북 지역 FM 104.7MHz 대전 극동방송을 통해서 사랑의 뜰한 방송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저는 박은영 집사고요.
1: 네, 저는 박은영 집사님과 함께하는 파트너입니다. 장찬희 PD입니다. 자, 이번 주 인사말이 참 너무 감동적이죠?
0: 네. 생명을 받은 자에서 생명을 전하는 자로 나아갑시다.
1: 네. 네. 어제 저희가 이제 그 특별심사위원을 모시고 이제 콘테스트를 진행해서 또 선정된 네. 인사말입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네요.
0: 네.
1: 생명을 받은 자에서 생명을 전하는 자로. 홈런 친 자로서. 홈런을 대신 쳐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당당함과 그 감사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0: 네. 제가 어제 TV를 봤는데요. 예. 한 MC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말은 자신감이래요.
1: 아, 예.
0: 일단 자신감을 갖고 배틀해요. 그러니까 아. 우리가 생명을 전하는 자로서 일단 자신감을 갖고 생명을 전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힘이 있을 거라고 아, 생각이 드는데요.
1: 근데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들도 어떻게 보냐면 자신감 있게 전하면 설득력이 생길 텐데
0: 네.
1: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을 자신감 있게 내뱉으면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겠다라는 네, 그리고 생각이 드네요.
0: 늘 저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1: 맞아요.
0: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생명을 전하리라 믿습니다.
1: 하늘과 땅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0: 아멘.
1: 네, 우리가 이제 움츠러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 약간 찬양에 나가는 동안 이런 생각 문득 했거든요. 이제 그 오늘 키워드가 홈런이잖아요.
0: 네.
1: 이 홈런이다 보니까 약간 이런 과거에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야구에서 땅 쳤는데 이게 본인은 홈런이라 생각을 못했나 봐요.
0: 아.
1: 땅 치고 나서 그게 홈런 넘어갔는데 전력 질주를 한 거죠. 그래서 홈런 치면 이제 그 굳이 전력 질주 안 해도 되는데 전력 질주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홈런의 가치를 모르고 그렇게 세상에서 전력 질주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왕의 자녀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홈런을 친 사람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나아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문득 해봤습니다.
0: 저는요 아까 키워드 소개할 때 그냥 홈런 이렇게 소개했잖아요.
1: 네.
0: 갑자기 우리 장 PD님께서 힘있게 홈런 아. 그 목소리로 한번 키워드를
1: 아 제가 왜
0: 외쳐주시면 어떨까?
1: 아, 캐스터처럼
0: 네.
1: 어 넘어가나요? 홈런. 어, 굉장히 갑작스러웠지만
0: 문자
1: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키워드 홈런입니다. 홈런 어, 듣기만 해도 막 힘이 나네요.
0: 네 힘을 예, 냅시다.
1: 그렇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마치 우리에게

0: 정말 9회 말 역전 말루 홈런과 같다 라는 그 맥락 속에서 오늘 키워드를 홈런이라고 정했고요. 기도문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씨앗, 네, 말씀 씨앗 이미지. 오늘 씨앗 이미지도 너무 좋죠?
1: 네, 네, 오늘은 민들레입니다. 네. 아, 너무 예쁜데요?
0: 네, 말씀 9절 또 여러분께서 잘 묵상하시고 또 하루를 잘 세워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204 2번님 문자네요.
1: 네, 샬롬. 베란다 창문 밖으로 비가 촉촉히 내리는 아침 성령의 단비가 되어서 모든 근심 걱정까지도 씻어서 내려가는 비가 되어서 평안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그렇습니다. 불신앙의 미세먼지들이 말끔히 정말 맑게 씻겨지는 그런 오늘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1: 네.
0: 자,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말씀 씨앗으로 넉넉히 이기기를 원합니다. 8457번님 문자
1: 네,
0: 주셨고요.
1: 3013번님께서는요. 단비를 내려주심이 우리의 사막과 같은 황량한 마음에 주님의 성령 씨앗 비로 촉촉히 적셔주심 같습니다.
0: 이야, 표현 자체가 시적입니다. 정말 아우, 감사합니다. 자, 성령의 단비를 저에게 쏟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4464번님께서. 아, 저는 근데 오늘 비 오는 거 보면서 그런 네. 생각했거든요. 저희 방송사에서 이제 앞마당에서 행사를 지난주인가쯤에 했어요. 했는데, 그때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외부 행사다 보니까.
1: 아.
0: 그래서 이제 그 송악가루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안내하시는 이제 장로님께서 계속 이제 그 호수로 물을 뿌렸던 거죠. 물을 뿌리는데도 이제 잘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네.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치우는데. 근데 와, 오늘 하나님의 스케일을 봤어요. 천하 만물 가운데 비를 내려주시는데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 역시 스케일이 다르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간적 방법으로 호수 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구나라는 것에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1: 네,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행하면 내가 하는 거지만 네.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일을 해주신다고요.
0: 그러니까요.
1: 네, 네,
0: 하나님의 스케일에 우리 맡겨보자고요.
1: 네, 아멘, 아멘.
0: 자, 그리고 1234번님 이제 네. 씨앗 네, 비오는 아침 씨앗 받고 어린 천사들 만나러 갑니다. 말씀 씨앗을 바탕으로 사랑의 이야기 보따리 풀고 올게요. 와, 말씀에 대한 생생한 그 간증들을 아이들에게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 보따리 성경 이야기 많이 좀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0165번님 문자 좀 소개해 주실까요?
1: 아, 마음이 조금 힘드신 것 같은데요. 그 원치 않은 불안이 며칠 전부터 힘이 들게 하는데 극동 방송으로 하루하루 버텨냅니다. 감사합니다.
0: 아, 감사합니다.
1: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어제 우리 심사위원분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사망의 어두운 권세에서 이 극동 방송의 그 복음을 통해서 다시 생명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0265번님의 마음 가운데 모든 불안들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과 감사가 흘러넘치길 또 소원합니다.
0: 자, 복음에는 힘이 있죠.
1: 네.
0: 그 복음을 붙잡는 자 결코 실족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시편 말씀에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이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1: 네.
0: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힘이 솟아날 줄 믿습니다. 지금 0806번님께서 청주 비가 오고 있습니다. 홈런이에요. 비도 홈런이죠. 네. 자, 3997번님.
1: 네, 단비가 오는 아침이네요. 마음의 심을 씨앗 주세요.
0: 잘 받으셨죠? 자, 오늘 또 우리의 믿음이 천국까지 구원의 홈런으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4464번님 어플로도 참여해 주셨고요.
1: 네.
0: 5776번님.
1: 네, 은혜의 단비가 오네요. 말씀의 씨앗 모종 심는 대로 쑥쑥 자라서 많은 수확 이루어질 줄 알길 믿습니다.
0: 아멘, 아멘. 많은 수확. 그러니까 100배부터 시작하잖아요. 100배, 60배, 30배, 네, 최소 30배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홈런 시원하게 쭉쭉쭉 뻗어나갑니다.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도 주님의 말씀 많이 읊조리고 주님의 은혜 많이 많이 받아서 하루하루 감사하는 나날들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0: 이런 내용이 근데 기도문에 담겨 있어요.
1: 아.
0: 오늘 기도문 받으시고 여러분 삶에 선한 기도의 물꼬가 잘 트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세상에서 예수님 방망이로 홈런 치고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3848번님께서도 문자 주셨고요. 9484번님.
1: 저도 달리기에서 금메달을 땄다가 동메달을 땄을 때가 생각나

0: 는데요. 생명을 받았으니 저도 감사한 마음으로 홈런.
1: 할렐루야. 아 근데 이분 정말 달리기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 금메달도 따시고 동메달도 땄던
0: 또 어떤 분이 보내주셨네요.
1: 야, 할렐루야. 어, 진짜로 금메달 땄던 그 현장의 생생한 사진을 또 보내주셨어요. 멋집니다. 자 흐르고 있는 찬양입니다. 윤상은의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이 찬양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저희는 얼른 좀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집사님 저희 키워드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0: 네 오늘의 키워드는 홈런입니다. 홈런 샵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기도문 나가겠습니다.
1: 자 그리고 말씀 씨앗 이미지도 샵 9330번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찬양 한마당 시간으로 찬양 듣고 이어갈게요.

0: 일상의 모든 순간에 찬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1: 고품격 찬양 토크쇼 사랑이들한 찬양 한마당.
0: 자, 사랑이들한 매주 화요일 일부 시간에는 찬양을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요. 라이브로 찬양도 불러드릴 겁니다.
1: 네, 우리 사랑이들한 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참여가 있어야지만 이 코너가 또 진행될 수 있으니까요. 아무쪼록 많이 많이 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0: 자, 이 시간 찬양 한마당에 함께 하시는 소중한 분들이 계십니다. 아, 오늘은 이제 소수정예로 함께하게 됐습니다. 아, 지난주에는 저희가 뭐 이제 어린이날이다 보니까 좀 특집 방송을 좀 진행을 했는데 드디어 찬양 한마당 다시 또 문을 열었습니다. 각자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기명 전사입니다.
0: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오!
0: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명. 그렇습니다.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명 전도사님 함께 하시고요. 자, 아영자매님, 제가 아직까지 아영자매님 찬양은 찾지 못했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3: 네, 안녕하세요. 건반 치는 김아영 자매입니다.
1: 아,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0: 자, 네. 아, 김아영은 이름을 찬양 가사를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아,
2: 네. 피디님 잘 찾으실 것 같아요, 근데.
0: 아, 그래요?
2: 네.

0: 제가요?
1: 네, 능력치가 네. 만렙이시니까.
0: 아, 제가요? 알겠습니다. 아, 제가 예전에 그런 건 있습니다.
1: 네.
0: 제가 그, 이길자님은 찾은 적이 있어요.
1: 아, 이길자. 아~
0: 이길자. 그,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네. 거기에 보면,
2: 아~
0: 예, 거기에, 예, 그를 이길자, 아무도 없네. 이길자님 계십니까? 네. 했던 적은 있습니다.
1: 아.
0: 민망하네요.
1: 네.
0: 알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1: 네. 아,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또 저번 주에 이제 그 어린이날이어가지고
0: 네.
1: 쉬었잖아요, 저희는.
0: 예.
1: 그래서 이제 저는 또 그 전에 또 못 오고.
2: 예.
1: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 지금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0: 어, 근데 지금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1: 네.
0: 우리 전도사님이 그리 설레는 어떤 표정은 아니신 것 같다라고 아, 생각하실 것 같은데.
1: 지금 굉장히 설레는 그 아, 느낌입니다.
0: 네. 아, 우리 박 집사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1: 네. 네, 네, 괜찮습니다. 네.
0: 자, 정말 우리의 좀 어떻게 본다면,
1: 네.
0: 그, 저의 이야기에 너무 잘 웃어주시는
1: 네.
0: 우리 김하영 자매님. 오늘도 벌써부터
1: 그쵸.
0: 많이 웃고 계신데, 오늘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피디님, 그럼 오늘의 주제를 또 좀 알려주셔야죠.
0: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또 찬양을 신청해 주셔야 되니까,
1: 네.
0: 이제 오늘의 주제를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우리 집사님 공개해 주시죠.
2: 네, 오늘의 주제는요, 5월을 닮은 찬양입니다.
0: 네. 5월을 닮은 찬양.
1: 네.
0: 지금 5월이지 않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가정의 달이라고도 하고, 또 계절의 여왕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5월 하면 떠오르는 찬양, 5월이 되면 생각나는 찬양, 5월을 닮은 찬양 많이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참여하면 되죠?
2: 네, 샵 9330번으로요. 자유롭게 그 찬양의 제목을 또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그러면 저희 이제 멤버들의 어떤 찬양들
1: 네.
0: 저희가 한번 소개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이제 각자의 곡이 선정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최소 두 곡은 일단 선정을 하니까.
1: 그렇습니다.
0: 네. 우리 이기명 전도사님과 이제 아영 자매님과 제가 이제 딱
1: 네.
0: 각각 찬양을 추천하면 세 곡 중에 두 곡은 선정이 될 테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확률이 높다.
1: 아, 두 곡이나 하나요?
0: 그렇죠.
1: 아, 그렇죠. 네. 네. 아.
0: 자, 그러면 아영 자매님 어떤 찬양 오늘 생각하셨을까요?
3: 저는 찬송가인데요.
0: 아, 좋아요.
3: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0: 나의 사랑하는 책. 네, 어,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3: 아,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이제 가사에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이 가사가 유독 생각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네,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0: 아, 이 책 중에 있으니.
3: 네.
0: 그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1: 그렇죠.
3: 네, 그래서 아. 불렀습니다.
0: 아, 와. 좋네요. 나의 사랑하는 책은 이제 계절에 상관없이 많이 불리는 찬양인 것
1: 맞아요.
0: 같긴 해요. 근데 5월엔 특히 또 많은 분들이 사랑을 받는 찬양인 것 같은데.
1: 그 또 상상력을 펼쳐보면은 그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딱 성경 말씀을 읽어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그 느낌.
0: 아,
1: 아 너무 평온하고
0: 네.
1: 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계절 봄과 같은 느낌이
0: 그쵸.
1: 딱 어울릴 것 같은 느낌.
0: 근데 약간 이게 좀 풍경이 아들과 딸 풍경이 좀 다르긴 해요.
2: 아.
1: 그렇죠.
0: 딸은 좀 가만히 앉아서 좀 약간 잘
1: 맞아요.
0: 그 찬양을 듣는 네. 느낌이 있는데 아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그쵸. 막
1: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0: 지금 성경 읽고 있잖아. 가만히 있어.
2: 다들 경험담이십니까?
0: 경험담이긴 합니다. 아, 우리 근데 오늘 선곡은 선정은 이제 우리 박은영 집사님께서 네. 해주실 거기 때문에
1: 그쵸.
0: 자 그렇다면 우리 이기명 전도사님 어떤 찬양 생각하셨을까요?
1: 아, 저는 딱 듣자마자 약간 계절과 비슷한 느낌이고
0: 네.
1: 또 오늘 비가 올 줄 모르고
0: 네.
1: 이게 선정을 했는데 마침 또 비가 와요.
2: 네.
1: 그래서 빈들의 마른 풀 같이
0: 어, 그래요?
1: 네. 약간 선정을 해봤습니다.
0: 여기 와서 선정하신 게 아니냐는 아니, 의심이 절, 들긴 하는데
1: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0: 아, 네.
1: 네.
0: 아, 이유가 뭘까요? 네.
1: 아, 이 저희 마음 가운데 어쩌면 메말라지고 시들어진 그런 땅에 단비가 내려서 정말 그 시들어진 땅이 다시금 소생하는 그런 우리 삶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0: 아 네. 너무 좋습니다.
1: 또 봄이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2: 네.
0: 일단 저도 좀 생각 지금 근데 9484번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책 바로 오. 또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방송가족분들께서 보내주시는 문자가 이제 이 코너에서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많이 좀 5월 하면 떠오르는 찬양인데 추천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샵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 자, 오늘 이제 제가 생각한 찬양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찬양은요.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저는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1: 저 가정의 달이니까.
0: 그렇죠.
1: 네.
0: 약간 좀 1차원적으로 접근해봤습니다.
2: 좋아요,
0: 여러 가지
2: 좋아요.
0: 생각했다가 그럼 좀 자녀를 축복하는 좋은 찬양을 생각해볼까? 아니면 부모님을 떠올릴 수 있는 찬양이 좋을까? 뭐 이런저런 생각해보다가 그냥 우리 가정을 좀

0: 즐겁게 노래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곡이면 어떨까 싶어서 저는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이 찬양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박은영 집사님,
1: 네.
0: 저희가 세 곡을 공교롭게도 다 찬송가 찬양이네요.
1: 네.
0: 빈들의 마른 풀같이 이제 이기명 전도사님이시고요. 그리고 우리 아영 자매님께서는 나의 사랑하는 책 추천해 주셨고 저는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이었는데 세 곡 중에 두 곡.
1: 두 곡.
0: 네, 두 곡입니다. 아. 선정해 주시면.
1: 아, 어떻게 피디님 죄송해요.
2: 아, 죄송하다는
0: 아니, 아니 그렇게 벌써 이제.
2: 바로. 네.
0: 아, 빈들의 마른 풀같이와.
1: 네, 전도사님 너무 오랜만에 나오셔가지고 네. 일단 아. 또 찬양 또 듣고 싶고 또 우리 아영 자매님 늘 준비된 또 자세로 나오셨기 때문에 또 우리 피디님 죄송해요.
0: 아, 네. 괜찮습니다. 오늘 틀면 되죠? 오늘 저
2: 아, 그런 방법.
3: 피디님은 그런 방법 있으시죠?
0: 틀면 아. 되죠.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은 제가 음원으로 네. 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빈들의 마른 풀같이와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책. 예, 5월을 닮은 찬양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함께 부를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5월 예, 감사하기 좋은 계절 아니겠습니까?
3: 맞습니다.
0: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이고요.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 같습니다. 자, 라이브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보컬 라인이 이제 해림 자매가 빠졌지만
3: 맞습니다.
0: 그 빈자리를 또 이기명 전도사님과
3: 그렇죠.
0: 아영 자매님 그리고 객원 보컬 박은영 집사님께서 네. 잘 채워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3: 그렇습니다.
0: 자 함께 찬양하고 즐겁게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아, 좋네요. 와. 정말 근데 나의 사랑하는 책 이 찬양이 참 네. 진짜 5월을 닮았다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됐어요.
1: 맞아요. 네. 진짜.
0: 정말 이 풍경이 가정에 가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정말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 해주셨다는 거잖아요. 옛날 이야기처럼 성경에 이런 일이 그쵸. 있었다 하면서 막 아, 이 풍경. 그리고 다니엘의 경험과 자 봐봐 다니엘이 정말 그 이런 왕의 조서가 내려졌는데 보란 듯이 문을 열고 있잖아. 네. 예루살렘을 네. 향하여 이렇게 기도했다. 네. 멋지지. 약간 네. 이런 거. 약간 이제 우리 박은영 집사님께서 지금 약간 좀 오묘한 표정을 지으셨거든요.
3: 아니에요. 이런 경험이 없으신 분은 네. 본인이 자녀들에게 해주면 된다 이런 네. 생각을 하고 그쵸. 있었어요.
2: 맞아요.
0: 네. 이런 풍경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아 그리고 전 감동 제가 예. 이게 문득 진짜 약간 감동적으로 울컥하게 다가왔던 가사가 네. 어머니가 읽으면 눈물 많이 흘린 거. 이 삶의 모습.
3: 맞아요.
0: 아, 이런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이어지겠구나라는
2: 맞아요.
0: 생각을
2: 맞아요.
0: 하면서
2: 네. 이 신앙이 믿음의 유산이잖아요.
0: 맞아요.
2: 그렇죠. 네. 이 유산을 잘 물려줘야지 네. 다음 세대가 또 살아날 줄 믿습니다.
0: 아멘. 아멘. 아멘. 자,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 또 5월을 닮은 찬양대 신청해 주셨는데 저희가 하나하나 또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샵 9330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돼요. 이제 5월을 닮은 찬양. 5월 네. 하면 떠오르는 찬양대 많이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를 바라보며 그날의 고백하네. 예, 9484번님께서 이 찬양 신청하시면서 약간 선회하셨어요. 나의 사랑하는 최고. 네.
2: 아, 그러게요.
0: 아, 그렇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자, 0360번님, 우리 박은영 집사님 네. 소개해 주시죠.
3: 5월은 많은 곡이 있지만 찬송가 저 장미꽃 위에 잇을 신청합니다. 5월에 피는 장미가 생각납니다. 장미의 새콤함으로 오늘도 새콤 달콤 보내렵니다.
0: 아, 표현이 너무 감각적이네요. 아. 자, 저 장미꽃 위에 잇을 장미의 계절이 또 5월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네 신청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1934번님, 네. 우리 주님 모신 가정. 네, 또 가정의 달이니까 이게 또 번호가 멋지네요. 555장입니다. 우리 아영 자매님 리액션 감사합니다. 5238번님 문자 네, 소개해볼까요?
3: 예수 사랑하심 가능할까요? 빗길에 완전하게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
0: 완전하고

0: 또 안전하면서 평안한 하루 다 보내시면 좋겠고요. 자, 9484번님 오늘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는데요. 네. 꽃들도 또 신청해 주셨습니다.
1: 꽃들도.
0: 자, 6360번님께서 네. 또 신청해 주셨는데요.
1: 주하나님 제시 모든 세계 찬송가 79장 신청합니다. 내리는 비에 피어나는 예쁜 꽃들이 아름답게 주님을 찬양하듯 저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0: 그리고 9191번님께서 날마다 주와 멀어져 찬양 신청해 주셨고.
1: 멀어져. 멀어져? 네. 와.
0: 그리고 찬송가 275장 신청해 주셨고. 자, 이 곡이 안 나오나 했습니다. 네. 2096번님.
1: 네.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신청합니다.
0: 그렇습니다. 이 찬양까지 신청해 주셨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좀 찬양을 좀 함께 불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박 집사님께서 이제 어떤 찬양을 부르면 좋을지 좀 추천해 주시면 또 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저는 장미가 피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래서 장미꽃 위에 있을.
0: 저 장미꽃 위에 있을.
1: 네. 듣고 싶은데요.
0: 지금 김영 전도사님과 아영 자매님께서 굉장히 바삐 막 검색하셨는데
2: 그렇죠?
0: 이 곡을 검색하셨을까요? 어떠실까요?
2: 네, 했습니다.
0: 네, 찬송가 442장이네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이 찬양 함께 또 부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아멘.
1: 아멘.
0: 아, 좋네요. 이 찬송가가 주는 묵직한 울림이 있는 것 같아요.
2: 네.
0: 그리고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우리 박은영 집사님의 선곡이 탁월했다라는
2: 맞습니다.
0: 라는 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 계속해서 찬양 신청해 주시고 계신데 또 소개해 볼게요. 3994번님 문자네요.
1: 네, 오늘이요. 유진이 생일입니다. 축하드려요. 건강하게 잘 지내길 바라고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신청합니다. 유진아 생일 축하해. 엄마가 축하해요.
0: 우리 유진 뭐 이게 아드님인지 따님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네. 우리 유진님 잘 듣고 계신가요 혹시? 자, 다 생일 축하합니다.
1: 축하합니다.
0: 네. 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1978번님도 문자 주셨네요.
1: 네, 제가 학창시절에 적응 못하고 있을 때 담임선생님께서 성경을 주시면서 와. 하나님은 널 사랑한다 이렇게 알려주신 담임선생님 덕분에 주님을 믿게 되었어요. 5월이 되면 신하영 선생님 생각나네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야. 학교에서 이렇게 사실 그러게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할 텐데 복음에 대한 확신과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2: 그러니까요.
0: 그러지 않았을까 네. 싶습니다.
2: 와, 대단하신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2: 쉽지 않을 텐데.
0: 네, 맞습니다. 네. 요즘 시대엔 더더욱 힘든데
2: 그렇죠.
0: 아무튼 너무 용기 있고 그게 아름답게 열매 맺힌 게 1978번님이시네요. 자,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 복음성가 이제 신청해봅니다. 3373번님께서 또 문자 주셨고요. 자, 그리고 주의 가정 듣고 싶습니다. 9484번님. 그리고 오늘 정말 9484번님께서 아는 찬양들 다, 생각나는 찬양들 다 보내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목마른 사슴이. 네. 이 찬양도 신청해 주시고. 자,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이 찬양도.
2: 자, 9484, 그리고 다 9484번님.
0: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랑, 이제 이게 옛날 그 사랑 말고 최근에 그 사랑 있죠. 네, 그 사랑도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 3013번님도 이에 질세라 또 신청해 주셨네요.
1: 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5월에 특히 부모님 사랑, 자녀 사랑 느끼면서 주님의 더 큰 사랑을 느끼는 5월입니다.
0: 네,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이 정도 이제 5월에 이제 떠오르는 찬양들 이제 이 정도 신청해 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두 곡 저희가 한번 골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곡 네. 정도 하고 이제 방송원에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1: 일단 한 곡은요 우리 네. 9484번님께서 보낸 찬송가 중에 한 곡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2: 아,
1: 그렇죠. 네.
0: 어떤 찬양이 좋을까요?
2: 굉장히 많이 보내셔서
1: 네. 네. 네.
0: 오늘 제가 한번 모아볼게요.
1: 네.
2: 자, 와, 나는, 진짜 많이 보내주시다.
0: 아, 그러면 제 시간이 또 지나가가지고 네. 오늘 마지막 곡으로 우리 9484번님께서 열정적으로 오늘 찬양 리스트를 보내주셨는데
1: 네.
0: 이 중에 한 곡을 좀 정하고 오늘 마지막 곡으로 좀 넉넉하게 불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전도사님께서 제일 자신 있는 곡.
0: 자, 아, 꽃들도 네. 주를 바라보며 주의 가정, 우린 주를 만나고 목마른 사슴이
2: 와.
0: 그리고 그 사랑
3: 찬양의 폭이 정말 넓으시네요.
0: 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굉장히 정말 스펙트럼이 와. 넓습니다.
1: 네. 네. 네.
2: 제가 정하고 싶은데 네. 지금 빨리 찾아야 되잖아요.
0: 예.
2: 근데 아영이 자매가 꽃들도를 찾아놨어요.
0: 꽃들도.
2: 아. 네.
0: 향기 가득한 꽃들도.
2: 네.
0: 할렐루야.
3: 괜찮은데.
0: 네. 꽃들도. 아마 방송 가족분들께서도 많이 아는 찬양이니까
1: 네.
0: 이제 함께 따라 부르면서 많은 은혜 받고 또 향기 가득한 하루를 또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으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꽃들도. 제이워십의 찬양이죠. 이 찬양 오늘 찬양 한마당의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찬양 한마당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수정입니다. 날마다 이기며 나가는 이기명 전도사님과 우리 아영 자매님 그리고 개건 보컬 박은영 집사님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꽃들도.

0: 아멘.
1: 아멘.
0: 야. 코코니 이즈미와 악보를 또 이제 일본어가 있는 걸로 찾아가지고. 네. 자, 이제 찬양 한마당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두 분 어떠셨을까요? 우리 이기명 전도사님.
2: 네. 네, 오랜만에 와가지고 약간 느낌상으로. 네. 2주긴 한데 저희 엄청 오랜만인 것 같아요. 매주 네. 오다가 안 오니까. 근데 다시 또 이렇게 아침에 또 찬양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뻤고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을 선포할 때에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네.

0: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할렐루야. 자, 아영자매님 어떠셨을까요?
1: 아, 저도 한 주 쉬고 왔는데 되게 오랜만에 온 것 같은 기분이고, 예. 비가 오지만 그래도 찬양을 통해서 굉장히 상쾌한 기분으로, 네. 돌아갈 것 같습니다.
0: 자, 우리 아영자매 오늘 또 많이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우리 찬양 한마당 두 분이셨습니다. 이기명 전도사님과 아영자매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집사님, 저희도 여기서 잠시 인사드렸다가 2부를 통해서 다시 또 찾아뵈면 좋을 것 같네요.
3: 네, 샵 9330번으로요.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홈런입니다. 홈런 보내주시면 기도문 나가고요. 또 시험 문자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씨앗 이미지 나갑니다.
0: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이 찬양을 마지막 곡으로, 1부 마지막 곡으로 정했습니다. 자,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이 찬양 여러분과 잠시 나누고 와서요. 저희는 2부 시간을 통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 홈런입니다. 홈런. 그리고 자, 씨앗 이미지 샵 9330번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5월 12일 화요일 사랑의 뜰한 묵상 노트. 어느 권사님께서 오늘 아침에 이런 문자를 보내셨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자꾸 마음이 흔들리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데 자꾸 세상 속에 살아가려 하니 비도 오고 눈물도 나오고 기도해 주세요. 아일랜드 속담 중에 흐르는 눈물은 괴로우나 그보다 더 괴로운 것은 흐르지 않는 눈물이라는 말이 있다. 인생에서 진짜 사막은 마실 물이 없는 것보다 눈물이 없을 때라고 한다. 많은 사람들은 눈물을 흘린다.

그 모든 눈물은 영혼을 들여다보게 해준 맑은 창인 것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눈물이라면 죄인을 향해 흘리신 예수님의 눈물일 것이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흘리신 눈물. 그 눈물을 안

사람일 것이다. 아침에 나지막하게 고백하신 권사님처럼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려고 흘린 눈물은 하나님이 그분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기쁨의 눈물이 되리라 믿는다. 주님을 더 닮고 싶고 알고 싶어 흘린 눈물, 우리 눈에 눈물이 사라지는 날 영혼의 무지개는 뜨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 비오니 일생 눈물샘이 마르지 않게 하시어 천국을 더욱 밝히 보게 하시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직 주님만 더욱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0: 특별한 사람과 함께하는 특별한 인터뷰.
1: 사랑 가득한 뜰한 초대석.
0: 자, 화요일 사랑의 뜰한 2부 시간은 뜰한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1: 네, 이 시간에는 특별한 초대 손님을 모셔서 지역의 주요 행사 소식이나 삶의 간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저희가 어떤 분을 모셨을까요?
0: 자, 오늘 이 시간 함께할 분은요, 다양한 이력을 자랑하는 분입니다. 아마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분의 얼굴이 이미 노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과거에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리고 현재는 병원 행정원장이고 또 장학재단 이사하시면서 출판사의 대표이시기도 한 분입니다. 자, 복음 전문 출판사 드리밍 리더스를 운영하시는 우리 김도영 집사님 모셨습니다.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네, 간단하게 본인 소개와 인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아, 네. 안녕하세요. 김도영 집사입니다. 저는 세종 꿈의 교회를 출석하고 있고, 남편과 함께 이제 세종 드림립과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면서 이제 병원에서는 행정원장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또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세워진 드리밍 리더스 출판사를 운영

0: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1: 목소리가 너무 예쁘시네요.
2: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1: 네?
2: 어린 시절 이야기를 좀 먼저 듣고 싶거든요.
0: 네. 사실 이제 제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된 건 이제 고등학교 때였어요. 이제 그 시절이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힘든 시간이었는데요. 이제 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하시다가 이제 잘 모르시는 사업 까지 이제 손을 대시면서 이제 그러면서 크게 사기를 당하게 되세요.
1: 네.
0: 이제 거기에 IMF까지 겹치면서 이제 집안이 한순간에 다 무너졌어요. 살던 집에서도 나와야 했고 이제 집에 있던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해서 이제 좁은 월세방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이제 고등학생이었던 저는 학교 납부금을 내지 못해서 선생님께 불려가는 일도 있었어요. 또 저희가 이제 딸만 넷이었는데 이제 딸 넷이 한두 살 터울로 모두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시절 사는 게 정말 막막해서 이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공부밖에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며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때 아버지는 충격에서 헤어나오질 못하셨고 이제 그 이후로 어머니가 이제 생계를 책임지셨어요. 이제 어머니는 나 삶이 너무 힘드시니까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하셨는데 이제 새벽 기도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깊이 만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되셨어요. 어머니는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가셨고 또 누구보다 가장 먼저 교회에 가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셨어요. 또 교회에서 이제 매주 식당 봉사로 섬기시고 또 교회에서 가장 힘들고 굳은 일을 이렇게 먼저 하시는 분이 되셨어요. 그렇게 헌신하시던 어머니는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고 계세요. 이제 그 어머니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제 그 어머니의 삶도 좀 궁금하고 또 네.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그 신앙의 여정을 변함없이 지키고 계시다라는 것도 참 감동적인 것 같아요. 자, 그 어머니도 함께 모셨으면 참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2: 네.
1: 그렇다면 그런 현실 속에서도 신앙에 대한 우리 집사님의 열정이 이제 어머니 못지않게 뜨거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일하신 간증까지 있다고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0: 제가 이제 그 이때가 기억에 남아요. 이제 제가 살던 지역에서 형편은 어렵지만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에게 주는 장학금이 있었어요. 이제 그때 제가 100만 원을 받게 되었는데 이제 27년 전이었으니까 저희 가정에는 이제 굉장히 큰 돈이었죠.
1: 맞아요. 네.
0: 이제 근데 이제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장학금을 건축원금으로 드리라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1: 아, 그 100만 원을요?
0: 네. 그래서 저는 이제
1: 건축헌금을.
0: 네. 네. 어린 마음이었음에도 이제 그때 하나님을 참 사랑하게 돼서 너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장학금을 그대로 건축헌금으로 드렸어요. 이제 그리고 근데 이제 고3이 되었는데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제가 원래 상위권이긴 했지만 막 전교 1등을 할 정도의 그런 성적은 아니었거든요. 이제 근데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공부가 너무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일 예배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이제 그렇게 성적이 점점 오르기 시작했고 졸업할 때는 생각지도 못하게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졸업식 날 이제 대표로 이사장 상까지 받게 되었어요. 이제 이것은 제 실력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어요.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저는 참 부끄러움 속에 살았거든요. 이제 저희가 어려워지니까 이제 친척들도 다 저희를 외면하고 이제 교회에서도 형편이 어려우니까 부끄럽고 또 학교에서는 이제 수업료 문제로 불려가니까 이제 제 마음이 되게 위축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제 수치를 모두 씻겨주셨고 영광의 자리로 세워주셨어요. 또 이렇게 돌아보면 그것은 제 성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시절 정말 깊은 고통 속에 계셨던 부모님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또 저희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를 정말 작은 도구로 사용해 주신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저희 언니 둘이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도저히 제가 이제 대학교에 갈 형편이 되지 못했어요.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알아보던 중에 장학금도 받을 수 있고 이제 수업료도 무료였고 기숙사비도 무료였던 이제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에 입학을 하게 돼요. 이제 고등학교 때는 참 살 곳이 마땅치가 않아서 이제 혼자 정말 허름한 독서실에서 공부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 고단한 삶을 아시고 대학 때 때는 따뜻하고 안전한 기숙사로 거처를 옮겨주셨어요.

0: 이제 그 시절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1: 아, 대학 시절 이야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어떻게 본다면 이제 대학교를 입학을 하게 되셨는데 그 이후의 삶은 또 어떻게 이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집사님. 네.
0: 이제 대학에 가서도 저희 이제 집안 형편은 크게 나아지질 않았어요. 이제 생활비를 제가 다 이제 벌어야 해서 이제 새벽에는 기숙사 식당에서 오는 학생들 바코드 찍어주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제 평일 저녁에는 이제 과외를 하면서 하루를 보냈어요. 이제 과외를 마치고 이제 밤에 혼자 기숙사로 걸어오는 길은 이제 하나님과 저와 단둘이 이렇게 데이트하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하나님을 항상 이제 아빠라고 불렀는데 이제 아무도 없는 길에서 하나님께 아빠라고 부르면서 제 마음속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아빠 사랑한다고 아빠가 있어 너무 행복하다고 늘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 고백을 했어요. 이제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저에게 이제 부어주시곤 했어요. 경제적으로는 부족했지만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기쁨 하나로 제 마음이 가장 단단하고 평안했던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CCC 이제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CCC 선교단체에 들어갔는데 이제 2학년 때는 CCC 순장이 됐고 이제 3학년 때는 CCC 임원이 되어서 참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이제 그때 과외에서 돈을 벌면 이제 힘들어하는 순원들 찾아다니면서 밥 사주고 이야기 들어주면서 이제 같이 기도했던 기억이 많아요. 이제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시간들이 정말 하나도 힘들지가 않았어요. 지금 돌아보면 이제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아무 조건 없이 아무 계산 없이 그저 하나님 아빠를 사랑하던 딸이었습니다.
1: 그런 딸이었고. 와. 근데 사실 이게 정말 평범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그 신앙으로 살아갔던 학창시절인 것 같아요. 이제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도전을 받고 예,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적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셨고 마음의 충만함을 선물해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정말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2: 네.
1: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네요.
2: 네, 정말 이렇게 집사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다 보니까 역전시키는 하나님 그리고 늘 하나님께 사랑한다 고백하는 집사님의 모습 속에서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그러면 남편분하고는 또 어떻게 만났는지 궁금하거든요.
0: 아, 이제 남편과의 만남이 제겐 참 기도의 응답이었는데요.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1박 2일로 CCC 순장님 댁에 초대를 해주셔서 놀러 간 적이 있어요. 이제 그 가정은 4대째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었는데 이제 부모님 두 분 다 너무 좋으시고 이제 그 가정이 너무 따뜻하고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아, 이 가정이 이렇게 따뜻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제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1: 아, 그 가정의 모습을 보는데. 네.
0: 그래서 이제 방에 혼자 남았을 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도 이렇게 행복한 가정 가지고 싶어요. 또 늘 고생하신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사위를 만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이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배우자를 위해 매일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겸손하고 헌신적이고 우리 엄마에게 효도할 수 있는 좋은 분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도 잘 믿고 예수님처럼 절 사랑해줄 따뜻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매일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한 통의 메일을 제가 받게 돼요. 근데 그 메일에 자기는 누구누구인데 저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메일이었어요.
1: 아, 메일로 모르는 사람이 그 메일을 보냈다는 거군요.
0: 네. 이제 그렇게 저는 저희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1: 네네.
0: 놀랍게도 남편은 제가 기도한 그대로의 사람이었고요. 이제 제가 인터넷 쓴 글을 우연히 보고 이제 마음에 들어서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메일을 보냈다고 했어요. 이제 그렇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존경할 만한 성품을 지니고 저희 어머니에게도 참 잘하는 그런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1: 아, 이게 진짜 집사님께서 어떤 글을 올리셨길래 궁금증이 생기는데 인터넷에 글을 올렸는데
0: 네.
1: 그 글을 그 지금 현재의 남편분께서 우연히 보시고
0: 네네.
1: 그 글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마음에 품고 있다가 용기를 내서 메일로
0: 네.
1: 어떻게 본다면 고백을 하셨던 거군요.
0: 네네. 그냥 만나보고 싶다. 와. 이렇게
1: 굉장히 이건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올 법한 네. 그런 아름다운 스토리네요. 자, 그렇게 이제 결혼을 하시고 이제 가정을 이루시고 나서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또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나가셨습니다. 그런데 학교 선생님에서 불현듯 병원의 행정원장이

0: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1: 제가 이제 선생님을 하다가 남편과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했어요. 그런데 네. 휴직 중에 하나님께서 병원 개원에 대한 꿈을 주셨어요. 예. 그래서 병원을 놓고 2년간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그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제 미리 병원 자리를 준비해 주셨고 정확히 2017년도에 개원을 하게 하셨어요. 예. 이제 그때 남편은 타지에서 이제 계속 페이닥터로 근무를 하고 있었고 전 학교를 휴직한 상태여서 이제 개원 준비를 거의 혼자 이렇게 감당을 했어요. 예. 그래서 병원 이름부터 인테리어 소품 하나하나 뭐 작은 디테일까지 제가 다 직접 관여를 했죠. 근데 그때 이제 병원에 대한 애착이 참 커서 이제 병원 대기실을 조금이라도 넓게 더 만들고 싶어가지고 이제 100장이 넘는 인테리어 구조도를 직접 그려보기도 하고 또 대전과 세종의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병원 운영을 하나하나 배우고 준비를 했어요.
0: 초등학교 선생님이신데.
1: 네. 네.
0: 그래서 그렇게 계속 열심히 준비를 해 나가시고 과감하게 병원을 개원을 하시거든요. 운영이 어떻게 잘 됐는지 궁금하고 또 이 개원하시고 나서 이제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과 좀 충만한 관계를 이어오셨는데 그 관계도 좀 여전히 잘 유지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1: 네. 제가 이렇게 그렇게 준비를 했음에도 이제 병원 운영은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이제 초기에는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이제 진료만 하기에도 바빴고 저는 접수와 수나 뭐 직원 관리, 행정적인 일, 홍보, 세무까지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렇게 신경을 써야 했어요. 이제 내과와 건강검진센터를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병원은 늘 분주했고 대기 시간이 길다는 환자분들의 불만 도 참 많았어요. 또 직원 문제로 마음이 무거운 날도 많았어요.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그러겠지만 이제 개원 초기에는 이제 하루라도 마음이 편한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 개원할 때는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그 개원을 준비할 때는 참 하나님 앞에 뜨거울 때여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꿈이 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병원 이름도 드림 내과라고 짓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꿈보다는 이제 병원 잘 되는 것이 제 마음의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병원 일에만 온통 마음을 쏟다 보니까 이제 개원하고 나서는 하나님은 제 삶의 중심에서 점점 뒤로 밀려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한창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보이고 오히려 교회 다니는 크리스천들이 더 깊은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하는 의심도 들고 또 하나님이 참 무능력하게 느껴졌어요. 또 천국과 지옥도 너무 추상적이고 먼 이야기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에는 뭐 교회 가서 사역도 하고 헌금도 하면서 이렇게 겉으로는 신앙인인 것처럼 살았지만 이제 평일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제 힘과 열심으로 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개원하고 3년 반이 지나도록 병원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꺼내거나 이제 교회 같이 가자고 해본 적이 없었어요. 이제 그렇게 저는 세상과 하나님 양다리를 이렇게 걸치며 살았던 이렇게 부족한 자였습니다.
2: 네. 집사님, 네. 이제 그러다 보면 마음이 조금 또 공허하고 허전한 마음도 밀려올 수 있거든요.
1: 네네. 네.
2: 마음 이야기도 좀 해주실래요?
1: 네. 네. 이제 그때 제가 겉보기에는 제 삶은 제가 이제 어릴 적 꿈꾸던 모습에 가까워지는 것 같았어요. 뭐 착한 남편을 만났고.
0: 좋은 가정을 이뤘고.
1: 네. 네. 뭐 행복해 보이는 가정도 있었고 병원도 이제 안정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제 마음은 편하지 않더라고요. 이제 병원이 안정되어 가는데도 늘 마음이 불안하고 이제 가정이 행복해 보이는데도 제 안은 공허했어요. 이제 사람들은 제 삶을 부러워했지만 이제 그 당시 제 마음은 사막처럼 메말라 있었어요. 열심히 살면 살수록 더 쫓기는 느낌이었고 이제 집에 돌아오면 정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제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유 없이 이제 머리가 아픈 날도 많았어요. 또 그래서 이제 그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쇼핑도 하고 뭐 여행도 가봤지만 기쁨은 잠깐뿐이더라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제 마음은 다시 곤고해지고 허전해졌어요. 네.
0: 자, 우리가 사실 지금은 이제 극동방송을 청취하는 분들은 다 뭐가 이제 해결책이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알겠지만 그때 당시에 집사님께서는 얼마나 큰 압박감과
2: 그쵸.
0: 그 어떤 마음의 짓눌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까 싶긴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시기를 지금은 이제 극복하셨을 테니까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극복하게 되셨는지 그 터닝 포인트가 궁금합니다. 네.
1: 제가 이제 2021년도 1월에 이제 병원 일로 이제 큰 돈이 오가야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너무 불안해서 하나님께 이제 이 일이 잘 해결되게 해달라고 마무리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갔는데 이제 감사하게도 그 일은 잘 끝났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0: 그 사장님 앞에서 정말 제 의지와 상관없이 제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사장님,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1: 네.
0: 네.
1: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단짜고짜. 네. 그래요? 네.
0: 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저는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천국에 간다는 이야기까지 담대하게 전하고 있었어요.
1: 성령의 은혜네요. 감동이고. 네.
0: 성령님이 제 입술을 주장하신 순간이었어요. 이제 그때가 코로나 시기라 이제 그 사장님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반응하셨어요. 뭐 예수가 어디 있냐, 교회 때문에 이제 이 코로나가 퍼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상하게 전 전혀 위축되지 않고 계속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1: 네.
0: 이제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제 인생에서 이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경험했어요. 이제 마음이 하늘을 나는 것처럼 너무 자유롭고 정말 행복한 거예요.
1: 예.
0: 네, 또 어깨 위에 올려져 있던 무거운 짐들이 한 번에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 속에 확신이 들어왔어요. 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분이구나.
2: 아멘.
0: 네,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구나. 순간 너무 직감적으로 제 마음에 강한 확신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날 저는 아, 나 다시 하나님 만나야겠다. 더 이상 이렇게 믿는 척만 하며 살지 말아야겠다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2: 그러면 그 결단 이후에 또 집사님의 삶이 변화가 됐을 것 같거든요.
0: 네. 이제 그날 이후로 저는 이제 새벽마다 이제 알람을 맞추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은혜를 부어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커서 그때 말씀을 보다가 울고 막 찬양하다 울고 기도하다가 울었어요. 또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 생각이 나서 울고 또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났어요. 이제 그 눈물은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래서 대학생 때 이제 하나님과 뜨겁게 사랑했던 그 시간이 다시 시작이 되었어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확신이 생기니까 제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분명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알게 해야겠다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제 안에서 날마다 불처럼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뭐 경비 아저씨, 자주 보는 이웃들, 이제 병원 직원들은 직접 볼 수 있어서 직접 예수님을 전하고 이제 볼 수 없었던 멀리 사는 친구들, 친척들, 함께 근무했던 선생님들, 또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지인들, 퇴사한 병원 직원들에게는 이제 먼저 카톡으로 안부를 묻고 전화를 해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이제 심지어는 15년 만에 연락을 한 대학 친구도 있었어요. 이제 오랜만에 연락하는 게 이제 부끄럽게 느껴질 때면 아, 내가 한번 부끄럽더라도 그 영혼이 지옥에 가지 않는 게 훨씬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부끄러워도 용기를 내서 연락을 했어요. 이제 그때 명단을 적어가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전했는데 이제 그 당시 예수님을 전한 분들이 170명 정도가 넘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그 지인들에게 성경책과 신앙서적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1: 아, 근데 저는 집사님께서 이 전도 이야기 하시는데 정말 너무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는 걸 보면서 야,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혹시 뭔가 공고하거나 공허한 마음이 허무함이 밀려오실 때 전도해 보십시오. 복음을 담대히 선포해 보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활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2: 네.
1: 자, 이 병원 환자들에게 아까는 이제 퇴사한 직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다고 했는데 병원 환자들에게는 직접 사비로 전도지와 전도용품을 만드셔서 전도를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 과정도 좀 이야기해 주시고 환자분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0: 아, 네네. 이제 제가 지인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이렇게 전했는데 이제 어느 순간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의 영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1: 예.
0: 이제 환자분들을 보는데 예수님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는 그분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1: 네.
0: 근데 이제 병원이다 보니까 모든 환자분들에게 예수님을 직접 말로 전하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전도지를 나눠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그래서 시중에는 전도지를 다 사서 봤는데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이 없었어요. 이제 그래서 저희 교회 대표 목사님께 연락을 드려서 제가 후원을 할 테니까 함께 전도지를 만들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2021년도 5월에 이제 목사님들과 함께 첫 번째 전도지를 만들어서 이제 교회 성도님들께 나누고 또 환자분들께도 사랑을 담아서 나누었어요.
1: 네, 그 지금 아마 전도지를 지금 제작하신 것이

0: 이게 첫 번째 전도지고요.
1: 네네네. 우와. 네.
0: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전도지를 한번 나눈다고 해서 이제 환자분들이 주님께 돌아올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환자분들에게 말씀을 반복해서 보이게 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1: 와.
0: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끝에 이제 뭐 데일밴드나 물티슈, 뭐 손휴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환자분들이 보기에 힘을 주는 말씀과 찬양 문구 같은 걸 넣어서 이제 전도 용품을 뭐 4,000개, 6,000개, 8,000개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해서
1: 지금 직접 다 만드신 거잖아요. 사비로.
0: 네네, 네네, 네네, 맞아요. 네네. 디자인 업체에 의뢰를 해가지고 제작해서 나누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거는 전도 용품은 이제 환자분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라서 대부분 네. 좋아하며 받아 가셨어요. 이제 간혹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제 두고 가시라고 안내를 드렸어요. 이제 그렇게 제가 사랑했던 병원이 이제 어느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선교지가 되었어요.
2: 네. 아, 병원뿐만 아니라 또 주변 분들한테도 네. 또 많이 또 나눴다고 들었거든요.
0: 아, 예. 네. 이제 제가 지인들 이제 아까 170명에게 예수님을 전했는데 이제 이분들에게 제가 한 번 또 예수님을 전한다고 해서 돌아올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전도는 사람의 생각을 바꾸어 주는 거야라는 마음을 주시면서 아침마다 카톡으로 말씀을 보내주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1: 말씀에 스며들 수 있게끔.
0: 네. 그분들께. 그래서 그 지인들 중에서 말씀을 받겠다고 허락해 주신 분들에게 이제 새벽에 기도를 마치고 아침 6시 30분이 되면 이제 카카오톡으로 말씀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그 전날에 성경 말씀과 신앙 서적의 한 부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제 보기 좋게 정리를 하고 말씀 동영상 찬양을 선별해서 준비를 한 다음에 이제 아침이 되면 보내기 시작했어요.
1: 진짜 사역이네요, 사역.
0: 네. 이제 이게 한 지가 이제 5년 3개월이 넘어가요.
1: 네.
0: 그래서 지금은 토요일은 쉬고 6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1: 아, 네. 주 6일 동안 그렇게 진짜 말 그대로 사역을 하시는데 네. 하는 일도 있으시잖아요. 네. 뭐 힘들진 않으실까요? 네.
0: 이제 솔직히 이제 매일 하는 게 참 힘들 때도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지인들에게 예수님 살아계신다고 담대하게 전해놓고서 이제 말씀을 보냈다가 안 보냈다가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았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힘들어도 그냥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사역을 하면서 오히려 제가 많이 변했어요.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보내기 위해서 매일 말씀 동영상을 듣고 신앙 서적을 읽다 보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성령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영적으로 참 무지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잘 믿지 못했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사역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부족한 제가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고 훈련하시는 시간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2: 네. 네. 집사님의 그 사역이 막 점점 확장되는 게 느껴지는데요. 5년간 그 전도 과정도 좀 말씀해 주세요.
0: 네. 저는 운동을 하러 가거나 이제 물건을 사러 상점에 가서도 또 이제 심지어 여행을 가서도 조금 친분이 생기면 예수님을 전하려고 노력해요. 예수님을 전해주고 막 처음부터 막 교회 같이 가자고 하면 부담스러워 하시니까 이제 그분들께 제가 이제 아침마다 말씀 보내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카카오톡으로 말씀을 보내드려도 되겠냐고 여쭤보면 이제 그분들이 흔쾌히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엔 지인들 100명 정도가 말씀을 받다가 이런 전도가 이어지면서 160명이 넘는 분들이 이제 아침마다 카카오톡으로 말씀을 받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2023년도에는 성령님께서 새로운 전도지를 만들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말씀 사역에서 배운 복음을 쉽게 정리를 하고 이제 사람들이 알아야 할 내용을 Q&A 형식으로 담아서 또 일러스트를 넣어서 전도지를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그 전도지를 이제 환자분들께도 나누고 저희 교회와 세종 충남대 병원 교회에도 연결이 돼서 이제 후원을 해서 전도를 도왔어요. 그리고 이제 2024년도에는 성령님께서 마음을 또 주셔서 이제 말씀을 받는 분들 중에서 이제 희망자를 받아서 성경 통독방과 기도 훈련방을 만들어서 함께 훈련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 이제 방송이 있어서 이제 촬영장에 갈 때면 이제 스태프들에게도 너무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이제 간식을 한 분 한 분 다 준비한 다음에 제가 만든 전도지를 넣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2025년도 2월에 이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제 강한 감동을 주셨어요. 이제는 내가 너에게 행한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라. 내가 누구인지 밝히고 하나님을 나타내라. 세상 속으로 나아가라. 열방에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마음을 주시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마음에 순종해서 제 실명이 들어간 간증과 복음을 담은 전도 책자를 만들게 됐고 또 출판사도 지금 세우게 됐습니다.
1: 출판사를 세우게 되셨어요.
0: 그래서 전도 책자를 이렇게 만들게 됐어요. 네.
1: 드리밍 리더스.
0: 네.
1: 네. 그 출판사를 만들고 실천력

0: 엄청나신 것 같아요. 집사님께서는 일단 마음 먹으면 주님께서 감동 주시면 그 과감하게 실천하시는 실천력 정말 대단하신 것 같은데 자, 사실은 이제 우리 집사님이 이야기가 훨씬 더 많지만 이제 저희가 시간이 제한되는 관계로 이제 몇 가지 질문만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집사님 5년간 이 전도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부어주신 은혜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어떤 은혜들을 좀 받고 누리셨는지 그 이야기 방송가족분들께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1: 근데 사실 전도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가장 먼저 살아난 건 저 자신이었어요. 예전에는 이제 마음 한구석이 늘 불안하고 공허했거든요. 이제 그런데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교제하고 전도하면서 이제 제 마음이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할수록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게 느껴졌고 이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수록 머리가 맑아지고 영혼이 강해진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저희 병원에도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는데요. 전도하기 전에는 이제 네이버에 세종시 내과라고 검색을 해도 저희 병원이 첫 페이지에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2021년도 4월에 이제 목사님들과 전도지를 만들려고 준비하던 그 시기에 이제 갑자기 방송국에서 의학 프로그램에 출연해달라고 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여러 방송사에서 저희 병원에 직접 찾아와서 남편이 진료하고 내시경하는 모습을 촬영해 가기도 했고 남편의 방송 섭외도 계속 이어졌어요.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이제 어떤 유명한 건강 프로그램에 나가고 싶다고 기도를 하면 정말 신기하게도 바로 다음 날 그 방송 작가님께 연락이 오는 일도 있었어요. 예, 예. 사실 병원 서울에 큰 병원도 많고 훌륭한 의사 선생님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세종시 이 작은 동네 의원에 전국 방송 제의가 끊 지 않는다는 게 정말 하나님 아니고선 설명이 되지 않더라고요.
0: 야, 네,
1: 덕분에 병원도 더 성장하게 해주셨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가장 스트레스가 직원 문제였는데 이제 전도 전에는 내과 업무가 굉장히 복잡하고 바쁘다 보니까 이제 몇 달을 일을 하고 그만두거나 직원들이 또 특히 바쁜 검진철에 여러 명이 동시에 나가는 일이 있어서 이제 스트레스가 심했던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전도를 시작하고 직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제 말씀을 보내주고 이제 사랑으로 섬기면서 이제 그런 일들이 눈에 띄게 줄고 병원도 안정되게 되었습니다.
0: 자, 네. 정말 방송이 3분 남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전도하면서 깨달은 세 가지 짧게 나눠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집사님의 비전과 계획 나눠주시면서 방송 마무리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네, 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도하면서 깨달았던 거는 남을 살릴 때 오히려 내가 살아난다는 거였어요.
0: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1: 내 안에 고여 있는 믿음은 점점 식어가는데 이제 복음이 나를 통해 흘러가기 시작하면 제 영혼도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0: 아멘.
1: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 순종하는 사람을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도 많이 느꼈어요. 하나님께 내 모습이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인생을 붙드시고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제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저는 이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담대히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2: 아멘.
1: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병원을 넘어 열방에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셨는데요. 이제 저는 전국의 교도소나 병원, 미자립 교회처럼 소외되고 절박한 자리에 전도지를 무료로 후원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픈 분들, 외로운 분들, 절망 속에 있는 분들이 단 한 번이라도 복음을 읽어볼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2: 아멘.
0: 네. 네.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욱더 많은 영감을 주시고
1: 네네.
0: 그 영감을 바탕으로 우리 김도영 집사님께서 더욱더 열심히 실천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맛보아 깨닫고 또 계속해서 나누게 되는
1: 네.
0: 김도영 집사님 될 줄 믿습니다.
2: 네, 지경이 사역의 지경이 점점 더 넓어질 것 같아요. 네,
0: 야,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자, 사실 이제 2부로 두 번 모셨어야 될 분량을 오늘 한 번에 다 전해드렸습니다. 아무튼 오늘 바로 좀 인사를 드리면서 집사님을 좀 보내드리고 다음에 좋은 기회로 또 한번 모셔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병원 행전 원장이시고요. 드리밍 리더스를 운영하시는 우리 김도영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집사님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네. 자 집사님 저희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8959번님께서 간증의 새 힘을 얻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2: 네.
0: 하셨고요.
2: 그리고 또 전도하는 모습도 담고 싶다고 했는데요.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0: 네, 도전받는 시간이었죠. 자, 집사님 오늘 저희 저 방송 키워드 짧게 네.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오늘의 키워드는 홈런입니다.

0: 홈런. 여러분 전도가 삶의 홈런입니다.
1: 네, 샵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자, 씨앗 이미지도 샵 9330번 씨앗 문자 주시고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전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 삶을 복되게 하십니다.
1: 아멘.
0: 전도가 홈런이다 기억하면서 오늘 나아가시면 좋겠어요. 네, 지금까지 사랑의 뜰한 제작 진행에 저는 장찬희였고요. 오늘도 박은영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1: 네, 우리 모두는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0: 오늘도 열심히 사랑하세요. 전도가 홈런이에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배제대학교 교수 선교회에서 전해드립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이 시대의 주요 명제를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조망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극동 포럼이 청주에서 열립니다. 오는 5월 17일 주일 오후 2시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에 위치한 청주신흥교회에서 북한의 엘리트 노예 극동방송으로 찾은 자유를 주제로 포럼이 진행됩니다. 이번 포럼에는 사단법인 북방연구회 김형수 대표가 강사로 나섭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대전극동방송 또는 대전극동방송 청주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대전지회가 5월 30일 토요일 오후 1시 서대전공원 잔디광장과 야외 무대에서 다음 세대 어린이들에게 행복과 희망을 심어줄 제13회 대전어린이 큰잔치를 개최합니다. 3D 공룡 조립하기, 바람개비 만들기, 양궁, 농구, 페이스 페인팅 등 다양한 체험 부스와 게임 아트존, 그리고 먹거리를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어린이전도협회 대전지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세종공주지방정보통신부가 5월 21일 목요일 공주시 금흥동에 위치한 하늘문교회에서 제자 양육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제자를 만드는 제자를 주제로 21세기 포스트 모던 시대 속에서 교회 성장을 위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세종공주지방정보통신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040 세대의 예배 회복을 꿈꾸는 코어워십이 5월 15일 금요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 진천 치유의 숲에서 3040 가족 회복을 위한 힐링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 김용기 교수와 두란노 어머니 학교 노미라 목사님을 초청해 부부관계 회복과 소통 그리고 온 가족이 자연 속에서 하나됨을 주제로 진행합니다. 자녀를 위한 레크레이션과 온 가족 숲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코어 워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유성구 구암동에 위치한 천성감리교회가 5월 16일 토요일 오후 5시 프레이즈 나이트 찬양 집회를 개최합니다. 기프티드 찬양팀을 초청해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예배의 자리를 준비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대전 천성감리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순복음교회가 5월 18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성령 대망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순복음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동구 대동에 위치한 동대전 장로교회가 5월 22일 금요일 김재원 아나운서 초청 기도회를 엽니다. 기도회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동대전 장로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전국연합회와 베델 회복공동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기독교 무료사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중독과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상담과 중독 회복 자료 그리고 영화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의 전국연합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계룡시 금암동에 위치한 계룡우리교회가 5월 10일 주일 오전 9시 30분 교회 학교데이 너랑 나랑을 개최합니다. 유치부부터 청소년까지 대상으로 에어바운스, 먹거리, 미니올림픽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룡우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공주교회가 5월 17일 주일 오후 1시 30분 다음 세대와 학부모를 위한 교육 콘퍼런스, 자녀를 빛나게 하는 디톡스 교육을 개최합니다. 강사는 한국과학기술원 최하진 박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공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가 한센병으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소 이동진료를 실시합니다. 5월 19일 화요일 부여군 보건소, 22일 금요일 청량군 보건의료원, 26일 화요일 보령시 보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네를 예쁘고 살기 좋은 마을로 가꾸는 꽃사랑 하기사랑에서 열린 정원축제를 개최합니다. 5월 16일 토요일 대전시 유성구 노을로 410번 길과 426번 길 일대 전원마을에서 아름다운 꽃정원을 개방합니다. 다양한 먹거리 판매와 바자회, 벼룩시장과 전통놀이도 준비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꽃사랑 하기사랑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대전 행복한 교회 손근성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32절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은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예요. 정말 멋진 성전을 지었죠. 하지만 그가 한 고백이 뭐냐면 27절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할 텐데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런 고백을 해요. 7년 동안 성전 지었던 자신의 노력,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전 그 자체도 신성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여기 갇혀 계신다면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걸 솔로몬은 알았어요. 다만 솔로몬이 바란 것은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기도와 하나님의 긍휼이 만나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이 성전 안에 갇혀 계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죄를 사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쓰임받는 장소가 되기를 바랬던 거죠. 그래서 28절부터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주의 눈이 주야로 이것을 바라보아 주옵소서, 이런 반복이에요. 무슨 말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바란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요, 이 예배당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소통의 장소가 되기를 바란 거예요. 물론 이 예배당에서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어떤 분이 예전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새벽 기도를 꼭 예배당에 나와서 해야만 하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어디에서 하느냐 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실제로 기도를 하느냐 이거죠. 하지만 가능하다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좋아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요?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이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장소마저 귀하게 보시기 때문이에요. 건물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건물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하나님은 이 장소마저 귀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떠십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집에서 기도해 보세요. 잘 돼요? 일어나서 이부자리 위에서 잠 옷 입고 기도하신다는 분들이 있어요? 혹은 잘 안 돼가지고 빈 방으로 가서 기도해 보기도 하신대요. 어느 교회든요, 새벽 기도에는 그 교회 성도들이 아니신 분들이 덜어 나오십니다. 본 교회가 멀어서. 그런데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새벽 기도를 온라인으로 방송해 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본 교회 방송도 뭐 하루 중에 시간 내서 들으시겠지만 그 새벽에는 가까운 교회당 새벽 기도를 나가시겠습니까? 집에서는 잘 안 되기 때문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주님의 전을 일부러 찾아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소통하신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이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읽은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가 얼마나 정확하게 알았는지를 보게 돼요. 23절, 그는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같은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언약 관계로 맺어진 사이거든요. 그런데 사람과 언약을 맺은 신은 오직 여호와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진정한 신은 하나님 외에는 없지만 다른 종교 사람들도 다 신을 믿는다 그러니까 그냥 신이라고 불러볼게요. 하지만 그 신들 중에 사람과 언약을 맺은 신은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전능하신

0: 아신 분이시죠? 하늘과 땅을 지은 창조주세요. 그 창조주가 자기가 만든 인간하고 언약을 맺어가지고 유익될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죠? 하다못해 부모도 자식이 친구를 사귈 때 뭐라 그래요? 너보다 더 나은 사람, 보고 배울 만한 사람 친구로 사귀어.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과 비교도 되지 않는 우리 같은 존재, 아니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을 찾아오셔서 언약 맺으시고 그 언약에 스스로 매이시는 것을 기뻐하신다고요. 정말 사람이 무엇이길래, 내가 무엇이길래 라는 시인의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시편 144편,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그러니 솔로몬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주와 같은 신은 없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좀 나은 신이 아니라 이 세상의 신은 오직 한 분, 주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 이 생각은 정말 불신앙적인 생각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 현대사회에서는 참 배타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경배할 대상은, 나에게 예배할 대상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단순한 믿음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죠? 믿음은 단순하게 기대는 거예요. 믿음은 단순하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기대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한 약속도 지킬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기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이 안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신실한 분이시죠. 약속을 능히 이루실 능력이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랑도 많으셔가지고 내가 의지하고 기대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리면 하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너밖에 없어. 나도 너밖에 없어. 라고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의인이고 나만 죄인이라고 해도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아들을 기꺼이 십자가의 자리에 내주셨을 하나님이세요.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온 마음으로. 온 마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해요? 23절 계속 보시면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죠. 무슨 말입니까? 신앙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살고 나중에 주님 배울 때, 이렇게 살아가고 주님 배울 때 얼굴이 뜨뜻해지지 않을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도령과 춘향이 얘기 아시지 않습니까? 춘향이가 이도령이 암행어사 되어서 왔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만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변사또의 수청을 거부하고 절개를 지켰기 때문이잖아요. 그의 몸과 마음에 이도령만을 사랑한 흔적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 거 없고 그냥 이도령 없는 동안에 이 남자 저 남자 품에 안겼다면 이도령이 왔을 때 어떻게 기쁘게 그를 만날 수 있었겠어요? 성경은요, 신자도 그런 절개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해요. 그것을 솔로몬은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한다라고 말했고, 바울은요,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습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 사랑, 순종은 이건 하나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대전 행복한교회 손근성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전화 042-826-9191번, 826-9191번 대전 행복한교회나 042-828-9330번, 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사야 40장 8절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0: 춤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대전 지역 2,500여 교회를 대표하는 대전광역시 기독교연합회가 제76대 대표회장으로 대전 은포교회 이혼 목사를 선출하고 지역 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지난 10일 대전 은포교회에서 열린 이 취임 감사 예배에서 신임 대표회장 이혼 목사는 고아원 생활과 구두 닦기 등 고난의 세월 속에서도 자신을 목회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린다며 가장 낮은 자세로 대전 지역 목회자들의 세밀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섬김이가 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날 예배에는 기독교 한국침례회 총회장 최인수 목사가 설교를 맡았으며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과 지역 국회의원 등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해 대기원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제76대 대표회장으로 취임한 이용 목사는 앞으로 1년간 지역 내 미자립교회 지원과 복음화 사업 그리고 사회적 책임 실천 등 대전 지역 교계 연합과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한국교회 연합운동을 위해 헌신한 공로자들과 협력기관 관계자들을 초청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위기 시대 속에 섬김의 연합을 실천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교청은 어제 서울 강남구 광림교회에서 각 교단이 추천한 연합운동 공로자와 역대 대표회장단, 협력기관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 오찬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김정석 대표회장은 환영사에서 복음은 섬김이라는 그릇 속에 담겨 있다며 교단마다 신앙의 차이는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돼 한국 사회와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연합기관이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열린 예배에서 류영모 목사는 성만찬적 존재로 산다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기독교 리더십은 자신을 찢어 생명을 주는 성만찬적 삶을 살아야 한다고 역설하며 재난과 위기의 현장에서 가장 먼저 약자들의 편에 서는 연합기관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내년 설립 10주년을 맞는 한교총은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연합기관의 공적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대사회적 책임을 체계적으로 감당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정기 봄노회가 마무리되면서 오는 9월 제111회 총회를 이끌어갈 임원과 기관장 후보들의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총회장 후보에는 현 부총회장인 삼본양문교회 정용교 목사가 남경기 노회 만장일치 추천을 받으며 단독 입성했습니다. 관심을 모으는 목사 부총회장 선거는 동막교회 송기선 목사와 설화교회 전승덕 목사의 2파전으로 치러지며 장로 부총회장 후보에는 손원재, 지동빈, 현상호 장로 등 3인이 출마해 치열한 경선을 예고했습니다. 서기 유병희 목사와 회록서기 이도현 목사, 회계 안수현 장로 등 부임원들은 각각 정임원 후보로 무난히 추천됐습니다. 기관장 선거 또한 기독신문 이사장의 김동관, 남서호 목사가, GMS 이사장에는 김성근, 조승호 목사가 추천돼 경선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특히 교단 살림을 책임지는 총무 선거는 현 총무 박영규 목사의 재임 도전에 박철수, 한경 목사가 가세하며 3파전으로 확정됐습니다. 한국 최대 교단인 예장합동의 새로운 리더십이 누가 될지 교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감각적 즐거움이나 지적 만족에 머무는 관람형 예배에서 벗어나 성도들의 전인격적 변화를 이끄는 예배 본연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는 지난 9일 서울 순전한교회에서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을 재형성

0: 못했다고 평가하며 예배는 감정과 이성을 넘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신앙 형성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장 사례를 발표한 이태재 목사 역시 예배는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영적 체험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며 현대 교회에서 예배 자체가 가장 강력한 양육의 장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학회 측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경배와 교화, 전도라는 예배 본래 목적을 균형 있게 세워나감으로써 한국교회의 영적 동력을 다시 찾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통 클래식과 찬송음악의 아름다움을 되살리기 위한 힘 페스티벌 시즌11이 지난 9일 경기도 광주 유나이티드 히스토리 캠퍼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유나이티드 문화재단이 주최한 이번 축제에는 유나이티드 싱어즈와 CTS 장로성가단, 온누리교회 주사랑 찬양대 등 8개 팀 800여 명의 합창단이 출연해 다채로운 찬송가와 클래식 음악을 선보였습니다. 강덕영 유나이티드 문화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통 클래식과 찬송가를 후손들에게 온전히 전수하고 이 축제를 통해 찬송의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공연이 열린 유나이티드 히스토리 캠퍼스는 선교 역사 박물관과 성경 박물관 등을 갖춘 4만 제곱미터 규모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 지난해에는 노아의 방주를 실물의 4분의 1 크기로 재현한 박물관이 개관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1,400석 규모의 야외 공연장을 가득 메운 청중들은 자연 속에서 울려 퍼지는 웅장한 하모니에 큰 환호와 박수를 보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고 충남권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23도,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14도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최다슬입니다. FEBC.
1: FEBC 신앙 칼럼.
2: 어린이 주일에는 많은 어린이들이 강단에 올라와 찬양과 율동을 했습니다. 예배당 안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성도들의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은 카메라를 들고 연신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이들은 비슷한 옷을 입고 있어 멀리서 보면 누가 누구인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를 금세 찾아냅니다. 더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하고 존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만들고 우태에서 지어냈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셨고 우태에서부터 지으셨으며 지금도 기억하고 돌보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 자신을 초라하게 느낍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하나님도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그러나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택한 자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사람의 힘으로는 마른 땅의 물이 흐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광야에서도 길이 열리고 메마른 마음에도 은혜의 시내가 흐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것을 약속합니다.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 세대까지도 붙드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메마른 삶 위에 은혜의 강을 흐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1: FABC 신앙칼럼. 지금까지 꿈과 열매가 있는 선화침례교회 전주영 목사님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12일 화요일에 소망의 기도입니다. 대자연의 주인이시며 최고의 예술가이신 우리 하나님의 솜씨가 나날이 빛을 내는 5월의 산과 들처럼 우리의 마음도 기도 가운데 더욱 풍요로워지는 그런 나날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안고 이 시간을 기다리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중보기도의 사명으로 이 자리를 지켜주시는 동역자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모두 어서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약속의 하늘 보좌를 오늘도 움직일 것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낫다는 말을 안고 오늘도 믿음의 소망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소망의 기도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의 사연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분의 자비하심과 위로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면 가지고 계신 핸드폰 문자 메시지에 여러분의 기도 사연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샵 9330번이에요. 우물정 누르시고 9330번으로 여러분의 기도 사연 올려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사용하시고요. 또한 실시간 기도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 사연 밑에 전화라고 두 글자 적어주시면 연결하겠고요. 또 신원 밝히기 어려우시면 익명이라고 두 글자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기쁘게 응답하실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 올려드릴게요. 찬송가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0: 중보기도의 시간 소망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모두 잠시 하던 일들을 좀 정리하시고 라디오 앞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 맞이해서 한 달 동안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목동 참사랑감리교회 전병희 목사님께서 오셔서 뜨거운 기도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어린이날 지나고 어버이주일 지나고 많이 바쁘셨죠?
1: 네.
0: 목사님 어떻게 효도하십니까?
1: 아버님과 그냥 네. 목욕을 좋아하셔서 같이
0: 아이고 그러시군요.
1: 같이 네. 잘 다닙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소망의 기도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목사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말씀과 또 가정을 향한 권면의 말씀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먼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말씀 좀 전해 주시죠.
1: 에베소서 6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죠. 주 안에서는 주님의 뜻 안에서.
0: 아멘.
1: 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성령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런 의미에서 가장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바로 우리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0: 아멘.
1: 그래서 우리 가정 가운데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 또 공경하다라는 의미가 오늘은 티마오인데 아주 높은 가격을 매겨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듯이 그렇게 봉양해라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잘 복양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을 봉양할 수 있는 경제 주권이 있을지어다.
0: 아멘.
1: 물질의 풍성함을 얻을지어다.
0: 아멘.
1: 또 한 가지는 주 안에서 너희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것은 너희 부모님을 용서하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하마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그렇게
0: 아멘.
1: 부모님을 용서하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잡고 나가길 원합니다.
0: 아멘.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잘 마음이 새기겠고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 주시면 제가 따라할 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하면서 기도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네. 뭐 좋은 권면의 말씀 있으시면 또 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도 됩니다.
1: 가정이란 게 참 이상하죠. 남녀가 불같이 사랑해서 이루어진 공동체인데 너무나 깨지고 상처받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가운데 통계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가장 많이 상처를 받게 되어지는 대상은 아버지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78%가
0: 네.
1: 가정 안에서 아버지에게 큰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응답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우리 가정의 아버지들을 위해서 특별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믿음의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놀라운 축복권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0: 아멘. 목사님께서 한 문장씩 해주시면 여러분 저와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1: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0: 우리 가정 가운데
1: 오늘도
0: 좌정하여 주시고
1: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지며
0: 성령님의
1: 운행하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사
0: 우리 가정으로
1: 주님의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사
0: 특별히
1: 하나님 가장 되시는 우리 아버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남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0: 말도 안 되는 이유로라도
1: 예수를 믿게

0: 하여 주시며
1: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며
0: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며 말도 안 되는 이유로라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여 주사 그 존재 자체가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 가정의 축복이 됩니다. 이삭의 축복이 우리 가정의 축복이 됩니다. 야곱의 축복이 요셉의 축복이 우리 가정의 축복이 됩니다. 간절히 믿음으로 구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의 믿음으로 흘러가게 되어지고
1: 이삭의 믿음이
0: 야곱의 기도로 승화되어지게 되어지고 그 야곱의 기도가 요셉의 삶에서 열매 맺게 하셨듯이 그 놀라운 일을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행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함께 기도하신 모든 가정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이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소망의 기도가 지금 저희 방송사에서 시작한 지가 한 30년이 좀 넘는 것 같아요. 지금쯤 되니까 성도님들이 급하게 기도할 일 있으시면 아, 극동에 소망의 기도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대요. 극동방송에 기도 요청해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의 응답으로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보내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성희 권사님이 첫 번째 기도 요청하셨어요. 올케를 위한 기도인데요. 올케가 79세 되신 분인데 갑자기 폐혈증 증세가 오셔서 중환자실에 계신다고 합니다.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며 지금 상태를 보고 있는 중인데 주님 보호해 주시고 온전히 치유해 달라는 기도를 부탁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같이 부탁드립니다.
0: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조성희 권사님 간절히 간구함으로 하나님 큰 올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그 폐혈증 증세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못 자국난 손으로 비 묻은 손으로 그 아픈 부위를 지금 만지시옵소서. 아멘. 지금 그곳 가운데 임하여 주사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혈이 그 모든 육체 가운데 흘러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 육체 가운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은 흘러 들어가라. 아멘. 주님의 보혈은 흘러 들어가라. 아멘.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흘러 들어가라.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흘러 들어가라. 말씀의 아멘. 창조의 권능은 흘러 들어가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어지며 소성함을 얻을지어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명령합니다. 아멘.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1: 네, 권사님 우리 올케 드시는 분 쾌유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소식 알려주십시오. 11시 24분 지났습니다. 대전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 목동 참사랑 감리교회 섬기시는 전병희 목사님과 또 이 시간을 지키는 수많은 중보기도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다 기도에 동참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3480번 번호 쓰시는 성도님 용전교회 고진미 성도님을 위한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고진미 성도님 젊은 성도인데 겨드랑이에 농이 차서 지금 수술 중이라고 합니다. 또 투석도 하고 계시고요. 당뇨로 눈도 좋지 않은 상태인데 영육간에 강건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하셨고요. 또 신장인가요? 신장을 이식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길 기도해달라는 안타까운 기도를 보내오셨네요. 젊은 자매님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0: 입니다. 우리 용전교회 고진미 젊은이를 위해서 기도 같이 해주십시오.
1: 아, 투석도 정말 힘든 일이고 당뇨가 네. 참 어려운 질병입니다. 당뇨가 네네. 참 정말 힘든 질병이에요.
0: 네.
1: 젊은 분인데 하나님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고진미 귀한 딸 가운데 지금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지금 고진미 성도님 가운데 임하여 주사 그 영혼을 주님이 장악하여 주시며 아멘. 그 육체를 주님이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은 흘러들어가라. 아멘. 주님의 보혈은 그 흰장 가운데 흘러들어가라.
0: 아멘.
1: 주님의 보혈은 그 모든 육체 가운데 흘러들어가라.
0: 아멘.
1: 강건함으로 모든 혈관은 뚫리며 오장육부는 새롭게 창조되어지며
0: 아멘.
1: 모든 육체는 놀라운 은혜의 옷을 입을지어다. 특별히 간구함으로 기도합니다. 그 흰장은 예수님의 흰장처럼 강건해지며
0: 아멘.
1: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 흰장은 예수님의 신장으로 그 강건한 신장으로 변화될지어다.
0: 아멘.
1: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어질지어다. 주님 낙심하고 있는 귀한 딸 가운데 임하여 주사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며
0: 아멘.
1: 주를 향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사
0: 아멘.
1: 세상을 뛰어넘어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귀한 딸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힘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사
0: 아멘.
1: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네, 우리 고진미 자매님 힘내십시오. 말씀이 약속하셨어요. 너희 말이 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고 직접 본인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시면서 또 우리 교우들에게 기도도 요청하시고 그 기도를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우리 목사님 기도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익명으로 기도 요청하신 우리 성도님 사랑하는 아들 신민준 5월 14일이네요. 내일 모레군요. 목요일에 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 발표회를 갖는다고 합니다. 성령께서 평안한 마음 주시고 지혜와 명철함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기도 요청하신 아드님의 장례를 위한 기도 네,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네.
1: 박사 논문 이제 디펜스 하는 거거든요.
0: 그렇습니다.
1: 이게 피가 네. 마릅니다. 저도 박사 학위 네. 받을 때에
0: 네.
1: 거의 뭐 사선을 넘거든요. 주심과 부심들 앞에서
0: 네.
1: 자기 학위 논문을 이제 방어하는 거거든요.
0: 그렇죠.
1: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이 모든 것 돌파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0: 아, 네.
1: 하나님 귀한 아들 가운데 지금 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명으로 온 땅을 두루 감찰하라 보내시는 주님의 일곱 명으로 임하여 주사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지혜의 영으로 총명의 영으로 모략의 영으로 재능의 영으로 능력의 영으로 지식의 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령으로 이 아들 가운데 지금 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아멘.
1: 주께서 말씀하신 이사야에게 부어주셨던 학자의 영을 더하여 주사
0: 아멘.
1: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을 내게 주사
0: 아멘.
1: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0: 아멘.
1: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 아멘, 말씀이
0: 아멘.
1: 이 아들 가운데 현실이 되어지며 이루어지며 성취되어질지어다. 주여 오시옵소서.
0: 아멘.
1: 놀라운 은혜로 이 아들 뒤덮어주시며 특별히 주님 기도합니다. 왕들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유력한 자들의 지지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주께서 친히 그 박사 논문 발표회 가운데도 좌정하여 주사 특별히 이 아들 가운데 평강으로 그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0: 아멘.
1: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함께하여 주사
0: 아멘.
1: 능히 평안함 가운데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능히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게 주님 사용하여 주사 주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사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 가운데 하나님 대학교에서 주님의 복음의 등불을 밝히는 귀한 아들로

0: 높이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높이 들어 아멘. 주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1: 아멘.
0: 그 이름이 명성을 얻게 하여 주시며 아멘. 열과 열방 가운데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네, 민준 형제님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요. 주님 손잡고 주님이 거기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잘 발표하십시오. 그동안 공부해온 거 넘치게 120% 다 발휘하실 수 있도록 주의 영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머님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함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1934번호 쓰시는 성도님, 주님의 뜻을 바라는 삶으로 기도해야 하는데 큰딸 가정이 너무 어려워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물질로 너무 어려워서 맞사위가 직장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만남의 축복으로 이 가정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셨네요. 따님 가정이 생활이 어려우니까 어머님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우시죠. 예, 사위 되시는 분 어서 또 일거리도 찾을 수 있도록, 또 목사님이 좋은 만남 주실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0: 제가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하겠습니다.
1: 네네,
0: 이 물질의
1: 목사님.
0: 문제는
1: 네.
0: 젊은 가정 가운데 정말 어려운 시대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의
1: 그렇죠.
0: 상황도 세계적인 정세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재정의 돌파가 있어야 됩니다.
1: 아멘.
0: 재정의 돌파가 있어야 하는데 이건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돼요. 온전히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이게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이것을 뛰어넘어야
1: 아멘.
0: 이 경제의 영역에 있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담대함 가운데 이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큰딸 가정 가운데 물질로 인하여 너무 긴박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 육체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사.
1: 아멘.
0: 하나님, 큰딸 가정의 큰딸과 사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게 하여 주사.
1: 아멘.
0: 잘 되게 하여 주시며 그 육체가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그 모든 영역 가운데 물질의 풀어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경제의 주권이 있을지어다.
1: 아멘.
0: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쏟아부어 주시며 땅의 기름진 복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사.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1: 아멘.
0: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활동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뜻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며 귀한 하나님의 가정으로 써주옵소서.
1: 아멘, 아멘.
0: 물질은 열려지며
1: 아멘.
0: 그 모든 막힌 것은 풀려지며
1: 아멘.
0: 놀라운 은혜가 임할지어다. 에바다 열릴지어다.
1: 아멘.
0: 그 물질의 모든 영역은 열려지며 하늘 끝에 있는 보물은 돌아오게 되어지며
1: 아멘.
0: 바다 끝에 있는 재물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주사. 하나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물질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 모든 물질을 하나님 그 흐름을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1: 주여.
0: 이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사 특별히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사 요셉이 바로를 만나 총리의 위에 올랐듯이
1: 주여.
0: 다니엘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왕을 만나 그 어려운 시대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았듯이 바울이 아나니아를 만나 그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며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졌듯이
1: 아멘. 주님.
0: 하나님 이삭의 리브가를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듯이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사 반드시 만날 사람을 만날지어다.
1: 아멘.
0: 반드시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지 말지어다.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지어다. 우리가
1: 아멘.
0: 믿음으로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네, 우리 어머님, 큰따님 가정이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는지 기도로 계속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따님 가정에도 오늘 이렇게 기도했다고 전해주시고요. 목사님 말씀하신 거를 잘 정리해서 전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 11시 34분 50초 향하고 있습니다. 대전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세요. 네, 5302번입니다. 사랑하는 동생 가정의 남편 제부가 전립선암으로 고생.

0: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기에 치료도 받고 주님도 만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어요. 예, 저희가 얼른 기도하겠습니다.
1: 하나님, 전립선 암으로 앓고 있는 제부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주님의 능력으로 힘있게 임하여 주시고 주님 인간의 의학으로 이제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이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 아픈 곳에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며 주님의 못자국 난 손으로 친히 하나님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여 주사 그 모든 전립선에 있는 염증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0: 아멘.
1: 그 모든 전립선에 있는 아픔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되어지며 소성함을 얻으며 강건케 되어지며 모든 혈관은 뚫려지게 되어지며 모든 막힌 것은 열려지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홀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홀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임하여 주시며
0: 아멘.
1: 주님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0: 아멘.
1: 주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주께서 이 일을 통하여 이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를 믿으라
0: 아멘.
1: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이 말씀은 이루어지며 현실이 되어지며 능력이 될지어다.
0: 아멘.
1: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네, 우리 오삼공이 성도님 고맙습니다. 고통은 잠시 있으시지만 이 일로 인해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죠. 그렇게 될 줄 믿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죠. 네, 5766번호 쓰시는 성도님, 어저께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61세 된 시 조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셨네요. 네, 좀 가족들 얼마나 황망하실까요? 장례 절차를 주관해 주시고 남겨진 조카 며느리와 또 두 자녀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남은 삶을 책임져 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온 가족이 지금 황망하게 계시겠지만 먼저 우리는 기도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1: 굉장히 낙심이 되실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0: 네.
1: 젊은 나이거든요. 61세면
0: 네.
1: 지금 우리의 수명이 연장되어져서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말미암아 떠나간 하나님 시조카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갑니다. 주님 그 모든 장례 절차를 주관하여 주시며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며
0: 아멘.
1: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로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사
0: 아멘.
1: 남겨진 조카 며느리와 두 자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들의 심령을 지켜보아여 주시며
0: 아멘.
1: 하나님께서 살아갈 용기를 부어주옵소서.
0: 아멘.
1: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사 능히 떨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0: 아멘.
1: 하나님 이 땅만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강건할지라도 우리의 80세 인생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며
0: 아멘.
1: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더하여 주사
0: 아멘.
1: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하나님 남겨진 조카 며느리와 두 자녀 가운데 옷 입혀주시고 특별히 두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0: 주님.
1: 주님이 친히 아버지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아버지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친히 먹여주시고
0: 아멘.
1: 입혀주시고 길러주시고
0: 아멘.
1: 가르쳐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친히 영광 받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아버지 되시는 권세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승리할지어다.
0: 아멘.
1: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름다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자녀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두 자녀를 이끌어 주옵소서.
0: 아멘.
1: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네, 우리 유족들에게 주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천국 소망으로 잘 이기시고요. 네, 온 가정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9303

0: 3번입니다. 사랑하는 엄마, 저희 엄마 오늘 2시에 척추 시술이 있습니다. 그 시술이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신 따님이 이제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가시겠죠. 척추 시술을 위해서 먼저 기도 요청하는 귀한 효도하는 따님이세요. 저희가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1: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오늘 2시에 척추 시술을 합니다. 시편 103편 2절로 5절의 말씀으로 축복함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너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며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이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그대로 되리라. 아멘. 주님의 뜻하신 바대로 이루어질지어다.
0: 아멘.
1: 주님, 특별히 오늘 오후 2시에 척추시술을 합니다. 만군의 의사 되시는 주님, 그 수술대 위에 진이 좌정하여 주시며
0: 아멘.
1: 주님의 보호자로 임하여 주사 주님 그 모든 시술을 집도하는 의사의 손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0: 아멘.
1: 그 손을 가장 공교하게 가장 뛰어나게 가장 적절하게 주님이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놀라운 시술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0: 아멘. 아멘.
1: 가장 놀라운 하나님 처방과 진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그렇게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엄마를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을 만져주시며 어머니를 돌보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을 돌보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이 가정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질병은 떠나가게 되어지며
0: 아멘.
1: 그 가정을 옥죄는 모든 악습은 끊어지게 되어지는
0: 아멘.
1: 은혜로 이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예, 우리 따님 고맙습니다. 어머니에게 좋은 위로자가 되셔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소식도 또 알려주십시오. 네, 9936번입니다. 따님 빈혈 때문에 기도 요청했었는데 많이 좋아졌다고 또 소식 알려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 검사 결과 갑상선 항진이 발견돼서 이제 2주 뒤에 재검하려고 왔다고요. 네, 따님 마음 편안해지고 또 몸도 속히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셨고 어머님도 몸이 안 좋으셨죠. 네, 간 수치 높아져서 이제 통원도 하고 계시고 3개월 뒤에 재검 예정도 되어 있는데 따님과 어머니 함께 건강하시도록 저희가 기도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1: 갑상선 항진은
0: 네.
1: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병인데 특별히 감정에
0: 네.
1: 갑자기 기복이 심해집니다. 갑자기 올라갔다가 갑자기 내려갔다가 그러기도 하고요.
0: 네.
1: 굉장히 이렇게 에너지가 있다가 피곤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이 빈혈이 어려운 질병인데 저도 빈혈이 굉장히 심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고지 곧대로 붙잡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 머리에 정말로 제가 손을 얹고 원색적으로 기도했어요. 주님의 보혈은 흘러 들어가라.
0: 아멘.
1: 우리가 이렇게 이 딸을 놓고 기도할 터인데 우리 어머님도 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했으면 좋겠고 시간 날 때마다 그렇게 안수함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딸, 하나님 존귀한 딸입니다. 보배로운 딸입니다.
0: 아멘.
1: 아름다운 딸입니다.
0: 아멘.
1: 주님, 주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귀한 딸 가운데 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0: 아멘.
1: 방언을 바라며
0: 아멘.
1: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신
0: 아멘.
1: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주님의 못자국 난 손으로 피 묻은 손으로 이 딸의 머리 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사 주님의 보혈은 흘러 들어가라.
0: 아멘.
1: 주님의 보혈은 흘러 들어가라. 그 뇌세포는 살아나며 그 모든 뇌의 병변은 떠나가게 되어지며 그 모든 뇌의 활동은 정상으로 되어지는 특별히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호르몬의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기적의 인생이 될지어다.
0: 아멘.
1: 특별히 딸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평강

0: 강이 임할지어다.
1: 아멘.
0: 세상에서 결코 빼앗을 수 없는 예수님의 평안으로 이 딸의 마음을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딸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의 평안을 맛보게 하여 주사
1: 아멘.
0: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되어지는 현재적인 천국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 특별히 그 간도 주님이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간을 예수님의 간처럼 강건한 간으로 변화시켜 주시며
1: 아멘.
0: 그 모든 심신의 건강 가운데 주께서 진히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는 새로운 피조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같이 뛰게 하여 주시며
1: 아멘.
0: 그 심장은 강건케 되어지며 그 간은 온전케 되어지며 모든 호르몬은 정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돌아올지어다.
1: 아멘.
0: 모든 호르몬은 정상적으로 발현되어지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육체가 샬롬의 평강을 맛보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예, 우리 따님 기도, 목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평안함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어머님도 건강해지셔서 따님과 이날을 회상하며 주께 감사드릴 그런 날들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네, 11시 46분 40초 지나고 있어요. 대전극동 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목동 참사랑 감리교에 섬기시는 전병희 목사님과 함께 또 이 시간을 지키는 수많은 중보기도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5101번 성도님, 김재환 장로님 소식 보내오셨네요. 혈압과 당이 잘 조절돼서 건강해지기를 기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약을 먹다가 저혈당 쇼크가 와서 응급실로 실려간 적도 있고 혈압이 낮아지고 혈당 조절이 잘 되기를 바라는 중보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네, 우리 김재현 장로님 이 혈압과 당 잘 조절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네.
0: 하나님 우리 장로님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혈압과 당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새로운 능력은 주님의 뜻 안에서 흘러 들어가라. 새로운 힘과 새로운 권능은 우리 김재현 장로님 가운데 임할지어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그 모든 혈압을 정상적으로 만져주시며 특별히 그 심장을 강건하게 하여 주사 그 심장의 모든 기능을 주님께서 친히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가난을 짊어지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중독을 짊어지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김재환 장로님 가운데 놀라운 소성함을 얻게 하여 주시며 그 부활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사 능히 일어나게 하여 주사
1: 아멘.
0: 청년처럼 뛰게 하여 주시며
1: 아멘.
0: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장로님으로 이 시대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네, 우리 장로님 건강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기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건강해지셔서 주의 일에 더욱 정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달려왔죠. 마지막 기도 되겠네요. 이번 주일에 주일 새벽에 소천하신 저희 시고모 와 또 유족들을 위한 기도를 요청합니다 하셨어요. 고모님 예수 영접하시고 천국 가신 것처럼 남아있는 고모부와 또 사촌 형제들 다 모두 예수 믿고 또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다시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또 유족들 아직 황망한 가운데 있을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는 그런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네.
0: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0: 특별히 고모가 예수님 영접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천국 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1: 아멘.
0: 특별히 이 가정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하나님 사도행전적인 집단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사도행전의 집단 구원의 역사가 이 가정 가운데 임할지어다.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졌던 놀라운 회복이 이 가정을 뒤덮을지어다. 주께서 진히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 특별히 고모부와 사촌 형제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강박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사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하여 주사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넉넉히 이 시대 위를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친히 임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그 하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네, 우리 남은 자녀들 천국 소망 가지시고 또 아버님 잘 효도하면서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 오늘 기도 여기까지입니다. 다 드리지 못한 기도는 내일 이 시간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목동 참사랑 감리교회 섬기시는 전병희 목사님 가정을 위한 말씀도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도 함께 따라하는 기도도 함께 해주셨고요. 목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응원 한마디 해주시고 마치면 좋을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예 죄송합니다. 소망의 기도 섬겨주시는 믿음의 기업 소개하고 목사님께 응원의 말씀 듣겠습니다.
2: 소망의 기도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소망의 기도는 말씀으로 배우는 캘리그래피 하늘 물고기, 기쁨을 주는 행복한 기업 강경신원 젓갈백화점, 꿈이 이뤄지고 비전이 성취되는 탐방동 인 비트윈 스터디 카페, 행복을 전해주는 아웃도어 노르디스크 대전은행점,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펠퍼스 헬퍼 마스크, 만년동 디지털타운 1층 아름플라워에서 꽃바구니, 온가족이 안심하고 쓰는 인삼 샴푸 주식회사 AB,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CNJ 타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나는 온가족의 먹거리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기업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0: 제가 기도의 주에서 믿음의 기업들 감사드리는 걸 잠시 놓칠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준비하신 응원 한마디 우리 청취자들에게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1: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0: 아멘.
1: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0: 아멘.
1: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름다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을 지키는 전쟁이 영적 전쟁의 본질입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렵죠. 우리 목사들도 죽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술의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담음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간직하시면서 오후 내내도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과 또 중보기도 동역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목동 참사랑 감리교회 섬기시는 전병희 목사님의 뜨거운 기도에 또 권면의 말씀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여러분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저천성을 향하여 저천성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대전 신성동 높은댁 교회 이종현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과 잠언 6장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거룩한 충돌과 분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자연과학 하면 물리학 그리고 생물학 두 가지를 취합한 연구 범위가 자연과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별히 물리학 하면 어떤 물질과 그 에너지와의 상호관계, 물질과 에너지 사이에 관계되는 학문을 연구하고 우주가 운영이 되는 그런 기초원리, 그래서 기초과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물학은 뭘까요? 물리적인 바탕 위에서 생명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이것은 생명과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두 가지 물리학과 생물학은 핵이라고 하는 가장 기초 단위, 원자 속에 핵들이 있는데 마치 과일 속에 씨들이 있듯이 그 속에도 핵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핵으로부터 DNA와 생명의 설계도들이 속에 담겨 있는데요. 이것들이 언제나 폭발되거나 또는 분열되는 현상으로 물리학에서도 또는 생물학에서도 반드시 분열과 폭발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에서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한 번은 깨져야 하는 필요성 앞에 놓이고 생물학에서는 번식과 성장을 위해서 분열이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 물리학은 그냥 모든 무기체까지 포함된 물질이에요. 생물학은 살아있는 생명체 안에 있는 대상들을 연구하는 거죠. 이것들이 폭발하고 또는 번식하고 분열을 하는 과정 속에 이것이 파괴와 없어짐이 아니라 새로운 에너지의 소득과 그리고 생명체의 더 성장과 부피를 결과하더라는 겁니다. 그 중간에 언제나 한 번은 폭발이 있고 한 번은 갈라짐이 있더라. 그런데 결국 파괴가 아니고 없어짐이 아니라 얻어짐과 소득이요 발전과 성장이 목표된다는 공통점이 있는 거죠. 영적으로 오늘 본문은 이 비유가 가장 적합한 비유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 다시 기억해 보면 예루살렘에서 공의회를 열었고 이 공의회에서 구원은 듀얼 행위와 믿음 두 개가 있을 때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믿음 하나면 족하다 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사도들이, 장로들이, 교회 중직들이 모여서 인류 최초의 예루살렘 공의회를 열어 오직 구원은 믿음 하나면 된다. 이것이 결정돼요. 이것을 다음 세대에 세워졌던 시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 결정문을 듣고 모처럼 위로를 받고 기쁨이 만개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됐죠. 그리고 며칠 뒤에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가 승인된 것,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께 오는 일에 괴롭히지 말아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께 오는 걸 영접해라 하는 결정문을 듣고 나서 자신들이 얼마 전에 1차 전도 여행을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그 현지, 거기서 신앙생활을 어느 만큼 잘할까 하는 것이 궁금하게 되자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이걸 화두로 삼고 대화하다가 한번 서로

그 지역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까? 한번 돌보자, 가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나바가 오케이, 알았습니다. 그래놓고 한 가지를 제안을 한 거예요.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갔다가 좀 실패했던 마가 요한 청년이 있는데, 마가 요한도 같이 데리고 갑시다. 이랬다가 대판 싸우게 돼요. 바울이 강직한 성격을 가지고, NO! 안 돼요! 마가 요한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밤빌리아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주의 일을 하는데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뭐 죽이 끓듯이 그렇게 기복이 심해서야 주의 일을 할수 있겠어요? 한번 마음 먹은 거 있으면 끝까지 밀고 가야 되는 거지. 왜 하다 말고 그러느냐고요. 왜죽 끓는 사역자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저들을 데리고 갈수 있어요? 잘못된 저 사람은 우리의 선교의 일원이 될수 없어요. 아마 이런 얘기들이 오갔을 거예요. 그저 때리지만 않았지 심한 다툼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1차적으로 교훈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주 안에서도 다툼이 가능하더라. 그리고 때로는 주 안에서도 분열이 가능하더라. 주 밖에서 다툼이 자칫 위험하게 영원히 결별이 되고 영원히 파괴돼서 영원한 축복과는 상관없이 모든 복이 뽀개지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분열,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돌, 이것은 성장의 진통과도 같아서 그것이 번식과 성장의 원리가 되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싸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분쟁,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폭 끝내 그리스도 안에서 이건 하나의 성장의 통증에 불과하지 이건 파괴요 이건 마이너스가 아니고 상실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더 말씀을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가 요한 청년을 중심에 두고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충돌은 19절에 보니까 이 대충돌을 통해서 바울은 바나바의 제안 속에 거절을 함으로써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9절에서 아주 충돌의 심한 모습을 봤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충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수가 틀릴 수 있고 또 분쟁도 있을 수 있고 서로 결별도 가능하지만 끝내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요 카테고리가 됩니다. 두 번째 결과는 분열이었어요. 두 사도의 충돌이 당황스러운 사건이기도 했지만 결국은 분열됩니다. 바울은 헬라어를 능통히 잘하는 실라를 데리고 터키 남부 지역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 지역을 다시 답습하고 현장에 가서 그들의 교회를 돌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바나바는 마가 요한, 젊은 청년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가죠. 이렇게 분열을 해서 서로 갔지만, 이 분열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성을 위한 분열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들은 하나님 안에서 분열이 이루어지게 되자 하나님이 끝내 저들을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개입. 주 안에서 일어난 문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가장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말씀에 쭉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1절,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0절, 그리고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 분열된 현상 속에 개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요. 이 분열은 손실이 아니고 공중분해가 아니고 파멸이 아니고 끝장이 아니라 새로운 생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바울은 신라라는 아주 실력가를 얻게 됩니다. 분열 때문이었어요. 바울은 신라, 헬라어에 능통하고 아주 현대 지식으로 번뜩이는 실력가였어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옆에서 센스티브하게 지혜를 공급해주고 방법론을 제시해주는 번뜩이는 신라가 일꾼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바나바는 어떨까요? 바나바는 또 마가 요한이라는 청년을 세우게 됩니다. 둘이 연합하고 하나 되고 사랑하고 사역을 같이 했더라면 아마 바울과 바나바 둘만 있었을걸요. 그런데 보세요. 이들의 분열이 네 명을 만들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실라를, 바나바에게는 마가 요한을. 근데 나중에 마가 요한이 바울에게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굉장히 섭섭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가 이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합니다. 디모데야, 내 감옥에 올 때 너만 오지 말고 내 사랑하는 아들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와라. 그때 마가 요한을 향해서 바울은 화해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믿음의 젊은 선교사가 돼요. 그가 마지막 선교를 이룰 때, 여러분 신약 성경은 사복음서로 출발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최초로 쓰여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이수정 목사님이 최초의 한국 초대교회 때 성경이 들어올 때 마가복음만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철로 역정이었어요. 이 마가복음 하나가 우리 한국교회의 기초가 된 거예요. 마가복음의 근저가 뭐냐면 마가복음은 노예들을 위해 쓴 겁니다. 굉장히 소외계층, 절대적 소외계층, 그들에게도 희망이 있다. 머슴들, 종들, 노예들, 주인에게 예속된 사람들,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근데 마가는 말합니다. 당신들에게도 희망이 있어요. 당신보다 더 밑에 있는 정말 노예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마가복음의 신학이거든요. 이 마가가 이렇게 훌륭한 인재가 되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마가복음을 통해 밑자리에서 신음하는 노예들, 종들, 비참한 신분들, 이들을 향해서 꿈을 키워주고 소망을 키워준 복음, 이게 마가복음이었어요. 이 정도 됐으면요, 두 사람의 분열이 얻은 축복은 풍부 자체였습니다. 너무 큰 거였죠. 이 말씀을 잘 해석한 20세기 초엽의 교육학자 아주 거두들 두 명이 있었어요. 그게 소위 스위스 출신의 트루나이젠이라는 사람과 에밀 브룬너라는 교육학자였습니다. 트루나이젠은 부성적 그 리더십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교육학자였고, 에밀 브룬너는 모성적 리더십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같이 정반합적 교육의 종합을 이루는데요. 우리 인생이 한 사람이 성장하고 자라는 과정 속에 부성성과 모성성 두 날개 아래서 자랄 때 균형 잡힌 인격과 성장이 보장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들이 바울린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고 이들이 바나바는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또 직감할 수 있는 거지만 바울은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을까요? 부성적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부성적 리더십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버지들은요, 율법적이에요. 해! 하지마! 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혼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면 혼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예요. 그리고 현실적입니다. 미래 따위 없어요. 아버지들은 미래는 보지도 않아요. 성질이 급해요. 율법적이고 현재적이에요, 아버지들이. 자, 그런데 이 바나바를 통해서 이 교육학자 두 사람이 어떻게 조명하느냐. 모성성입니다. 모성적 리더십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누가 있어요? 마가 요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을 양육하는 과정 속에 부성적 리더인 아버지성, 이게 바울이었죠. 그리고 모성적 리더였던 바나바가 그 사이에 있었어요. 1차적으로 마가 요한은 이 바울에게 굉장히 서운했었을 겁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너 데리고 가지 말라고 했다고 아마 간접으로 증거 받았어도 서운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서로 화해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그리스도교의 기초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저자가 된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우리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섭리가 있습니다. 그 섭리가 뭐냐면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나된 작품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늘에서 내가 여기 있게 됐다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아버지의 은혜요, 어머니의 은혜라. 이것이 성경에

대전제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엄친이라고 합니다. 엄할 엄자, 친할 친자. 아, 부모는 부모인데, 아, 정말 엄해요. 율법적이니까. 그리고 미래 따위 보지를 않아요. 그냥 현재적으로 잘못하면 그냥 직설적으로 책망을 하고 회초리를 드는 이런 엄친. 이게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이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복음만 필요하다면 구약 다 잘라내고 신약 성경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구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뭘까요? 현실을 직시하게 하고 율법적 사고, 이것은 정말 원칙을 알자는 거거든요. 원칙에 대해서 바로 이해해야 내가 어디서 그릇됐는지 뭐가 잘못됐는지를 시금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적 사명이 누구냐? 아버지들이 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뭘까요? 자친입니다. 사랑자자 친할 친자예요. 어머니의 아이콘은 사랑, 자비, 용서, 그러니까 복음적이에요. 그리고 미래적입니다. 어머니의 사명과 어머니의 아이콘은 복음과 미래적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잘못했어도 어머니 품에 가면 용납이 돼요. 과거에 마가 요한이 이렇게 저렇게 변덕 부렸다가 아버지는 상처를 주고 말았지만 엄마는 그거 가지고 우리 아들을 다 말할 수 없대요. 과거 용서합니다. 어머니의 그 용서가 그리 어렵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용납해버리고 말아요. 그래도 얘가 언젠가는 한번 홈런 칠 거야. 이 마가 요한이 그래도 일꾼 될 거야. 그리스도교 안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넘버원이 될 거야. 누가요? 이 바나바가 어머니의 영성으로 그를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바나바의 역할이었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앞에서 인간의 지혜라는 건 하나님의 완제품을 발견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한때는 우리가 부모를 검토해 보면서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분명히 부모는 부모인데 아버지가 부모 안 같아요. 너무 싸늘하고 너무 냉정하고 성적표 하나만 갖다 주면 막 큰 소리부터 쳐가면서 정말 자기를 드러내고 공의를 자랑하고 그러면서 막 호령하는 이런 유머가 있었죠. 하나이가 성적표를 갖고 아버지한테 내놓습니다. 아버지 나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다 책망부터 하는 거예요. 이놈아, 아버지는 어렸을 때 학교 10km를 매일같이 걸어다녔어. 그리고 밤잠에 호롱불에 불을 끄지 않고 밤을 새우면서 공부했어. 그러자 아들이 상처를 받고요. 이렇게 응수합니다. 아버지 진짜 훌륭하셨네요. 그런데요, 아버지 한 가지 기억하세요. 아버지 나이 때 아브라함 링컨은 대통령 됐다요. 아들한테 한 방 먹은 거예요. 우리가 한때 역사 속에 1956년도 6.25 지나고 6년 차 될 때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급되는 곳이죠. 거기서 우리나라는 어머니 날을 선포합니다. 어머니 날. 아버지를 소외시켰어요. 아버지 날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1973년도 모든 국민들이 막 민원을 올립니다. 아버지는 뭐냐고. 아버지의 그 엄한 그 날개 아래서 아이들이 위대한 성품이 자라는 건데 왜 아버지들을 소외시키느냐고 민원에 밀려서 그때 당시 대통령이 3월 30일 날 같은 5월 8일 이 날을 어머니 날에서 어버이 날로 수정합니다. 아버지를 찾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사이에 마가 요한 같은 나를 세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거든요. 근데 인간들은 지혜가 부족해. 처음에는 잘 몰라. 아버지는 부모도 아닌 것 같아. 깡패 같고 막 정말 파괴주의 같고 그냥 아버지에게서 뭘 배울 게 있나 그러지만 하나님이 아버지를 세운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를 통해요. 사회성을 가르칩니다. 사회를 가보십시오. 다 아버지 눈을 갖고 있지. 조금만 나한테 잘못해봐요. 율법적으로 정죄합니다. 왜 그랬느냐고. 차 한번 긁어봐요. 오늘 당장 당신 막 돈 내놓으라고 하고. 얼마나 냉정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가정에서 이걸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냉정한 아버지의 눈. 이걸 사회의 눈이에요. 이걸 가정에서 가르치겠다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그걸 섭리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사회의 눈을 어디서? 가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거예요. 아버지의 눈을 보고 아버지의 눈치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사회에서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볼 줄 알고 옆에 있는 사람 이웃을 눈치를 볼 줄 알며 사회성이 커지더라는 거예요. 책임감이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련히 하셔서 냉정하고 부모 같지 않은 그 껍데기로는 파괴자 같고 그 불친절하게 말하고 책망만 하는 그 아버지를 왜 세웠느냐는 거예요. 사회성, 책임감. 근데 어머니는 왜 세웠을까요? 인간은 누구나 사람이어서 한계를 갖고 있어요. 누구나 실수 한 번은 할 수 있고 아니 열 번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정에서 벌써 훈련됩니다. 잘못하고도 엄마 아베게 다시 오면 간식받고 치마 폭에서 아버지의 매를 대신 피해 갈 수 있고 어머니에게서 가슴에 빵빵이 채워지는 사랑이 있습니다. 자비가 있어요. 인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인내를 배워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서 사회성 받고 어머니에게서 사랑과 인내를 받고 그럴 때 얼마나 내 주변도 인정하며 주변과의 어울림 속에 자랄 수 있고 또 그러면서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 속에 좌절하지 않고 끝내 나를 품어주는 어머니 품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함께 거기서 자랄 수 있는 어머니의 그 뜨거운 품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배려를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십니다.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 받은 솔로몬이 한 말입니다. 잠언서 6장 20절에서 예, 너희 아버지의 명령을 행하고 네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는 명령으로 말합니다. 율법적이에요. 현재적이에요. 하지마! 이건 해! 율법적이 현재적이에요. 지금 못하면 혼나. 미리 사회에서 직장 상사한테 짓밟힐 걸 아버지한테 먼저 짓밟히게 함으로 사람의 내가 필요한 것처럼 너에게도 필요하다는 걸 미리 집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를 허락하신 거거든. 어머니에게서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사랑의 법이에요. 용서의 법이에요. 품어주는 이 따뜻한 어머니의 그 품, 그 자비로움 이걸 어머니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해 주셨다는 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고 복인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 살아있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나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공경한다고 업을 성설이다. 말뿐이다. 그건 아니다.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가 세운 네 부모, 아버지, 네 어머니 그를 향하여 고마워하라. 그러면 결국 나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요구였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3절에 네 부모에게 잘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예,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인생에 목표가 있어요. 땅에서 잘 되고 싶어요. 누구나 그럴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좀 오래 살고 싶어요. 아마 모든 사람들의 욕구의 공통점에 두 포지션이 있다면 아마 땅에서 형통하고 싶고 그리고 오래 머물고 싶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모님이 무시돼요. 부모님이 연세를 드시면 지식이 쫄아들죠. 센스가 줄어들죠. 잔소리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부모를 괄시하는 거예요. 육유는 뭘까요? 육유는 살아계실 동안에는 시원찮게 대하다가 죽으면 그 뒤부터 3년 동안 묘지에서 효자 노릇을 합니다. 산자들 보라는 거죠. 기독교는 말합니다. 돌아가시면 다 끝난 거다. 살아계실 때 부모님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거 이것이 그리스도교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다.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나는 어머니가 벌써 떠나셨는데요. 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부모님이 계셔요. 다윗이 시편 27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부모님은 나를 떠나셨어도 내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영접해 주신대요. 근데 문제가 우리는 다 아버지들도 엄마 역할을 하고 엄마들도 엄마 역할만 해서 엄마 아빠가 분명한데도 아버지가 자친이 되고 맙니다. 이게 오늘의 시대의 부모들의 문제예요. 아버지들은 사명을 찾아야 합니다. 엄친의 사명을 찾아라. 정말 사랑스럽거든 그 자녀가 사회인의 눈을 가지고 그 자녀들에게 그때그때마다
꼬집어 줄 필요가

0: 작가적 시대, 둘 다 잘 기르는 이 문화 속에서 우리는 자식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들은 사명을 찾아야 합니다. 냉정하게 책망할 것이 있을 때 그 책망이 우리의 이웃, 거친 이웃들에게 책망을 피하는 도피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들의 자친과 아버지의 엄친 사이에서 자라난 그들, 중요한 건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나를 그렇게 책망하시고 그때는 참 서운했지만 그 아버지 때문에 나는 사회에서 지탄을 받지 않고 대우받아가며 살아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나는 인내할 줄 알고 그래도 인정을 품어가며 사람들에게 정을 나누는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부모님을 먼저 기쁘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기쁘게 하는 우리 높은 뜻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저천성을 향하여, 지금까지 대전 신성동 높은 뜻교회 이종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42-863-9481번, 대전 신성동 높은 뜻 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천성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서는 싹이 날 수가 없고 수고하지 않고서는 단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주권을 우리가 100% 믿는다면 그 믿음에 걸맞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주저하거나 게으른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 힘을 다해 감당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순종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복음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마음을 다해 순종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신 곡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오세종이 지휘하는 안양 시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첼로 작품인데요. 막스 브루흐의 콜 리드라이 작품 번호 47번 첼로를 위한 오케스트라 작품이죠. 이 작품 함께 하시겠습니다. 독일의 작곡가 막스 브루흐는 콜 리드라이라는 작품을 만들었죠. 이 콜 리드라이라는 뜻은 옛 유대인들이 속죄를 위해 엄숙하게 읊조리던 그런 기도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콜리드레라는 선율을 바탕으로 이 작품을 만들었는데요. 첼로의 선율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적이지만 무게감이 가득한 기도문처럼 이 작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깊은 슬픔을 토로하는 듯 또 때로는 간절하게 호소하는 듯한 다채로운 감정들을 이 작품을 통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막스 브루흐의 콜 리드라이 첼로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이 작품 오늘 이 작품을 장한나의 첼로 연주 로스트로포비치가 지휘하는 파리 라무르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독일의 작곡가 막스 브루흐의 첼로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콜리 드라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모차르트의 세레나데, 아이네 클라인의 나우트 무직, 밤의 소야곡이라고 하는 작품, 이 작품의 1악장을 준비했습니다. 모차르트는 참 재기발랄한 그런 작곡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당시 고전시대의 작곡은 형식의 틀에 맞게 작곡을 하는 그런 사조여서 굉장히 엄격하게 형식을 중요시하는 그런 작곡 기법을 택해서 작곡가들이 작곡했습니다. 모차르트는 어린 시절 당대에 존경받는 작곡가 디토 스트루프라는 작곡가가 있었는데요. 그 작곡가의 교향곡 마지막 엔딩이 딴딴딴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이거보다 좀 이 선율을 발전시켜서 멜로디를 좀 더 화려하게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선배 작곡가의 엔딩을 차용해서 딴딴딴 딴딴딴딴딴 이렇게 멜로디를 발전시켜서 아이네 클라인의 나왔던 무직 1악장을 만들었다라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기발랄하고 이제 또 고전시대를 뛰어넘은 낭만시대의 어떠함도 이 작품을 통해 좀 엿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모차르트의 현 앙상블을 위한 세레나데, 아이네 클라인의 나하트 무직 G메이저, 오늘 이 작품의 1악장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작품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아름다운 한국 가곡 저구름 흘러가는 곳 소프라노 신영옥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앞서 함께 하신 곡 모차르트의 현 앙상블 아이네 클라인의 나트 무지개 1악장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찬송가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국립합창단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송 함께 하시며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해피데이 5월 12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연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어떤 밥솥을 쓰고 계실까요? 한국엔 좋은 밥솥 제품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북한에서도 그 명성이 자자하다고 하죠. 북한의 부유층 사이에서 한국 밥솥이 여전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기능적인 것도 그렇지만 부의 상징으로 여기기까지 하죠. 북한의 통제와 단속에도 이 때문에 부유층에선 꾸준히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 관련 소식이 또 있더라고요. 북한 당국이 수시로 집집마다 돌면서 검열을 진행 중인 건데요. 그저 조금 더 좋은 것, 조금 더 편한 것을 썼다는 이유로 이 남한의 표현을 썼다라는 이유로 체포하는 북한의 모습이 주님의 이름으로 깨어지고 말씀 위에서 거듭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안에서 함께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도 그렇게 전국의 방송가족 여러분과 한국교회와 함께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해피데이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릴 텐데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북한 주민들의 참 자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습니다. 5879님처럼 복음 통일 아자아자 외치시면서 익산에서 보냅니다라는 여러분이 계신 지역도 적어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우물정 1069번 샵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 들어오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출석 인사 가운데 선정 통해서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4362님. 드라마에서 밥솥을 이불 밑에 숨기는 장면이 얼핏 기억이 나요. 하루속히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날이 오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에서 최근 들어서 이 집을 갑자기 방문을 해서 검열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고 해요. 전자제품 가운데 남한 제품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또 드라마는 영화는 또 라디오는 몰래 그렇게 접하고 있지 않은지 검열하는 횟수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줄 믿으면서요, 오늘 그 마음의 한 줄을 출석 인사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을 소망합니다 라는 한 줄도 좋고요, 여러분 어디서 무엇을 하며 방송 듣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인천 송도에서 점심 먹으면서 방송 듣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압력밥솥으로 지은 윤기나는 밥 먹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네요. 북녘당의 동포들에게도 이 자유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3081님, 우리가 일상에서 이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게 얼마나 복된지, 그리고 이 감사의 제목을 중보의 제목으로 이어가는 게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기도의 한 줄을 감사의 제목을 또 나눠주시면 감사의 은혜가 배가 되겠죠? 평생의 제 기도 제목이 복음통일 평화통일입니다. 8737님, 오늘 또 새로 찾아오신 새싹회원 같으신데 이렇게 너무 귀한 한 줄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출석인사 선물 8737님 보내드리고요. 1486님도 같이 보내드릴게요. 복음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속히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울산에서 주셨어요. 인천에서 잘 듣고 계신다는 오래전부터 청취하신 분 같아요. 2753님, 좋으신 우리 주님, 북한에 주님의 그 이름이 널리 널리 퍼져서 나아가기를, 복음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753님께도 오늘의 출석 인사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화요일에 극동방송의 오 해피데이, 오늘은 또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좁혀보는 한뼘 차이 언어 퀴즈 시간 준비하고 있고요. 북한에 대한 소식을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공유하는 북한 바로보기까지 함께합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 출석 인사 나눠주고 계신데, 오해피데이가 끝나는 시간까지 계속 받아보니까요, 샵 1069번으로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그리고 여러분 어디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지, 계신 지역도 함께 나눠주세요. 찬양한 곡 함께한 후에 한뼘 차이 만나보실 텐데요,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집사님들이 특히나 이 찬양을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복음 통일된 그날 함께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찬양할게요. 주안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풀어볼까요?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차이. 통일도 한 뼘 차이인 것 같아요 하시면서 3075님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복음 통일을 이뤄주실 줄 믿습니다. 공주에서 퇴근길에 함께 해주고 계신데 아멘. 통일도 한 뼘 차이인 만큼 저희가 이 언어의 차이 한 뼘 한 뼘도 계속해서 좁혀나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한 뼘 차이 남과 북의 언어 차이를 가지고 퀴즈로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복음 통일됐을 때 정말 오늘 만나볼 이 신혼부부처럼 남과 북이 함께 가정을 이루고 교

0: 독재를 하는 그 시간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때 주님 안에서 더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오늘의 언어 차이 퀴즈도 귀를 쫑긋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북한이 고향인 아내의 말을 잘 들어보시고요. 북한어 표현이 하나가 나오는데 무슨 뜻일지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그럼 오늘의 한편 차이 바로 만나볼게요.
1: 민수와
2: 하나의
1: 한편 차이.

0: 여보, 옛날에 가담가담 내 생각했다는 말 진짜예요?
1: 가담가담? 자기야, 이거 무슨 또 주문 같은 건가? 내가 가담가담 생각했다고?
0: 아니, 아무튼 여보가 가담가담 내 생각했다길래 기분이 좋았어요.
1: 그 사실은 매 순간마다 생각이 났지. 그냥 쑥스러워서 내가 그렇게 말한 거야.
0: 아니, 기분이 좋아서 그렇지요. 그래도 여보가 연락했으니 우리가 또 이렇게 결혼까지 했겠지요.
1: 내가 일하면서도 우리 자기 계속 생각나는 거 모르지? 내가 매일매일 너무 보고 싶어서 책상에 자기 사진 딱 붙여놨다니까?
0: 어머, 진짜요? 한번 보자요. 어떤 사진인가?
1: 암튼 나는 항상 자기만 생각하니까 자기도 나 자주 생각해줘야 돼?
0: 나는 가담가담이 아니라 계속 생각하지요. 우리 민수 씨 웃는 얼굴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라요.
2: 가담 생각하지 않고 매일매일 생각하는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이 가담 무슨 뜻일까요? 4891님은 고민고민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오늘도 보기 두 가지를 드리는데 가담가담의 우리말 표현 1번 가끔, 2번 조심조심. 3075님은 보기를 내어드리기 전에 뜨문뜨문인 것 같아요. 가담가담이랑 조금 어감이 비슷하긴 해요. 1번 가끔과 2번 조심조심 가운데 무슨 뜻일지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가담가담 오답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가담가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담가담 찾아와 주시는 이렇게 OFD를 가담가담 들으시는 분들이 또 있으신 것 같은데, 요 조금 전에 대화를 주의 깊게 들으신 분들은 아마 오답을 안 보내실 거예요.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 한 분이 이렇게 주셨네요. 오늘은 당첨되길 바라면서 당첨되기가 수능 합격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가담가담 보내주시는 분들보다는 우리 이렇게 참여를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더 선물을 가져가실 확률도 그래도 높지 않을까요? 가담가담이 아닌 늘 항상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와, 우리 새싹회원이신 분이 2161님이 이렇게 주셨는데, 그쵸? 맞아요. 가담가담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가담가담 우리가 잊어버릴 수는 있어도, 깜빡할 수는 있어도 가담가담 생각하면 안 되겠죠. 운전 중에 정차해서 보내셨다는 1435님 너무 잘하셨습니다. 저희가 가끔 요 안전수칙을 가담가담 까먹을 때가 있어요. 우리 안전수칙 잘 지켜주시고 보내주신 1435님 그리고 늘 주님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소망한다 라고 고백해주셨던 2161님께 먼저 선물을 보내드리면서, 가담가담이 우리말 표현으로 무슨 뜻일지 1번 가끔, 2번 조심조심 가운데 정답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보도된 북한 관련된 대내외 소식을 살펴보며 함께 분석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오늘의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최근 북한의 개정된 헌법 이야기가 화두입니다. 북한에서는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가 열려 어떤 내용들이 변경됐을지 우리 정부가 관심이 많았는데요. 우선 북한의 영토를 한반도 이북 지역으로 명시화하면서 우리 남한과의 단절을 공식화했고요. 기존에 있던 통일조항은 역시 예상했던 대로 북한 헌법에서 삭제됐습니다. 또한 북한은 그동안 사회주의 국가로서 헌법에도 그런 표현이 많았는데 이번 개정된 북한 헌법에서는 사회주의라는 표현 자체가 빠진 것이 의아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점은 북한 김정은 독재체제가 강화된 모습인데요. 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정의해 국가대표성을 부여한 것이 큰 특징입니다. 또한 무력통솔권도 명문화했고요. 오늘은 개정된 북한 헌법의 내용과 의미를 분석해보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0: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0: 오늘은 북한이 개정한 헌법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셨네요.
2: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했는데요.
0: 예.
2: 통일부가 이번에 공개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0: 네, 북한 헌법 개정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 영토조항이죠?
2: 네, 그렇습니다. 이 영토조항이 신설된 조항인데요. 제2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남쪽으로는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0: 기초하여 설정된 영예와 영공을 포함한다.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영역에 대한 그 어떤 침해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예.
0: 건 영역의 범위이자 불가침을 주장하는 영역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1: 예, 통일조항이 또 삭제됐다고 하던데요.
0: 예, 기존 헌법 제9조에 있었던 이 통일조항인데요. 북반부의 사회주의 완전 승리,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 통일 실현 이것을 목표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1: 예.
0: 이 목표문이 개정 헌법에 삭제되었습니다.
1: 네.
0: 이것을 이제 두국가로는 반영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평화공존까지 가는 것은 너무 지나친 해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1: 네.
0: 두국가로는 반영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1: 예. 자, 지난 2023년 9월 열렸던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에서 개정됐던 사회주의 헌법이 있었거든요. 그거랑 비교해서 헌법의 명칭도 그렇고 서문과 본문에서 사회주의라는 표현이 대폭 줄였다던데 사실입니까?
0: 예. 아직 없어진 건 아니지만 대폭 줄였는데요.
1: 네.
0: 예를 들자면 사회주의 헌법에서 그냥 헌법으로 명칭을 바꿨고요.
1: 네.
0: 또 서문뿐만 아니라 내용에서도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 경제 노선 이것을 자립적 민족 경제 노선 이렇게 줄였고요.
1: 네.
0: 사회주의 법무생활, 사회주의 법무제도 이거를 법무생활 법무제도 이렇게 단순한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습니다.
1: 예. 자,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선대죠. 김일성 또 김정일에 대한 표현도 수정됐다고요.
0: 예, 그렇습니다. 지난 사회주의 헌법 서문에서는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주체적인 국가 건설 사상과 국가 건설 업적을 법화한 김일성 김정일 헌법이라고 명시한 부분이 있었는데
1: 예.
0: 전면적으로 개정됐습니다. 개정 헌법 서문에서는요. 김일성 김정일 주의 대신에 국가 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 지침, 국가 건설의 총적 방향, 총적 목표 라고 간단히 언급하고는 이것을 반영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며 사회주의 위협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국가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주의에서 인민대중 제일주의 이쪽으로 강점을 옮기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1: 예. 자, 또 북한의 개정 헌법은 국무위원장의 권한과 위상도 대폭 강화가 됐지요.
0: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도 우리가 주목할 부분인데요. 수사기구에 대한 규정이 제6장에 있는데
1: 예.
0: 이때 이제 국무위원장을 최고인민회의 앞 1절에다가 처음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이건 처음 있는 일이고요.
1: 네.
0: 또 국무위원장을 기존에 최고영도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국가수반으로 정의했습니다.
1: 네.
0: 이제 국가대표성을 부여했고요. 국무위원장의 핵사용 권한을 최초로 명시하고 또 모든 무력에 대한 통솔권을 명문화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무위원장을 소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는데 이게 소환 권한이 삭제됐습니다.
1: 네.
0: 그리고 최고인민회의의 의장과 내각 총리 등 국가 중요 간부에 대한 임면 권한을 국무위원장이 갖게 그렇게 명시했습니다.
1: 예. 자, 오늘은 북한이 최근 개정한 헌법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목사님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번 개정헌법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이 영토조항인데요. 한반도 전체가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대한민국 사이의 영토를 규정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주목받는 이유는 적화통일을 이대로 없애고 또 동족이라는 개념을 제거하고 두국가론을 반영했다라는 것이 주목받는 이유고요. 두국가론은 사실은 상대에 비해서 열등한 위치에 있을 때 사용하는 정책입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자신감이 생기면 이런 입장은 바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상국가를 위한 의지인데요. 이 정상국가를 향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것인데
1: 네.
0: 사회주의나 김일성, 김정일주의 표현을 삭제하고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상국가화하려고 한 것이고요. 또 삼권분립이 드러나 있습니다. 또 법치조항이 넣어져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정상국가를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제 헌법을 보면 이 별난 국가의 헌법이다가 아니라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거의 비슷한 느낌을 받는 그런 이미지로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세 번째로는요, 김정은 독재체제가 강화됐다는 부분인데요. 국무위원장을 최고 영도자에서 국가수본으로 정의를 하고 국가의 대표성을 부여했습니다. 또 핵사용 권한이라든지 무력에 대한 통솔권을 명문화했다는 것, 최고인민회의 소환권을 무력화시켰다는 것.

0: 이런 것들과 또 중요 간부 임명권 행사를 하도록 명시했다는 것은요, 모든 권한이 김정은에게 집중됐기 때문에 이건 독재체제 강화라고 보는 부분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1: 네.
0: 자, 이것은 정상국가의 모양새를 내려는 노력은 했지만 독재권 강화의 유혹은 뿌리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정헌법에서 변화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정상국가를 향한 변화된 부분과 김정은 독재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1: 네.
0: 만약에 정상국가화에 대한 보수과 즉 인민대중제일주의와 김정은 독재가 대립할 경우에 북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김정은 독재 쪽을 선택하겠죠.
1: 네.
0: 그런데 사실 이 두 부분은 정상국가에서는 무슨 대립하지 않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지도자의 권한이 인민을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대립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모든 것이 최고존엄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정상국가가 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여기서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1: 예. 자, 오늘 나눠주신 또 분석해 주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지 목사님 기도 제목도 세 가지 준비하셨죠? 나눠주십시오.
0: 예,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북한이 3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고 정상국가의 모습을 담아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북한이 정상국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최고 지도자에게 집중된 권한이 인민대중대의주의를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북한이 인민중심의 나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북한이 두국가론으로 남한과 거리를 두지만 지리경제학적으로 북한이 발전을 위해서는 남한과의 교류가 필수적입니다. 하나님, 북한이 남한과 교류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시고 남북한이 상생협력한 날이 속히 다시 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국교회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도 기억하시면서 북한의 참된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연구소장 이수보 목사님과 함께한 북한 바로보기였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오늘 함께 나눈 기도 제목 카드로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통일이라고 보내주세요. 단문 50원에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통일이라고 보내주시면 기도 제목이 적힌 카드 사진 한 장을 답장으로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꼭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 기도 제목을 읊는데 1분, 2분 채 걸리지 않습니다. 계신 곳에서 함께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주변 신앙 공동체에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물정 1069번 통일이라고 보내주세요.

어린이들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 올려드렸고요. 통일 계속 보내주고 계세요. 오늘 북한을 위한 기도의 제목 사진 한 장으로 답장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통일이라고 보내주시면 지금 바로 읽는데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북한을 위한 기도문 한 장을 답장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받아보시고 계신 곳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주변에도 꼭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2231님 가담가담 주님을 생각하면 안 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의 기도에도 아멘이라고 보내주셨어요. 함께 나누는 이런 기도 제목의 아멘이라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오늘 한평차이 퀴즈를 계속해서 만나보고 있죠.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가담가담 북한어 표현 가담가담이 무슨 뜻일지 1번 가끔 2번 조심조심 가운데 정답 우물정 1069번으로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어감이 참 좋네요. 7519님 그쵸. 요 가담가담 듣게 되는 북한어 표현을 잘 들어보면 잘 들여다보면 표현이 참 예쁜 게 많아요. 그래도 가담가담 우리 샵 1069번으로 문자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담가담 말고요. 조금 더 자주 찾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그 정답을 기다리면서 가담가담의 우리말 표현 1번 가끔과 2번 조심조심 가운데 정답 기다리면서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드릴 선물을 소개해드릴게요.

0: 오늘도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0: 믿음의 기업 아마라니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1: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의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0: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1: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0: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이 다육이에서 다육이.
1: 파주 헤이리커피 197

0: 가공해서 신선함을 담은 맞춤 커피 원두를
1: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 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0: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1: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메밀 추출물로 만든 닥터 능나 화장품 메밀 2종 스킨케어 세트.
0: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1: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0: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1: 곰치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치 제품,
0: 예쁜 마음을 갖고 있는 아이에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책을 선물하세요. 구약 신약 총 7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1: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0: 오늘 통일이라고 보내주신 분들 그리고 또 출석 인사 나눠주신 분들 가운데 이런 선물을 드리고 있어요. 또 한 뼘 차이 맞춰주신 분들 중에서도 선정 통해서 드린다 말씀을 드렸죠. 오늘의 한 뼘 차이는 가담가담의 우리말 표현 정답 1번 가끔입니다. 가끔. 극동방송을 가담가담 듣지 않고 매일매일 함께하고 계시다는 7595님. 여기 정답이 문자에는 없지만 1번인 거 아시고 이렇게 보내신 거겠죠. 7595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고요. 가담가담 극동방송을 찾아오는데 올 때마다 은혜와 기쁨이 있습니다. 운전 중에 찬양 따라 들으며 나른함을 이겨내고 있어요. 1486님도 우리 정차 중에 보내주셨겠죠. 감사합니다. 오실 때마다 은혜와 기쁨이 있으시다니까 또 그런 마음을 문자로 보내주셔서 배에 은혜로 다가와요. 듣기만 해서 괜시리 죄송합니다. 정답을 가끔 보냈어요. 8381님 그래도 가끔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선물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당첨이 될까요? 이렇게 가담가담 보내도요. 1597님도 보내드리고 가끔 새벽 기도를 빼먹을 때가 있어서 속상합니다. 정답 가끔이요. 1190님 가담가담 빼먹어도 그렇게 계속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귀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약속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받아보신 기도 제목 그 카드 꼭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도 북녘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중보자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190님께도 선물을 보내드리고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제가 몇 분 더 선정해서 답장 보내드릴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링크가 있는 답장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시니까요.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주세요. 가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주세요. 7820님의 이 고백과도 같이 우리가 함께 북녘 땅을 위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서길 바라면서요. 생방송 오해피데이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아침마다 사람들이 저마다 필요한 만큼 그것을 거두어들였다. 해가 뜨거워지면 그것은 녹아서 사라져버렸다. 여섯째 날에는 한 사람의 4리터씩 두 배로 양식을 거두어들였다. 무리의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와서 이 일을 보고했다. 모세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은 안식의 날, 곧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이다. 무엇이든 구울 것이 있거든 오늘 굽고 삶을 것이 있거든 오늘 삶아라. 남은 것은 아침까지 따로 챙겨두어라. 그들은 모세가 지시한 대로 남은 것을 아침까지 따로 챙겨두었다. 거기서는 악취가 나지 않았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다. 모세가 말했다. 오늘은 그것을 먹으십시오. 오늘이 바로 그날, 곧 하나님께 드리는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지면에서 그것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6일 동안은 날마다 그것을 거두어 드리십시오. 그러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 그것을 거두어 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 백성 가운데 몇몇 사람이 그것을 거두어 드리려고 나갔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언제까지 내 명령을 어기고 내 지시를 따르지 않으려느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었다는 것을 모르겠느냐? 그래서 내가 여섯째 날에 너희에게 이틀치 양식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 일곱째 날에 너희는 각자 자기 집에 머물고 집 밖으로 나가지 마라. 백성이 일곱째 날에는 일을 하지 않고 쉬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의 이름을 만나라고 했다. 그것은 고수씨같이 희고 꿀을 섞은 과자 같은 맛이 났다. 모세가 말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1오멜 곧 2리터들이 단지에 담아 다음 세대를 위해 보관해 두어라.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뒤에 광야에서 너희를 먹여 살린 양식을 그들이 볼 수 있게 하여라.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다. 단지 하나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2리터를 채우십시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두고 다음 세대를 위해 잘 보관하십시오. 아론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그것을 챙겨 증거판 앞에 두고 보관했다. 이스라엘 자손은 장차 정착하여 살게 될 땅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그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경계에 이를 때까지 만나를 먹었다. 고대 도량형에 따르면 1오멜은 10분의 1 에바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출애굽기 16장 함께했습니다. 낭독에는 이혜진이었습니다.

0: 셰프 에드워드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기쁨 한 끼, 은혜 두 끼, 2시의 기쁨 두 끼, 최정민입니다. 예전에 학창시절에 그 야간 자율학습 많이들 해보셨죠? 그 야간 자율학습 할 때요, 쉬는 시간마다 친구들과 몰래 이어폰 한쪽씩을 나눠 끼고 선생님 눈치를 보며 듣던 거, 라디오였습니다. 특히 월드컵 최종 예선, 뭐 월드컵 경기 이런 게 있는 날이면 교실 공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책상 아래로 작은 라디오를 숨겨놓고요, 아나운서 목소리 하나하나에 가슴이 철렁하고 꼴이라도 들어가는 순간에는 소리 지를까봐 입을 틀어막곤 했습니다. 물론 선생님께 걸리면 큰일 나죠. 네, 교실에 불려가 혼나고 매도 맞던 그런 시절이니까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 뭐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추억으로 남아있죠. 자, 그런데 요즘은 그 라디오 숨어서 듣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어요. 목숨 걸고 그 라디오를 듣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지금은 AI가 세상을 바꾸고 손안에 스마트폰으로 무엇이든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인데도요, 누군가는 여전히 밤이 되면 창문을 가리고 작은 라디오 볼륨을 최대한 낮춘 채 숨죽여 그 전파를 듣습니다. 들키면 안 되죠. 들키는 순간 인생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왜 그들은 라디오를 포기하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그 전파 속에서 자유를 듣고 사랑을 듣고 하나님 이야기를 듣기 때문입니다. 자, 누군가의 이야기인지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직은 감이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자, 그렇게 목숨을 걸고 라디오를 듣고 있는 그분들의 이야기 첫 곡 듣고 잠시 후에 조금 더 나눠볼게요.

오늘 시작하면서 나눴던 그곳의 이야기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먼 나라의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와 아주 가까운 우리의 민족 북한의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는 아직도 이 라디오를 숨죽여서 듣고 있다고 합니다.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성경 한 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기독교는 체제를 위협받는 사상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은 가족끼리도 쉽게 믿음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알려질 경우 보위부 신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예배는 어떻게 드릴까요? 창문을 가리고 소리를 최대한 낮춘 채 몇 사람만 조용히 모여서 기도한다고 전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 것처럼 찬양은 크게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죠. 입술만 움직이거나 아주 작은 목소리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성경책을 집안에 숨기는 것도 쉽지가 않아서요. 일부는 땅에 묻거나 벽틈에 감춰놓고 필요할 때만 꺼내본다고 알려져 있어요. 무엇보다 외부 방송 청취는 북한 주민들에게 매우 위험한 일이잖아요. 하지만 많은 탈북민들의 증언에 따르면요, 밤이 되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몰래 라디오, 무슨 라디오일까요? 맞습니다. 극동방송의 라디오를 들으면서 외부의 소식과 복음을 접했다고 합니다. 들키지 않기 위해서 볼륨을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줄이고요, 주파수를 빠르게 돌려가면서 듣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참 우리에게는 당연한 현실들이 그곳에서는 이렇게 너무나 너무나 위험한 상황들로 이어지고 있네요. 그 북한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마음 모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북한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주실 수 있는 방법, 우린 지금 북한에 갈 수 없지만 그곳에 가서 그 성경책을 나눌 수 없지만 그곳의 그 현실을 듣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이번 주 다가오는 주일이죠. 주일 오후 2시 청주 신흥교회에서 열리는 극동 포럼에 그 북한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곳에 오셔서 같이 그곳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크게 소리쳤으면 좋겠어요. 함께 하실 분들은 어떻게 연락을 주시면 될까요?

될까요? 맞습니다. 우물정 9330번으로 포럼이라 주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북한을 향한 그 마음, 그 전달할 수 있는 그 마음, 이 두 글자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날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같이 오셔서 우리의 자녀들도 그 시간에 꼭 들어주시는 것, 그게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들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우물정 9330번으로 지금 포럼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윤성 전도사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듣고 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닮았으면 좋겠다는 그 소망도 있으시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북한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아, 그 북한을 기억하고 계실 텐데 어떻게 회복하기를 원하실까요?

0: 정말로 그 땅은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땅인데 어떻게 주님께서 회복하시고 다시 한번 그곳에 복을 주실까요? 그를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될것 같아요. 관심을 모아야 될것 같고요. 자, 2시 16분 현재 지나고 있는데요. 2시의 기쁨 함께 하시는 분들 간증을 하나 드릴 텐데요. 이 간증을 들으시고 분명히 마음에 어떤 요동침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꼭 시간을 내셔서 저희 포럼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이 문의 전화 주셔서 자리가 꽉찬게 아니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지금 현재 그렇지 않고요.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좋습니다. 이 시간에 포럼이라 문자 주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함께 마음 모아주시는 분들, 또 너무 감사해가지고, 오늘 보니까 그 쌀과자 선물들이 좀 있어서, 선교에 대한 마음도 모아주시고, 전도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 쌀과자 선물을 좀 보내드릴까 합니다. 자, 지금, 우물정 9330번으로, 예, 샵 9330번으로, 여러분들께서 포럼이라고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오늘 탈북민 정유나 자매의 간증인데, 이 간증을 들으시고, 분명히 마음에 어떤, 여러분들의 마음에 울리는 마음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꼭 연락 주시고 포럼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증 함께 해볼까요?
1: 북한이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개총살도 정치에 이용해왔는데, 공개총살하는 첫 번째가 뭔줄 압니까? 최고 존엄 모독죄입니다. 김정일 앞에 수식어가 붙는데 수식어 빼고 김정일이 아까 TV에 나왔는데, 이렇게 하는 건 총살이에요. 그들을 신격화 시켜놨기 때문에. 근데 시기가 어느 때인데 장군님을 부르짖니 그랬잖아요.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야, 이거 뭐라. 이 동무가 이거. 피를 나는 부모 형제도 같이 안 본다는 아랫동네 드라마를 나보고 같이 보자 그러네. 아랫동네 드라마를 같이 보자고 했다는 것에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동무 그렇게 자신 있어? 그러니까 그 집, 걔가 화교집이었거든요. 3세 화교집. 그러니까 부모들은 이렇게 중국에 사사여행으로 들어가는 집이었어요. 그 돈이 많았죠. 그래서 하나만 딱 보래요, 하나만. 니 있잖니. 하나만 보면 충분하다. 그래서 진짜 하나만 보면 충분한 줄 알고 하나를 봐버렸어요. 잘못 봐버렸습니다. 성승원 오빠를 봐버렸어요. 성승원 오빠를 보고 어떻게 하나로 충분합니까? 제가 원래 그 동무 보고 가져라 할땐 가져라. 내가 비판적인 시각으로 가져와서 남조선 계려도당들이 만들어 놓은 그 상업 드라마, 돈밖에 모르는 걔네들이 만들어 놓은 거 내가 네 정신 상태를 바꿔주겠어. 이렇게 했는데 딱 보고 나니까 야, 그래서 오케이 된 거야. 누가 진짜 부모야? 그 다른 거 가져라 이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 아까 하나만 보겠다 하지 않았니? 가져라 또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받는 용돈을 거의 가을 동화 보는데 다 썼던 것 같아요 그때. 그리고 다 보고 나니까 계속 생각나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또 보자 그랬더니 목욕탕집 남자들 순풍 산부인과 첫사랑 이부의 모든 것뭐 이런 거. 그래서 쭉 보다 보니까 하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저거 이제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실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클래스에 딱 가면 교수님은 앞에서 뭐라고 막 강연을 하시는데 저는 제 머릿속에 야, 어떻게 남자가 좋게 잘생겼지? 이 생각밖에 없어요. 그리고 꿈을 꾸면 성승원 오빠하고 계속 데이트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사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통일은요,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이 성승원 오빠야들 같은 사람 풀어버리면 돼요. 그래서 제가 꿈을 꾸면 계속 성승원 오빠 꿈을 꾸고, 은서야, 어서 가자. 이렇게 그 송혜교 업고 가잖아요. 유나야, 남조선으로 가자.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냉정하게 판단했어요. 내가 이 상태로 쭉 살다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에서 남조선 말씨가 튀어나오고, 사람이 모르는 거 숨기기보다 아는 거 숨기기가 천만 배 힘듭니다. 아는 걸 숨기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나는 어느 순간 나 때문에 온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에 가서 앉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을 한번 좀 가볼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찰나에 그 이부의 모든 것을 제가 마지막으로 봤거든요. 장동건이 채림한테 고백을 했죠. 근데 채림이 뭐 당신은 뭐 상위 계층이고 자기는 제비라는 거죠. 이제 그 제비라는 게그 제비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좀 낮은 계급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둘은 합칠 수 없대요. 그러면서 그 이제 고백을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랬더니 장동건

아니, 심장이 아프다고. 이 집에 가서 이렇게 요건을 하나 탁 들고 미국으로 슉 날아가대요. 마음을 치유하겠다고 미국을 날아가는 겁니다. 근데 조회한테 남조선이라고 했던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인 것처럼 가르쳐줘요. 미국 놈들의 식민지로 살고 있고 때문에 우리는 빼앗긴 남쪽 세상을 어떻게 찾아야 된다. 근데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전쟁으로 찾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조카 통일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통일 방안이 바뀐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어? 장동건이 심장이 아프다고 여권을 들고 미국을 갔네? 국가의 허락도 안 받고 여권을 들고 미국을 날아간 거예요. 제가 그때서야 야 이게 그럼 어느 쪽이 후라이쟁이냐? 김종일 쪽이죠. 그때 저를 보면 이 세뇌라는 망치로 똑같이 내리치는데요. 누군가는 100% 그 충격을 흡수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 튕겨내거든요. 그 튕겨내는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탈북민 3만 4천 명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안 받아들였던 사람들. 내가 왜? 내가 왜 얼굴도 못 본 장군님을 위해서 살다 죽어야 돼? 그래서 그때 이제 야 이거 뭐야 내가 지금 완전히 속고 있구나 가야겠다 하고 이제 저녁에 그런 마음을 먹고 함경도 말로 변속관을 갔습니다. 북한은 이 화장실이 이렇게 밖에 있거든요. 나무로 돼 있으니까 그 변속관 그 위에 그 판자를 딱 뜯어간 거예요. 도적놈이 뗄감이 없어서. 그래서 별나게 화나더라고요. 이?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이렇게 볼일 보려고 딱 앉았는데 화나다 그러고 딱 들어봤는데 그때가 1월 대보름 때였어요. 이때만한 달이 거기 아주 이렇게 탁 걸쳐있는데 그걸 보면서 저도 모르게요. 하나님 저 남조선 좀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앉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지? 북한에서 하나님 얘기하면 총살인데 어디서 알았을까요? 그렇죠. 드라마가 아주 그냥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립니다. 아침에 밥을 차려주고 저녁에 밥을 차려주니까 차려준 엄마한테 고마워하지 않고 어디다 감사하죠? 하, 일용할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저는 그래서 본능적으로 아 저들이 지금 뭔가 저는 처음엔 느님이 하늘인 줄 알았어요. 하늘. 그래서 아 그 하늘 대신에 남조선 사람들이 믿는 하늘은 좀 다른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했댔는데 저는 그냥 하나님 그 한국 드라마에서 봤던 그대로 하나님 저 남조선 좀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3월 2일 날 두만강 넘었어요.

듣기만 해도 참 여러 가지로 안타깝고 기도가 많이 오는 땅이죠. 네. 그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 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게 함께 하실 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또 포럼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샵 9330번으로 포럼, 네, 포럼 이렇게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잠시 후에는 저희 화요일마다 진행하는 여러분들의 신앙 일대를 또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또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시작을 했는지. 어제 한 장로님을 뵀는데 그분은 우리나라에 최초의 기독교가 들어올 때부터 그러니까 그분의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믿으셨다 하더라고요. 그걸 하나하나 얘기를 듣는데 야, 이렇게 복된 가정도 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그 복음이 제일 처음 들어갔는지 그 이야기 전해주시고요. 전해주시는 분들 추첨 통해서 김치를 또 한 박스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자, 김치 보내드릴 테니까요. 샵 9330으로 우물전 9330으로 여러분들의 신앙 이야기 전해주시고 포럼 이야기도 역시 같은 주소로 함께 하시면 되겠죠.

0: 네, 조선미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함께 듣고 왔고요. 2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2시의 기쁨. 자, 여러분과 함께 또 여러분들 가정에 일대신앙 어떻게 복음이 들어갔는지 그 소식을 좀 알아볼 텐데요. 전화로 한 분이 연결되어 있어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지금 전화가 잠시 멈춰있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가 한 분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극동방송입니다.
1: 아,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아니, 네. 그 주신 내용들을 보니까 어머니 따라서 처음 교회를 가셨다고요?
1: 네네.
0: 네. 그럼 어머니가 일대신앙이신 거예요?
1: 아, 그렇죠.
0: 오, 어머니가 어느 지역에 계시다가 처음 그렇게 교회를 가셨어요?
1: 아, 강원도. 예, 계셨고, 어머니, 그니까, 외삼촌이 이제, 그니까, 신학 공부를 하시면서.
0: 네.
1: 엄마가 이제 집에서 그냥 학교는 못 다니시고, 성경책만 먼저 접하시게 됐다고 그러셨어요.
0: 아.
1: 옛날에는 이제, 여자아이들은 학교를 가면 안 된다 그래갖고, 학교를 못 보냈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0: 네네.
1: 그래서 성경책만 집에서 계속 보시다가, 교회를 다니시면서, 이제, 저희들은 어릴 때, 그, 비포장길 한 40분씩 걸어가는 데를 같이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0: 그러면, 그때는, 어머니가 교회를 가보신 적은 없는데, 누군가로부터 성경책을 선물 받아서 읽기 시작하신 거예요?
1: 이제, 그 오빠, 그러니까 외삼촌한테 받으셔가지고, 다니셨던 것 같아요. 네.
0: 그 외삼촌은 먼저 교회를 다니고 계셨고,
1: 네네.
0: 아, 참 귀하게 또 외가 쪽을 통해서 이 복음이 들어와서.
1: 네.
0: 지금 전화 주신 권사님이신가요, 집사님이신가요?
1: 저는 집사예요.
0: 집사님.
1: 네네.
0: 그래서 집사님은 그때부터 어머니 따라서.
1: 네.
0: 네. 자, 그렇게 교회를 다녀보니까 지금 뭐 네. 너무 좋으시죠?
1: 그렇죠. 세상 살면서 힘들 때마다 항상 그 중심에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힘들 때 쓰러지지 않고 버틸 수 있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지금 얘기해 주신 딱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1: 네.
0: 우리가 살다 보면 이래저래 참 흔들릴 때가 많은데
1: 네네.
0: 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니까
1: 네.
0: 네, 그것 때문에 사는 거죠. 우리가 뭐. 그렇죠?
1: 네네.
0: 그럼 지금은 집사님하고 가정들은 다 지금 예수님 믿고 계신 거예요?
1: 아, 믿고 있고 지금은 이제 그 손녀가 이제 10살이고 네, 손녀하고 이제 이동하면서 제가 방송을 통해서 이제 많이 듣게 되는데 손녀가 지금은 이제 주일이면 항상 스케줄을 무조건 이제 주일을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0: 아이고 또 얼마나 예뻐요 손녀가 그러면. 그렇죠.
1: 네네 감사하죠.
0: 손녀 지금 데리고 어디 이동하시나 봐요. 그렇죠. 걸으시면서.
1: 네, 네네 학원. 네.
0: 우리 손녀는 이름이 어떻게 돼요?
1: 윤하연.
0: 하연 나이는?
1: 네네. 10살이요.
0: 10살, 3학년.
1: 네네.
0: 아이고, 너무 예쁜 딸.
1: 네.
0: 그, 할머니 입장에서도.
1: 네.
0: 그, 하연이가.
1: 네.
0: 또 공부 잘하는 것도 좋고, 이래저래 유명해지는 것도 좋지만, 예수님 잘 믿는 게 제일 바라시는 거죠?
1: 아, 그럼요.
0: 네.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네,
0: 돈 많은 것도 좋고, 뭐,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도 좋지만,
1: 네.
0: 예수님을 잘 믿고 사는 거.
1: 그럼요.
0: 네. 그 멋진 신앙을 우리 손녀도 그렇고 대대손손 잘 물려주셔요.
1: 네. 그래야죠.
0: 자, 우리 그러면 하연이랑 같이 드실 수 있는 김치를 좀 보내드릴게요.
1: 감사합니다.
0: 알겠습니다. 저희 기도할 테니까 그 신앙 잘 네. 유지해 주시고 극동방송도 네. 하연이랑 늘 애청해 주세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네.
0: 아이고, 이렇게 또, 외가를 통해서 전해진 그 예수의 그 복음이 이 가정을 이렇게 살렸고, 그 손녀에 이르기까지, 뭐 손녀뿐이겠습니까? 더 이어지는, 정말 신앙의 족보가 이 가정을 멋지게 살릴 것을 믿죠? 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 예수의 이야기.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물정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9330번으로 문자 주시면 돼요. 네, 간단하게 문자 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물정 9330번입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0: 아멘. 네, 2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2시의 기쁨이고요. 극동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화요일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일대를 찾고 있는데요. 지금 우물전 9330번으로 여러분들 가정이 어떻게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됐는지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전화가 한번 연결되어 있는데요. 만나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1: 예.
0: 아, 네, 통화 괜찮으세요?
1: 네.
0: 아이고, 극동방송입니다. 지금 생방송으로 연결됐고요.
1: 아, 예.
0: 와, 지금 전화 주신 성도님, 지금 어디에서 연락 주시는 거예요, 지역은?
1: 아, 여기 청주예요.
0: 청주 어디세요?
1: 청주, 여기 시골 가덕이에요.
0: 가덕에,
1: 가덕면.
0: 가덕면에. 아이고,
1: 네네.
0: 이렇게 방송 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1: 네네.
0: 성도님은 어떻게, 누구부터, 이 신앙이 시작이 된 거예요?

0: 저는 저기 할머니 때부터 해서 아버님하고 성당에 다니고 있다가 네. 저 결혼하고 나서 신랑하고 성공회 교회도 나갔어요.
1: 아, 그러면 처음 신앙은 그 할머님께서
0: 네네 할머니가
1: 성당을 가셨다가
0: 네네네.
1: 그 이후로 그러면 성공회 쪽으로 넘어오신 건 언제 넘어오셨어요?
0: 좀 쉬었다가 결혼하고 몇 년 지나고 나서 여기 청주로 와서 청주 성공회가 있어가지고 다니기 네. 시작했어요.
1: 그럼 그렇게 신앙을 하신 지도 꽤 오래되셨겠네요.
0: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한 40대 됐으니까.
1: 야, 40년이 넘었어요. 그렇죠?
0: 쉬신 기간 빼고도 한 30년 되겠죠?
1: 아니, 문자 주신 것도 보니까 네네. 주님의 은혜로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한다고.
0: 제가 퇴근하고 지금 막 이제 가다가 그 네. 방송을 항상 제가 고정시켜놓고 듣고 있는데.
1: 아이고, 감사해요.
0: 근데 비가 하도 쏟아지니까 빗소리에 방송 소리가 잘 안 들렸어요. 근데 찬양 나오는 게 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네. 그냥 저도 은혜스러워서 감사드린다 그렇게 드린 건데.
1: 네.
0: 아, 이게 동기가 이렇게 그 물으신 거를 지금 알았어요.
1: 네네. 아, 그런데 그 성도님 얘기 들어보니까. 또 네네. 삶에 또 쉽지 않은 기간도 있었던 것 같아요.
0: 아, 네네.
1: 네, 어떤 시간들이 있었어요?
0: 아, 제가 직장암으로 참 힘들어서 병원에서는 항암도 못하고 너무 위험 단계고 면역력도 없다 그래서 항암을 못하겠다 그래서 한 세 번인가 하고 그냥 좌절하고 그냥 산 속으로 들어갔어요.
1: 네.
0: 남양주에 충령산으로 그래서 산에서 살다가 거기서 좀 많이 자연식하면서 좋은 공기 마시니까 좀 회복이 되고 다시 항암을 하려다 안 했어요. 하나님한테 온전히 맡기고
1: 예.
0: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든지 저기 데려가시든지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여기 이 세상에 남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1: 아이고, 지금 말씀을 건네시면서도.
0: 눈물이 나네, 옛날 생각하니까.
1: 아이고, 참,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네네네.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렇죠?
0: 맞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암 환우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내가 겪은 거를 생각하니까.
1: 네.
0: 저희 교회도 암 환우들이 한 100분 계시는데.
1: 네네.
0: 남의 일 같지가 않고, 제 우리 형제들이지만. 정말 옛날 생각해서 항암 무리하게 하지 말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온전히 하나님한테 다 내려놓고 욕심 부리지 말고 맡기면 우리가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갔듯이 저도 그때 그 마음이었었거든요.
1: 네.
0: 하나님 저를 필요해서 쓰시려면 살려주시고 그렇게 제가 소원한 게 당신 재단 앞에 꽃이나 꽂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제가 지금 30년 동안 꽃꽂이를 성전재단에 바치고 있어요.
1: 다 하나님의 은혜네요. 그렇죠?
0: 네. 감사하죠.
1: 참 신기하죠? 정말 우연이라고 생각하면서 전화 연결이 됐는데
0: 아, 그러시구나.
1: 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
0: 네네.
1: 이 성도님께 전화 연결이 됐고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길가에서 전화 통화하고 있는데.
0: 아니, 지금 여기 이제 차, 네. 집에 차 세우고, 처마 밑에, 여기.
1: 처마 밑에 계시는군요.
0: 있어요.
1: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께 부으신 은혜가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0: 제가 조금 더 필요를 하신가 봐요. 그래서 입장에서 좀 더 네. 일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1: 그래도 성도님께서 그 심으시는 그 꽃꽂이를 통해서 그 성전에 얼마나 아름다운 향이 퍼져나가겠어요.
0: 아, 가끔 그 교회분들이 그 얘기를 해요. 성당 네. 꽃향기가 너무 아름답고 좋고 은혜스럽다 소리 들을 때 제가 정말 감사하고 흐뭇해요.
1: 그럼요.
0: 하나님은 제 이 꽃향기를 맡으실 수 있죠 하면서 기도하면서 꽃을 꽂거든요.
1: 네.
0: 근데 어느 성도가 그런 향기를 맡고 정말 감사했다고 알려줄 때 아, 이 기분이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1: 그래요. 우리 하나님 그 계획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네, 정말 더 살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헌신을 하게 하신 것 같아요.
0: 아멘.
1: 야, 이 방송을 통해서 지금 청취자들도 듣고 계시지만 아, 우리가 또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주님만 붙들면 비록 그게 암일지라도 그 어떤 네. 어려움일지라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0: 그렇죠?
1: 네, 그럼요.
0: 네. 할머니 따라서 처음엔 성당을 갔지만 이후 옮기셔서 성공회를 가시고 이렇게 네. 극동방송을 애청하는 애청자가 되시고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일 거예요. 그렇죠?
1: 네. 우리 손자, 할머니 손자들이 다섯, 여섯 명 돼도 왜 저만 그렇게 데리고 다니셨는지 모르겠어요. 가서 수녀님 앞에서 교리 공부 가르치시고 할머니가 그랬던 그 어릴 적 그 초등학교 때 생각이 나요.
0: 그래요. 또 그렇게 하나님께 그 할머니께서 데리고 가신 게 그거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고 계획이라고 하잖아요.
1: 예, 선택하셨나봐요 저를.
0: 맞아요.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귀하게 쓰실 것 같고.
1: 아멘입니다. 네.
0: 그 신앙을 또 성도님 이후 모든 그 자손들의 이르기까지 쭉 이어주시고 네. 또 성전에 퍼지는 그 아름다운 향을. 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좀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예, 감사합니다.
0: 네, 짧게나마 은혜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1: 네.
0: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는 아직 뭐 교회로 발걸음을 못 옮기거나 예수님을 안 믿고 계신 분들도 들으시더라고요.
1: 네.
0: 혹은 교회는 다니는데 확실한 믿음이 없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고
1: 예.
0: 또 어떤 질병에 있어서 그 질병을 앓고 있으면서 조금 어려움에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 네, 많이 있죠.
0: 그런 분들께 네. 우리 성도님께서 한 말씀 주시면 어떤 얘기를 주실 수 있을까요?
1: 아, 이 세상은 정말 우리가 잠깐 왔다 가는 소풍처럼 왔다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욕심 내려놓고 정말 오롯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산다면 우리 앞에 어떤 것도 막힐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두 함께 힘내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아멘.
1: 네.
0: 주님 말씀 감사하고 저희가 네. 위해서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0: 아이고 귀한 그 성도님의 나눔이었는데요. 자, 그렇죠. 우리 주님의 은혜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판단해서 이제 얼마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를 나눠줬지만 이분의 이 고백처럼 주님께서 도우셔서 그 인생을 연장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정말 주님께서 그 꽃꽂이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 아름다운 향을 전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서도 저의 입술에서도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라는 찬양을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낮 2시에 다시 한번 기쁨 함께 은혜 듣기 두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작진에게 최정민이었고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나눔과 섬김, 기독교 연합봉사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교회에서 모임을 하는데

어느 부부가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어렵게 어렵게 다짐을 하고 온 거라는데 모임을 하면서도 계속 움직이는 아기를 케어하느라 쉽게 집중하기 어려워하더라고요. 예배는 어떻겠어요? 아빠 엄마 중에 한 명은 거의 뭐 집중을 못하는 거죠. 정말 손 많이 가고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죠. 우리 어린 아기들. 그런데 그 불편함을 이겨내고 살아갑니다. 왜냐? 그 아이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이죠.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얻기도 하거든요. 하나님도 우리 보시면 그러실 거예요. 우리 때문에 신경 많이 쓰일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려고 말도 안 듣고 하나님 곁을 떠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나에게 집중하십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하고 하나님을 불편하게 해도 하나님은 그 불편함을 감수하시고 나를 끝까지 보고 계시고 나를 통해 기쁨을 얻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분께 돌아온다면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거예요. 세상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하나님뿐 아니라 나에게도 찾아올 것입니다. 5월 12일 화요일 새끼라 이 곡으로 출발해 봅니다.

나 기뻐하리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그쵸? 하나님 우리 볼 때 얼마나 신경 쓰일까요? 하나님 원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마음대로 해가지고 하나님 정말 신경 쓰일 겁니다. 근데 참고 기다리시잖아요 그분. 자,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깨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팍 신경 쓰이다가 안 되겠다 쟤. 저 극동방송 새깨라를 통해서 쟤 좀 어떻게 좀 나에게 돌아올 수 있게 해봐 하고 우리 총 연출이 또 저에게 사인을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 영혼들 네,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기뻐할 때가 많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보실 때요, 우리가 아기 볼 때도 그 아기들 막 잘 때 웃을 때 너무 예쁘고 막 기쁘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그러신다고 해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아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0: 송정미 김명식이 불렀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까 말씀드렸던 구약성경의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토대로 한 찬양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를 보시면서 막 이뻐 죽겠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보시다가 쟤 좀 돌아오게 좀 해봐 하면서 우리 총연출 우리 주님께서 조연출 김인수에게 이 새끼라에게 명령하시는데요. 그 영혼들 저희가 잘 연결해서 지금 속속 돌아오고 있죠. 자, 돌아온 귀한 열매 중에서 오늘 이 열매를 한번 연결해서 어떻게 교회를 잘 다니고 계시는지 꽤 긴 방학을 하셨던 분이신데 이분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여보세요?
0: 네, 임용자님. 네, 저 새끼라 네. 김인수 PD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네. 지금 계시는 데가 그 네. 완주죠? 전북 완주.
1: 네네.
0: 삼례.
1: 저 지금 봉동으로 이사했어요.
0: 아, 봉동으로 이사했어요. 삼례에서?
1: 네네.
0: 아, 삼례도 있고 또 봉동도 따로구나. 삼례하고 봉동이.
1: 네네.
0: 어, 완주긴 완주인데, 그쵸?
1: 네네.
0: 2년 전에 저하고 그 통화됐었잖아요.
1: 네.
0: 근데 그때 제 기억으로 20년 방학이었어요. 맞죠?
1: 맞아요.
0: 와. 근데 이제 그때 교회 가기로 했는데, 교회 가셨어요? 네. 그 뒤로?
1: 네. 네, 갔어요.
0: 어떻게 바로 갔어요?
1: 바로 갔습니다.
0: 이야, 할렐루야네, 할렐루야.
1: 네.
0: 참, 그래서 그 뒤로 계속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1: 아, 네네.
0: 2년 정도 됐잖아요, 지금. 그때 통화한 뒤에.
1: 네네.
0: 2년 동안 잘

0: 잘 다니고 계시는 거죠?
1: 아, 제가 통화한 지가 2년 됐어요?
0: 예, 2년 됐어요. 그러니까 2024년 5월 9일 날 제가 통화한 기록이 있네요.
1: 아.
0: 벌써 2년 됐어요.
1: 예. 바로는 안 나가고요.
0: 예.
1: 한 번 나갔다 와갖고, 안 가고, 지금 다시 교회를 옮겨서,
0: 네네.
1: 이제 다닌 지가 한 달 넘었어요.
0: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 옮긴 지 한 달 됐다고요?
1: 네네.
0: 아무튼 그때 통화하고 나서 거의 바로 쭉 가셨죠? 다른
1: 네,
0: 교회를.
1: 갔습니다.
0: 최근에
1: 네.
0: 그럼 지금 현재 다니는 교회는 어느 교회예요?
1: 아, 봉동중앙교회예요.
0: 봉동중앙교회, 봉동에 있는.
1: 네.
0: 그래요. 자, 이제 그 20년 방학을 끝내고 2년 동안 네. 지금 잘 다니고 계시는데
1: 네.
0: 일단은 첫 예배가 어떠셨어요? 20년 끝내고 나서 다니는 첫 예배.
1: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좋았어요.
0: 너무 좋았어요.
1: 네. 그러니까
0: 오래 쉰 분들 이제 이명자님 같은 경우는 20년 쉬었잖아요.
1: 네네.
0: 오래 쉰 분들이 첫 예배를 그렇게 잊을 수가 없이 또 느끼고 이렇게 또 우시는 네. 분들도 많고 그렇더라고 보니까요.
1: 네네.
0: 그래서 요즘 어떻게 정말 감동적으로 그 뒤로도 계속 예배 잘 드리고 계시는 거죠?
1: 네, 잘 드리고 있고요.
0: 네. 그리고 그때 이제 선물도 잘 받으셨고.
1: 네, 받았습니다.
0: 네, 선물도 잘 받고. 혹시 혼자 다니세요? 네. 교회? 가족들이 다 네. 나가고 있어요? 아니면 가족들이 지금 방학 중인 사람들이 꽤 있나요?
1: 형제들, 이제 엄마는 권사님인데요.
0: 네네.
1: 지금 아파서 요양병원에 계시고.
0: 네.
1: 여동생이 살아 다니고 있어요.
0: 여동생이 다니고 있어요?
1: 네네. 그거는 집사님이고.
0: 집사님이고.
1: 네. 형제 여동생만 나가고, 예. 다른 형제들은 안 나가고 있어요. 큰애는 안 다니지만, 둘째는 다녀요.
0: 그렇구나. 큰애 같은 경우, 이제, 이제 전도했으면 좋겠는데,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1: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요. 열심히 좀 기도 좀 하랍니다.
0: 우리 임영자님이 극동방송 듣고 교회 다니게 된 거잖아요.
1: 네네.
0: 큰 자녀에게 극동방송 네. 듣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아, 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0: 네. 아니, 그냥 뭐 열심히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그냥 우리 큰 자녀가 몇 살이에요?
1: 지금 45.
0: 45. 극동방송을 네. 틀게 해주면 돼요. 듣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큰 자녀에게, 큰 아들인가요? 네,
1: 딸이요.
0: 큰 딸에게 극동방송 듣게 하시고, 어디 살아요, 큰 딸은?
1: 인천.
0: 인천. 그래서 극동방송 네. 알려주셔서, 극동방송 네. 듣게 하시고, 나중에 기회 되면 우리 새끼라에서 꼭 전화 연결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1: 네. 네네.
0: 둘째는 잘 다니고 있고,
1: 네네.
0: 알겠습니다. 우리 임영자님이 이렇게 지금 네. 이제 그 교회를 잘 다니고 계시고 극동방송 새끼라를 통해서 이렇게 다니게 된 거잖아요.
1: 네네.
0: 그 뒤로도 지금 어떻게 극동방송 잘 듣고 계세요?
1: 아, 계속 듣고 다닙니다. 찾고 다니면서.
0: 와, 그렇구나. 새끼라도.
1: 네, 새끼라 듣고 있습니다.
0: 계속 듣고 계시고 이제 본인에게 네. 새끼라는 특별하잖아요. 그렇죠? 20년 방학 끝냈으니까.
1: 그렇죠. 너무 특별해요.
0: 어떻게 특별해요?
1: 극동방송을 듣다가 보면
0: 네.
1: 무슨 마음이 그냥 편안해지고 와닿고 네. 막 그래요.
0: 편안해지고 와닿고
1: 네.
0: 특별하고 사실 우리 새끼라도 우리 임용자님이 네. 특별해요. 특별한
1: 감사합니다.
0: 특별한 열매예요, 진짜. 세상에 20년을 교회 안 다니다가 우리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게 얼마나 특별해요. 그렇죠.
1: 아, 네. 지금도 권사님들이랑 지금 모임을 하고 왔어요.
0: 네네.
1: 이게 모임이라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고.
0: 네네.
1: 권사님들이 다 준비를 하셔가지고 지금 거기서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왔어요. 지금
0: 그렇구나.
1: 막 들어왔거든요.
0: 그랬어요.
1: 근데 권사가 오신 거예요.
0: 권사님들하고도 잘 이렇게 또 교제도 하고 계시는구나.
1: 네. 교제 잘 하고 있어요.
0: 우리 임용자님 지금 요즘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교회도 잘 다니고. 예수님
1: 네,
0: 잘
1: 너무너무
0: 믿고 있고
1: 감사해요.
0: 우리 감사기도 저랑 한번 드리시죠.
1: 네.
0: 지난번에 우리 방송 때 결단의 기도 영접기도 했다면 이 시간에 저랑 네. 감사기도 저 따라서 예.
1: 네.
0: 사랑해 하나님.
1: 사랑해 하나님.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하셨습니다. 우리 이명자님 지난번에 선물 드렸었는데요. 지금 네네. 교회를 잘 다니고 계시니까 저희가 네. 새끼라에서 축하의 꽃바구니 또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0: 엄마나 너무나 감사합니다.
1: 계약한 거 너무나 축하드리고 꽃바구니 선물 보낼 테니까요. 네,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 들려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네네. 이명자님이 제일 좋아하는 네. 찬양, 인생 찬양 어떤 찬양이 있어요?
0: 아 많은데 찬양은
1: 그 중에서 딱 한 곡 고르자면 나의 인생 찬양 임용자의 인생 찬양
0: 아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1: 제목 생각 안 나면 가사만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흥얼거려도 돼요. 이렇게 한번 불러봐요.
0: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그 노래
1: 아 변찮는
0: 주시고요.
1: 주님의 사랑과 이 찬송가 이 곡을 가장 좋아하세요?
0: 네 좋아해요. 그 생각밖에 안 나요.
1: 아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0: 아, 그 생각밖에 안 나요.
1: 변찮는 주님의 아니, 사랑과 이거 좋아하는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이걸 가장 좋아하는 이유?
0: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셔가지고요. 아버지도 집사님이셨어요. 안수 집사님.
1: 네네.
0: 하고 좋아하셔가지고 네네. 아버지가 돌아가지고 안 계시니까 노래를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1: 아, 아버지 생각하면서 변찮는 네네. 주님의 사랑과 이 찬송을 많이 네. 부르셨구나.
0: 네네.
1: 그래요. 이 찬송의 제목처럼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처럼 우리 임용자님도 이제 변치 않게 하나님 잘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용자님 되셨으면 좋겠어요.
0: 감사합니다.
1: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0: 저도 감사합니다.
1: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앞부분만 한번 힘차게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0: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0: 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자, 깨라깨라, 새깨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노르웨이 청정수역 연어로 건강을 생각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세트, 간장게장의 명가 백인숙국게장에서 게장 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한국 비엘약품에서 장 면역에 도움을 주는 락토디오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고급 김 부각 세트, 매화연에서 궁중음식 지도자가 만든 유자향기 개성약과와 아이들도 좋아하는 인삼정과,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 콜드블루 전문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과전문회사 견과내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세트, 비타민연과 경남제약에서 활기찬 하루를 선물하는 레무나, 역사의 고장 강화도에서 만든 강화성김치의 정승댁 순무김치 세트, 갓블레스유 프랑스 14K 패션주얼리 루브르 파리에서 문자쿠폰, 주식회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하나로 빨래 향기 섬유를 보호하는 핑크플라워 캡슐 세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기업 AN 화장품에서 화장품과 미용 비누. 자, 선물 협찬으로 영혼을 깨우는 사역에 동참해주시는 우리 믿음의 기업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깨라깨라 새깨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했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우리 열매 20년 방학했다가 끝내고 지금 계약한 분 변찬윤 주님의 사랑과 이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자, 이렇게 귀한 열매들 만나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 짧은 방학이긴 한데요. 귀한 소식이 들려와서 이분께 한번 전화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1: 네.
0: 저 극동방송 새깨라 김인수 PD입니다.
1: 네네.
0: 예, 예. 지금 계시는 곳이 세종 맞죠?
1: 네.
0: 세종이고 그때 저하고 3월, 올해 3월에 그때 친구가 네, 이렇게 그 전도 요청해가지고 네. 통화됐었잖아요.
1: 네.
0: 친구 성함이 박정숙님.
1: 네.
0: 그래가지고 그때 저랑 통화하고 나서 교회를 바로 갔어요?
1: 아, 저 원래 다닌다니까 좀 쉬었더니.
0: 그때 저하고 통화됐을 때.
1: 네, 바로 갔어요. 예, 네, 바로
0: 그때
1: 갔어요.
0: 통화될 때는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1: 아, 예, 그 장, 조금 쉬었는데 친구가 난리를 치고.
0: 아, 그래요?
1: 전구로 다.
0: 근데 1년 쉬는 걸로 그때 기록이 되어 있는데.
1: 맞아요. 1년 쉬었어요.
0: 아, 1년 쉬었으면 조금 쉬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해. 뭐 한 2, 3주 쉬었으면 모르겠는데 1년 쉬었으면 아무튼. 그러니까 1년 쉬고 있다가 보면 우리 네. 방송에 연결되는 분들 막 1년이 10년 되고 막 이래요. 그래도 그 친구 요청으로 그 1년이 딱 마무리돼서 다행이네요.
1: 아, 원래 마음은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일 때문에 못 갔어요. 솔직히 시골에 가서 일하고 하니까 일요일 저 낮에 뭐 일요일 날 토요일 날 가서 일요일 날 오고 하니까
0: 예, 예.
1: 못 갔는데
0: 예, 예.
1: 마음은 안 편쳐. 가던 걸 못 가니까.
0: 예. 그럼 시골에 주일마다 가는 거는 지금 이제 안 가세요?
1: 가긴 가는데 예. 조금 이제 평일에 화요일 날 쉬니까
0: 네네.
1: 평일 화요일 날 가는 방향으로 하고 웬만하면 교회 나가려고 하죠.
0: 아, 그럼 그거를 이제 주일 날 시골 가는 거를 화요일 날로 옮기셔서 교회를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1: 네.
0: 그러면 네. 그러니까 교회를 가겠다는 마음이 드니까 그런 것들도 탁 옮길 수가 있고 사람이 역시 마음 먹게 달렸어요.
1: 맞아요, 교회. 마음 먹게 달렸어요.
0: 네, 뭐 일 때문에 못 가요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핑계거든.
1: 맞아요.
0: 교회는 그럼 1년 전에 다녔던 교회로 가신 거예요?
1: 네. 꿈의 교회. 무슨 저기 아, 그 교회 이름이 잘 생각 안 나더라. 우리 교회에 있는 이름은 클럽 채플 꿈의 네. 교회거든요.
0: 아니, 지금 현재 다니는 교회.
1: 네.
0: 교회 이름이
1: 맞아요.
0: 꿈의 교회?
1: 네.
0: 그러니까 1년 전에도 꿈의 교회를

0: 다니고 있었고 다시 꿈의 교회를 가시고 계시고.
1: 아, 예, 처음부터 다녀 처음부터 꿈의 교회 다녔어요.
0: 예, 박정숙님도 그럼 같은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1: 네, 박정숙님이 우리 구형님의 목자님이세요. 목자님 되셨어요.
0: 박정숙님이 우리 네, 지금 뭐, 전남수님 목요... 오게 돼가지고 기쁘시겠다, 되게.
1: 네? 목요일마다 우리 저기 구형 예배 보거든, 그 목장 예배 보거든요.
0: 예예예. 예, 예.
1: 네, 거기에 목자가 돼갖고 예. 엄청 열심히 해요. 원래 박정숙 씨는 엄청 열심히 해요.
0: 원래 열심히 하는 분들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고
1: 맞아요.
0: 그 기쁨을 좀 나눠주고 싶어서 지금 안 다니고 있는 분들을 다시 다니게끔 하려는 열정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우리 새끼라에 요청을 하세요. 이렇게 전도 요청을.
1: 따라가겠다 생각은 늘 했는데
0: 네네.
1: 뭐 어떻게 그냥 방송을 해갖고 그냥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그 친구가 전화를 다 했더라고.
0: 그렇죠.
1: 너 왜 교회 잘 다닌 줄 알았지 왜 안 다니냐고 그래서 아니요 잘 다니고 있어 그랬지 뭐라고 했어.
0: 잘 다니고 있어 그랬어요?
1: 네.
0: 아. 아니 그때는 안 다니고 있었으니까 1년
1: 그러니까요.
0: 정도.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다니기 시작하니까 어떠세요? 마음이
1: 좋아요. 항상 편하고 좋죠 교회는.
0: 그때 선물도 잘 받으셨죠?
1: 네, 선물 잘 받았어요. 근데
0: 잘...
1: 시간이 다 됐네요.
0: 시간이 다 됐어요?
1: 네.
0: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네. 좋은 소식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예.
1: 네. 아, 지금 본인. 선생님, 나 들어가야 돼, 지금.
0: 들어가야 돼.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1: 네,
0: 예,
1: 네 감사합니다.
0: 예. 네. 네, 전남순님. 아이고, 지금 교육받기 직전에 저하고 통화가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빨리 들어가셔야 돼가지고 전화를 좀 급하게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전남수님을 그 전도 요청했던 분이 박정숙님인데요. 그러면 박정숙님에게 지금 전화를 한번 걸어볼게요. 박정숙님은 또 전남수님 전도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나서 어떤 마음으로 살고 계시는지 한번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2: 안녕하세요.
0: 네, 박정숙님.
2: 네, 네, 안녕하세요.
0: 예, 저 김인수입니다.
2: 네, 네, 안녕하세요.
0: 예, 어떻게 바로 아시네요? 저 아시는 것 같아요.
2: 알죠.
0: 예.
2: 아시죠.
0: 제가 금방 그 네. 지금 전남수님하고 제가 방금 통화했어요.
2: 예, 예, 예.
0: 혹시 같이 계셨던 건 아니죠?
2: 아니에요.
0: 지금 뭐 교육 받아야 된다고 통화하다가 지금 끊었는데.
2: 네, 네.
0: 그 지금 보니까 그 꿈의 교회 잘 다니고 있다고 하네요.
2: 제가 저번에 문자 넣었었는데.
0: 저한테?
2: 네. 바로 꿈의 교회 잘 다니고 있다고.
0: 잘 다니고 있다고.
2: 네. 그러니까 안 빠지고 열심히 예. 나와요.
0: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간직했다가 언제 전화해야지 하고 해가지고 전남수님한테 오늘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2: 아,
0: 했더니.
2: 아, 오늘 그거 있어요. 거기.
0: 예. 그래서 지금 꿈의 교회 잘 다니고 있고 박정숙님 잘 다니고 계시고 같은 목장이네요.
2: 네. 예.
0: 그러니까,
2: 목장도 열심히 나오고.
0: 예.
2: 네, 굉장히 노력하더라고.
0: 다행이네.
2: 예, 예, 감사하죠.
0: 전남수님도 그렇고 박정숙님도 극동방송 예. 계속 어떻게 요즘 새끼라랑 듣고 계시나요?
2: 예, 매초는 아예 고정적으로 아예 차에다 틀어놓고 있어요.
0: 차에다 틀어놓고.
2: 예, 예.
0: 우리 박정숙님한테도 그때 우리가 선물 드렸던가요?
2: 예, 예.
0: 선물 드렸고 전남수님도 예. 선물 잘 받으셨다고
2: 예, 예.
0: 하더라고요.
2: 받았어요. 예, 예.
0: 교육 중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빨리 끊었는데. 우리 네. 전남수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까 우리가 꽃바구니 네. 선물 드린다고
2: 아이고
0: 그렇게 꼭 좀 얘기를 해주시고 전에 네. 보냈던 그 세종의 그 주소로
2: 네.
0: 꽃바구니 선물 우리 전남수님 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2: 아이고 그렇게 해도 되나요?
0: 아 그럼요. 우리가 이 꽃바구니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 분들을 위해서 저기 협찬 받아가지고 보내고 있으니까
2: 예예.
0: 예, 박정수님이 전남수님이 다시 돌아오니까 네. 참 그 기쁨이 크시죠.
2: 아우 좋죠. 지금 친구 하나도 아 걔는 좀 망설이고 이제 좀 걔도 이제 좀 기다려야지.
0: 네. 아 또 다른 네. 분도 한번 전도 요청하시려고 준비 중에 네, 계시는군요.
2: 네. 네, 네.
0: 전남수님도 다시 돌아오게 돼서 너무 네, 좋고 네. 참 찝찝하고 네, 네. 불편했었는데 감사하게 네, 네. 다닌다고 그렇게 네, 얘기를 네. 하네요.
2: 아우 굉장히 열심으로 와요.
0: 예예예. 예, 예. 그래서 네. 우리 전남수님하고 좀 더 길게 통화를 할까 했는데 교육이라서 지금 네, 급하게 끊어서 네, 제가 또 네, 우리 네, 박정수님에게 전화 한번 했거든요.
2: 네. 그 한 네. 하나 또 전도 대상자 그 아 그 네. 그 사람 꼭 나온다고 하는데.
0: 네네. 네.
2: 거기를 안 하네. 그 사람이 저기 많이 아파요.
0: 예예. 예.
2: 아픈데.
0: 예.
2: 그냥 교회 그 신뢰를 안 하더라고.
0: 아픈 가운데

0: 해서 옆에서 잘 도와주시면서 그다음 또 극동 방송도 듣게 하셔가지고 또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옆에서 잘
1: 희귀병이에요,
0: 도와주시고. 아,
1: 거기는.
0: 그래요.
1: 그래갖고, 예, 수시로 그냥
0: 네네.
1: 수술을 해야 되고, 그냥
0: 예.
1: 고통을 많이 받아서,
0: 예.
1: 조금 마음이 많이 열리긴 했는데,
0: 예.
1: 예.
0: 그 우리 그분 지금 그분에게 지금
1: 그리고,
0: 그분이 방송 듣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분 이름 딱 불러가면서 지금 그분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 한번 하실래요?
1: 지훈 씨, 아플 때그 고생이 정말 그 아픔을 함께 할수 없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대신 늘 기도하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무거운 모든 것을 내려놨으면 바람입니다. 갑자기 하니까 모르겠네, 못하겠네.
0: 아이, 잘하셨습니다. 꼭 그분, 꼭 극동방송 듣게 하시고 나중에 전도 요청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우리 전남수님이 좀 급하게 끊으시는 바람에 그 좋아하는 찬양을 제가 못 여쭤봤는데 우리 박정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인생 찬양을 제가 좀 물어보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거든요.
1: 지금까지 살아온
0: 지금까지 지내온 것,
1: 지내온 것.
0: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가. 어떤 이유로 이걸 가장 좋아하세요?
1: 그동안 이제 어려운 것도 많았지만
0: 네.
1: 그 하나님께서 그 어려울 때마다 항상 지나오게 한 것을 너무나 항상 감사해서
0: 네.
1: 그냥 저도 모르게 흥얼흥얼해요. 날마다.
0: 그래요. 앞으로 우리 박정숙님, 전남수님 계속 하나님 앞에 잘 가까이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아까 지훈 씨를 비롯해가지고 새롭게 전도할 분들 기도하시면서 꼭또 전도하는데 열심히 해주시고 저희가 또 옆에서 잘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1: 감사합니다.
0: 전화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1: 예,
0: 우리
1: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지내온 것 시작.

지선의 주의 은혜라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나무엔 목소리로 들려드렸고요. 방금 주의 은혜라 또 이 곡 안에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바로 찬송가도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두 곡 이어서 전해드렸어요. 자,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새깨라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영혼들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데요. 참 다시 돌아오는 분들이 그전보다는 더 감사를 느끼면서 더 단단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더 믿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고난과 역경도 때로는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이 열매들을 보면서요. 자, 5월 가정의 달 여러분 맞고 계시는데 여러분 주위에 특히 가족 구성원 가운데서 잠깐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분들 많으시죠? 그분들 여러분께서 먼저는 이 극동방송 알려주시고 어떻게든 뭐 자연스럽든 부자연스럽든 이 방송을 좀 듣게 하셔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잖아요. 듣게 하다가 마음은 열리면 너무 좋고요. 그러다가 또 이렇게 저하고 전화 연결되면 더 좋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족 중에 전도 대상자에게 이 극동방송 들려주시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옆에서 많이 좋은 모습 보여주시고 같이 노력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새끼라 애청해 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원래는 오늘 보물 퀴즈, 꽁트가 있는 보물 퀴즈 하려고 했는데 자, 내일 보물 퀴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여러분께서 퀴즈, 자, 꽁트가 섞여 있는 퀴즈 내일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 될 거니까요. 내일 또 찾아오겠습니다. 조연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이 시대의 주요 명제를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조망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극동포럼이 청주에서 열립니다. 오는 5월 17일 주일 오후 2시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에 위치한 청주신흥교회에서 북한의 엘리트 노예, 극동방송으로 찾은 자유를 주제로 포럼이 진행됩니다. 이번 포럼에는 사단법인 북방연구회 김형수 대표가 강사로 나섭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대전극동방송 또는 대전극동방송 청주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대전지회가 5월 30일 토요일 오후 1시 서대전공원 잔디광장과 야외 무대에서 다음 세대 어린이들에게 행복과 희망을 심어줄 제13회 대전어린이 큰잔치를 개최합니다. 3D 공룡 조립하기, 바람개비 만들기, 양궁, 농구, 페이스 페인팅 등 다양한 체험 부스와 게임 아트존, 그리고 먹거리를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어린이전도협회 대전지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세종공주지방정보통신부가 5월 21일 목요일 공주시 금흥동에 위치한 하늘문교회에서 제자 양육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제자를 만드는 제자를 주제로 21세기 포스트 모던 시대 속에서 교회 성장을 위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세종공주지방정보통신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040 세대의 예배 회복을 꿈꾸는 코어워십이 5월 15일 금요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 진천 치유의 숲에서 3040 가족 회복을 위한 힐링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 김용기 교수와 두란노 어머니 학교 노미라 목사님을 초청해 부부관계 회복과 소통 그리고 온 가족이 자연 속에서 하나됨을 주제로 진행합니다. 자녀를 위한 레크레이션과 온 가족 숲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코어 워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유성구 구암동에 위치한 천성감리교회가 5월 16일 토요일 오후 5시 프레이즈 나이트 찬양 집회를 개최합니다. 기프티드 찬양팀을 초청해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예배 자리를 준비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대전 천성감리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순복음교회가 5월 18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성령 대망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순복음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동구 대동에 위치한 동대전 장로교회가 5월 22일 금요일 김재원 아나운서 초청 기도회를 엽니다. 기도회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동대전 장로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전국연합회와 베델 회복공동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기독교 무료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중독과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상담과 중독 회복 자료 그리고 영화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의 전국연합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계룡시 금암동에 위치한 계룡우리교회가 5월 10일 주일 오전 9시 30분 교회 학교데이 너랑 나랑을 개최합니다. 유치부부터 청소년까지 대상으로 에어바운스, 먹거리, 미니올림픽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룡우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공주교회가 5월 17일 주일 오후 1시 30분 다음 세대와 학부모를 위한 교육 콘퍼런스, 자녀를 빛나게 하는 디톡스 교육을 개최합니다. 강사는 한국과학기술원 최하진 박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공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가 한센병으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소 이동진료를 실시합니다. 5월 19일 화요일 부여군 보건소, 22일 금요일 청량군 보건의료원, 26일 화요일 보령시 보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네를 예쁘고 살기 좋은 마을로 가꾸는 꽃사랑 하기사랑에서 열린 정원축제를 개최합니다. 5월 16일 토요일 대전시 유성구 노을러 410번 길과 426번 길 일대 전원마을에서 아름다운 꽃정원을 개방합니다. 다양한 먹거리 판매와 바자회, 벼룩시장과 전통놀이도 준비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꽃사랑 하기사랑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업 천사 익스프레스가 전해드립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이 시간은 청주 순복음교회 이동규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한 울타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가 느끼는 마음 가운데 설렘이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설렘이라는 말의 뜻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들떠서 두근거리는 것이다. 여러분, 언제 이 설렘의 마음을 가지십니까? 이 설렘의 마음은 사실 나이가 적고 많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설렘의 마음은 아주 어릴 때부터 또 나이가 많을 때까지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설렘의 마음이 생길까 생각해 보면 정말 가보고 싶은 장소에 갈 때 설렘의 마음이 생깁니다. 기다리고 있던 시간이 다가올 때 설렘의 마음이 생깁니다. 좋아하는 일을 할 때도 설렘의 마음이 생기고요. 그리고 새로운 사건이 있을 때에도 설렘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가령 내가 좋아하는 장소에 가고 좋아하는 시간을 만나고 또 좋아하는 일이나 새로운 사건이 있을 때 우리에게 설렘의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 중심에 무엇이 있을까? 그 장소나 그 시간이나 그 모든 일들, 그 중심에 보면 사람이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사람이 그 장소에 있어서, 그 시간에 있어서, 그 사건에 있어서 우리 마음은 설레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또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꼭 보고 싶은 사람을 우리가 만날 때, 그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가 갖는 대표적인 설렘의 시간입니다. 그 사람의 모습이 저 멀리서 실루엣만 보여도, 그냥 모양만 보여도 우리는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설렘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 설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사람,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 평상시에는 내 마음에 그리 설레지 않는, 설렘을 크게 느끼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설렘이라는 것을 우리가 굳이 다시 꺼내자면 오늘 내 옆에 이 사람이 있어서 우리에게는 좋은 날입니다. 오늘 내 옆에 이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기대를 품을 수 있는 설레는 날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울타리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울타리, 한 지역을 두르고 있는 담을 이야기하는데 그 울타리에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울타리는 경계를 표시합니다. 울타리 속에 있는 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울타리가 있으면 이 울타리는 양에게 너는 여기까지 가도 괜찮아, 그런데 여기는 넘어가면 안 돼 라는 그 경계를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갈 수 있는 곳 그리고 내가 가지 못할 곳을 표시해 주는 것이 울타리입니다. 그리고 또 울타리는 우리에게 보호와 안정을 나타냅니다. 울타리 안은 양이 그 안에 있을 때 목자들이 항상 살펴보는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양이 혹시라도 아프거나 다른 상황이 생기면 그 목자가 살펴보다가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그러니 양은 울타리 안에서 편히 쉴 수 있습니다. 울타리 안에 있으면 내가 마음 놓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울타리는 우리에게 보호의 의미가 있고 안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울타리에는 나의 베이스, 내 기반이고 나의 출발점이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울타리 안에서 준비하면 됩니다. 울타리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준비하고 열심히 내가 그것을 위하여서 훈련한 다음에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울타리 밖에 나갔을 때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한 일이나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 들어오면 됩니다. 들어와서 그간에 힘들었던 것 다시 추스리고 그리고 다시 힘을 내서 바깥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울타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나의 베이스와 같은 나의 기반이요, 내 출발점이 되는 곳이 됩니다. 경계가 되고 내게 보호와 안정을 주고 나의 기반과 출발점인 울타리는 사실 내가 알지 못해도 우리를 두르고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우리를 두르고 있고 또 교회라는 울타리가 우리를 두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에 대한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울타리를 생각할 때마다 그 울타리가 이 5월에 생각하는 가정이 되든 아니면 오늘 우리가 함께 누리는 이 교회가 되든 울타리를 생각할 때마다 그 안에 주시는 귀한 교훈과 그리고 축복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세워지고 세우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라는 성경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 로마의 식민지인 아시아 주의 수도입니다. 지중해와 인접하고 있고 그리고 동쪽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두 개의 도로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는 굉장히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지난번 성지순례를 갔을 때 에베소에 가서 아주 웅장한 많은 유적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원형 경기장과 그리고

바로 교회일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신약에 나오는 교회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교회, 그리고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목사님들,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던 목사님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있었고요, 아볼로가 있었고요, 디모데가 있었고, 사도 요한까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신약의 목사님들이 이 에베소 교회를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와 거기 안에 있는 성도들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초대교회의 약 7개의 교회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교훈이 되지만 당시에 있는 교회들이 새겼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7개의 교회들 가운데 에베소 교회는 가장 적게 책망을 받는 교회입니다. 첫사랑을 잊었다. 이 책망 말고는 사실 책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에베소 교회가 잘하는 것을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예수님이 교회들을 향하여 무슨 말씀을 전하시려고 하면 그러면 칭찬보다 보통은 질책할 것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다르게 질책보다 칭찬이 훨씬 더 많은 교회였다는 것. 그것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이 아주 아름답고 훌륭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 에베소 교회와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오늘 말씀, 그 처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함께 되어져 간다. 그리고 사실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이다. 보통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부인권. 그 뜻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사람의 권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권리는 누가 주고 누가 인정해 줄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본래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권리가,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에게 주어진 권리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는 그 큰 거룩한 좋은 권리를 가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고 집이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살고 계시기에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내 옆에 있는 가족이나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존재입니다. 내 힘으로 나를 세우려고 우리는 열심히 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세워보려고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 전에, 그 모든 것 위에,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다. 여러분, 언제나 이 확신을 갖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 여기서 이어집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같이 세워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는 사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도 세워주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주님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세워주시니까 내가 주님을 도와 주님과 함께 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주님이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드린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다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장점만 갖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단점만 갖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장점과 단점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려면, 잘 되려면 장점을 잘 써야 성공하겠습니까? 단점을 잘 써야 성공하겠습니까? 장점을 잘 써야 성공합니다. 내가 잘하는 걸 잘 써야 우리는 성공할 수 있지, 내가 못하는 것 같고 열심히 씨름해도 성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장점을 잘 쓸 때 내 인생에 좋은 것들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 혼자뿐만 아니라 함께 모인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같이 살다 보면, 우리 가족들이 특히 같이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뭐가 부족한지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가족입니다. 단점이 무엇인지 제일 잘 보는 사람, 많이 보는 사람이 가족입니다. 그런데 단점을 계속해서 꼬집고, 단점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단점 때문에 안 된다고 계속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족이 점점 더 내려갈 겁니다. 아까 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장점으로 성공하는 거지 단점으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단점은 우리를 끌어내릴 뿐입니다. 가족이 한 울타리 속에 있는데 나와 함께하는 가족의 단점을 자꾸 꼬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족이 전체가 다 내려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을 서로 이야기해 줄 때 우리는 같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을 세워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원리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부족한 게 있어도, 좀 연약한 게 있어도, 아, 정말 아름답고 좋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좋은 분들,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으로 하나 됩니다. 한 울타리 안에 사는 사람은 함께 공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한 울타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무언가 함께 가진 것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가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에 있는 사람들, 그 가족은 공간과 자원을 공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가족은 한 집에 살면서 그 공간을 같이 공유합니다. 그 안에서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휴식도 취하고, 같이 오락도 하고, 또 각자의 처소에 가서 각자 잠도 잡니다. 같이 공간을 공유하는 사람이 가족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가족의 모든 자원, 가지고 있는 것, 해야 할 일도 공유하는 사람이 가족입니다. 밥 먹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에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식사를 준비합니다. 엄마가 준비하고요. 옆에서 자녀들이 도울 때도 있습니다. 아빠는 식탁을 정리하고 청소하고요. 다 먹고 나면 자녀들이 설거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족의 일을, 또 우리 가족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같이 나누는다라는 의미가 그 가운데 있고, 그래서 가족은 그 자원을 공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가족은 정서와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입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프거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어렵고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가족은 안식처가 됩니다. 정서를 공유하는 겁니다. 나는 힘들지 않지만 나와 함께하는 가족이 힘들면요, 내가 그 힘든 것을 돌보아주며 그 정서를 공유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족들은 같은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고 생활습관을 공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생각과 기준도 비슷하고, 그리고 믿는 것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한 울타리 속에 있는 사람은 이것을 같이 공유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 울타리 안에 모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유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바로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우리가 공유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나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함께 공유하는 것, 나와 내 앞뒤에 있는 사람이 함께 공유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앞에 20절과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모퉁이 돌은 코너에 놓인 돌입니다. 이렇게 굽어진 것이 코너입니다. 그러니까 모퉁이 돌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코너에서 양쪽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이 코너에 계셔서 우리들을 연결해 주신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해 주시는 말씀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단편 소설 가운데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제목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인 1932년에 김동인이라는 작가가 쓴 소설인데 거기 주인공은 사실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아무리 뜯어보아도 자기하고 닮은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발가락은 닮았네. 그러니까 하나도 닮은 게 없는데 그래도 발가락은 닮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 이게 이 소설의 제목입니다. 때로 우리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 울타리 안에 있는데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이나 내 뒤에 있는 사람을 보면 우리 하나도 안 닮은 것 같은데 발가락은 닮았나? 우리 그런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달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붙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나와 내 옆 사람은, 나와 내 앞에 있는 사람, 나와 내 뒤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연결되어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 다른 것이 보여도 교회 안에서, 때로는 가족 안에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너무 다른 것이 보여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공유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저 사람과 이어주신다. 공통점은 사람을 하나 되게 만들어주는데, 다른 사람을 하나 되게 만들어주는데,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연결되도록 만들어주시는 사람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를 알아야 나는 2부 예배만 드리니까, 나는 3부 예배만 드리니까, 나는 4부 예배만 드리니까, 나는 기관 예배만 드리니까, 나는 거기만 잘 되면 돼 라는 것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주신 이유는 그 공동체가, 하나 된 공동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벽을 벽돌로 잘 세웁니다. 높이 기술을 쌓아서 세웠습니다. 하나를 딱 세웠을 때 이 벽에 누군가 좀 힘 있는 사람이 기대거나 민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때로는 태풍같이 강한 바람이 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한 줄로 서 있는 벽은 위태위태합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코너스톤이, 모퉁이 돌이 이 한 줄로 서 있는 벽을 다른 한 줄로 서 있는 벽과 연결합니다. 그리고 또 연결하고 또 연결합니다. 그래서 사각으로 건물을 완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건물에 들어갈 때 벽이 하나만 서 있으면 거기 기대면 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건물 안에서 우리가 벽에 기댔을 때 이게 넘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거뜬하게 버티고 이겨냅니다. 이게 바로 하나로 연결되는 능력이고 하나로 연결되는 기쁨입니다. 공동체가 가진 힘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연결시켜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내가 아무리 높이 쌓아 올라가도 넘어갈 위태로움이 있지만 우리가 같이 모이면 때로는 내가 그리 높이 쌓아 올리지 못해도 우리는 힘있게 강건하게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기쁨과 능력을 항상 갖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연결된 가족, 믿음의 식구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는 위태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나를 지탱해주는 우리 공동체 식구가 있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 공동체의 능력과 기쁨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라는 말은 신약성경의 코이노니아라는 말로 나옵니다. 그 뜻은 교통하는 것,

0: 교제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한 울타리 안에 있는 교회는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울타리 안에 있다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교회라는 이 한 울타리 안에서 이 한 울타리 공동체의 능력과 기쁨을 가장 크게 누리는 사람이 누굴까? 한 명씩 떠올려 봤습니다. 어려운 병에 걸려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같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의 능력으로 치유된 권사님이 그 능력을 기쁨을 가장 크게 누리는 분일까? 아니면 집안에 있는 일 때문에 굉장히 오래 고민하고 그리고 힘들어했는데 우리 구역 식구들이 다 기도해 주어서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 집사님이 제일 그 공동체의 능력과 기쁨을 가진 분일까? 그런데 그렇게 한 분 한 분 한 분 떠올리면서 생각하다가 결국 그 종착점 제일 끝에 어디로 갔냐면 제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얻고 기쁨을 얻어서 다시 나아가는 것,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는 것이 제게 정말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은 능력이 있습니다. 제 생각의 종착점이 그것이었습니다. 아, 그래. 공동체의 능력을 가장 누리는 사람, 가장 크게 누리는 사람이 바로 나일 수 있겠구나. 바로 나겠구나. 그리고 그 생각을 하면서 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래서 제가 이 한 울타리 안에서 여러분들의 그 힘과 기도와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행복한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울타리 속에 있는 우리 가족, 한 울타리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로 인하여서 모두가 행복함을 오늘 가슴 가득 담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세우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닮은 것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으로 하나 된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이 능력 안에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 여호와는 나의 목자. 지금까지 청주 순복음교회 이동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43-221-0262번 청주 순복음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조선의 어둠을 밝힌 여성들 제2화 문을 두드리는 아이

0: 작은 교실 안 빈 책상과 성경 한 권이 책상 위에 놓여져 있다. 창밖을 보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스크레턴 여사. 누군가 문을 두드리자 기대감에 문을 열어준다.
1: 저 스크레턴 여사님?
2: 아, 언더우드 목사님.
1: 저라서 실망하신 것 같은데요?
2: 아니에요. 혹시 많이 티가 나던가요?
1: 네, 지금도 실망이 가득해 보여요.
2: 무슨 말씀이세요? 반갑죠.
1: 학당 열었는데 학생들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해서 와봤어요.
2: 보다시피 저만 있네요.
1: 이제 시작이니까요. 아마 소문나면 외국인 선생님 보러 우르르 몰려올 겁니다.
2: 그럴까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네요.
1: 반대가 심하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몇몇 양반들이 와서 호통치고 갔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2: 그닥 무섭지는 않았어요. 그냥 좀 슬프더라고요. 여자가 글을 배우면 나라가 망한다는 그 말이.
1: 그래서 이 학당이 더 필요한 거고요.
2: 그럼요. 단 한 사람이라도 온다면 이 교실은 제 역할을 할 겁니다.
0: 이 텅 빈 작은 교실이 조선의 딸들을 깨우는 첫 불빛이 될 줄은 그때까지 아무도 몰랐다.
2: 주님, 저를 보내신 이유가 있겠죠? 제가 할 일이라면 한 사람만이라도 발길을 인도해 주세요.
0: 그때 조심스러운 발소리와 함께 누군가 문 앞에 선다. 문이 삐걱 열리며 허름한 옷을 입은 한 소녀가 얼굴을 반쯤 가린 채 들어.

0: 저
1: 무슨 일이시죠?
0: 저 여기 혹시
1: 글 배우러 왔니?
0: 네, 여기 오면 글을 배울 수 있다고 해서.
1: 아, 맞아. 들어와. 이름이
0: 소희예요.
1: 소희. 잘 왔어. 자, 이리 와서 앉을래? 그럼 혹시 기억 니은은 아니?
0: 네? 아니요.
2: 그렇게 느닷없이 시작된 첫 한글 수업.
1: 좋아. 그럼 기억 니은부터 시작해야 되겠구나.
2: 스크랜턴 여사는 작은 책상 위에 종이와 붓을 펼쳐놓는다. 얼떨떨한 얼굴의 소희는 종이와 붓을 신기하게 쳐다본다.
0: 우와.
1: 왜? 신기하니?
0: 아, 이걸 직접 만져본 건 처음이에요. 오, 엄청 부드러워요.
1: 그래. 자, 이 글자를 봐봐. 이건 기억이란다. 기도할 때의 기. 그리고 이건 아라고 읽어. 아버지 할 때 아. 두 개를 합쳐 읽으면
0: 가?
1: 아, 그렇지. 똑똑하구나.
2: 낯선 땅에서 온 이방인이 조선 사람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낯선 풍경이 펼쳐진다.
1: 자, 직접 한번 써볼래?
0: 제가요? 붓을 잡아요?
1: 그럼.
2: 붓을 처음 잡아본 소희의 손이 심하게 떨린다. 스크랜턴 여사는 그녀의 손을 천천히 감싸준다.
1: 괜찮아. 글자는 나무 열매처럼 시간이 흐르며 천천히 익어가는 거야.
0: 죄송해요. 손이 자꾸 떨려서 이런 건 처음이라.
1: 소희야, 손이 떨린다는 건 소희가 지금 용기를 내고 있다는 증거야. 괜찮아. 아주 잘하고 있어.
2: 소희는 조심스레 스크랜턴 여사의 글을 따라 써보지만 이내 글자는 엇나가 버린다.
0: 아, 죄송해요. 어떡해요. 이 비싼 종이를.
1: 괜찮아. 이 종이는 특별히 실수하라고 준비해둔 거야.
0: 네? 정말요? 실수를 해도 된다는 말은 처음 들어요.
1: 난 처음 한글 배울 때 20장도 넘게 썼을걸? 아니다. 한 30장 넘었나?
0: 이 비싼 종이를...
1: 소희야, 소희도 얼마든지 실수해도 된다는 말이야. 그리고 실수를 많이 할수록 더 빨리 성장한단다.
0: 그럼 저도 오늘 30번 넘게 실수해도 돼요?
1: 그럼.
2: 함께 웃는 두 사람. 그러나 이내 소희의 얼굴이 어두워진다.
0: 사실 저 여기 오면 안 돼요. 주인 어른이 아시면 매 맞고 쫓겨날지도 몰라요.
1: 소희야, 신기하게도 여기는 오면 안 되는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곳이야. 소희처럼.
0: 그럼 선생님도 혼나는 거 아니에요?
1: 혼나? 아, 그럴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난 배우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 오히려 못 배우게 하는 게 더 잘못이라고 생각해.
0: 맞아요. 저도 그래요. 글자를 알면 장부도 직접 쓸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많아질 텐데.
1: 그렇지.
0: 자꾸 쓸데없이 배우려 한다고, 말만 많아진다고.
1: 그럼에도 배우고 싶어서 여기 온 건 정말 잘한 거야. 그리고 소희야, 말이 많아진다는 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많아진다는 뜻일 수도 있어. 나는 벌써부터 그런 소희의 모습이 기대되는데.
2: 스크랜턴 여사의 말에 소희는 눈시울이 붉어진다.
0: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요.
1: 오늘은 기억으로 시작했으니까 다음엔 소희의 시옷으로 시작해보자.
0: 시옷이요?
1: 어, 시옷은 이렇게 써. 시옷. 그리고 소희는 이렇게 쓰지. 소옷.

0: 이. 와, 이게 내 이름이구나.
1: 소중하다 할 때 쓰는 시옷이야. 우리 소희는 하나님께 소중한 아이야.
0: 저 이거 가져가도 돼요?
1: 그럼 당연하지. 우리 소희 오늘 만난 기념으로 선물로 줄게.
2: 이름이 적힌 종이를 예쁘게 접어 건네주는 스크랜튼 여사. 소희는 품 안에 소중히 집어넣는다.
1: 너무 기쁘구나. 역시 모든 기도를 듣고 계셔서.
0: 네?
1: 아니야.
0: 저기 선생님. 하나 더 써주세요.
1: 소희 이름?
0: 아니 저기 개똥이.
1: 개똥?
0: 네, 제 동생 이름이요. 글자로 쓰면 어떤 모양인지 너무 궁금해요.
1: 개똥이? 네. 알겠어. 개똥이는 이렇게 쓴단다. 개똥.
0: 이거 너무 재밌게 생겼어요.
1: 소희는 웃는 모습이 훨씬 예쁘구나.
0: 네?
1: 글을 배우면 앞으로 웃을 일이 더 많아질 거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배우는 거야. 알겠지?
0: 네.
2: 어둠 속에서 가장 먼저 문을 두드린 아이 소희. 그 아이의 작은 손끝에서 조선의 희망이 쓰이기 시작했다.

FA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조선의 어둠을 밝힌 여성들 제2화 문을 두드리는 아이 출연 유춘희, 이은영, 임한권,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였습니다.

충북 지역의 새로운 복음의 통로 극동방송 청주본부가 개국 후 처음으로 여러분을 특별한 만남에 초대합니다. 북한의 엘리트였지만 오직 라디오 주파수에서 흘러나오는 복음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찾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 청주 극동포럼은 북한의 엘리트 노예 극동방송으로 찾은 자유를 주제로 사단법인 북방연구회 대표이자 생생한 간증의 주인공인 김형수 대표를 강사로 진행됩니다.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기도로 함께 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가슴 벅찬 시간이 될 겁니다. 2026년 5월 17일 주일 오후 2시 청주 신흥교회입니다. 이번 포럼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포럼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잊을 수 없는 나라 북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이번 포럼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0: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서 살고 있는 허주윤 학생의 아빠 허성호입니다. 제 나이 50인생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의 시작과 함께 귀여운 딸 자식을 마음껏 공부시키며 미래를 꿈꾸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꿈만 같습니다. 북한에서 아내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밤마다 듣곤 하던 극동방송이 있어 저희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힘과 용기를 갖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식에게만은 배움의 문을 활짝 열어주고 싶어 탈북의 길을 택했지만 탈북 과정과 남한에서의 삶은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부모의 의무를 다하고자 열심히 노력했지만 적은 금액이 아닌 자녀의 학자금 마련이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도저히 저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저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목사님으로부터 우리 딸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 너무나 놀랍고 기뻐 온 가족이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기적 같은 방법으로 학자금 마련을 해주시는 것을 보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저희가 받은 모든 사랑과 은혜는 다시 또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저희의 삶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 마음을 전합니다. 허성호 올림.
1: 북한에서 숨죽이며 몰래 들었던 작은 전파. 그 전파로 지금은 대한민국의 한 가정에서 자녀의 미래를 세우는 손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기도와 전파 선교 헌금은 바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이 복음을 듣고 한 영혼이 절망에서 일어서며 한 청년이 다시 꿈을 꾸게 되는 그 자리, 누군가의 삶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극동방송에서 전해지는 말씀은 바로 여러분의 사랑이 만든 통로를 통해 오늘도 세상 곳곳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사역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대전극동방송의 전파사역에 동행하실 분은 문자메시지 샵 9330, 우물정 9330,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로 전파라고 남겨주시거나 02-828-9330, 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은 극동방송을 통해 일하십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광주 새사랑교회 유승복 목사님입니다.
1: 96년도 2월 달에 제가 이제 군대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하고 청년부 수련회를 여름에 가게 됐습니다. 배구를 조별 경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안수 집사님 아들이라고 하는 한 친구가 자기 팀이 실수를 하면 이제 쌍욕을 하는 거예요. 야, 이 XX야, 네가 막 하면서. 그래서 나는, 아, 저놈이 안수 집사님 아들이라고? 어, 저런 놈이 다 있나? 회장님한테. 아, 저 친구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회장님 가서 좀 얘기 좀 하라고. 아, 냅둬요. 제가 원래 그래요. 아, 막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녀석을 멍하니 보면서 수련회에 대한 의미 자체가 머릿속에서 막 이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제안해서 승보가. 네가 저 아이를 전도해라. 저 아이를 전도해라. 네가 가서 복음을 제시해라. 계속. 그래서 저는 그래서요. 오늘 처음 봤고요. 저렇게 쌍욕하는 친구하고 나 별로 관계를 갖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성령님 계속 네가 전도해라. 네가 전도해라. 그래서 내가 성령님 그럼 내 조건 하나 다를게요. 제가 제 이름도 알고 동성명도 좀 하고 친해지면 반드시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한 세 번 정도 성령님이 감동하시더니 더 이상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수련을 갔다고 한 3주, 2주 흘렀을까? 이 아이가 이제 대학교 2학년인데 친구 4명하고 5명이 렌트카를 타고 격포로 놀러 가다가 격포 코너길에서 바닥 쪽으로 떨어져서 죽었어요. 5명이 즉사를 했습니다. 교회 광고에 떴는데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아이가 수련을 끝나고 3주 있다가 죽게 될 걸 아셨어요. 그리고 나한테 지금 가서 네가 복음을 전해서 세 번을 말씀하신 거죠. 저는 친해지면 동성명 하면요. 제가 청년부 활동 좀 더 하면요. 하면서 꺼렸죠. 3주 있다가 죽어버릴 줄 알았으면 제가 미뤘겠습니까? 미친 듯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 사진이 지금도 앨범에 끼워져 있고 가끔 앨범을 보다가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을 다시 새롭게 다짐하곤 합니다. 어떤 다짐일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에 대한 감동은 급박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그 사진을 볼 때마다 하게 됩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랬으니 어린 자나 늙은 자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관계없이 주님 눈앞에 한 영혼은 천하로 보인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광주 새사랑교회 유승복 목사님이었습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 하나님의 시험에 대한 커다란 오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과 어려움만 시험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사업에 실패하고 병들거나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할 때만 시험이고, 다시 말해 사업이 잘 되고 직장 생활이 평안하고 건강할 때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평안한 것도 시험일 수 있습니다. 칭찬은 들으면 곧 으스대다가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 있지만, 충고는 양약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달콤한 것이 함정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지적하시고 그곳에서 돌이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허망한 것을 마음에 두며 우상 삼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잘 먹고 잘 살며 모든 것이 평안할 때 우리엔 하나님을 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내 배를 채우는 것에 만족하며 헛된 것을 우상 삼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 오늘도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늘 여호와 곁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곳은 1960년대 작품으로 떠도는 구름을 통해 그리운 사람을 향한 애틋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김동진 선생님은 1913년생으로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통해 음악을 접했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설명이 필요 없는 한국 가곡의 대표곡들이 모두 김동진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저 구름이 어디로 흘러가서 어떻게 사라지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믿음은 닿는 곳이 명확합니다. 늘 여호와 하나님이셔야겠죠. 마음이 이리저리 떠다니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호세아 13장 4절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된 상황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양 같은 우리도 늘 그릇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배부르고 등 따뜻할 때 죄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풍요와 안락이 오히려 시험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멸망 중에 섞여오는 주님의 손이 늘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도움의 손을 꼭 잡고 오늘도 영의 갈급함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지혜를 구해야겠습니다.

사랑이 우리를 우광혁 씨의 이웅 편곡으로 바리톤 고성현이 노래했습니다. 앞에 곡은 그리운 그리움이 김기수 씨였고요. 이종록 곡이었습니다. 메조소프라노 이하경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호세아서 13장 4절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들 때 다른 무언가를 잡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두려움이 일 때 우리는 다른 우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더 채워야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 우리는 더 경계해야 합니다. 그 평안한 중에 죄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면역은 없는 것입니다. 그저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지요. 우리는 평안하고 잘될 때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평안할 때도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사랑과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항상 그 품을 좋게 여기며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길가의 제비꽃, 서정우 씨의 김광자 곡이었고요. 소프라노 유소영이었습니다. 옛친구 정영택 작사 작곡으로 소프라노 김순영이 노래했습니다. 호세아 13장 4절 오늘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인간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요. 멸망이 오다가도 예수님께서 둘러싼 사람들은 보호를 받습니다. 내게는 도움이 있고 내게는 구원이 있노라. 내 팔에 와서 안겨라. 내 팔에 와서 안기면 구원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를 둘러싸고 계신 것을 믿고 오늘도 헛된 우상을 마음에서 내쫓는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끝곡으로 또 한 송이의 나의 모란, 김용호 씨의 조두남 곡으로 소프라노 곽신형의 노래를 함께합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복된 하루 되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이었습니다.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개혁주의 생명신학 대전 백석신학교에서 전해드립니다.

0: 매일매일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대전제일교회 김철민 목사님께서 창세기 39장 18절에서 36절 말씀을 본문으로 그냥 안아드리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야곱은 이스라엘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사람을 겨루어 이긴 그런 사람 아니에요. 축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축복받은 사람의 자식들이 지금 아버지를 농락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를 농락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속여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에게 당신의 자식이 짐승에게 잡혀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무슨 DNA 검사를 하겠어요? 뭐 과학수사대가 있었겠습니까? 짐승의 피니까 붉게 보이니까 이게 내 자식의 피인 줄 알고 아버지가 그 죽은 자식의 옷을 부둥켜 안고 오열을 하잖아요. 누구의 위로도 듣지 않아요. 그 위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자식이 지금 죽었는데 아버지에게 있어서 그보다 더한 충격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뭐 스트레스 지수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큰 충격을 받도록 해놓고 자식들은 연기하잖아요. 아버지를 위로하거든요. 그렇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아버지에게 안 갚음하는 거죠. 아버지가 어떻게 했길래요?

아버지가 요셉만 편애했거든요. 자기도 아버지의 사랑받고 싶지만 자기들은 거기에서 비껴나 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속여먹은 거 알고 있죠. 할아버지에게 거짓말해서 장자권을 탈취했고 큰아버지 에서에게도 그렇게 한 거 이거 알고 있죠. 그래서 이들은 아버지가 행한 것을 보면 지금 우리가 행하는 거는 정의구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아버지는 받을 거 받고 있는 거고요. 그 아버지가 행한 거 이런 것들은 이미 정죄가 됐어요. 우리는 다 계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아들들이 공모를 하고 요셉 하나를 죽여서 죽은 것처럼 하고 그리고 미디안 대상들에게 팔아서 이집트로 보냈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를 보면 무슨 생각합니까? 야, 이거 제대로 된 집안이 있겠나? 맞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성경은 너무 순수한 책이에요. 있는 그대로를 다 내려놓으니까요. 뭐 이스라엘의 집안이라고 해서 조금이라도 무슨 미화를 하거나 그걸 조금 덜어내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순수하게. 그죠? 그래서 진리인 것이에요. 예, 정말 자존감 높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약점을 밝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런 면에서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생이 비록 칠일멸렬해 보여요. 이런 걸 보면 아 이게 무슨 신앙 있는 집안이라고 하겠나. 이건 딱 멸망각이다. 이거는 안 되는 거야 라고 우리는 질에 짐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 그죠? 이게 그냥 모든 집안이 다 이러니까 너희들도 그런 줄 알아?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분의 그 얘기를 읽게 되었어요. 이분은 이제 어머니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전가를 받고 불이 나게 어머니 계신 병원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머니가 그 이전에도 계속 아프셨고 생에 대한 의욕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막 어머니의 그런 모습들이 막 가슴에 와서 닿고 막 안타깝고 막 슬프고 이러지를 않은 거예요. 이 아들은 의사였습니다. 근데 이 의사 아들은 늘 어머니에 대한 유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수동적이고 그리고 소심하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의존적인 것을 자기가 빼닮았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이게 어떻게 떨칠 수 없는 부담이 어머니로부터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다니고요. 봉사도 하고요. 기도 생활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걸 좀 해소해 달라고 간구했지만 그때뿐이고요. 뒤돌아서면 다시 어머니에 대한 유감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이 가족들은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아주 그런 환상을 노련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내면적으로는 차갑고 무겁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맺어진 관계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유지하는 것만이 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깨진 가족들이었습니다. 다들 훌륭하게 연기하고 있는 거죠. 훌륭하게. 근데 그날은 이제 어머님의 임종을 앞두고 있는 그날은 이 아들의 마음이 뭔가 좀 다른 게 와서 닿았어요. 얼마 남지 않은 어머니의 생애를 보면서 뭔가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든지 저나 어머니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순수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겁이 나는 겁니다. 겁이 나고 벌써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의 레파토리를 알거든요. 어머니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거기 진전머리를 내고 있는데 어머니가

다시 또 그 얘기를 하면 어쩌나. 난 또 같은 반응을 하게 될 거야. 이런 두려움들, 이런 언짢은 생각들이 그를 압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아, 어머니 얘기 마르고 닳도록 많이 들었지만 그 이야기가 이제 내 자신의 영혼 안으로 흘러 들어오도록 허락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지금까지 피상적으로 들었어요. 피상적으로 들었고 지금까지 들었으면 바로 내놓길 바빴어요. 근데 이제는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도록,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어머니의 이야기가 흘러 들어오도록 허용하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는 익숙한 그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불안하고 수동적이고 소심하고 남들에게 의존되어 있고 비굴해 보이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 쫙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소의 어머니의 모습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사실은 이 아들의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난 거죠. 뭐냐면 갑자기 버림받고 내쫓겼던 슬프고 겁에 질린 3살짜리 고아 소녀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 어머니가 그 얘기를 안 하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어머니의 말씀을 내 마음 안으로 모셔드리기로 작정을 하면서 보니까 이 버림받은 꼬마 소녀, 엄마가 가장 필요할 때, 어리광 피우고 싶을 때, 그리고 가장 엄마에 대해서 애착이 심할 그때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자녀를 돌볼 수 없는 아버지가 고아원에 그냥 던지다시피 맡기고 간 이 천의 고아, 이 3살배기 아기가 보이는 거예요. 이 아들의 마음속에. 부모나 의지할 핏줄이나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세상에 홀로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아들은 그때 비로소 3살배기 어린 소녀의 눈으로 주변을 살펴보는 겁니다. 캄캄한 겁니다. 아무도 없는 겁니다. 두려움과 그리고 주변의 눈치를 보아야 했던 것. 그리고 이 어린애가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겁 많고 수줍음 많고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무엇이 이 아들의 마음속에 울컥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해되기 시작한 겁니다. 아, 어머니가 일부러 수동적이 되고 그리고 의존적이 되고 비굴해 보일 만큼 그렇게 끌려다니는 인생, 그 인생은 어머니가 선택하기 이전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생전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어머니 얘기를 그렇게 수많이 들었지만 한 번도 3살배기 그 어린 꼬마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었는데요. 이제 그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3살배기 어린 소녀는 어느 누구도 화나게 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의 삶을 보존할 수 있는 가장 전략적인 것, 그것을 고르고 찾은 것이었어요. 그 어린 소녀가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수동성이었습니다. 앞서서 나서서 무엇을 주장하기 이전에 수동적인 삶을 살아야 했어요. 그리고 뭔가 이끌려야 했어요. 그래서 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였어요. 아들은 자신이 생각해온 어머니에 대한 관점을 적극적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동성과 소심함, 의존성 이런 것들은 모두 어머니의 탓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 어린 소녀가 이 세상과 맞닥뜨리면서 흘린 눈물과 두려움, 움츠림과 막막함, 이 모든 것이 어머니의 탓만은 아니었겠다.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그리고 그 어린 소녀가 느꼈을 소름과 외로움, 고독감과 아픔을

함께 느끼면서 어머니를 껴안고 그 느끼는 것이었어요. 비로소 어머니에 대한 모든 오해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습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비늘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니 때문에 나는 길을 못 펴입니다. 어머니 때문에 나는 이렇게 소심한 존재가 됐습니다. 나는 어머니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교를 당하면서 열등의식에 쩔어 살았어요. 그런 의식을 이 아들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이해가 되면서 그래. 어머니의 생은 비록 세 살 때부터 고아로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신앙으로 이끌었고 내가 의사가 되게 했고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사회적으로 이 모든 영역에서 그래도 명망 있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거 아니냐. 아, 그러고 보니까 자기의 생에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늘 눌려 있었고 늘 못마땅했어요. 부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해석이 되면서 자신의 삶도 해석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나도 괜찮은 삶을 살았네. 나도 이 말하면 괜찮은 거야. 하나님,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늘 나는 소극적이고 난 안 되는 놈이고 난 연약한 놈이고 난 더 잘할 수 있지만 날개를 펴지 못하는 그런 존재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나도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 보면 아, 우리 어머니가 비록 그런 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키우신 것처럼 나에게도 앞으로 미래가 있겠네요. 이런 생각들이 이제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자신의 삶에 짙은 그림자, 암운을 드리우고 있던 그 어머니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싹 피어나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삶도 열려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분이 컷 톰슨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의사지만 자기는 고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같이 이렇게 다리를 놓고 받아들일 수가 있다면 그러면 아, 이게 달라지겠구나. 그래서 이분이 새로운 정신의학적인 이론도 창안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들들이 만약에 아버지 야곱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생각했더라면 그랬을까요? 그냥 팩트만 봤잖아요. 팩트만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어, 그래. 우리 아버지는 할아버지도 속여 잡수시고 큰아버지도 속여 잡수시고 외삼촌? 그러니까 외할아버지 아니에요. 외할아버지 라반도 속여 잡수시려고 했던 분이야. 이분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도 속여 먹을 수 있는 분이야. 자기가 유리할 때는 나서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마각을 감추고 그리고는 자기가 유리할 때를 기다렸다가 어느 날 갑자기 뒤통수를 치는 분이야. 이런 선입감이 꽉 차 있었던 거죠. 근데 말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정말 그런 나쁜 놈이었을까요? 자기가 태어나 보니까 둘째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운명이 결정된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순서를 바꿔가지고 내가 장남이 되거나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장남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고 그 축복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알았습니다. 늘 형 에서하고 비교가 됐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형 에서는 사냥에서 나가서 아주 괜찮은 음식 만들어서 아버지의 점수를 다 홀로 다 독차지했어요. 다 땄습니다.

문 여성들의 주파도 받고 인기 최고의 남자였어요. 그러나 야곱은 엄마 치맛자락 뒤에 숨어서 아주 수줍고 내성적이고 뭔가 터뜨리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는 억눌린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택한 게 뭐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 축복을 받자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옳다고 생각한 건 아니죠. 그러나 그가 이 모든 국면을 뒤바꿀 수 있는 건 그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합당하지 못하지만 그런 일을 자행한 거 아니에요. 이 자식들이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일단이라도 그 일면이라도 그것을 볼 수 있었다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장난은 치지 않았겠죠. 여러분 영어에 이런 관용어가 있습니다. I'm all ears. ear라는 건 귀잖아요. I'm all ears. 나는 all ears. 나는 전부 다 귀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전부 다 귀입니다. 이 얘기는 나는 당신의 말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나는 당신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온 몸이 전부 든든 기관이에요. 전부 귀해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I'm all ears. 나는 경청하는 존재예요. 나는 당신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거기 정말 적합한 한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예. 여러분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곳에 이 거린 맹인이 있었잖아요. 시각장애인이 있었잖아요. 이 맹인이 소리 높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럴 때 어느 누구도 기척하지 않았어요. 예. 귀전을 때리고 지나갔지만 누구도 그 거린에게 관심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 그를 부릅니까? 예수님이 부르시잖아요. 예수님이 유일하게 그 맹인 거지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를 내게로 불러오라고 하신 분이에요. 부르실 때 그냥 야 한번 와서 그냥 너 고치고 가라 이러셨겠어요? 여러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왜 눈물을 흘리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 나사로를 불러서 살리실 건데 왜 눈물을 흘리시죠? 그렇죠. 그 마르다 마리아 아직까지 믿음이 부족한 자매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아픔에 같이 공감하고 계셨던 거죠. 그들의 마음과 다리를 놓아서 그들이 얼마나 지금 힘들어하고 아파하는지 이거를 예수님이 아셨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다시 살려서 내실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전 기관이 귀였던 것처럼 그렇게 사람의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셔서 다리를 놓으시고 그들과 깊이 공감하시고 그들의 아픔에 같이 동참하시면서 그러시면서 오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어버이날 효도하는 거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야지. 맞아요. 근데 정말 우리 마음속으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해되고 있을까요? 그분의 약점, 그분의 결점, 그들이 지니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인간사의 여러 가지 질곡들 이런 것들을 내가 정말 다리를 놓아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들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분들의 눈으로 그분들의 생각으로 내가 돌아가서 같이 공감하고 아파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인간상으로 예수님을 제시하셨어요. 예수님이 카리스마를 가지고 막 휘두르려고 오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가장 인간다운 거. 같은 동료 인간으로서, 인간으로서 마땅한 거. 그거를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참 부모님께 죄송해요.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게 보이잖아요. 말씀하고 싶은 게. 근데 저는 그거를 애써 외면하면서

0: 저는 천국 가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예배도 하게 될 거죠. 어머니 만나서 어머니가 하고 싶었던 말씀 뭐예요? 어머니가 하시고 싶었던 말씀 뭐예요? 내가 어머니 살아 생전에 그거 외면하면서 살았던 거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빌고 싶어요. 혹시나 지금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참 복받은 분들이에요. 저는 모든 게 만사가 늦어서 깨달음도 늦게 오고 체질이 더 못난 그런 자식이 됐지만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은 아직 기회가 있잖아요. 내 마음, 내 영혼 이렇게 조금만 열어놓고요. 작은 다리 하나를 걸쳐놓으세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부디나게 그쪽으로 들어오실 거예요. 야, 네가 진짜 마음을 열어놨구나. 이해를 받고 난 다음부터는요,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뇌신경 회로가 달라진대요. 근데 이해를 받는 뿐만 아니라, 이해를 하고자 하는 그분도 뇌신경 회로가 달라진대요. 막혀있던 것들이 열리고요. 암담했던 부분들이 희망으로 찾게 되고요. 달라지는 거죠.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은 문제도 많고 질곡도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거울로 삼아서 내 생애를 다시 한번 보게 하고 우리 부모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짚어나가게 하고 그리고 아 그렇구나 수없이 많이 들었던 그 말씀들 내 마음으로 한 번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제대로 영접하지 못했구나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그 부모님의 저 밑바닥에 깔려 이해되고 싶어하는 팩트만이 아니라 그 저변에 깔려있는 그 내용들을 말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지금까지 수많은 말씀을 해오셨다 할지라도 진짜 마음속으로부터 영접되고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여지고 수용되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가 만약 가진다면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그죠? 이렇게 한번 좀 안아주세요.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님 안아주세요. 그리고 한번 들려주세요. 꼭 하시고 싶은 거 좀 들려주세요.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대전제일교회 김철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2-2551-9597번 대전제일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지우야, 엄마가 너를 가졌을 때 꿈을 꿨는데 너무나 귀하게 생긴 귀여운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엄마 품에 푹 하고 안기는 거야. 진짜 조그맣는데 품에 안으니까 내가 안긴 것처럼 포근하고 따뜻한 기분이 들더라. 지금도 지우를 안고 있으면 엄마는 그 생생했던 꿈이 막 생각이 난다. 분명 엄마가 지우를 아는 건데 엄마가 안긴 것처럼 너의 작은 품이 참 따뜻하더라. 존재만으로도 나의 곁에 따뜻한 온기를 채워주는 유야. 엄마는 열매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지우랑 함께하는 모든 날이 참 귀하고 한없이 좋아 좋기만 해. 지우도 엄마와 보내는 모든 순간이 한없이 좋을 수 있게, 그리고 반짝이는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이 한없이 좋을 수 있도록 엄마가 더 노력하고 사랑할게. 우리 지우도 언제든지 스틸리면 빠꾸 아니다 싶으면, 아니 다 하기 싫을 때도 언제든지 냅다 뛰어와. 엄마 늘 여기 있어, 알지? 엄마 사랑해 유야.

품에 안은 건데 오히려 내가 안긴 것 같았다는 엄마의 말. 어쩌면 사랑이란 주는 사람이 더 많이 채워지는 신비가 아닐까요? 여러분의 퇴근길 친구,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편히 머물러 주세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5월 12일 화요일에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최다슬입니다. 방금 들으신 첫 곡 김도현과 옥상달빛이 부른 사랑이란이었습니다. 이 곡의 가사를 보면요. 사랑이란 세상 누구보다 날 사랑한 사람에게 받은 그 마음 모두 돌려주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건 그의 편

아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따뜻해진다는 말. 사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처음부터 귀하게 여겨진 존재입니다. 오늘 오프닝 편지를 쓴 엄마의 말을 나의 이야기로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아무개야, 너는 존재만으로도 나의 곁에 따뜻한 온기를 줘. 우리 주님도 오늘 여러분에게 꼭 그 말을 하고 싶으실 것 같습니다. 수 틀리면 언제든 돌아서도 괜찮고, 다 하기 싫을 때 바로 뛰어가도 되는 곳, 그 품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걸 오늘 저녁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시는지 제가 항상 궁금해하는 것 아시죠? 또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또 어떤 마음으로 이 저녁을 보내고 계십니까? 또 누구와 함께 이 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뭐 어떤 거든 다 좋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행저질러와 함께하고 있다는 여러분의 발자취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문자창 활짝 열어놨습니다. 또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고 찾아오시면 무료로 계속해서 여러분들 행저질러의 발자취 남기실 수 있겠습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또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 찾아오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행저줄라에서는 여러분의 저녁을 은혜와 소망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저녁기도문 신청하신 분들께 이미지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예쁜 이미지에 저녁기도문 적혀있어요. 받으시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 보다 행복한 저녁, 평안한 저녁시간 될 겁니다. 오늘 하루가 어떠했든지 믿음으로, 또 주님 바라보면서 이 하루 마무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오늘의 저녁 기도문 이미지 링크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이에요.

0: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맛있는 전통 떡집 병과예찬에서 떡 선물 세트, 은송 꽃농장에서 꽃바구니를, 오늘 식사를 못하셨다고요? 출출하시다고요? KY식품에서 콤플레이크 천마차를, 물고래 이야기에서 이마밴드와 목밴드를, 한지공예 전문공방 부여 종이와 풀공방에서 한지로 만든 키링, 대전 서구 관저동에 위치한 38년 전통 프리미엄 돈가스 샐러드 뷔페 유생촌 관저점에서 식사권을, 자연 그대로 건강 그대로 자연과 함께 식탁을 열다 자연 한 스푼 동전 육수를 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는 새 집으로 이사하는 좋은 날, 좋은 날 익스프레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1: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9572번님 오셨네요. 평안할 때 더 견고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녁 기도문으로 오늘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보내주셨네요. 맞아요. 평안할 때 더 단단하게 주님을 붙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9572번님 기도문 잘 받으셨죠? 3003번님 퇴근하면서 역시 듣고 있습니다. 저녁 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잠드는 하루하루예요. 가정의 달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아멘. 보내주셨네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3003번님 쉼 있는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9847번님 즐거운 퇴근길입니다. 저녁 기도문 부탁합니다 하셨고요. 8684번님은 오늘 새싹 달고 문자 처음 주셨는데 행저질라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라는 뜻인지 오늘 처음 알았네요. 논산에서 공주로 출퇴근길에 극동방송 자주 듣습니다. 이제 집에 도착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행저질라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이렇게 앞글자만 따서 행저질라예요. 자주 뵀으면 좋겠네요. 8684번님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8406번님은 여기는 청송입니다. 행저질라 저녁기도문 감사합니다. 보내주셨고요. 5687번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루를 마무리하며 행저질라와 함께 퇴근합니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0688번님은 할렐루야 의정부에서 듣고 있습니다 하셨네요. 와, 의정부에서 대전 극동방송을 또 이렇게

들어주시다니 감사합니다. 0688번님. 972번님은 대전에서 듣고 있습니다. 보내주셨고요. 1440번님, 오늘은 열무김치 담그면서 행저질라 듣고 있어요. 방송을 들으면서 일하면 일하는 게 힘든 것 같지도 않고 즐겁습니다. 정말 일상에서 항상 함께하는 친구 같아요. 오늘도 기도문 부탁합니다 하셨네요. 와, 능력자분 열무김치까지 담그시다니요. 대단하십니다. 또 이렇게 저도 1440번님의 사연 매일매일 접하다 보니까 진짜 친구 같아요. 반갑습니다. 1440번님. 9673번님, 최PD님 안녕하세요. 샬롬입니다. 어제도 기도문 문자 잘 받았습니다 하시면서 오늘도 저녁 기도문 신청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9673번님. 자, 그 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기도문 참여하고 계십니다. 모두 잘 받으셨죠? 1967번님, 최PD님, 좋은 아침 진행하실 때 1년 반 동안 들었는데 저녁에 이렇게 목소리 들으니 친구 만난 듯이 반갑습니다 하셨어요. 와, 반갑습니다. 퇴근길에 들으셨던 분들이 또 이렇게 인사를 나눠주시니까 너무나 저도 반갑네요. 잊지 않고 찾아와 주셔서 반갑습니다. 1967번님, 우리 자주 봬요. 8684번님도 새싹 달고 오셔서 저녁 기도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저녁 기도문 챙겨가셨고요. 7240번님, 옥산에서 퇴근하면서 보냅니다. 날씨가 갑자기 초여름이에요. 기도문 주세요 하셨어요. 그러게요. 정말 가늠할 수 없는 날씨예요. 오늘 오전에 대전에는 비가 많이 왔거든요. 여러분 사시는 지역은 어땠나요? 궁금합니다. 모쪼록 여러분들, 날씨가 이렇게 변동이 심할 때에는, 특별히 일교차가 심할 때에는 꼭 감기 조심하시고요. 6209번님도 기도문 챙겨가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지금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을 위한 저녁 기도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낭독해드리겠지만 오늘 저녁 기도문 내용은요, 조금 스포일러를 해드리자면 오늘 하루 나의 모습들을 돌아보는 그런 저녁 기도문입니다. 조금 더 잘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조금만 더 신중했다면 좋았을 나의 말들이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주님, 실수했던 모습과 부족했던 선택들까지도 숨기지 않고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라는 이런 고백으로 이 저녁 기도문이 시작이 됩니다. 자, 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오늘의 저녁 기도문 저희가 이미지화 시켜놨습니다. 그 이미지가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링크로 전송이 될 겁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겠고요. 오늘 행저질라 오프닝 여러분 다들 들으셨죠? 한 엄마의 어린 딸을 향한 애정어린 편지였습니다. 누구누구야? 수 틀리면 언제든지 빠꾸해. 이런 명대사까지 곁들여졌던 그런 애정어린 편지였는데 이 딸이 나중에 이 방송을 다시 듣는다면 얼마나 마음속에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또 그런 애절함이 있을까요? 이렇게 행저질러 오프닝을 꾸며줄 청취자분들의 참여 신청 오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음성편지 보내주시면요, 여러분 덕분에 그 편지를 받는 당사자도 또 지금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도 더 따뜻한 저녁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행저질러 오프닝 편지 도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9330번으로 편지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샵 9330번으로 편지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예쁜 이미지에 저녁 기도문 적혀있는 행저질라, 특별히 대전극동방송 행저질라 애청자분들만 받으실 수 있는 저녁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입니다. 매주 화요일은 퇴근길 북소리 시간으로 함께하죠. 아마 퇴근길 북소리 함께 하시다 보면 아, 누군가에게 이 책 꼭 선물해주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이 책은 내가 꼭 읽어봐야겠다라는 감동이 드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여러모로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시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추첨을 통해서 해당 책을 선물해드리는

시간도 있으니까요. 꼭 신청하셔서 당첨의 기쁨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찬양 한 곡 나누고 퇴근길 북소리 코너 함께 하시죠.

황저질래 퇴근길 북소리. 여러분의 퇴근길 친구가 되어드립니다. 이 시간 좋은 책들 소개하고요. 책을 선물해드려요. 이 저녁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사유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퇴근길 북소리. 오늘도 유튜브 목사의 서재를 운영하시는

0: 씨는 박근호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박근호 목사입니다.
0: 반갑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들고 계신 책이 상당히 아담합니다.
1: 예, 아주 네. 한 손에 쏙 들어오는 네. 예쁜 책을 들고 왔어요.
0: 얇기도 한데요.
1: 그렇죠. 네. 언제 어디서나 가지고 다니면서 볼 수 있는 책.
0: 그렇습니다.
1: 근데 사실 오늘 보는 책은 아니거든요.
0: 오.
1: 오늘은요. 읽는 책이에요.
0: 아, 그렇죠. 먼저 유머부터 이렇게 매력 발산을 하고 시작하는 오늘 퇴근길 북소리인데 오늘 어떤 책입니까?
1: 네, 오늘 가져온 책은요. 자녀를 위한 100가지 축복 기도라는 책입니다.
0: 아, 자녀를 위한 100가지 축복 기도. 아,
1: 예. 우리 모두가 사실 축복 기도 받기를 되게 원하잖아요.
0: 맞아요.
1: 특별히 자녀들도 받기를 원해서 뭐 특세 같은 거 하게 되면 자녀 막 데리고 가가지고 안수 받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집에 와서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한테 잘 못하시거든요.
0: 그렇죠.
1: 저희 집이 그래요.
0: 목사님이신데.
1: 아, 목사님이라고 다 잘하는 건 아니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0: 좋습니다. 사실 이 자녀를 위한 100가지 축복 기도문이라는 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에게 기도는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막막한 부모님들께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 오늘의 책입니다.
1: 맞습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 잘 되기를 원하고 또 믿음의 유산으로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싶고
0: 맞아요.
1: 또 들려주고 싶고 막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거를 기도로 녹여내는 것들은 잘 못하세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이 책에서는 자녀에게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지 그리고 이걸 읽기만 해도 기도가 되는 손에 딱 들어오는
0: 그렇죠.
1: 네, 핸디북 문고판으로 되어 있는 이 책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0: 보니까 표지도 굉장히 예뻐요.
1: 그 표지가 일단 정서적으로 되게 안정이 되는데요. 아, 이거 볼 수만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꼭 신청해서 받아가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이 책은 저자가 평신도 권사님이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보통 기도책이라고 하면 목회자분들이 많이 쓰시는데 좀 특별합니다.
1: 네, 맞습니다. 보통 뭐 기도문이라든지 또 기도에 관한 책들은 목사님이나 또 사모님.
0: 그렇죠.
1: 네, 그런 분들 많이 쓰시는데요. 권사님이세요.
0: 와.
1: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대부분의 우리 평신도분들 또 우리 청취자분들처럼 같은 마음으로 쓴 거거든요.
0: 네.
1: 그래서 기도문이 어렵지 않습니다.
0: 그것도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1: 네, 그냥 읽기만 해도 기도가 됩니다.
0: 아, 그렇군요. 이 권사님 어떤 분이에요?
1: 네, 이 권사님은요. 남편을 위한 축복기도 이런 책도 쓰셨고요. 그리고 또 자녀에 대한 공감들을 많이 세우는 그런 방송들 블로그 또 유튜브도 함께 하시는 그런 권사님이세요.
0: 아.
1: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권사님이 쓰신 기도문을 통해서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또 많은 분들에게 기도해주는 놀라운 일들을 이뤄내신 그런 권사님이시라
0: 아,
1: 우리 대전극동방송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꼭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0: 아, 그러니까 이미 유튜브를 뭐 통해서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고 계셨던 분이군요.
1: 네, 저는 오늘 권사님이라고 그 얘기를 꼭 강조하고 싶어요.
0: 네.
1: 우리와 같은 사람.
0: 그러니까요.
1: 그리고 교회에서 보면 권사님 따뜻하시잖아요. 교회의 굳은 일, 또 사랑하고 격려한 일은 우리 권사님들이 다 하고 계시잖아요.
0: 맞아요.
1: 그 마음으로 쓴 기도문이라는 거죠.
0: 굉장히 오늘 기대가 됩니다. 이제 우리 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 텐데 목사님 근데 생각보다 기도가 어렵다고 여기는 분들이 많으세요. 오죽하면 할 때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 교회 도서관에서 가장 대출하기 힘든 책이 대표기도 잘하는 법.
1: 그렇죠.
0: 뭐 이런 책이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을 만큼 굉장히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가까이 하고 친밀하게 해야 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1: 맞습니다. 그 교회 아까 말씀하셨지만 일반 서점에 가도요. 대표기도 하는 법 이 책들은 영원한 스테디셀러입니다. 왜냐하면 대표기도 굉장히 그 두려워하시고 또 긴장되시잖아요.
0: 맞아요.
1: 네, 본인이 뭔가 기도문을 작성하려면 네. 뭔가 이게 그 기본이 있어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책들도 많이 보시고요.
0: 네.
1: 그리고 이어서 그 기도를 내가 해야 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0: 그렇죠.
1: 그리고 공개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가족 안에서도 뭔가 대표 기도도 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0: 네.
1: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거나 어려우시니까
0: 네.
1: 그냥 각자 기도하자. 네, 이렇게 그냥 또 두루뭉실 넘기시는 분도 많죠.
0: 그렇죠.
1: 저희 집 얘기 잠깐 해도 되나요? 아이들한테 기도시킬 때가 있어요. 당연히 아이들이 마음에는 아빠가 목사님인데
0: 네.
1: 아빠가 해줘야 좋은 거지. 근데 가끔 아이들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
0: 네.
1: 제가 막 가슴이 막 울려요. 저보다 더 진실하고 괜찮은 기도를 하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마음이 좀 어려울 때가 좀 있어요.

0: 맞아요. 사실 이게 막 기도가 단어가 고급지고 뭔가 문장이 완벽하고 이런 것만이 기도는 아니잖아요.
1: 맞아요.
0: 때로는 막 단어 한두 마디만 했는데도 마음을 울리는 예, 그런 기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이 기도문 책자는 권사님께서 쓰셨다고 하니까
1: 맞습니다.
0: 더욱이 그런 쪽에 더 가까운 책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이 책의 구성을 보니까요. 총 10개 파트로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이거 어떤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건가요?
1: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다 모아서 그냥 뭐 다 잘 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가 아니라 네. 약 파트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자녀의 영성, 뭐 성품, 뭐 만남의 복을 위해서 또 학업과 진로, 또 심지어는 아이의 건강과 미래의 배우자까지 좀 이렇게 구체적이고 구석구석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어떤 그런 분야들이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필요한 어때에 맞춰서 그 기도문을 찾아서 기도해 주시면 근데 잘 모르니까요. 아이를 붙잡고 엄마가 또는 아빠가 오늘 잠깐만 기도해 줄게 하고 요거를 읽어주는 거죠. 저는 요 방법이 참 좋을 것 같아요. 작잖아요. 그러니까 네. 한 손으로는 아이 손 붙잡고 또 머리에 손 얹고요.
0: 네.
1: 이렇게 읽어주는 거죠. 이따가 피디님 읽어주실 거죠?
0: 네, 제가 읽어드릴 건데 아 근데 목사님 그 얘기를 하시니까 장면이 막 그려지는데요, 목사님. 100개니까 100일 챌린지를 하는 거예요.
1: 와우.
0: 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엄마가 앞으로 너에게 기도를 해줄게 혹은 아빠가 오늘 기도를 해줄게 하면서 그대로 그러면 아이들도 아, 이 시간대쯤이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시간
1: 와,
0: 그래서 그 삶의 예배와 가정 예배도 갖춰지는 그런 선순환이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네요.
1: 진짜 100일 챌린지 생각도 못했는데요.
0: 네.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앉아도 하나님 우리 아이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뭐 그런 문장은 누구나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 문장이 잘 안 떠오를 때가 사실 있거든요.
1: 하나님 아시지요? 뭐 이렇게요. 하나님 아시죠? 우리 아이 필요한 거.
0: 네.
1: 그 하나님 그러시죠. 구체적으로 구하거라.
0: 아. 아니 근데 사실 그 기도를 아이들이 듣고 있잖아요.
1: 맞아요.
0: 예. 그게 사실 부모님들에게 부담이 되거든요.
1: 그리고 아이들이요. 그 자부심, 이 프라이드가 생겨요. 나는 엄마 아빠한테 축복 기도 받는 아이야.
0: 아.
1: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나요? 우리 아이 막내 아이한테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집 어떤 집이야? 되는 집이요. 기도하면 되는 집이에요. 아이 입으로 그렇게 나오게 한번 해보세요. 그 기도가 기도하실 때 이거는 내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0: 아.
1: 아빠는 힘이 없어. 엄마는 힘이 없어.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야. 우리 너를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기도문 한번 읽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너무 좋아요. 특별히 목사님 이 책이 철저하게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구성된 책이라면서요.
1: 네, 아까 우리 피디님도 말씀하셨지만 미사 여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진짜 힘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이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오늘 우리 아이에게 기도합니다.
0: 아,
1: 이게 힘 있는 거죠.
0: 그쵸.
1: 제가 아무리 막 해도 저는 아무 힘이 없잖아요.
0: 그렇죠. 맞습니다. 말씀을 바탕으로 드리는 이 기도라고 하면은 부모님들에게 정말 든든한 무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1: 그럼요. 사실 우리가 아이를 아무리 잘 돌본다 하더라도 24시간 아이 돌볼 수 없잖아요.
0: 맞아요.
1: 학교에 가고 우리는 직장에 가놓으면 이 아이 누가 돌봅니까? 그때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든든하잖아요.
0: 그렇습니다. 하루에 한 편의 기도를 정말 우리 아이에게 해준다면 그것만큼 든든한 영적 보디가드가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1: 기도는 영적 보디가드다. 오늘 이렇게 받아 써야 될 것 같아요.
0: 그만큼 오늘 책을 추천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낭독을 조금 특별하게 준비를 해봤어요. 청취자분들이 뭐 기도문 좋지 익숙하지 싶은데 도대체 어떤 기도문 어떤 류로 적혀 있어요?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은 기도문을 마음껏 여러분들께서 느끼실 수 있도록 또 이 시간에 들으면서 진짜로 옆에 아이가 타 있다면 차에 혹은 옆에 아이가 있다면 같이 기도를 해주는 마음으로 눈 감고 이 저녁에 함께 기도해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도문을 많이 읽어드릴게요. 오늘의 책 파트 3에 나오는 입술과 말의 거룩함, 말과 삶을 돌아보는 지혜를 주소서 기도입니다. 잠언 12장 1절 말씀,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의 자녀가 자신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게 하시고 혹시라도 진실을 과장하거나 숨기거나 얼버무린 적이 있다며

0: 깨닫게 하소서. 자녀의 입술이 언제나 정직과 사랑을 말하게 하시며 교만으로 말을 지나치게 하거나 두려움 때문에 진실을 감추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소서. 아버지, 자녀의 마음 깊은 곳까지 주의 빛으로 비추사 모든 잘못된 동기와 마음을 치유하여 주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자녀를 구원하시고 희생하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자녀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본받아 자신의 서원과 약속을 귀히 여기게 하소서. 말한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돼 어디서나 신뢰받으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은 파트 5, 믿음과 은혜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길을 걷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의 자녀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며 친히 손으로 붙드셔서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하여 주소서. 자녀가 악을 떠나 선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주신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서게 하소서. 저의 자녀의 입에서 지혜가 흘러나오게 하시고 혀가 정의를 말하게 하시며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어 걸음마다 실족함이 없게 지켜주소서. 아버지, 자녀가 자신의 행위를 삼가며 혀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악인들 앞에서는 분별 있는 침묵을 선택하게 하소서. 자녀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시며 삶의 자리마다 회복을 이루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기도문을 저희가 낭독하다 보니까 참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목사님.
1: 피디님 목소리를 들으니까 진짜 더 마음에 힘이 나는 것 같아요.
0: 아니, 목사님이 너무 좋은 책을 가지고 오셨어요.
1: 그런가요? 네. 벌써 부담이 되네요. 다음번에 어떤 책 갖고 와야 되는지 너무 부담돼요.
0: 하지만 그만큼 좋은 책을 늘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특별히 목사님, 이 책이 출판된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책이라면서요.
1: 네, 사실은 뭐 우리가 잘 알려진 대형 출판사는 아니고요. 네. 좀 작은 출판사이기도 하고요. 뭐 공감서재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네. 저는 이렇게 좀 이렇게 작지만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책들 네. 막 발굴해가지고 재정극동방송 행저진라에 모시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오늘 특별히 굉장히 매력적인 책이에요. 큰 책도 아니고 손에 한 손에 딱 쥘 수 있는 아주 작은 핸디북입니다. 특별히 자녀를 위한 100가지 축복 기도와 함께 기도로 자녀의 미래를 열어간 축복의 통로,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 만들어 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책은요, 공감서재에서 나온 자녀를 위한 100가지 축복 기도였습니다. 오늘도 총 5분께 선물을 드릴게요. 그 출판사가 어디라고요, 목사님?
1: 예, 공감서재고요. 네. 그리고 허경아 권사님이십니다.
0: 그렇습니다. 권사님이 쓰신 기도문 책 너무나 귀합니다. 한국교회에서 찾아보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저자분이 아니실까 생각해봅니다. 자, 오늘 5분께 선물 드릴게요.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9330번으로 이 책이 필요한 이유를 짤막하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5분 추첨해서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저진라 퇴근길 북소리, 오늘도 귀한 책 소개해 주셔서 목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멋진 책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마치고 돌아가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제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니 아쉬움이 남는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던 일들, 조금만 더 신중했으면 좋았을 말들이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하나님, 실수했던 모습과 부족했던 선택들을 숨기지 않고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붙들고 스스로를 책망하는 마음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실수로 저를 규정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졌다는 사실보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

있다면 돌아보고 바로 잡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같은 자리에서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완벽하려 애쓰다 지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부족함이 내일의 포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깊어지는 믿음의 자리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제 마음을 편안히 쉬게 하시고 내일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님 안에서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방금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이 기도문은요. 오늘 행저질라 저녁 기도문입니다. 5월 12일 화요일자 행저질라 저녁 기도문 낭독해드렸어요. 이 저녁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오늘의 저녁 기도문 이미지로 바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퇴근길 북소리 자녀를 위한 100가지 축복 기도라는 책 저희가 짧게나마 소개해드렸습니다. 말씀으로 드리는 부모의 중보 기도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 책이에요. 출판사는 공감 서재입니다. 제가 지금 이 책을 가지고 있는데요. 딱 제 손만 하네요. 핸디북입니다. 정말 작아서 여러분들이 뭐 어디 가족여행 가실 때도 챙겨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100일 챌린지 하겠다는 지금 신청 문자들이 되게 많은데 그 100일 동안에 우리가 또 어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도 여러분이 챙기실 만한 정말 가볍고 작은 책입니다. 자녀를 위한 100가지 축복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오늘 퇴근길 북소리 책입니다. 자, 샵 9330번으로 이 책이 필요한 이유를 짤막하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께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정말 따끈따끈한 책이에요. 이게 나온 지 한 달 조금 지났을까요? 네, 그 정도 된 책인데 아, 초판 1쇄가 4월 10일입니다. 4월 10일 딱 한 달이 지났어요. 그만큼 정말 따끈따끈한 새 책 여러분들께 먼저 전해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공감서재 측에 의뢰해서 받았습니다. 다섯 분께 저희가 선물로 전해드릴게요. 이 책이 필요한 이유를 샵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오늘도 신청을 해주셔서 경쟁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아마 추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왜냐하면 이 기도 혹은 기도문이라는 두 글자 혹은 세 글자를 오타 없이 보내신 분들은 자동으로 다 가거든요. 자, 그리고 0979번님 지금 이 기도문 책 제목이 뭐예요? 제가 직접 구매하려고요 하셨는데 네, 자녀를 위한 100가지 축복 기도 이게 오늘 책의 제목입니다. 자, 그리고 3778번님 퇴근길에 잘 듣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방학을 하고 광야 기간입니다. 이 책이 저에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또 신청을 해주셨고 3761번님은 여기는 청주입니다. 예전에는 차량 뒤에 93.3MHz 라벨이 반가웠는데 이제는 104.7MHz 스티커가 반갑네요. 라고 하셨어요. 청주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차에다가 주파수 스티커 104.7MHz로 많이들 바꾸셨을 것 같습니다. 청주에서 듣고 계시는 모든 청취자분들 반갑습니다. 523번님 아산에서 함께 하신다고 또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0050번님 행저질라 퇴근 후에 기분 좋게 극동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하시면서 기도문 챙겨가셨습니다. 5101번님 행저질라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저녁 시간에 들으니 너무 좋네요. 저녁 기도문 부탁합니다 하셨고 270번님도 기도문 받고 싶습니다. 운전 중에 또 보내셨다고요.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1206번님 늘 은혜로운 진행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합니다. 보내주셨고 3786번님도 기도문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9301번님 행저질라 대전에서 아들과 함께 듣고 있답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지금 각지에서 이렇게 잘 듣고 있다고 출석 체크해주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2508번님은 지금 바로 책을 구매하셨다고 자녀를 위해 매일 기도해주려고요 하셨네요. 1967번님 저는 마음 비우고 그냥 주문했어요. 늘 도전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하셨어요. 아유, 그러게요. 언제든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에게 갔구나 라고 넉넉하게 생각해 주시면 너무나 너무나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책 자녀를 위한 100가지 축복기도 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9330번으로 이 책에 필요한 이유를 짤막하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중에 저희가 당첨자분들에게 따로 문자를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당첨자 사연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저녁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 이거는 추첨이 아니라 다 받으실 수 있어요.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저질라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하루 참 많이 고단하셨죠. 그래도 이 시간만큼은요, 이 누군가의 사랑 이야기 안에서 잠깐 쉬어가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의 저녁을 함께하는 친구 최다슬이었습니다.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요.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새 생명 시냇가에 새 생명 시냇가에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하는 교회 김선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본문으로 부활의 바다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바라던 바다, 바라던 바다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베드로전서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전서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함께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오늘 그 첫 시간이고요.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8절입니다. 3절부터 8절인데요.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뭐 주셨다고요? 이번에 시리즈에 뭐에 관한 얘기라고요? 소망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뭐 하셨다고요? 예, 얘기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히 지켜주시며 구원의 날이 이를 때까지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험들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지 알아보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순수한 믿음은 금보다도 훨씬 귀합니다. 금은 불에 의해 단련되기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닳아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순수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아마 놀라실 거예요. 이거 요즘에 우리 교회가 약간 페이크를 쓰거든요. 아까 가정의 달 특집 느낌 나다가 다시 부활절 갑니다. 아시겠죠? 부활절 느낌 나다가 다시 가정의 달 가고요. 정신 바짝 차리고 쫓아오시면 돼요. 오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왜냐하면 이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에 이 부활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실 한 달 전이 부활절이었죠. 한 달 전 부활절이었고 함께하는 교회에서도 또 부활절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뭐 여러 상황들이 벌어졌었습니다. 저는 이제 평생 교회를 다녔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이제 부활절을 올해로 한 47번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늘 생각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부활절 좀 막 신나고 하십니까? 안 신나는 걸로 알겠습니다. 아,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별로 그냥 그러신 것 같아요. 부활절 별로 안 신난 걸로. 그죠? 저도 막 부활절은 막 교회에서 사실 부활절은 교회에서 좀 흥분 상태이긴 하잖아요. 막 부활 막 이러는데 사실 우리는 교회를 오다 보면 뭐 부활인가 보다 뭐 이런 느낌 같은 느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부활절은 도대체 무엇이 좋은 것인가? 부활절에 좋은 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흥분해 있나? 생각해봤는데 굳이 따지자면 부활절에 좋은 거 굳이 따지자면 제 생각에 그거 있는 것 같아요. 공짜 계란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달 전에 함께하는 교회에서 여러분 계란 다 드렸다고 맞아요? 받아가셨어요? 제가 듣기로는 심지어 모자랐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놀라우신 게 부활절 신나요? 그랬더니 하지만 공짜 계란은 다 챙겨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빼고 아 부활절이 뭐 그렇게 좋나 생각해봤어요. 그때 어떤 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러면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모두 영생할 수 있으니까 그거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럴 수는 있겠다. 근데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자 여러분 영생 좋으세요? 네 이럴 줄 알았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다른 교회 같잖아요. 에? 다른 교회에서 여러분 영생을 원하십니까? 하면 아멘 한단 말이죠. 하지만 함께하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여러분 영생을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글쎄 영생 별로 안 좋아하세요? 별로신가 봐. 좋아요? 두 분 정도 좋아하시는 걸로.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와닿지 않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눈빛이 그래요.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는 눈빛 같은 그런 느낌 같은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왜 영생이 좀 이렇게 와닿지 않고 그렇게까지 좀 별로일까? 그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근데 제가 깨달아지는 게 조금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 하면 이런 게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아유, 써리 목사님. 어쩜 이렇게 늘 날씬하세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날씬합니까? 제가 딱 알려 드릴게요, 여러분.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의 비밀입니다. 뭐가 하냐면 이런 게 있어요. 사실 저희 집이 유전적으로 이래요. 네, 저희 집안이 이런 약간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특성, 날씬한 특성 플러스 몇 가지 특성이 좀 더 있거든요. 저희가 약간 여러분과 종족이 달라요. 저희 집안이. 그래서 그거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집은요, 이 종족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무슨 살이 안 찌고요. 또 뭐가 있냐면요, 머리가 안 셉니다. 우리는 염색하지 않아요. 흰머리가 안 나요. 흰머리 나신 분들은 이해가 안 가요. 저희 집분들은 저희 뭐 할아버지 막 100살 가서 살았는데 염색하셔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흰머리 안 나고요. 그리고 안 늙어요. 진짜 안 늙어요. 깜짝깜짝 놀랐어요. 아마 저 처음 보신 분들 저 처음 한국 왔을 때 저 똑같이 생겼습니다.
깜짝 안 놀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종족은요, 머리도 안 세고 살도 안 찌고요. 안 늙어요. 안 늙어요. 또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 종족이, 저희 집안이 남자들이 다 그런데 돈을 못 벌어요. 생활력이 없습니다. 생활력이 없어요. 돈을 다 한량이에요. 노는 거 좋아하고 막 그래요. 그러고 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또 우리 집안 남자분들이요. 죽질 않습니다. 다 100살까지 살아요. 막 이게 저번에 이제 죽을 때쯤 됐는데 아직도 살아있고 막 그래요. 자,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여러분, 우리 집안의 남자들이 다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우리 집안에 결혼해서 들어오신 여자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엔 좋을 것 같죠. 머리도 안 세고 살도 안 찌는 남자 있으면 좋지. 아니요, 이거 그냥 처음이나 좋지. 계속 같이 살다 보면 나는 살이 찌는데 이 남자는 살이 안 찌잖아요. 난 머리가 세는데 이 남자 머리가 안 세잖아요. 최악은 뭐냐 하면 이게 죽질 않잖아요. 네? 돈도 안 버는데 죽지도 않아. 네? 밥은 계속 해 먹어야 되는데 이게 살도 안 쪄. 그렇죠? 어휴, 근데 이 인간이 머리도 안 써서 난 계속 염색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집안 여자분들은 다 욕이 늘어요. 아, 욕이 엄청 잘 늘고요. 저희 어머니도 욕 엄청 잘하시고. 저희 와이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집안의 여사분들은 이 죽지 않는 남자들과 사는 게 왜 화가 날까요? 제가 딱 알려드릴게요. 얼마나 오래 사는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네 마음은 어디가 있냐면 오래 사는 것보다 괜찮게 사는 데가 있어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영수행하고 싶으십니까? 그랬더니 네, 제가 알겠어요. 여러분 상태가 다 별로예요. 이 상태로 영원히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 이 상태로 이미 여기까지 살아온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는데 영원히 살라고? 그때 여러분들 버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절에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셔서 우리는 그 영원의 삶을 누리게 됐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영원히 산다고? 진짜?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영생까지 갈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어디가 있어요? 내 삶에 온전치 못함에가 있어요. 그러니까 와닿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베드로 전서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에 대해 얘기해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와닿지 않죠?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오늘 말씀을 보시면 4절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려고 준비해 두신 복을 소망합니다. 자, 영원히 산다 라는 이야기보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복은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간직되어 있으며 결코 썩거나

이분은 목사님 가정에 가정 그러니까 목회자분하고 결혼을 하셔서 이제 어디 달동네 같은 데 가셔가지고 그 애들을 막 돌보는 일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워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달동네 시골에 가서 목회자 사모로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일을 열심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주셔서 그게 다 잘 되게 해주시고 가정도 잘 이루어주시고 그런 것을 우리가 기대한단 말이죠. 근데 이 가정에 이 사모님에게 이 대표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자꾸만 유산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이야기까지 듣게 되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상황이 겹쳐서 이혼까지 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잃어버리셨어요. 자신에게는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목회자, 목회의 일, 그리고 가정, 자녀를 낳을 수도 없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 무슨 이야기가 납니까? 나옵니까? 아마 이 대표님도 그런 얘기, 그런 마음이 드셨을 거예요. 와, 내 삶은 정말 너무 힘들다. 온전치 못하다. 그 온전치 못함 속에서 경험하는 그 고통이 있으셨던 거죠. 제가 또 한 번 소개해 드릴게요. 박봉진 이사장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여울돌이라는 단체를 이제 이끌고 계시는데요. 이거는 희귀난치병 걸린 어린아이들과 그 가정을 돕는 일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세요. 너무 훌륭한 분이시고요. 이분이 어떻게 이걸 시작하시게 되었냐 하면 어느 날 이렇게 보다가 텔레비전에서 희귀난치병으로 고통 겪고 있는 한 어린아이의 다큐멘터리를 봤다는 거예요. 누구나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이 아이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막 해가지고 뭐 카페 같은 거 만들고 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대요. 그때부터 그게 이제 하나의 단체가 돼서 지금까지도 한 20, 30년 동안 희귀난치병 걸린 어린아이들과 그 가정을 돕는 일을 이분이 하고 계세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아름다운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일이 그 일이 이루어졌냐 하면 우리 박봉진 대표님이 자꾸만 눈이 잘 안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점점 시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동우 씨가 걸렸던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병의 이 특징은 뭐냐 하면 언제 모든 시력을 잃을지 몰라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그 속도가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분 뵀을 때도 이 굉장히 시력이 많이 안 좋아서 너무 저녁이 되기 전에는 집에 돌아가셔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하셨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분이 이렇게까지 아름다운 일을 하는데 왜 이런 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제가 이분이 말씀 주신 것 중에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매일 밤 아이들에게, 이분도 자녀가 둘 있거든요. 쌍둥이인데 매일 밤 아이들에게 이제 책도 읽어주고 동화책도 읽어주고 이렇게 잠자리도 해주고 이렇게 토닥토닥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대요. 오늘이 이 아이, 내 아이들이 잠자는 것을 볼 수 있는 마지막이 될 수 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려우셨겠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그 삶이 힘듭니까? 온전치 못함이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경림 대표님도 그렇고 이 박봉진 이사장님도 그렇고 그 삶에 쉽지 않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온전치 못함에 그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건 말입니다. 이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경림 대표님은 그 이후에 재소자 자녀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계세요. 세움이라는 단체를 세우셔서 재소자분들의 자녀들을 이제 부모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경민 대표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본인은 자신의 가족을 만들 수 없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감사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소자 아이들을 정말 자신의 자녀처럼 더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박봉진 대표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박봉진 대표님께서도요, 눈이 점점 안 보이고 계세요. 희귀 난치병 걸리신 거예요, 이분이. 그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본인이 희귀 난치병 걸린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게 왜 감사합니까? 희귀 난치병을 본인이 걸렸기 때문에 이분이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희귀 난치병 걸린 어린아이들의 그 가정이 사실은 정상인이 다가갈 때는 굉장히 약간 거리감을 느끼고 하는데 본인이 희귀난치병을 걸리니까 그 희귀난치병 걸린 어린아이들이나 가정에 다가가는 게 그분들이 꺼리낌없이 자신을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이 안에서 우리는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라면
우리 삶 속에 만날 수 있는

있는 그 무어떤 그 어떤 온전치 못함도 예수님과 함께 그 온전케 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도 그럴 겁니다. 수만 가지 일들이 있겠죠.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상황들이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 온전치 못함 속에서 우리는 영생은커녕 오늘 하루도 버겁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하신 그 예수가 진짜라면 나의 상황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아도 그 안에서 나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내가 경험할 거라는 소망을 누린다는 것이죠. 제가 가까운 교회에 한 형님이 계신데요. 이렇게 사업하시던 분이세요. 근데 사업이 되게 잘 되다가 좀 어려워지셨어요. 사업이 어려워지셔서 또 막 여러 가지가 다 날아가 버리고 막 부도 나고 막 그런 여러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님하고 제가 대화하고 만난 지 거의 한 6, 7년 돼갑니다. 그래서 죽고 싶다고 전화하신 적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좀 위로해드리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이 형님한테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이제 받았는데 이분이 부도 개인 회생 신청 그걸 해서 이제 거의 다 됐다는 내용이에요. 이 형님은 지금 회사가 다 부도나고 날려서요. 배달일을 하고 계십니다. 배달일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배달일은 귀한 직업입니다. 근데 이 형님 마음이 많이 무너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 형님 신나서 저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이 개인 회생 신청이 어느 정도 됐다. 근데 보세요. 이 형은 왜 마음에 감사가 있을까요? 잃어버린 회사를 다시 찾았나요? 이 형이 그렇게 불편해하던 배달일을 그만해도 되나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가야 할 길은 멀어요. 네, 이 형님의 이야기에는 그게 담겨져 있어요. 뭐가 담겨져 있냐 하면요. 이 온전치 못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실 것이 틀림없어.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거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일이 다 잘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다 잘 되고 다 건강하고 다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고 막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잘 되지 않더라도 원함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도 가슴의 답답함이 사라지지 않더라도 도대체 여기서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라면 지금 나도 온전케 해주신 분이 그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거죠. 제가 예전에 영화 하나 봤거든요. 신의 학단이라는 영화인데 혹시 보셨나요? 아, 제가 이 얘기는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 신의 학단이라는 영화를 제가 봤는데요. 제가 스포하겠습니다. 북한에서 외국에서 돈 받으려면 가짜 교회 두 개 만들어야 돼가지고 찬양팀 만들어야 돼가지고 거기 가짜 찬양팀을 만들거든요. 가짜 찬양팀을 만드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사람들을 본 두 명의 군인이 있습니다. 그 감시하는 그 두 명의 군인이 감시하는 진짜 스포합니다. 우리 놀라지 않죠? 설마 내가 이야기 했나요? 아, 놀랍지 않습니까? 한 얘기를 안 한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 내 스포 딱 하면은 그 두 사람이 나중에 신앙을 갖게 됩니다. 완전 스포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그 두 사람이다 죽어요. 이제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셔. 네, 너 그럴 줄 알았다. 근데 이게 딱 나와 있는 게 주인공 이름이 박교순 동무거든요. 박교순 동무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박교순. 거꾸로 한 뭐예요. 근데 그 남은 단원을 살리려고 이 둘이 죽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요. 뭐 이거는 다 스포한 거고 거의 그 중간쯤에 눈밭에서 트럭이 섰거든요. 고장 나서. 근데 거기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어떤 노래를 부르냐 하면 주 예수 내 산소망이라는 노래를 불러요. 찬양을 제가 가사를 좀 보여드릴까요?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둠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미 공로 다 이뤘네 주에서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측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다음 보여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이 시작됐네. 예수가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요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0: 승리하셨네.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당신은 나의 산소망. 이렇게 노래해요. 근데 왜 이 영화에서는 이렇게 이걸 연출을 했을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지금 답이 없는 상황인데 예수의 부활이 진짜라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겁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천의 삶의 가장 큰 힘은 빼앗길 수 없는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빼앗길 수 없는 소망이라는 것은요,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사람도, 우리 계속 말할 거예요. 너 온전치 않아? 온전치 않아? 온전치 않아? 내가 봐도 그래요. 내가 봐도 난 별론데. 그 상황 속에 뭘 고백하는 거냐 하면요, 이 상황 속에서도 죽음을 이기시고 나에게 소망이 되신 그 예수님이 진짜라면 나를 향한 그 온전케 하심은 진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노래하는 겁니다. 제가 이 찬양을 좀 찾아봤더니 그 유튜브 영상이 있더라고요. 댓글들이 달렸어요. 근데 좋은 명곡의 댓글들은 사연들이 달린다고 합니다. 이 찬양곡에 사연들이 많이 달려 있었어요. 제가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는 37살입니다.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어요. 모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저는 노숙인이었고 마약 중독이었고 감옥에도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전 지금 가정 있고 아내와 사랑스러운 딸과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죠. 할렐루야. 저는 지난 2년간 두 번의 유산을 겪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와서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라는 이 찬양의 가사를 계속 불렀습니다. 다음날 전 제가 임신한 걸 알게 되었고 이 아이는 제 뱃속에서 건강히 자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충만한 이 찬양을 만들어준 필에게 감사합니다. 이거 필이라는 사람이 만든 노래예요.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저는 알코올 중독의 흡연자의 형편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저는 주님의 종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수년 동안 신앙을 갖고 있었지만 잃게 되었고 자살을 늘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었습니다. 오늘 전 소망을 가지고 새날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 저의 마음을 정화시켜줍니다. 찬양을 통해 예수만이 저의 마음을 고치실 수 있는 분임을 인정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 빛이 되어주시는 이,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의 사랑하는 딸 제시카가, 저의 소중한 딸 제시카가 지금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저는 하늘 원망치 않습니다. 제시카는 지금 구원자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 마음이 무너집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장 소중한 딸 제시카에게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주셨으니 이제 주님께 아이를 다시 보내드립니다. 전 한없이 흐느끼며 아이에게 작별의 키스를 해주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아이를 볼 것을 전 믿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많은 사연들을 보면 모든 게 막 잘 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의 부활에 대한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 곡을 부르면서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상황 중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를 온전케 해주신 분이 맞잖아요? 라고 계속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온전치 못함을 계속 맞닥뜨리게 됩니다. 영생은커녕 일생도 어렵고요, 이번 한 주도 버겁습니다. 근데 죽음을 이기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보기에 그 온전치 못한 너를 온전케 하기 위해 나는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그 주 예수를 우리의 산소망으로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거 제가 부활에 대한 얘기할 때 쓰려고 딱 아껴놨던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합니다. 근데 이거 되게 짧게 지난 거는 거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갑니다. 자, 어떤 사람이 주민센터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사망신고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일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본인이신가요? 그랬더니 오신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본인이 와야 하나요?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들고 마음이 무거울 때, 내 삶이 온전치 못하다고 생각하고 영생은커녕 오늘 하루를 버거워할 때 예수님 우리한테 그러시거든요. 야, 내가 너를 온전케 해. 그럼 우리 이렇게 묻습니다. 본인이신가요? 본인이신가요? 그럼 예수님은 그러시죠. 본인이야. 너와 함께 죽기까지 함께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서 네 삶을 온전케 하기 위해 너랑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그거 나 본인 맞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온전치 못함 속에서도 우리 끝까지 온전케 하시겠다는 그 부활의 예수님, 그 산소망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1: 새 생명 시냇가에 지금까지 함께하는 교회 김선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함께하는 교회 042-471-2501번 또는 대전 극동방송 042-828-933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새 생명 시냇가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2: 인생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왜 없지 않고 있는가? 내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나 있음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오늘 있음은 기적이며 축복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당연하지 않지만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건강, 지금 나에게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 햇살, 낙엽 하나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되어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기적 같은 날이 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세우셨습니다. 한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의 인도에 따라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족장들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왜 모세와 아론은 명령만 하고 우리는 졸졸 따라야만 합니까? 그들이 뭔데? 고라는 이스라엘 족장 250여 명과 함께 모세와 아론에게 따지고 대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그들의 리더십에 질투하고 불만을 품은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자리와 역할을 정해주셨는데요. 우리의 분수가 지나칠 때 질서는 깨지고 혼란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았으면 좋겠네요.

네, 찬양 1번 오늘 첫 곡으로 아주 매력적인 목소리였죠. 러시터프의 곡으로 Praise the Lord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분의 위대하심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경배를 표현한 곡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질서에 따라 창조하셨고, 그래서 세상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질서와 권위에 도전하고자 하는 욕망이 늘 도사리고 있는데요. 요즘엔 전통과 질서, 권위에서 이탈하고 또 그에 역행하고자 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시대에 감동을 줄수 있는 사람,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들으신 곡은 마라나타 프레이즈 앨범 11집 중에서 우리에겐 온유한 마음을 주옵소서 또는 나의 마음으로 녹이소서라는 제목으로 번안된 곡입니다. Soft My Heart를 들으셨고요. 그 전 곡은 혼성 보컬 그룹 에베런의 곡으로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은 Jesus Loves Me 그리고 구주 예수 의지함이 'Tis So Sweet Trust in Jesus'를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연주와 찬양으로 댄 휠러의 멋진 기타 연주와 CCM 그룹 딜릴리어스의 곡으로 메이저 스틸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연주와 찬양으로 댄 휠러의 멋진 기타 연주와 CCM 그룹 딜릴리어스의 곡으로 메이저 스틸을 보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릴게요. 빈야드 뮤직의 Why We Worship 시리즈 Father 가운데 Father, I Want You Hold Me를 보내드립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하나님이 기르시고 돌보시는 양의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장에 거하는 인생은 복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장을 공격하는 무리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라고 외칩니다. 감히 하나님의 백성과 그분의 소유를 차지하고 반기를 들려하는 자들인데요. 그러나 이 목장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반면 목장 밖에는 이렇듯 악한 도모가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끝까지 이 목장을 이탈하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자, 쉼과 위로가 있는 목장에서 나누는 찬양 같은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함께 하시죠.

내 삶의 노래로 화요일 순서 찬양 세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폴발로시의 영어 찬송 들으셨고요. 주찬양 선교단의 내 안에 있는 그 이름 김종윤의 예수나를 오라하네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기르시고 돌보시는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장 안에 있어야 한다고 함께 나누면서 오늘 출발했는데요. 목장 밖에서는 여전히 악한 사탄의 계략이 있다는 것을 우리 함께 기억하면서 찬양들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안전한 우리 안에 있는 줄 믿고요. 근심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평안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오늘도 다양한 문자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신청 찬양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으로 메시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찬양들 함께 듣고 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이 편곡된 찬양이었는데요. 저와 이유나 형제가 함께 찬양한 곡입니다. 송경민의 찬양 함께 듣고 오셨고요. 앞서 들으신 찬양은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 그리고 김대환의 주음성 외에는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목장 안에서 풍성한 찬양을 함께 나누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쉼과 위로 얻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나영환의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은혜 찬양 50의 나 무엇과도 주님을, 그리고 이어서 조주영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도 함께 듣고 왔습니다. 4637번님께서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오늘도 나의 배달 친구 감사합니다. 와, 너무나도 따뜻한 문자인데요. 아, 배달 일을 하고 계신가 봐요. 이 방송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고 있다니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의 진정한 친구 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감격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845번님의 신청 찬양으로 이어갈게요. 예수나의 치료자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지금도 병상에 계신 분들, 또 하나님 앞에 치유함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의 심령을 가지고 이 찬양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은혜의 시간, 기도의 시간, 위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목장 밖에는 지금도 하나님의 소유를 차지하려고 드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장 안에서 이탈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도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눴는데요.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또 애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들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시편 51편 12절 말씀. 아멘.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해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교만과 자신을 위해 살고 싶게 만드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다윗도 이러한 죄에 빠져 범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시간을 겪게 되지만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이 밤에 혹시 우리의 마음도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다시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나영환 브레이브쇼어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와 이동형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연주 찬양 그리고 에필로그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세 곡 함께 했습니다. 대전 93.3MHz 청주 104.7MHz로 보내드리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안녕하세요 남지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받던 왕이었지만 어느 순간 자신의 욕망에 따라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었죠.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보다 철저히 무너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는 이 간절한 기도는 어쩌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는 간절한 고백과 그의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데요. 혹시 오늘 우리의 마음도 점차 죄에 물들어져 무뎌지고 있다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솔직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 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진실한 고백과 그 마음을 아시고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문자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이 밤에 듣고 싶은 찬

찬양을 보내주셔도 좋고요. 이 하루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시는지, 또 주님께서 이 하루 동안 나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나눔을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이 시간 함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추첨을 통해 선물도 전해드릴게요. 찬양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유은성의 회복시키소서, 그리고 더 라이트 워십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목, 이 두 곡 전해드리고 마음 묵상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음 묵상.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시편 147편 2절에서 3절 말씀.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그분이 하시는 일의 두 가지 면을 동시에 바라봅니다.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는 역사적이고 웅장한 일, 그리고 상심한 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상처를 손수 싸매시는 섬세하고 개인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은 민족의 역사를 이끄시는 분이면서도 동시에 오늘 내가 안고 있는 작은 아픔 앞에 무릎을 꿇으시는 분이십니다. 상처를 싸맨다는 표현은 의사나 부모가 상처 입은 이를 돌보듯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가까이에서 치료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흩어지고 깨어진 것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찾으시고 모으시고 고치시는 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지금 내 삶에 흩어진 것, 상처 입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 머무

부르는 자리임을 기억하십시오. 은혜교회 박동준 목사님의 칼럼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샘 워크와 존 리의 내 평생에 가는 길 영어 찬양과 클레이의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이 두 곡 함께 했습니다. 1592번님께서 이런 문자 남겨주셨어요. 샬롬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늘 주님의 은혜가 거하길 소망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불렀던 은혜의 찬양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이 기억납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 너무 듣고 싶어요 라고 찾아와 주셨네요. 주님께 사랑 고백을 하고 또 주님의 사랑 고백을 받는 이 찬양 하늘 편지 순서 끝나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1592번님처럼 신청곡을 남겨주셔도 좋고요. 여러분이 이 하루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시는지 사연을 적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남겨주셔서 기쁨은 두 배가 되고 슬픔은 절반이 되는 그런 시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입니다. 지친 하루에 위로를 더하는 하늘 편지 전해드릴게요.

마음이 품고 홀로 걸어가고 있는 너에게 나의 사랑아, 삶의 모든 순간을 다 아는 나에게 너의 모든 고민과 걱정과 아픔을 맡기렴.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려운 너의 마음까지도 나는 이미 알고 있단다. 너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나에게 가지고 오너라. 혼자 붙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단다. 너의 힘으로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건강의 문제, 시간이 지나도 쉽게 지워지지 않는 아픈 기억, 그 모든 것을 내 손에 맡겨보겠니? 간절하게 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는 새로운 소망으로 너의 마음을 채워줄 거란다. 지친 마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부어줄 거란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새의 힘을 더해줄 테니 그 힘으로 오늘의 피로를 딛고 다시 시작해보렴.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오늘을 성실히 살아가렴.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며 주어진 하루를 귀하게 여기렴.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기쁨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주겠니? 값없이 받은 나의 사랑과 위로로 지친 누군가를 따뜻하게 품어주렴. 너를 통해 흘러가는 작은 친절과 위로가 또 다른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게 될 것이란다. 너의 모든 상처를 새 힘과 소망으로 회복시키는 하늘 아버지가

1592번님의 신청곡이었죠. 김명식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과 장성찬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연주 찬양 전해드렸고요. 마지막 곡은 짐니의 내 주를 가까이 이 찬양까지 세 곡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밤 9시 주님과 함께 이 밤에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김원근과 안재현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가 보내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저는 제작진행의 남지구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 밤도 무탈하시길 기도합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역시 Mission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합입니다. 나는 나라로부터 받기로 한 모든 특혜와 특전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 어떤 훈장도 주지 말고 동상도 세우지 말며 이름을 딴 어떤 건물이나 기념관도 세우지 말아주세요. 처칠과 함께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프랑스를 강대국으로 우뚝 세운 드골 대통령의 유언장이라고 합니다. 드골 대통령은 장례식도 국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또 다른 나라 대통령이나 장관들도 분주하게 참석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함께 전장에서 싸웠던 전우들의 방문만 허용했다고 합니다. 또 묘비명의 이름과 출생연도, 사망연도만을 쓰고 그 어떤 수식어나 직위도 쓰지 못하게 했다고 하고요. 정부가 지급할 연금과 보상금은 불우이웃과 독거노인에게 기부했다고 합니다. 참 뒷모습이 아름다운 분의 모습이란 생각이 들었는데요. 세상을 향한 미련이 없는 사람은 떠나는 모습도 다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행복을 세상이 아닌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시작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74편 함께합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지혜의 말씀 시편 74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이에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나눔이라도 실천하고 하나님께 큰 상을 받는 기쁘고 감사한 날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자신은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살아가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결국 누구를 위해 사느냐로 정리되지 않나 싶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 이유를 다시 생각하며 김두현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꿈이 있는 자유의 내가 살아가는 이유 들으셨습니다. 살다 보면 왜 이렇게 사는지 한 번쯤 생각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죠. 바쁘게 하루를 보내다가도 이게 맞는 건가? 그냥 흘러가고 있는 건지 또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럴 때 돌아보면 결국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지가 분명해지게 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해 사는 삶, 그 삶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이라는 걸 조금씩 더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마이클 W. 스미스의 Do You Dream of Me? 데이비 미스의 Replace It With Your Love? 스콧 웨슬리 브라운의 He Will Carry You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담은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장윤영의 Welcome Stranger, 조준모의 주 날개 밑에서, 어노인팅의 하나님의 그늘 아래까지 들려드렸습니다. 누군가를 떠올릴 때 그 사람 때문에 다시 힘을 내게 되는, 조금은 버텨보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이 완전히 달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분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보게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두 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주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건 정말 특권입니다. 든든한 백이 있고요. 무엇보다 내가 무엇을 말해도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순간에도 그저 주님, 주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요. 우리에게 그래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잘 왔다 라고 답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지치고 방황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녀도 결국 내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품이고요. 가장 힘들고 지칠 때 기대고 쉬고 싶은 내 안식처입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는 찬양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요, 영혼의 고백이자 은혜의 통로입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건 성도된 우리의 특권이요, 고귀한 사명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데이비쿠의 찬송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같이 걷기 연평안 앨범 중에서 성도여 다 함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기 위해서,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것처럼 성도된 특권이고 고귀한 사명은 없을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은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오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들으시다가 야, 이 찬양 참 좋다, 어떤 찬양이지, 누가 불렀지 궁금하신 분들은 샵 1069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오늘도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이유,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이야기 들려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로 문자 보내주세요. 사실 그렇죠. 어린아이가 말을 하지 못하는 갓난아이가 울기만 해도 사실은 엄마는 이 울음소리가 밥을 달라고 하는 엄마 배고파라는 울음소리인지, 아니면 엄마 저 기저귀 좀 갈아주세요 라는 건지, 아니면 엄마 나랑 좀 놀아주세요 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엄마는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버거워서 그저 한숨 쉬고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만 애타게 불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이름만 부르면 이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김명식 강찬의 오직 예수 함께 하셨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 1069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은요, 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사실 생각나는 분이 계십니다. 성가 산책을 하시는 박신화 교수님과 아주 오래전에 함께 그 성가 산책 PD와 또 진행자로 함께 했었었는데요. 한번 제가 여쭤본 적이 있어요. 교수님, 성경에 가장 좋아하는 구절은 어디신가요? 그랬더니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 이사야 43장 21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요, 영혼의 고백이자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런 고백으로 박신화 교수님께서 사랑하는 애청자를 위해서 선곡하신 곡이 있거든요. 박신화 콰이어의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이 시간 별그대 여러분도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신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찬양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자 또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를 원합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짜물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한숨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잘 왔다. 내가 네 마음 다 알지? 너무 고생한다 라고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두 팔로 안아주시는 아버지가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천국의 영광스러운 백성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명 이루고자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하공간 침수시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은 빠르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대피하세요. 두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기 전 빠져나와 고지대로 이동하세요. 이때 감전 위험이 있는 공사장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주세요. 세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었다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열거나 119에 구조를 요청하세요. 네 번째, 계단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다섯 번째, 대피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 요령을 숙지해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0: KBC 메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원입니다. 성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는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계단은 항상 열려있다. 작가인 지그지글러의 말입니다. 어떠한 일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단계와 원칙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꿈과 소망을 이루는 과정도 같을 거예요. 열정만으로 단번에 이룰 수 있을 것 같지만 장애물을 넘어서고 배워야 할 것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을 넘어서야만 이룰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작은 노력과 실천으로 꿈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기다리고 참고 견뎌내는 시간을 허락하실 때 그때 감사와 순종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멋진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우리 삶을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참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문소화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피스 엔진의 샤론의 꽃 예수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소진영의 오직 예수뿐이네 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민호기의 감사 위에 감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줄라이 프로젝트의 나의 사랑하는 책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초롬의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셀라의 오신실하신 주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나무예네 하나님의 진리 등대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푸른 향기에 감사의 조건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김동욱의 금을 만드는 시간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캐리 언더울드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연해주 지역에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믿었다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진노를 산 사람들도 대거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결국 당신에게로 돌아오게 만드세요. 철저히 회개를 시키시고 다시 그 사람을 고치고 또 사용하길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잘 믿었다가도 세상에 빠져 또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반대로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럼에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며 또 돌이키셔서 새롭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그릇으로 일꾼으로 만드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내 모습이 어떠했든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이었든지 우리가 철저히 그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송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함께 하셨어요. 때로는 하나님에게 실망할 때도 있어요.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나, 왜 나를 이런 어두운 상황에 놓고 또 연단하시나.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시간들을 견딜 힘도 주시고요, 또 이 시간을 겪어낸 사람을 어떻게 들어쓰실지, 어떤 영광과 은혜를 주실지 계획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런 하나님을 오늘

더 기대하면서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힘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는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북방의 동포들을 향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두 채널 AM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 FM 채널과 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으시죠?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을 함께 품어주시고요.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북녘당의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 방송가족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방송 함께 하시면서 받으신 은혜, 또 북방 동포들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 복음 통일을 위한 한 줄의 기도, 문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북한 관련된 대내외 소식을 함께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면서 기도 제목까지 나누는 북한 바로보기 준비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 자세한 날씨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찬송도 계속 함께 해주시지요.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보도된 북한 관련된 대내외 소식을 살펴보며 함께 분석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오늘의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최근 북한의 개정된 헌법 이야기가 화두입니다. 북한에서는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가 열려 어떤 내용들이 변경됐을지 우리 정부가 관심이 많았는데요. 우선 북한의 영토를 한반도 이북 지역으로 명시화하면서 우리 남한과의 단절을 공식화했고요. 기존에 있던 통일조항은 역시 예상했던 대로 북한 헌법에서 삭제됐습니다. 또한 북한은 그동안 사회주의 국가로서 헌법에도 그런 표현이 많았는데 이번 개정된 북한 헌법에서는 사회주의라는 표현 자체가 빠진 것이 의아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점은 북한 김정은 독재체제가 강화된 모습인데요. 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정의해 국가대표성을 부여한 것이 큰 특징입니다. 또한 무력통솔권도 명문화했고요. 오늘은 개정된 북한 헌법의 내용과 의미를 분석해보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0: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0: 오늘은 북한이 개정한 헌법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셨네요.
2: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했는데요.
0: 예.
2: 통일부가 이번에 공개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0: 네, 북한 헌법 개정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 영토조항이죠?
2: 네, 그렇습니다. 이 영토조항이 신설된 조항인데요. 제2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남쪽으로는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예와 영공을 포함한다.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영역에 대한 그 어떤 침해도 절대로 허용하지

0: 않는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예.
0: 그건 영역의 범위이자 불가침을 주장하는 영역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1: 예. 통일 조항이 또 삭제됐다고 하던데요.
0: 예. 기초선법 제9조에 있었던 이 통일 조항인데요. 북반부의 사회주의 완전 승리,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 통일 실현 이것을 목표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1: 예.
0: 이 목표문이 개정헌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1: 네.
0: 이것을 이제 두국가로는 반영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평화공존까지 가는 것은 너무 지나친 해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1: 네.
0: 두국가로는 반영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1: 예. 자, 지난 2023년 9월 열렸던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에서 개정됐던 사회주의 헌법이 있었거든요. 그거랑 비교해서 헌법의 명칭도 그렇고 서문과 본문에서 사회주의라는 표현이 대폭 줄였다던데 사실입니까?
0: 예. 아직 없어진 건 아니지만 대폭 줄였는데요.
1: 네.
0: 예를 들자면 사회주의 헌법에서 그냥 헌법으로 명칭을 바꿨고요.
1: 네.
0: 또 서문뿐만 아니라 내용에서도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 경제 노선 이것을 자립적 민족 경제 노선 이렇게 줄였고요.
1: 네.
0: 사회주의 법무생활, 사회주의 법무제도 이거를 법무생활 법무제도 이렇게 단순한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습니다.
1: 예. 자,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선대죠. 김일성 또 김정일에 대한 표현도 수정됐다고요?
0: 예, 그렇습니다. 지난 사회주의 헌법 서문에서는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주체적인 국가 건설 사상과 국가 건설 업적을 법화한 김일성, 김정일 헌법이라고 명시한 부분이 있었는데
1: 예.
0: 전면적으로 개정됐습니다. 개정헌법 서문에서는요. 김일성, 김정일 주의 대신에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 지침, 국가건설의 총적 방향, 총적 목표라고 간단히 언급하고는 이것을 반영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며 사회주의 위협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국가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주의에서 인민대중 제일주의 이쪽으로 그 방점을 옮긴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1: 네. 자, 또 북한의 개정헌법은 국무위원장의 권한과 위상도 대폭 강화가 됐지요?
0: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도 우리가 주목할 부분인데요. 국가기구에 대한 규정이 제6장에 있는데
1: 예.
0: 이때 이제 국무위원장을 최고인민회의 앞 1절에다가 처음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이건 처음 있는 일이고요.
1: 네.
0: 또 국무위원장을 기존에 최고영도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국가수반으로 정의했습니다.
1: 네.
0: 이제 국가대표성을 부여했고요. 국무위원장의 핵사용 권한을 최초로 명시하고 또 모든 무력에 대한 통솔권을 명문화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무위원장을 소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는데 이게 소환 권한이 삭제됐습니다.
1: 네.
0: 그리고 최고인민회의의 의장과 내각 총리 등 국가 중요 간부에 대한 임면 권한을 국무위원장이 갖게 그렇게 명시했습니다.
1: 예. 자, 오늘은 북한이 최근 개정한 헌법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목사님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 몇 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번 개정헌법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이 영토조항인데요. 한반도 전체가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대한민국 사이의 영토를 규정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주목받는 이유는 적화통일을 이대로 없애고 또 동족이라는 개념을 제거하고 두국가론을 반영했다라는 것이 주목받는 이유고요. 두국가론은 사실은 상대에 비해서 열등한 위치에 있을 때 사용하는 정책입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자신감이 생기면 이런 입장은 바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상국가를 위한 의지인데요. 이 정상국가를 향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것인데
1: 네.
0: 사회주의나 김일성, 김정일주의 표현을 삭제하고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상국가화하려고 한 것이고요. 또 삼권분립이 드러나 있습니다. 또 법치조항이 넣어져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정상국가를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제 헌법을 보면 이 별난 국가의 헌법이다가 아니라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거의 비슷한 느낌을 받는 그런 이미지로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세 번째로는요, 김정은 독재체제가 강화됐다는 부분인데요. 국무위원장을 최고 영도자에서 국가수본으로 정의를 하고 국가의 대표성을 부여했습니다. 또 핵사용 권한이라든지 무력에 대한 통솔권을 명문화했다는 것, 또 최고인민회의 소환권을 무력화시켰다는 것, 이런 것들과 또 중요 간부 임명권 행사를 하도록 명시했다는 것은요. 모든 권한이 김정은에게 집중됐기 때문에 이건 독재체제

0: 강화라고 보는 부분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1: 네.
0: 자, 이것은 정상국가 모양새를 내려는 노력은 했지만 독재권 강화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개정헌법에서 변화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정상국가를 향한 변화된 부분과 김정은 독재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1: 네.
0: 이 만약에 정상국가화에 대한 보수과 즉 인민대중제일주의와 김정은 독재가 대립할 경우에 북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김정은 독재 쪽을 선택하겠죠.
1: 네.
0: 그런데 사실 이 두 부분은 정상국가에서는 무슨 대립하지 않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지도자의 권한이 인민을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대립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모든 것이 최고존엄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정상국가가 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여기서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1: 예. 자, 오늘 나눠주신 또 분석해 주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지 목사님 기도 제목도 세 가지 준비하셨죠? 나눠주십시오.
0: 예,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북한이 3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고 정상국가의 모습을 담아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북한이 정상국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최고 지도자에게 집중된 권한이 인민대중대의주의를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북한이 인민중심의 나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북한이 두가론으로 남한과 거리를 두지만 지리경제학적으로 북한이 발전을 위해서는 남한과의 교류가 필수적입니다. 하나님, 북한이 남한과 교류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시고 남북한이 상생협력한 날이 속히 다시 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국교회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나눠주신 기도 제목도 기억하시면서 북한의 참된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 이수보 목사님과 함께한 북한 바로 볼게였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줄인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부총리가 서울에서 막판 조율에 나섭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오는 14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무역과 이란 문제 등을 논의합니다. 조선일보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종전협상 답변에 대해 완전히 용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는 또 전쟁 장기화와 국제 제재 여파로 이란에서 대량 해고와 실업난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우리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한국의 문화, K컬처 확산의 영향으로 해외에서 한국어 반을 운영하는 학교가 최근 4년 사이에 54% 증가했다고 매일경제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조선 태조가 628년 전 관직 임명과 함께 내린 왕지가 처음 공개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이 국가정보국을 중심으로 간부들에 대한 비밀 감시와 통제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중앙일보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서울에서 고위급 회담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오는 13일 서울에서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만나 미중 정상회담 전 마지막 실무 조율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일본과 한국 방문 계획을 공개했는데요. 그는 12일 일본 도쿄에서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와 경제 현안을 논의한 뒤 다음날 서울에서 허리펑 부총리와 회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곧바로 중국 베이징으로 이동해 14일부터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 일정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일정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서울 방문의 목적이 사실상 미중 협의에 맞춰져 있다는 점입니다. 베센트 장관은 한국 정부 인사와의 회동 계획은 공개하지 않았고 실제로 방한 직전까지도 구윤철 경제부총리 등 한국 측 카운터파트와의 면담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가에서는 미국 고위 당국자가 동맹국을 방문하면서 양자 협의 없이 제3국 회담만 진행하는 상황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부담이 덜한 중립적 공간이 필요했고 그 조건에 서울이 부합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미중 무역 문제를 비롯해 안보와 에너지, 이란 문제까지 폭넓은 현안이 논의될 전망인데요.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베이징에 도착한 뒤 다음날 시 주석과 공식 환영 행사와 정상회담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 이후

만탄 공원을 함께 둘러보고 국빈 만찬도 가질 예정인데요. 이어 15일에는 티타임과 업무 오찬 형식의 추가 회담도 이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지난 2017년 이후 약 8년 반 만입니다. 백악관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경제적 이익과 상호주의 원칙을 중심으로 양국 관계를 재조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중동 정세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이란과 러시아 지원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 측 역할을 압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이란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대만 문제와 희토류 공급, 핵 군축, 인공지능과 사이버 안보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백악관은 양국이 항공우주와 농업,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측의 종전협상 답변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가까스로 유지되던 휴전과 핵협상이 다시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미국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며 완전히 용납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밝혔는데요. 미국은 우라늄 농축 20년 제한과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 보장 등을 포함한 종전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국이 종전 양해각서 체결에 근접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이란의 답변 이후 협상 분위기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는데요. 이란은 전투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의 점진적 개방을 제안했지만 핵시설 해체 요구는 거부했습니다. 또 우라늄 농축 제한 기간도 미국 요구보다 짧게 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은 일부 고농축 우라늄을 희석하거나 제3국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미국이 추후 합의를 파기할 경우 이를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지난 47년 동안 시간 끌기만 해왔다며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답변을 받은 직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 역시 외교적 해법을 우선 시도하고 있지만 필요할 경우 군사행동 재개 준비도 돼 있다고 강조하면서 중동 정세 불안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전쟁과 국제 제재로 고립된 이란에서 대량 해고 사태가 이어지며 경제 위기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현재에서는 기업 구조조정과 공장 가동 중단이 잇따르면서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란 수도 테헤란의 IT와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최근 몇 주 사이 대규모 감원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전쟁 이후 정부가 인터넷을 차단하면서 디지털 산업이 사실상 마비됐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일부 전자상거래 기업은 더 이상 운영이 어렵다며 폐업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란 경제는 전쟁 이전부터 국제 제재와 화폐 가치 폭락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아왔습니다. 여기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호르무즈 해협 봉쇄까지 겹치면서 원유 수출과 물자 수입도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원자재 부족이 이어지면서 제조업 생산 라인이 멈춰서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정부 관계자는 전쟁 이후 약 1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실직자는 20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구직 플랫폼에서는 하루 만에 31만 건이 넘는 이력서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쟁 이전부터 어려웠던 이란 경제가 이제는 회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초대형 위기 단계에 진입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우리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합니다.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 국민이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수도권 주민에게는 10만원,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15만원씩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가운데 우대 지원 지역과 특별 감소 지역 거주자는 각각 20만원과 2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지급 대상은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외벌이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 1인 가구는 건강보험료가 13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2인 가구는 14만원 이하, 3인 가구는 26만원 이하, 4인 가구는 32만원 이하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기준이 일부 완화돼 가구원수를 1명 더한 기준입니다.

기준에 적용됩니다. 지원금은 카드 포인트나 지역사랑 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며 사용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제한됩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전 세계적인 K컬처 열풍 속에 한국어를 정규 수업이나 방과 후 과정으로 운영하는 해외 학교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어 반을 운영하는 해외 초중고교는 모두 2,777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1년보다 약 54% 증가한 수치인데요.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수도 같은 기간 17만여 명에서 23만 6천여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어 반 운영 국가는 지난해 기준 47개국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최근 1년 동안 한국어 반 운영 학교가 68곳 늘었고 스리랑카와 베트남에서도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필리핀과 브라질, 미국 등에서도 한국어 수업 확대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교육부는 K-POP과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 확산과 정부의 한국어 교육 지원 정책, 현지 교원 양성 사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국회에서는 한국어 교육 확대가 한국 문화와 국가 이미지 확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조선 태조가 1398년 관직 임명과 함께 내린 왕지가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고문원 특별전 위대한 유산전에서 조선 초기 왕지를 일반에 처음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왕지는 조선 초기에 임금이 고위 관리를 임명하거나 왕명을 내릴 때 사용한 문서로 이후 교지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자료는 태조가 이지대를 경상우도 수군첨절제사로 임명하면서 내린 문서입니다. 수군첨절제사는 조선시대 해안방어와 수군지휘를 담당하던 중요한 관직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이번 왕지가 지금까지 알려진 왕지 가운데 가장 오래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존에는 태종 시기인 1416년에 작성된 왕지가 가장 오래된 자료로 알려져 있었지만 이번 문서는 그보다 약 18년 앞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서관 측은 이번 자료가 조선 초기 인사행정과 관직체계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사료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시에는 왕지 외에도 족보와 고문헌, 일제강점기 수탈 기록이 담긴 지도 등 다양한 사료와 함께 기증자들의 사연도 소개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국가정보국으로 중심으로 당과 행정기관 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비밀 감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중심의 권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평양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노동당 비서국은 최근 국가정보국에 당정 군 전반 간부들에 대한 동향 감시를 강화하라는 비밀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약 3개월 동안 대규모 비밀 감시 활동이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내부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사상 점검 수준을 넘어 간부들의 정책 집행 능력과 충성도를 극단적으로 검증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에게 권력이 더욱 집중되는 초중앙 집중화 체제가 강화되면서 감시 구조도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현지에서는 숨소리까지 국가정보망에 기록된다는 말까지 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에는 성과가 부족할 경우 자비판이나 보직 해임 수준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모든 지시문에 책임 처벌 규정이 포함되면서 간부들의 압박감도 크게 커졌다고 합니다. 일부 간부들 사이에서는 현재의 감시 체계가 사실상 완벽한 감옥 국가를 향해 가고 있다는 불만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5월 13일 수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전 지역이 흐리다가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새벽부터 오후 사이, 함경도는 새벽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와 함경남도가 5에서 30mm, 황해도는 5에서 20mm, 함경북도는 5mm 안팎으로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도는 안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약간 강한 바람도 함께 불 예정입니다. 외출하실 때 비바람을 막아줄 우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평안남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평양 13도, 안주 12도, 양덕 11도, 낮 최고기온은 평양 25도, 안주와 양덕이 23도로 예상됩니다. 평안북도는 대체로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하늘이 맑아지겠는데요. 강계와 희천에서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신의주 12도, 희천 10도, 강계 8도, 낮 최고기온은 강계와 희천 22도, 신의주가 18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대체로 오전에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맑아지겠는데요. 개성과 사리원에서는 오전에 한때 곳곳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황해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개성과 사리원 13도, 신계

0: 11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개성과 사리원 25도, 신계가 24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남도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가 오전에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빗줄기가 줄어들겠는데요. 원산과 고성에서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고요. 해산의 하늘은 종일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고성 15도, 원산 13도, 해산 6도, 낮 최고 기온은 원산 23도, 고성 22도, 해산 17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북도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무산에서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습니다. 성진에서는 비 소식 없이 종일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함경북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청진과 성진 11도, 무산 6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진과 성진 17도, 무산 15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이어지겠는데요. 서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후에 비가 그치고 하늘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수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복음 통일을 위한 귀한 또 뜨거운 마음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북녘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합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0: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해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때로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감정이 침체되고 기분이 가라앉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새벽 어떤 마음으로 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신가요? 한 기독교의 일간지에 실린 영적 공격일 수 있는 다섯 가지의 감정 상태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문을 열어보려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커다란 분노입니다. 분노는 판단을 흐리게 하는 가장 강력한 감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죠.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염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염려가 생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는 어떤 것도 성도를 두렵게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우울과 절망의 감정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우리 안에 있으면 절망에 빠질 수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바로 일어서는 오늘 이 새벽 시간이 되기를,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오늘의 첫 찬송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찬양 사역자 남원 씨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고요. 현악기 연주 찬송으로 한 번 더 올려드렸습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무엇보다도 철저히 내 마음을 지키라. 거기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옵니다. 매사에 앞서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생명의 샘이 가득 차고 넘치는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나와 주변에 전할 수 있는 복된 날 보내기를 바라면서요. 철저히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일어나는 5월 13일 수요일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찬양하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이어서 주 사랑 안에 살면 찬양 두 곡의 찬양 올려드렸고요. 계속해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찬송한 후에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만나봅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어린아이의 겸손은 순진합니다. 어른들은 없어도 있는 채 하고, 어른들은 몰라도 아는 채 하고, 어른들은 굶어도 이럴 쓰시고 있는 것은 내가 밥을 먹었다고 하는 가식 많지요. 없는데도 있는 채 하고, 모르는데도 아는 채 하고, 굶어서 바깥에 나가면 이럴 쓰시는 체면을 가졌지만은 어린아이들은 체면이라는 게 없어. 배고프면 밥 달라고 울고, 추우면 춥다고 야단이고, 어린아이들은 있는 그대로. 한 번은 제가 목회할 때 중앙교회에서 어떤 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5살 먹은 아이가 전화를 받더라고. 예, 엄마 집에 계시냐? 좀 바꿔달라고 그러니까. 잠깐만요. 엄마, 담임 목사님 전화 왔어요. 야, 엄마 없다 그래. 엄마 없다 그래. 걔가 순진하게 나와서, 목사님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요, 우리 엄마 집에 없다고 그러래요.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체면, 허례, 허식이 너무 많아 어른들은. 그러나 아이들은 있는 그대로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천국에를 갈 수가 없다. 두 번째로, 어른보다 속히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선입관념이 없어요. 따지지를 않아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어려서 구원받은 위대한 인물들이 여럿이 있어요. 폴리캅, 교부죠. 용감한 초대교회의 순교자인데 9살 때 개종을 하고 예수를 믿었다 그래요. 자나튼 에드워드, 미국의 성직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지성입니다. 7살 때 예수를 믿었고, 젠젠도프라고 하는 사람, 모리비안 지도자는 4살 때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매튜 헨리, 위대한 주석가, 그도 4살 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죠. 찰스 스퍼전, 영국의 대설교가는 12살 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빌그램 목사님은 17살 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미국의 유명한 의학박사 M.R. 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35세 이후에는 5만 명 중에 한 명이 예수를 영접했더라. 45살 이후에는 30만 명 중에 한 명이 예수를 믿고, 75살 이후에는 70만 명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 빨리 예수 믿으라고 권면해야죠.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리고 온 세상 위하여 두 곡의 찬양 함께 올려드렸고요. 안산시립합창단의 저 장미꽃 뒤에 있을 찬송까지 함께한 후에는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만나보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어랑이 고향인 염선희 자매 그리고 청진이 고향인 김아라 자매와 함께하는 시간 이어집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정착 8개월 된 함경북도 청진에서 온 김아라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함경북도 오랑에서 온 정착 5개월이 된 염선희입니다.
2: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작년에 이곳 대한민국에 첫 발을 내디디신 염선희 선생님, 김아라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함경북도에서 오신 두 분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북한에서 중국을 거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고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의 때 북한에 가게 될 그날이 온다면 어떤 또 소망을 갖고 있는지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은 저희가 두 선생님께서 지금 사회생활을 또 이 사회에 나오신 지가 반년 안팎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걸 또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비행기를 타고 두 분이 오셨죠.
3: 네.
2: 타고 오셔서 공항에서부터의 그 무수한 새로운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두 분은 그러면은 이곳에 오시기 전에 한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셨죠?
3: 네.
2: 근데 오셔서 막상 경험을 해보시고 나서는 어떠셨어요?
3: 한국에 이렇게 비행기 타고 들어오니까 우선 한국 나라가 깨끗하고 공기도 맑고 첫째 느낌은 그거예요.

0: 그리고 공항 옛날에서부터 아직까지 지금까지 한국 생활 지금 5개월 차인데요.
1: 네.
0: 잘 모르는 거 많아요. 어디 나가도 뭐 봉사활동 하는 데 가서도 봐도 그렇고 엄청 친절하게 대해주고요. 또 특히나 우리가 주민센터나 아니면 어디 물어보러 가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서 왔는데요. 잘 몰라요 하면 너무너무 친절하게 대해주고요. 거기서 야 이거 우리가 한민족 한계래구나 하는 느낌이 더 들었어요.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어린 애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부터 시작해서 어린 애들까지 길을 네. 몰라서 물어보면은 인사를 하고 예절이 엄청 그거 밝고 그래서 또 그런데도 그렇고 또 먹는 네. 것도 한국 음식은 또 아기자기하게 또 떡 한 가지만 봐도 여러 가지 색깔로 여러 가지 우리 민족 그런 걸 유산을 해서 이렇게 쭉 나오는 걸 보면은 네. 떡도 가지가지 다 먹고 싶고 네 그리고 뭐 음식에서도 그렇고 한국에 온 거 내가 잘 됐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1: 뭔가 다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곳인 것 같아요.
0: 네.
1: 북한과 다른 점이 많겠지만 그러면 우리 아라 선생님께서는 음식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음식은 좀 입에 맞으셨어요? 왜냐면 간이 네. 좀 다를 것 같거든요.
2: 네. 한국 음식은 좀 달아요.
1: 그렇죠.
2: 달지만은 그게 또 뭐 단거연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에 그나마나 맞아요.
0: 습관되니까 네, 또 맛있어요.
2: 습관되고 원래 또 한국 음식을 우리가 좋아해요.
1: 아, 예. 원래 좋아하시던 음식이 어떤 거였어요? 북에 있으실 적에?
0: 해물을 좋아하죠.
2: 해물 좋아하는
0: 해물도
2: 좋아하고
0: 예. 예, 뭐. 해물을 좋아해요. 우리는
2: 예.
0: 기본적으로
1: 바다 쪽에 사셔서
0: 네.
2: 그런 걸 예. 그러니까 한국 음식이 저한테 맞아요. 젓갈도 좋고 예.
1: 좋아요.
0: 마트에 가면 젓갈도 가지가지 다 있지 뭐.
1: 맞아요.
2: 그다음에 뭐 삼계탕도 좋고.
1: 삼계탕 맛있죠.
2: 예, 엄청 그 좋은 음식들이 많아요 한국에는.
1: 근데 여기 해물 맛이 북한의 해물 맛이랑 좀 비슷해요?
2: 아, 좀 틀린 건 있어요.
1: 아,
2: 네,
1: 어떤
2: 좀
1: 게
2: 틀린
1: 달라요?
2: 건 있고 북한은 그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얘기하면 이제 명태 있잖아요.
1: 네.
2: 그 명태 동태국 끓이면은
0: 그 동태가
2: 고기가 자체가 맛있어요.
1: 아, 그,
0: 느끈하고 예, 예.
1: 그것만 탁 끓여도
2: 예.
0: 거기만 뭐, 끓여도
2: 기름도 맛있어. 뭐 그냥 그 만내기라 해요. 이 북한 네. 말씨로 이제 미운인데 이제 만내기를
1: 아.
2: 만내기 조금만 해도 그 국물이가 맛있어요.
1: 예.
0: 거기 사체가 들큰해요. 예. 그리고 대게 맛도 내가 옛날에 대게 장사를 해서 근데 대게 맛도 여기 맛은 조금
2: 예, 다른
0: 동해 바다 깊은 동해 바다 그 대게 맛하고 다르더라고요. 북한의 대게는 엄청이 달아요. 살도 안에 꽉 차 있고
1: 여기는 좀 키워서 하는
0: 그런
1: 애들이
0: 많아서 짭짤하고. 살도 크게 뭐 꽉 차 있다 그런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설아를 말하지요.
1: 네.
0: 북한에는 골뱅이라 그래요.
2: 골뱅이에요.
0: 이렇게
1: 골뱅이 있어요.
0: 네. 많아요.
1: 여기 골뱅이는 진짜
2: 맛있어요.
0: 여기는 작은데. 작지 않아요. 엄청이. 근데 북한 거는 이렇게 커요. 새우도 왕새우. 왕새우.
1: 아,
0: 그게 다 자연산이지요. 바다에서
2: 북한에는 자연산이에요.
0: 자연산이 많죠.
2: 자연산. 성게, 문어,
1: 네.
2: 미역
0: 다 자연산이지요.
2: 예. 그러니까 어차피 소금하고 미원만 있으면은 그저 그냥 맛있어요.
1: 그냥 네. 그 본연의 맛에다가 예. 살짝만 간을 해줘서.
2: 예. 지금은 그러니까 한국은 다시다를 많이 쓰잖아요.
1: 맞아요.
2: 예. 뭐 모든 게 다시다 안 넣으면 또 맛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1: 네.
2: 그 맛대로 또 해놓으니까 더 맛있어요.
1: 네.
2: 저 또 음식을 하기 좋아하니까.
1: 아 진짜요? 예.
2: 뭐 혼자 살아도 김치 냉장고 사놓고 막 이것저것 막 사고 그래요.
1: 아, 저도 이제 북에서 오신 분이 만들어주신 김치를 먹어봤거든요.
2: 예.
1: 근데 속도 없고, 근데 국물이 시원하고,
2: 예.
1: 그러니까 그 차이가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들어가는 재료부터가 다른 것 같고.
2: 뭐 그러니까, 많이 안 넣어도
0: 그러니까
2: 간단하게 해도
0: 저 선진적은 어릴 때부터 김치, 양념 이거 엄마들한테서부터 배웠어요. 우리는 이제 눈 짐작으로 톡톡톡톡 소금 얼마 들어가고, 고춧가루 얼마 들어가고, 여기에 찹쌀풀 같은 거 얼마 들어가고,
1: 네.
0: 그걸 이렇게 하는 김치하는 방식도 북한하고 완전히 다르지요.
1: 맛도 다르죠.
0: 맛도 다르지요. 한국에는 엄청 많은 조미료 있죠.
1: 맞아요.
0: 북한에는 그저 있죠. 그저 젓갈 같은 거 그저 이렇게 절컸다가 그저 거기다가 그 고춧가루에다 네. 한 맛이야. 그래도 내 고향 김치 돼서 맛있어요. 그리고 때때로 그거 산나물 먹을 때 엄마가 그 산에 가서 산 그 쑥이라며.

0: 이렇게 해갖고 와서 쑥떡 해고 쑥떡도 해 먹어보고 우리가
1: 쑥국도
0: 근데 그리고. 한국에 오니까 그 쑥떡 맛이 안 나더라고요.
1: 아.
0: 북한에는 쑥 냄새가 엄청 그 강해요. 강하고 그게 사람한테 건강에 쑥이 쑥 자체가 돌려요 여기하고.
1: 아,
0: 산에 올라가면 요만해요 쑥이.
1: 통통.
0: 요만해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똑똑 꾸내갖고 그거 이제 단오 명절이면 그거 이제 삶아갖고 우려요. 우려갖고 그러면 쑥 냄새가 칵 나는데 여기는 쑥 냄새가 적게 나더라고요.
1: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0: 쑥떡이라고 우리가 내가 여러 가지로 사 먹어봤는데 냄새가 다르더라고요.
1: 왜일까요?
0: 북한에 하고 쑥하고 좀 여기서 말하면 물미나리 같은 거. 우리 언니가 그거 수산사업소에 그거 해요. 그거 유치원에 다녀요. 선생이에요. 애들한테 그 미나리가 간에 좋다고 돌미나리 같은 거 있잖아요.
1: 네.
0: 그 여기서 파는 그 미나리 물쑥 같은 거 말고요. 미나리 말고요.
2: 돌미나리.
0: 돌미나리예요. 뭐 이렇게 칼로 이렇게 하는 밑에 빨간색깔로
2: 네.
0: 밑에 걸. 그 애기 때부터 애들을 그거 미나리 반찬을 저거 갖고 해주더라고요.
1: 참 이렇게 뭔가 같은 듯하면서도 다른 게
0: 조금
1: 참
0: 다르다.
1: 많은 것 같아요.
0: 뭐 어떤 거는 또 너무도 뭐 한 나라 사람들이니까 너무도 같고 음식이 어떤 거는 또 너무 같고 또 북한에는 못 사니까 조미료가 뭐 다시다나 뭐 이런 양념이
2: 없잖아요.
0: 양파도 이렇고 이런 거 못 하잖아요.
1: 근데 또 본연의 맛이 더 구수하니까.
0: 그러니까 한국에 오는 한국에서 김치 맛이 또 젓갈을 많이 넣고
1: 네.
0: 그 맛이 또 북한하고 또 다르고 또
1: 맞아요.
0: 맛이 또 다르고 또 맛있더라고요. 북한에는 설탕 하나 쌀래도 엉간한 집에 못 사요. 우리 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1: 근데
0: 설탕 자체가 집에 없어요.
1: 이렇게 다른 점이 있어서 더 그 분단의 장벽이 무너졌을 때 그러니까 오고 갈 수 있을 때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통일이 되면
1: 네.
0: 나도 북한에 가서 내가 한국 김치 내 손맛으로 이제 양파도 들어가고 사과 배도 들어가고 무도
1: 네.
0: 들어가고
1: 오.
0: 우리 고향에는 못 사니까 그렇게 많이 못 넣지 않아요.
1: 네.
0: 고춧가루 버무리면 다예요. 고춧가루도 뭐 허옇게 그래서 그러지 고춧가루도 그렇게 살 돈 없잖아요. 그래서 내 손으로 한국 김치를 해주고 싶고 부모들한테 라면도 끓여주고 싶고
1: 라면.
0: 북한에 있을 때는 라면도 못 먹어봤거든요.
2: 소세지도 해주고 싶고 네.
1: 진짜 이 우리 사이에 그 간극이 있기 때문에 이 간극을 채워나갈 수 있는 채워나갈 그 시간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0: 네, 빨리 통일이 됐으면
2: 좋겠습니다.
1: 아멘.
2: 아멘.
0: 아멘.
1: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 하는 믿음과 함께 저희가 오늘은 통일에 대한 소망을 이렇게 나눠보면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북녘계 주민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나눌 이야기들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이야기들 그 여정들을 함께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염선희 선생님 그리고 김아라 선생님 함경북도에서 오신 우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극동방송 윤학원 코랄의 편곡 찬양이었어요. 극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했습니다. 찬양 전에 나누었던 이곳에 온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김아라 자매와 염선희 자매 고백과도 같이 어제는 무얼 먹었고 오늘은 무얼 같이 먹으면 좋을지 이런 일상의 대화들이 남과 북 가운데 우리의 대화가 되는 그날이 머자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함께할 그날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될 그날이 머자는 줄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요. 먼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차고 넘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3.3MHz 출력 5kW, 청주 FM 104.7MHz 출력 500W, 호출부호 HLAD로 방송되는 FEBC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연주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종로 64번길 38-8에 송신소는 십장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주본부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0, 중계소는 부모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대전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대전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백철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은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받음이니. 아멘.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이다.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도 일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아픔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하루를 위해 기도하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함께 출발해 볼까요?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의 첫 찬송은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인천시립 합창단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야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 이 시간에는 동신교회 김건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는데요. 잠언 17장 6절의 말씀,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존귀한 가정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1: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2: 아멘.
1: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믿습니까?
2: 아멘.
1: 그런 믿음이 있다면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한 영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2: 아멘.
1: 왜 그런 소망을 가져도 되느냐? 존귀한 사람이 되도록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 속에 영원한 독생자 예수님 믿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2: 아멘.
1: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우습게 알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 볼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 주제인 믿음, 소망, 사랑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왜 동원됐어요? 우리가 그만큼 존귀한 심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부모님의 자녀 된 것에 대해서 아, 그래서 나는 존귀한 자녀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앞에 두고 왜 나를 이런 인생 만드셨어요? 하고 따지긴 하고 소리나 지르는 자식은 그건 불효자식이에요.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를 이렇게 존귀한 인생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보다 더한 효도가 어디 있겠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영적인 아버님께 효도하는 겁니다. 사람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부모님 앞에서 왜 나를 이렇게 낳으셨나요 하고 소리 지르는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멸망하는 짐승 수준인 겁니다. 멸망하는 짐승에게 하나님 복 주실 리 없습니다. 내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매사 불평, 불만, 원망, 절망

멸망하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심령은 멸망하는 짐승 같은 교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건 세상 상식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여기 꼬맹이들도 있는데 이렇게 태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임신하기도 어렵고 임신해도 태어나기도 쉽지 않은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하고 귀한 존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처럼 생명이 있다는 것 자체가 부모님께 존귀한 자녀이듯이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생명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녀입니다. 보세요. 예수님 믿는 신앙이 전승된 가정이 존귀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으면 존귀한 가정이 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과 화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말씀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하나님과 화평 누리는 것도 조건이 붙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통해서만 성경은 모든 게 해석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모친 마리아를 기억하시는 효자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존귀한 자의 최정상에 서도록 정점을 찍도록 하나님이 높여주셨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또 분명한 것은 뭐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또 뭐냐?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자이신 성자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여러분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대신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존귀한 자라고 하는 건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이 존귀하길 원해요? 미천하길 원해요? 그러면요, 아버지 하나님도 그러고 아버지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 가정에 존재하는 부모님들도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처럼 존귀한 삶의 롤 모델이었던 솔로몬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뭐라고 말하느냐?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여기서 뭐 면류관 영화라고 하는 것은 세상 관점에서 뭐 괴물이 되더라도 유명하면 면류관 영화 된다 그 얘기가 아니고 빛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손자요 자녀가 저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손자들이 노인의 면류관인 그런 손자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자녀가 아비의 어버이의 영화 같은 그런 삶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손자들이, 자녀들이 노인의 면류관이 되고 어버이의 영화 되는 그 단계까지 계속 나아가길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저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과연 여러분 부모님 공경하십니까? 부모님 공경한다면 부모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야 됩니다. 과연 여러분은 부모님의 관심에 대해서 얼만큼 갖고 효도하고 있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자녀에 대한 관심은 지극한데 부모님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어요. 그렇게 많이 베푸셔도 더 자녀에게 베풀지 못했다고 늘 미안해하는 그런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만큼 관심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부모님께 관심을 갖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정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수많은 약속이 따라오는 그런 존귀한 가정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전능자와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존귀한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자랑합니다. 이 전능자와 화평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그저 스스로 도취해가지고 뭐 행복하다 그러는 게 아닙니다. 불안당처럼 노력도 안 하면서 신선노름하고 그러는 게 하나님과 화평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전능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좋은 관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

0: 돌아보면서 우리 예수님 자랑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되도록 열매 맺히는 겁니다. 2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0: 여러분, 우리는 죄성이 있다 보니 이 죄악이 꿈틀거리고 유혹이 오면 때때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대적하는 말과 행동, 불신, 의심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보고 가만 안 계셔요. 반드시 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대속제물,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니 자랑하는 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영생 복락,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는 그 미래를 현재성으로 끌어당기고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도록 그 무엇도 없도록 다신 분이 예수님이시니 예수님 자랑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자랑하는 심령이 있는 가정교회는요 시끄럽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 있어도 예수님 자랑하는 분들은 그게 다 기도 제목이 되니까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 자랑을 못해요. 환경이라고요? 여러분, 초대교회 그렇게 환경 여건이 좋지 않았지만 어떻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져 갈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자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아, 나를 위해서 영광 보좌 버리시고 가장 귀한 생명까지 주신 진짜 예수님 당신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걸 알면 그 예수님이 허락하신 연단 고난이요, 그 자랑거리 됩니다. 자, 보세요. 이게 상감청자라고 가정을 해봐요. 가정을. 그러면 상감청자 본인을 만들기 위한 풀무불 들어가는 연단을 거부할까요? 힘들지만 기꺼이 받아들일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요, 현재 내게 있는 이런저런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 기꺼이 간증거리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 예수 자랑스럽게 하는 것은요 믿음의 대물림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제가 충격적인 것은 신방 갔을 때 아직도 생생한 건데, 이 신방 가면 당연히 그 가족 자녀들은 요즘 신앙생활 어떡합니까?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물어보죠. 그런데 어떤 분은 말을, 목사님, 우리 애들은요 자유를 주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너 자유대로 알아서 하라고 그랬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대체 그 말하는 의도가 뭘까요? 여러분, 교회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하라. 네 자유롭게 한번 살아가 봐라. 아니, 자유케 하는 게 진리인데 진리를 외면하고 살라라고 하는 말은 그 자식 보고 진리 말고 세상 환경 여건의 노예처럼 희생양처럼 진리를 끌려가며 살라고 하는 그런 말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모릅니다. 왜 그런 말을 해요? 이 전능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절대 주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자긍심이 없으니까, 긍지가 없으니까 그저 자식이 잘못되는 길 가도 진리로 가르치질 못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네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자랑도 못하고 자부심도 없는 그런 교회 나가고 싶겠어요? 그런 예수 믿겠어요? 안 합니다. 안 나갑니다. 아니, 그런 예수 뭐들어 믿어요? 우리 아버님도 긍지 갖지 못하는 그런 예수 뭐들어 믿어요? 그런 사람이 전도인들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무신론적인 사회제도에 억눌려 있고요, 때때로 인력으로 안 되는 이런저런 것들로 인해 억눌려 있는 겁니다. 그런 시대를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갈 때에 기꺼이 그 억눌린 것을 풀릴 열쇠인 말씀을 여러분이 주어야 그 자식들이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진정 참

0: 회복된 자유를 누리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도 유기다 그러고 뭐 예수 믿는 가정도 세상 유행 풍조가 두른다 그러고 아무리 그래도 진짜 문제는 뭔 줄 압니까? 외부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 예수 자랑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자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책임지고 존귀한 가정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셋째, 존귀한 가정은 소망이 열매 맺기까지 환난을 넉넉히 이기는 가정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1: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0: 저 말씀은 환난을 자랑한다고 끝내질 않습니다. 계속 꼬리에 꼬리를 이우고 희망을 낳는 열매 맺는 희망이 열매 맺는 그 단계까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원하는 비전과는 거리가 먼 부족한 모습이 있고 해서 약속의 주인공 되는 것을 방해하는 환난이요 역경이지만은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시잖아요. 그걸 믿고 환난 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 피할 생각하면 안 돼요. 정면 승부를 걸고 이겨야 합니다. 그럴 때에 간증거리가 태어나는 겁니다. 물론 환난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도 극복해야만 간증거리가 만들어집니다. 자 보세요. 화려한 고려청자, 순백한 조선백자, 다른 것은 깨지는데도 끄떡없이 깨지지도 잘 않고 뭐 두드리면 청한 소리까지 낸다는 흑유자개가 있어요. 저것은 처음에 뭐였었지요? 흙이었습니다. 흙이 어떻게 저렇게 되었습니까? 저절로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도 있으니까. 흙이 저렇게 되기까지는 첫째, 토기장이의 손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둘째, 토기장이가 물레로 빙빙 돌아가는 그 물레로 막 돌아갈 때 툭툭툭툭 치고 하는 것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릇을 만들 때에 공간을 만드는 작업할 때에 반드시 그때 거부하지 않았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툭툭 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중심을 잡고 푯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아니,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그릇을 만든다면 무엇인가를 채울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뭔가 복을 감당하는 그런 심령이 되려면 내 마음을 비우는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그릇 만들어지는 가운데에 잘 다듬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굽깎이라고 합니다. 잘 다듬어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잘 다듬어져야 뭔가 만들어집니다. 다듬어지지 않고 안일에 빠지는 가정은 결국 멸망으로 가기에 그 가정은 소망이 없습니다.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신앙 생활하는 것도 여러분 지겹지 않으려면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다듬는 작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어요. 연단이 있어야 부끄럽지 않는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자, 저러다 보면 드디어 토기장이가 원하는 형체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아직은 다가 아닙니다. 고려청자나 조선백자나 흙이 자기로 탄생하기 위해서는 이제 뜨거운 가마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뜨거운 가마 속으로 들어갈 때는 이제부터는 그 형체로 다듬어진 흙 스스로가 모든 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스스로 이겨내야 돼요. 소나무 장작이 타들어가면 불길이 도자기 전체를 휘감습니다. 그것도 스스로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시점이 되면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스스로 고난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그걸 감당 못하면 그 자식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때에 스스로 고난을 이겨야 되는데 여러분이 도와줄 수 없는데 전능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요. 환경, 여건, 풀무불에서도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요, 300도 정도까지 견디면 토기는 탄생하는데 물이 셀 확률도 높고 잘 깨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00도까지 견뎌내면 토기가 아니라 도기가 되잖아요, 도기. 도기가 되면 보다 좀 단단해지죠. 그러나 여전히 물이 셀 확률은 항시 있답니다. 그러다가 약 1250도의 불길을 이겨내면 이제 자기가 되는 겁니다. 조선 자기니 뭐 그렇게. 이때는 물이 새지도 않는 그릇으로 보장된대요. 그래도 이때는 누가 충격을 주면 깨지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1350도의 불길을 견디면서 탄생한 흑유자기는 잘 깨지지도 않고 부딪히면 오히려 맑고 청한 소리가 난대요. 평범하고 거칠었던 흙덩이, 그대로는 물을 담을 수도 없고 어떤 도구로도 쓰임받을 수 없었던 흙,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던 흙, 짐승이 밟으면 짓밟히는 흙, 그런 흙이 어떻게 저렇게 귀하지 귀한 그릇이 될 수 있었습니까? 토기장기가 견고하게 깎는 하품 견뎌내고 아주 뜨거운 연단의 불길도 견뎠기 때문입니다. 그래 여러분이 자녀들의 속사람을 말씀의 칼로 정교하게 다듬는 것이 귀찮다고, 너희들이 알아서 신앙생활해, 뭐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알아서 해, 그런 가정을 하나님은 존귀한 가정이라고 보시겠어요? 너희들 알아서 하라. 이건 포기 선언인 겁니다. 진실로 가마 속에 불길이 빚어낸 인간이 계산할 수 없는 그 신비한 색깔로 위대한 그릇이 탄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허락하신 연단의 불길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간증거리로 채색된 존귀한 심령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런 심령들은 이제 부모님께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손자는 노인의 면류가 된다고 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 아니 모든 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이 창조질서 첫 번째인 다른 복을 다 줄줄이 따라오게 하는 효도를 하는 가정이니 하나님이 기꺼이 그렇게 만들어주시죠. 그러니 존귀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어요. 존귀한 가정은 전능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가정입니다. 이렇게 되도록 다 이루신 두 번째,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존귀한 가정입니다. 물론 존귀한 가정이 되고자 하는 비전을 갖기에는 우리의 현실이 좀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드는 환난 연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자와 화목하면 그 전능자가 우리에게 그 환난 연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만날 사람 만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난도 이기고 희망이 열매 맺는 가정이 존귀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이 지속하는 존귀한 가정이 돼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 존귀한 가정 만들어주셔요. 그러기 위해서 제발 여러분들 이제부터 부모님께 좀 관심 좀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관심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이 별 볼 일 없어 보일지라도 존귀한 가정 여전히 만들길 원하셔서 저에게 이 설교하게 하신 겁니다. 석탄처럼 별 볼 일 없어 보이기에 남들이 함부로 하는 그런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난 역경이라고 생각하고 그때그때마다의 고민, 기도, 제목, 현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기도록 힘 주십니다. 그래 여러분 지금 혹 힘들고 어려운 거 있어도 피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겁니다. 그럼 그것을 해산의 고통처럼 여기고 감당하면 존귀한 걸작품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 누리심으로 지금의 환난조차 훗날 간증거리가 되

0: 되면서 예수님 자랑하고 마침내 환란거리조차도 정금 같은 간증거리 만드는 그런 소망에 탄생하는 그런 심령들이 많아지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1: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오늘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잠언 17장 6절과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본문으로 존귀한 가정이라는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주신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오늘 우리 주님께 우리에게 부어주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소망을 구하며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이 새벽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5월 13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하늘이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평안도와 함경도는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겠고요. 함경도에서는 밤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황해도와 평안도, 함경도의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전망됩니다. 최저기온은 제주 16도, 강릉과 부산, 포항이 15도, 서울과 대전, 대구, 목포, 광주가 14도, 개성과 춘천, 여수가 13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신의주, 함흥이 12도, 청진이 10도, 강계가 8도, 해산이 5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대구와 광주가 27도,

서울과 춘천, 대전이 26도, 평양과 서울이 25도, 강계와 개성, 강릉, 포항이 24도로 보이고요. 목포가 23도, 부산과 여수, 제주가 22도, 신의주와 해산이 17도, 청진이 15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전부터 구름이 많겠는데요. 오후부터는 한때 비가 내릴 전망이고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서해 북부의 하늘은 종일 흐리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m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소망을 잃지 않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믿어워라 주의 가정 찬양까지 함께 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주님의 존귀한 걸작품으로 주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예수님을 자랑하는 정금과도 같이 나아오는 복된 하루 보내세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제작 진행의 임지현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원래 KT에서 함께합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위해 주님이 약속으로 세워가시는 나라에 대해 알기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약속으로 세워지는 나라는 첫째,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 여쭐 때 세워집니다. 사울이 죽고 이제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공백기가 도래했어요. 다윗에게는 절호의 기회였겠지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나요? 1절에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과거 다윗이 시글락으로 피난 갈 때 어떻게 행동했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며 자기 판단대로 움직였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나요? 큰 곤욕을 치렀어요. 시글락에서 통곡하며 울 기력이 없어질 만큼 아픔을 겪고 나니 이제는 저절로 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절대 주권을 맡기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런 다윗의 물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나요? 1절 중반부를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고 하세요. 헤브론이 어디인가요? 다윗을 무시했던 나발의 고향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선뜻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를 산 약속의 땅이기도 해요. 그리고 다윗은 이제 이곳을 자기 혼자 올라가지 않습니다. 2절과 3절에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이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고 해요. 다윗은 도피 시절에 얻은 두 아내 그리고 환난당하고 빚진 자들이었던 추종자들을 다 데리고 올라갑니다. 고난 중에 맺어진 이 공동체는 다윗이 왕이 될 때도 함께 기업을 얻는 축복을 누립니다. 마침내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고난받은 지체들과의 연합을 통해 세워져 갑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모든 것을 내 뜻대로만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 먼저 움직인 뒤에 하나님을 찾지는 않나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여쭙고 공동체에 물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약속으로 세워지는 나라는 둘째, 원수까지도 구원의 시각으로 품습니다. 헤브론에서 왕이 된 다윗은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열한 지파를 책망하지도 오랫동안 자신을 핍박했던 사울 세력에 보복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5절에 보니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라고 해요. 사울의 시신을 거두어

방사진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축복을 빌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의 사람들로 다윗을 지지하지 않았잖아요. 세상의 논리라면 경계하거나 보복하는 이해타산의 원리로 대했겠죠.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울의 선한 행적을 인정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임하길 기도해 줍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다윗은 사울을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로 끝까지 대우했음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다윗 왕국은 은혜의 왕국이었고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이 은혜의 왕국이 시작되었음을 만천하에 선포한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끝까지 해하지 않고 원수까지도 껴안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 안의 원수인 두려움과 욕심이 광야 훈련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안의 원수가 해결되어야 비로소 타인을 구원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가 지금 보복하거나 외면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를 향해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복을 빌어줄 수 있습니까? 질서에 순종이 안 되다가 교회 공동체에 속해 하나님께 여쭙고 답을 구하는 훈련을 받으며 가장 평안한 때를 누린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어려서부터 형과 비교당하며 존재감 없는 아이로 자랐어요. 그런데 가슴이 답답하면 저도 모르게 끙끙 소리를 내거나 입을 크게 벌리고 눈을 깜빡거리니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지요. 한참 후에야 이것이 ADHD, 틱 장애인 것을 알았어요. 그런 제가 궁금한 게 생겨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돌아오는 대답은 몰라도 돼, 알아서 뭐하게 였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소극적인 아이가 되어갔어요. 제가 초등학생 때 부모님은 돈 문제로 매일 싸우셨는데 하루는 다툼 끝에 어머니가 이렇게 살 바에야 죽겠다며 약을 드셨어요. 그때 큰 충격을 받은 저는 부모님의 이혼을 아버지 탓이라고 여기며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그러다 보니 커서도 인간관계에서 제가 지켜야 할 질서가 있음을 몰랐고 질서에 순종이 안 되니 한 직장에 오래 다닐 수 없었죠. 그럼에도 사랑의 주님은 아내를 통해 저를 큐티하는 교회 공동체로 인도하셨어요. 그곳에서 저는 질서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여쭙고 답을 구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르니 어느 순간 아버지를 향한 원망이 사라지고 삶의 희망도 생겼어요. 요즘 저는 지금이 태어나서 가장 평안하다라는 말을 자주 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다윗처럼 주의 때를 신뢰하며 하나님께 여쭈어 아뢰는 인생, 하나님이 이르시는 대로 나아가는 인생을 살길 소망해요. 저의 적용은 큐티한 뒤 하루에 한 가지 이상 하나님께 여쭙고 행하겠습니다. 사무실에 여분의 큐티인을 비치하고 방문하는 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입니다. 8절과 9절에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고해요.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왕이 되기까지는 아직 7년 6개월의 시간이 남은 상황입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세워 이스라엘 전역의 왕으로 삼아요.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상황에서도 열한 지파는 여전히 사울의 집을 따르고 있어요. 이스보셋은 겨우 두 해 동안만 왕위를 유지합니다. 이에 반해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의 왕으로 지냅니다. 그 기다림의 때가 하나님이 다윗을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워가시는 시간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인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주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셨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내 공로를 주장하는 마음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기까지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잘 모를 때는 묻고 아는 것에는 충성하고 위기 때는 들은 말씀에 순종하면 그 모든 과정을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내 나라가 무너지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견고히 세워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오늘 다윗을 보며 내 생각을 내려놓고

0: 주님께 여쭙는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뜻과 욕심으로 먼저 움직이다 넘어졌던 시글락의 실패를 기억하며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주님께 여쭙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내 생각으론 이해되지 않는 헤브론일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 주었던 이들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쏘지 않고 그들을 구원의 시각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어 복을 빌어주길 원합니다. 때로는 주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 조급하게 여겨질 때도 있지만 다윗이 7년 6개월의 시간을 인내하며 걸어간 것처럼 주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나라를 세우려는 열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순종으로 매일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 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에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제물에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제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0: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 이 시간에는 신학은 왜 학문이 아닙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신학이 사변적으로 변하면 안 된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신학이 학문이 아니란 말은 지나친 비약이고 위험한 발상이다 라고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또 말하기를 신학이 사변화되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신학에 잘못됐다는 건 인정을 하는 거요. 그러나 신학이 변화됐다는 것이 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신학자들 잘 몰라요, 이거를. 신학이 성경을 기준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그 본질에 벗어나 학문화된 것이 사변화된 거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사변화된 것을 계속 배워가지고 온 사람은 사변화됐다는 그 자체를 신학자들은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 이거요. 그래서 성경 66권이 인간이 쓴 책이라고 연구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게 사변화된 거예요. 그거는 인정해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거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정말 위험한 발상은 신학이 사변화됐다는 것에 동의하면서 여전히 신학을 학문으로 연구한다는

0: 보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또 뭐라고 써 있느냐면 학문이라는 의미는 한자로 보면 배울학, 물을 문입니다. 학문이라는 것은 배우고 서로 질문하면서 성장하는 거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학문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이라고 난 또 반문하는 거예요. 학문이라는 건 배우고 묻고 이렇게 하는 건 맞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학문은 자연세계나 인간 행동, 역사적 사건들처럼 인간이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대상들만 탐구하는 것. 다시 말하면 과학이나 의학이나 철학이나 문학이나 예술 등도 서로 토론하면서 연구하면서 하는 것이 학문화가 될 수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경험하고 관찰할 수 있는 분은 아니다 이거예요. 나하고 차이점이 이거예요. 학문은 배우고 연구하고 질문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만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경험하고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연구의 대상에서 영이신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보여주시고 만나주실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을 때 아는 거지 학문으로서 여론하고 토론하고 연구하는 거는 역사의 배경, 문화, 환경 이건 연구하고 그때 시절에 연구하고 서로 토론할 수는 있어요. 신학 성경구도 그러나 바울 신학을 연구한 사람들이 토론하고 학자들이 모아놓고 연구해 보니까 바울 신학한 사람들이 거의 90%가 바울 선생님은 이혼했다. 토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66권을 사람 40임을 통해서 글을 쓴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쓰셔서 저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하고 나하고의 신학자들의 차이점이 그거예요. 그게 사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학문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신학이란 말은 학문이라고 할 수가 없다 하는 게 내 주장이에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잠언 16장 1절 말씀입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죠? 내용은 햇빛빛이니 윤재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어려울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요. 기쁨으로 순종하며 기도함으로 걸어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오늘 레오네 삐삐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춰.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해피피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받습니다. 은혜자유교회를 섬기시는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오늘도 내 영혼의 햇빛이 비치듯 하나님이 일하시는 흔적을 발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변화를 기대합니다. 문제가 풀리고 길이 열리고 상황이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에 보이는 결과로만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한 모양 하나로만 일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어떤 때는 분명하고 빠릅니다. 닫혀있던 문이 열리고 막혀있던 길이 트입니다.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조용합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이 먼저 달라집니다. 두려움은 줄어들고 혼란은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무엇보다도 버틸 수 있겠다라는 힘이 내 안에 차오릅니다.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일까? 예레미야 33장 말씀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기적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를 이해를 넘어선다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사라져야 해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를 없애기보다 문제를 통과할 힘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연약함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힘.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은 항상 환경에서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시선이 바뀝니다. 내 생각이 바뀝니다. 내 계획이 바뀌고 내 목표가 바뀝니다. 이전에는 절망으로만 보였던 상황이 어느 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예민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작은 인도에도 마음이 반응하도록 우리는 큰 사건만 기억하려 했지만 정작 내 삶을 지탱해 준 것은 작은 깨달음과 조용한 평안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평안은 상황이 바뀌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로 주어집니다. 그 평안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흔적입니다. 시편 37편 말씀에 사람의 걸음을 여호와께서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0: 거창한 사건보다 일상의 방향 속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이해되지 않는 일조차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흔적을 잃는 사람은 결국 자기 삶에 그 흔적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 흔적은 상처였습니다. 순종의 자국이었고 고난을 통과한 믿음의 표지였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말이 달라지고 내 마음속에 분노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기 전에 내 마음이 먼저 바뀝니다. 상황이 해결되기 전에 내 중심이 단단해집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일어나니 이것이 하나님이 남기시는 흔적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문이 열리는 사건만이 아닙니다. 예수의 흔적이 내 삶에 남는 과정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는 무슨 흔적이 남아있습니까? 기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움직임을 발견하고 그 흔적이 내 속에 분명하게 새겨지는 이 하루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은혜제일교회를 섬기시는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영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세상이 편리함대로 생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가 되길 원하며, 내 영혼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어서 돌아오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충북 지역의 새로운 복음의 통로 극동방송 청주본부가 개국 후 처음으로 여러분을 특별한 만남에 초대합니다. 북한의 엘리트였지만 오직 라디오 주파수에서 흘러나오는 복음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찾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 청주 극동 포럼은 북한의 엘리트 노예, 극동방송으로 찾은 자유를 주제로 사단법인 북방연구회 대표이자 생생한 간증의 주인공인 김형수 대표를 강사로 진행됩니다.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기도로 함께 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가슴 벅찬 시간이 될 겁니다. 2026년 5월 17일 주일 오후 2시 청주 신흥교회입니다. 이번 포럼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포럼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잊을 수 없는 나라 북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이번 포럼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새 아침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창조주 하나님과 긴밀한 만남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물질이나 어떤 환경의 좋은 조건들이 아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매일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며 삶은 더 풍요로워진답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가장 빠른 길 바로 예배예요.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5월 13일 수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시고 영화로우신 우리 주님께 먼저 찬양 올려드리시죠. 주 예수 넓은 사랑.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0: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대전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네, 오늘 고린도전서 2장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한낱 미련한 말에 불과하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의 도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식으로 역사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처음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때의 상황을 오늘 되돌아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이 너희 가운데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말하고 있죠. 자,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너희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이때가 이제 언제냐? 고린도에 처음 와서 복음을 전할 때를 말하는 거죠. 자, 그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얘기를 하죠. 자, 처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말의 아름다운 것, 지혜의 아름다운 것 요것으로 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자, 여기 말의 아름다운 것이라는 건 그 당시에 이제 헬라의 수사학을 말합니다. 수사학. 이 헬라에는 특별히 이 레토릭, 말을 잘하고 사람에게 이제 호소력이 있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 논증 기법들이 많이 발달이 돼 있죠. 그래서 오늘날의 수사학, 심지어는 설교학의 이제 기법들을 가르칠 때도 이제 이런 원리들이 아직까지 2000년 전에 나온 이야기들이 토대가 돼서 발전이 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3단 논법, 큰 것으로부터 작은 것으로 가는 논법,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결론에 이르는 논법, 뭐 이런 것들이 이미 그 옛날 헬라 시대에 다 발전돼서 정리가 되었던 것이죠. 자, 이 말의 탁월함으로 하지 않고 그 다음 또 지혜의 아름다운 것, 자, 이것은 그 당시에 헬라 시대에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헬라의 지혜와 철학을 가르치는 일종의 전문 연설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헬라 철학의 관점에서 풀어주면서 이야기를 하고 가르침을 베풀고 더 깊은 것을 알고 싶은 사람은 또 따라와라. 그래서 이제 돈을 받고 생계를 이어가면서 가르치는 게 전문 강사들이었죠. 자기 개발 강사들. 그런 말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죠. 고린도에 이르렀는데 오자마자 아굴라라고 하는 이 본도는 로마의 행정 구역을 말합니다. 이 본도, 이 폰투스라고 그러죠. 폰투스. 자, 여기서 온 유대인 출신인 이 아굴라가 있는데 이 사람을 만났다는 거죠. 자, 이 사람은 어떻게 왔느냐? 글라우디오, 이 글라

클라우디오는 클라우디우스 황제입니다. 클라우디우스 하면 우리 클라우드 여러분 아시죠? 구름. 구름 황제.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너희 로마에서 떠나라 명령을 내렸던 적이 있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간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을 너무 핍박하고 막 소요를 일으키면서 갈등을 일으켜서 야, 얘를 다 떠나라. 그래가지고 유대에서 다 추방령을 내려가지고 유대인들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를 떠났는데 그때 이 아굴라라는 사람이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는 이탈리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수도가 로마였죠. 그러니까 이태리 로마에서부터 고린도에 와서 천막을 치며 생업을 하며 살던 이들을 만난 겁니다. 자, 여러분 이들을 만나는 거는 그 배후에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었죠. 그래서 이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사절에 회당에서 바울이 여기서 강론을 하고 예수 믿으라고 전한 거죠.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6절에 사람들이 대적해서 비방을 하고 막 이러니까 바울이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나는 깨끗할 거다 이렇게 거부하느냐, 그리고 나는 이후로 이방인에게 가겠다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하려고 가지요. 즉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그러는 와중에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8절에 회당장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장 회당의 이제 최고 책임자죠.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굴복하고 예수를 주께 주로 고백하며 나오게 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막 돌아옵니다. 자, 이때 9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납니다. 바울에게 뭐라 그러냐?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해서 해롭게 할 것이 없다. 그러면서 이 주님의 나타나신가 말씀에 용기를 얻어서 다 털고서는 가려고 했다가 11절에 1년 6개월을 머무르죠. 자, 그 와중에 12절에 보면 이 갈리오가 아가야 지역, 고린도가 있는 이 아가야 속주의 총독이 됐을 때 유대인이 일어나 바울을 대적해서 법정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매 맞아. 17절에 회당장 소스네스를 잡아서 법정 앞에서 때린다. 그래서 바울, 그리고 함께 믿었던 소스데네, 이런 사람들 다 고초를 겪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17절에 회당장 소스데네가 있잖아요. 근데 8절에는 회당장 그리스부가 있죠. 그러니까 회당장들이 막 돌아오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이 상황. 처음에 아무도 없는 곳에 하나님이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연결을 하게 되고 회당을 가게 되고 그리스도인들 또 회당장들, 근데 이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막 핍박하는 게 핍박이. 자, 그래서 이걸 배경으로 해서 다시 고린도전서 2장으로 오시면 사도 바울이 2장 2절에 얘기를 하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 너희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뭐 세상의 철학과 정치를 얘기한 게 아니고, 자, 3절에 얘기하죠. 그런데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예, 바울이 긴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 핍박하고 사람들이 일어나고 법정에 세우고 약하죠. 그래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죠. 그러나 사전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때는 세상의 수사와 지혜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뭘 하시는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분이고 복음을 믿게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대화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기를 구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성령을 의지하여 나아갔더니

과 똘똘함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만이 나타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과 걸음과 대화 가운데 성령의 나타남이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께서 나타나셔야지 내가 막 이렇게 하면, 야, 내가 이 12단계 설득 기법을 사용했더니 결국 예수를 믿더라. 이러면 안 되죠.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그 앞에 꼬꾸라지고 눈물로 돌아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고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얘기를 하죠. 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자, 온전하다라는 말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성숙한 자들을 말합니다. 성숙한 자들에게는 지혜를 말하는데 이 지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지혜를 말하는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그럽니다. 자, 이 세상에서 말하는 노하우, 또 이 세상에 말하는 기법들 그런 게 아니고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 자, 이미 빌라도, 헤롯, 로마 황제들 그렇게 세상에 떵떵거리고 있던 권세자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 바뀌어요. 없어질 지혜들이죠. 어떤 지혜냐?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7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은밀한 가운데 있다라는 건 믿는 자들,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드러나지만 세상에는 감추어진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이 지혜를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자, 만세전에 미리 정한 것,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지혜를 말하죠.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럽니다. 자, 이 십자가의 지혜, 우리 성경에서는 이 지혜가 여기 나온 표현처럼 7절에 만세전에 정해진 지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1장 3절에서 5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도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그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데 언제부터 그게 시작됐느냐? 4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택정하셔서 우리로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세 전부터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이 자녀가 되게 함으로 우리가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결국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우리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는 내가 내 백성을 진 것은 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 이런 목적을 위해서 영원전부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앞에 있는 이 로마서 16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0: 내가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아멘. 자, 여기 보면 이 복음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난 바 되었다는 겁니다.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러죠. 자, 우리 한 곳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아멘. 자, 이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 그런데 이것이 이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알고 붙들고 있는 이 복음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신 정말 귀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밀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방식은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득을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그 강박한 마음을 열어주실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결국 성령께서 나의 부족하고 떨리는 입술 가운데 역사하셔야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말의 설득으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설득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말 잘하는 사람하고 옆에 있어서 한참 말을 듣다 보면 막 휘말릴 것 같을 때도 있죠. 근데 한참 휘말릴 것 같을 때 와, 내 인생이 변화되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보다는 아우 휘말릴 뻔했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고요. 한참 듣다 보면은 말은 잘하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아 기분이 나쁜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것과 물론 설득력이 있을 수 있지만 말을 잘하는 것과 또 설득력 때문에 휘말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 인생이 변화되는 건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말을 잘해서 성숙해지는 것도 아니고 말을 잘해서 내 인생이 확 성숙해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주시고 또 나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그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아,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그래서 끝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이. 그래서 이 복음이 처음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그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실 때 우리가 그 복음에 마음이 열리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변화의 능력은 성령께서 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연약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도저히 내 힘으로 설득한 것이 어렵게 느껴질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대화 앞서 성령께서 그의 심령에 함께 가셔서 역사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이 믿음의 기도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저들의 마음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은혜롭고 귀한 생명의 양식 대전도원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이후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님의 지휘 아래에만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 자신 학식도 높고 믿음의 확신도 깊었지만 그것을 앞세우기보다는 오직 그의 전하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만 높임받으시기를 원하셨죠. 이처럼 고린도 교회 공동체도 그들이 지켜나가야 할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알게 하고 그들이 오직 그 힘만을 의지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써서 보낸 오늘의 편지가 여기 우리에게까지 전해옵니다. 나의 전도는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일하심만 의지한다는 말을 거듭하는 사도 앞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뒤돌아 보아집니다. 묵상과 함께 개인기도의 시간 가집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허용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5월 13일 수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어요. 오늘도 평안하십시오. 샬롬.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대전 음포교회 이온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의 그 부모님의 사랑의 크기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모든 경험들 속에서 부모님의 사랑보다 강하고 또 아름다운 사랑이 있을까요? 눈이 수북하게 쌓이도록 내린

그래서 이 대학생 아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어머니 무덤을 덮어드리고,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우셨어요?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우셨냐고 통곡을 하면서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부모님 사랑보다 변하지 않는 희생적인 사랑이 있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또 많은 일을 경험할수록 이 세상에 부모님의 사랑보다 변하지 않는 희생적인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부모님을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자녀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부모님에게 순종해라.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이라는 그런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 첫 번째는 음식으로 공경을 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공통적인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입맛이 없어지고 소화력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먹는 음식이 신경이 써지고 또 본인도 모르게 음식 투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이제 그 부모님들에 대해서 어떤 말들을 많이 하느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늙더니 까다로워졌다. 여기 지금 자꾸 음식에 대해서 이제 그 투정을 하시니까. 그런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나이가 들수록 모든 사람들의 공통입니다. 입맛이 없어지고 소화가 먹는 대로 막 확확 잘 되는데 잘안 된다? 잘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는 음식에 대해서 많이 신경도 쓰시고 불평도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 공경 중에 이한 가지가 무엇이냐? 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이제 공개해 드리는 겁니다. 성서산음포교회 장로님 한 분은 이 어머님이 가장 좋아하는 이제 음식이 이제 홍시감이기 때문에 외출하시면 이제 고북이나 햄이나 서산 시내에 나가시면은요, 항상 이제 요즘은 겨울에도 여름에도 홍시감이 있죠. 이게 냉동 보관을 하기 때문에 외출만 하면은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그 홍시감을 어떤 경우에도 막 99.9% 항상 사다 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도 아들이 고북이나 햄이나 서산 나가면은 아들이 들어올 때 홍시감을 사오니까 그 홍시감을 기다리고, 아들 장로님도 그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홍시감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단골 이렇게 이제 그 가게를 연결을 해서 꼭 홍시감을 이제 사다 드리는 겁니다. 자녀가, 우리 장로님 자녀들이 육남매인데, 육남매 자녀들이 성장하는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그 홍시감을 어떻게 해서든지 사다 드리기 위해서 그 힘쓰시고 애쓰시는 그런 그 효성과 사랑을 육남매가 보고 자랐습니다. 여러분, 그 육남매 자녀들이, 지금도 그 장로님 부부가 살아 계시는데, 육남매 자녀가 이 장로님 부부를 얼마나 이 효성, 이 효도를 이렇게 잘해서 섬겨 드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아버님, 어머님이 어떤 음식을 가장 좋아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음식 공경은 언제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이제 제사 드릴 때 제사상에다가 비싼 음식으로 공개를 합니다.
살아 생전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부모님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을 못해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꾸 이제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모님 제사를 드릴 때 하여튼 뭐 고래 고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사상에다가 비싸고 좋은 음식을 사다가 막 열심히 차려놓고 절하면서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돌아가신 부모님 모셔서 고래 고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제사 음식을 먹어요, 못 먹어요? 하나도 못 드셔. 본인들이 다 먹어요, 본인들이. 예? 그래서 기독교의 효도는 부모님 살아 생전에 맛있는 음식으로 섬겨야 된다.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상에다가 좋은 음식 섬기자, 살아 생전에 섬기자. 그래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번 주에는 부모님에게 이 좋아하는 음식 접대를 통해서 효도를 실천하는 그런 복된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모르지만 또 이제 부모님에게 맛있는 음식, 좋아하는 음식을 이제 이렇게 대접해 드리자고 하면은 어떤 분들은 좋아하는 음식 대접하기가 너무 지금 여의치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 효도를 통해서 약속된 축복을 받기 원하면은요. 옆 사람 쳐다보시고 분수 없이 믿음으로 부모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 아버지도 분수 없이 개념 없이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개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요, 그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분명히 지금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 막 저축하고 전략하고 뭐 해서 다른 데 써야 되는데, 일단 섬기는 거예요. 막 개념이 없어. 분수 없어. 하나님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막 계산해서 주시면은요, 우리 진짜 만만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 아버지도 그냥 막 우리 사람이 이렇게 볼때 개념 없이 막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 복 받는 사람들은 부모님 섬기는 것도 계산하고 섬긴다. 막 감동 받으면 섬긴다. 감동 받으면 이런 때 택배가 좋은 거예요. 뭐로 주문시켜 드린다? 택배, 택배. 막 너무 바빠가지고 택배도 또 그러고 어머니 아버지가 라면만 좋아하시지. 왜 라면만 좋아하시오? 돈에 끼느라고 라면 드시는 거지. 옆 사람 물어보시오. 부모님이 뭐 좋아하십니까? 하고 물어보시오. 뭐 좋아하는지는 아셔요? 좋아하는 음식을 직접 사드리든지 택배로 시켜드리든지 그것도 여의치가 않으면은요 꼭 식사 비용이라고 송금 해드리면 돼, 송금. 예? 그래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말로만 효도하면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꼭 이번 주간에 부모님들이 살아계시는 분들은 축복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 두 번째는 말로 공경을 해야 합니다. 인생 삶을 살면서 가장 많은 상처를 주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부 관계에서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받고 또 부모 자녀 관계에서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많은 상처를 이제 받지만 또 반대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많은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이 볼 때, 야, 저 부모님은 정말로 자녀에게 너무 엄청난 상처를 주었다, 이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 때문에 너무 객관적으로 너무 많은 이렇게 상처를 받았을 때, 그런 자녀가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

막 비난하는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저주하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이유야 어떠하든 자녀가 부모님에게 비난하는 말을 하고 저주하는 말을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레위기 20장 9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자녀가 부모님에 대해서 저주하는 말을 하면은 반드시 뭐 해라? 그런 자녀는 죽여라. 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누구에게로 돌아가리라?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부모님에게 안 좋은 말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죄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술 중독자가 되시고 또 아버지가 또 심한 이제 치매에 걸리셔가지고 전혀 이렇게 그 옛날 건강하셨을 때 아버지처럼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이제 못 하시고 또 중경에 걸리셔가지고 진짜 이렇게 그 아버지로서 사람 이제 그 역할을 바로 못 하실 때 그런 이 술주 중독자가 되시고 중한 그 치매에 걸리시고 중한 병에 걸렸다고 해서 자녀들이 조롱하는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 지금 막 똥오줌도 못 가리시고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막 조롱하는 말을 하고 비난하는 말을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비를 조롱하며 아버지가 술 중독 또 중한 치매 또 중한 이 질병에 걸리셔서 아버지 역할을 못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아버지를 조롱하면은 그러한 자의 눈은 골짜기에 뭐에게 쪼이고 이 까마귀 여기 지금 우리 여기 교회 주변에도 까마귀 많죠? 까마귀 봤죠? 아버지를 조롱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 아버지를 조롱한 자의 이 자녀의 눈은 골짜기에 뭐가 와서 쪼개 한다? 까마귀가. 그리고 쪼아 넘으면 누가 와서 누나를 혹 빼먹어? 독수리 새끼, 독수리 새끼. 여러분, 부모님의 실수와 잘못과 연약함에 대해서 이 조롱하는 말, 비난하는 말을 절대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하면 안 돼요. 최고로 미련한 자녀가 있어요. 예? 공부 못한 자녀가 미련한 게 아니요. 최고로 미련한 자녀들은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떤 자녀가 최고로 미련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잠언 15장 20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 있느니라. 최고로 미련한 자녀가 어미를, 아비를 업신 여기는 자녀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어머니 아버지를 업신 여기는 자녀냐? 그런 미련한 자녀냐? 업신 여기지 않는 지혜로운 자녀냐? 여러분, 업신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아버지, 어머니가 무슨 말씀하시면은 본인도 모르게 불순한 어투로 자꾸 이제 대답을 해. 예? 여러분, 존경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절대로 업신 여기는 말, 불순한 말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자, 아비를 조롱하는 자, 업신여기는 말을 하는 자,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잠언 30장 17절을 한번더 읽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비를 뭐 하는 자? 조롱하는 자, 업신 조롱하는 말을 하고 업신 여기는 말을 하고 그러니까 아비를 조롱하며 하니까 어머니한테 조롱하고 업신 여기는 말하는 건 괜찮다는 거죠. 아버지건 어머지건 지금 다 포함된 말이요. 인정하시죠? 예? 여러분, 아버

0: 아버지 어머니에게 조롱하는 말을 하면은요, 이 눈이, 이 눈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 골짜기에 뭐가 좋아? 좋아하면 누가 와서 훅 다 빼먹어? 독수리 새끼, 독수리 새끼. 예? 부모님에게 막 이 업신여기는 말을 하고 조롱하는 말을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지.
1: 반대로, 최고로 지혜로운 자녀, 최고로 복된 자녀는 어떤 자녀일까요? 우리 잠언 15장 20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여러분, 지혜로운 복된 아들과 자녀, 이 딸들은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하게 한다? 즐겁게 한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을 최고로 즐겁게 해드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네. 그 가장 이제 중요한 방법은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말을 해드려야 돼요. 부모님을 뭐 해드리는 말을 해야 된다? 즐겁게.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부모님한테 막 볼멘 소리 했었고, 자꾸 막 큰 소리 쳤었고, 예? 이러면은 눈을 잘 만져야 돼. 내 눈이 지금 막 나중에 끝까지 옆 사람 쳐다보시고 눈을 보니 마지막 죽을 때 영안실에서 두 눈 감고 잘 천국 가겠습니다. 지혜로운 축복된 그런 아들 딸은요, 아버지 어머니를 뭐하게 한다? 즐겁게. 이 즐겁게 해드리는 방법이 바로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옆 사람 쳐다보시고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아버님 사랑합니다. 어머님 존경합니다. 키워주신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 설문조사에 부모님들이 언제 가장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진짜 인생 내가 그 고생을 했어도 참 보람이 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키워주신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가장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지금까지 고생한 그 모든 것에 이 보상받는 그런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하고 이렇게 가까이 사는 분들은 직접 말을 통해서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키워주신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직접 할 수 있으면 최고 좋고 그거 하는 것이 좀 왠지 좀 쑥스러워. 그러면은요 핸드폰 문자 할렐루야? 핸드폰 문자를 통해서 이러이러해서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키워진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예배 마치고 나면은 오늘 오후에 꼭 문자를 써서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면은요 오늘 본문 3절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복이 있는데 우리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3절입니다.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로써 네가 잘되고 잘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잘되는 형통함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건강하게 이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집을 팔고 아파트를 팔고 땅을 팔아서 내가 막 뼈가 부서지도록 희생하고 헌신한다고 해도 그 자녀들이 효도하느냐? 또 부모님에게 효도한 것만큼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시고 자녀들 막 복주시고 감동하셔서 효도밖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0: 그래서 첫 번째로 부모님에게 뭐 대접하자? 음식. 또 두 번째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접 말하기가 뭐 하면은 뭐 보내라고? 문자.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머리털까지 다, 저와 여러분들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 분이요. 그래서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고 또 부모님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든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대전 음포교회 이용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전화 042-537-3917 042-537-3917번 대전 음포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 전화 042-828-9330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천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잠언 16장 23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공교환 솜씨, 아름다운 생활 문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여 온세미로 공방, 행복한 선물 만들기에서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지구촌 소망교회 이준희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은혜로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지금 우리 민족이 여러 어려움 앞에 서 있습니다. 경제의 무거운 짐, 세대 간의 갈등, 가정의 흔들림, 다음 세대의 불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백성을 사랑하는 지혜를 주시고 공의와 정직이 이 나라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동 전쟁의 갈등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미움과 보복이 멈추며 참된 평화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과 교회와 일터 위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1: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루를 엽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주늘타리교회 이정도 목사입니다.
0: 안녕하세요. 5월 13일 수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강승입니다. 목사님, 이제 옷차림이 가벼워지면서 또 이 다이어트 열풍이 대단합니다. 아하,
1: 그렇군요. 안타깝습니다.
0: 그런데 이 다이어트의 가장 큰 적, 바로 야식이잖아요.
1: 그렇죠.
0: 야식 증후군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목사님?
1: 야식 증후군이요?
0: 저녁을 먹고도 밤마다 습관적으로 음식을 찾는 게 3개월 이상 이어지는 상태를 야식 증후군에 걸렸다라고
1: 그렇군요.
0: 표현한답니다. 재밌는 건요, 이렇게 밤늦게 배불리 먹고 잤는데 이상하게 다음날 아침이면 평소보다 더 배가 고프잖아요.
1: 아, 저 요거 알죠.
0: 근데 이게 그저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검증된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야식을 먹으면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 수치가 뚝 떨어지고 반대로 식욕 촉진 호르몬인 그렐린 수치가 대폭 높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어제의 야식이 오늘 아침에

0: 다른 폭식을 부르는 무서운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셈이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참지 못했다고 막 자책만 할 게 아니라 이 내 몸의 흐름, 아, 이, 그, 뭐랄까, 호르몬의 흐름이 예. 어디서 꼬였는지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요거를 또 끊어낼 수 있다고 하니까 또 지혜도 필요할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예. 우리 인생의 습관도 네. 이 호르몬 체계랑 참 닮아 있는 것
0: 아,
1: 같아요.
0: 그런가요? 네.
1: 은혜가 됐든 죄가 됐든 모든 선택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다음 날의 우리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0: 맞아요.
1: 사소한 불평 한마디 내뱉고 네. 나면 그 다음날은 감사가 더 힘들어지는 허기를 느끼게 되고
0: 네.
1: 반대로 오늘 아침에 드린 짧은 기도 한 줄이 내일의 시련을 이겨낼 영적인 에너지를 미리 채워두는 일이 됩니다.
0: 네.
1: 어제의 야식이 오늘 아침에 가짜 허기를 부르듯이 어제의 영적인 방황은 오늘의 마음을 더 헛헛하게 만들고요.
0: 네.
1: 하지만 여러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0: 네.
1: 은혜 또한 연쇄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0: 맞습니다.
1: 오늘 우리가 선택한 작은 순종과 선한 말 한마디가요. 우리 영혼의 거룩한 흐름을 깨워서 내일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힘을 줍니다.
0: 아멘, 아멘.
1: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제의 잘못된 흐름을 끊고 오늘 새로운 은혜의 선순환 속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0: 아멘.
1: 성경은 이 우리 삶의 뿌린대로 거두는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0: 아멘.
1: 아멘. 오늘 내가 심은 믿음의 선택 하나가 내일의 우리를 살리는 가장 풍성한 영적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아멘.

0: 여호와를 보라. 아멘. 구하고 또 구하라. 반드시 너를 안으실 것이다. 네,
1: 안고 아멘. 돌보시리라.
0: 아멘, 아멘.
1: 야, 이 가사가 네. 참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0: 그렇습니다.
1: 반드시 안고 돌보실 겁니다.
0: 아멘. 자,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수요일 문을 활짝, 벌써 수요일입니다.
1: 수요일입니다.
0: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저녁에 한 끼 요거 야식 한 번 정도 어때? 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게 내 안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호르몬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
1: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다음날 예. 아침에 또 배가 고프고.
0: 갱년기에 접어들면서 이거 호르몬이랑 굉장히 무섭구나라는 거를 절실히 깨닫고 있거든요.
1: 그렇군요.
0: 어, 우리가 오늘, 아유, 오늘 기도 한 번 이거 해서 뭐 내 인생이 바뀌겠어? 하지만, 예, 그것이 또 귀한 은혜 흐름을 연다라는 거는 예. 생각하면 너무너무 귀한 하루하루의 습관인 것 같아요.
1: 아멘입니다. 예. 우리 2607번님께서 야식이 뭔가요? 저녁을 안 먹은 지가 10년 이상 돼서
0: 와.
1: 특별히 먹을 일이 있을 때만 어쩔 수 없이 먹어서 야식이 뭔지 몰라요.
0: 와.
1: 오늘도 새로운 날 새로운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족 만나주세요.
0: 이야, 이런 분들이
1: 아 계시군요. 야식이 뭔지를 모릅니다.
0: 저녁을 안 먹는 게 뭔가요? 근데 우리는
1: 아
0: 그렇죠.
1: 야식이라는 단어 자체가 익숙하지 않으신 2607번
0: 날씬쟁이신가 보다.
1: 날씬쟁이.
0: 예, 감사합니다. 자,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또 우리 명품 배우들 오시는 날이죠.
1: 그렇죠.
0: 탈무드 인생극장 요거 재밌습니다.
1: 예, 예 기대됩니다.
0: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는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여러분들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참여하실 분들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로 함께할 수 있으시고요. 극동방송 어플에서는 무료로도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서 대전 극동방송 검색하면 실시간으로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셔서 채팅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0: 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자, 만나 필요하신 분들도
1: 그렇죠. 네. 만나 필요하신 분들 샵 9330 또는 극동방송 어플에서 만나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네.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0: 자동으로 링크하세요.
1: 그렇죠. 그냥 만나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셔도 되지만
0: 네.
1: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같이 보내주시면서 만나주세요. 만납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습니다.
0: 만납니다. 3932번님 오늘 체험학습 가는 아들과 아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 요즘 또 체험학습 수학여행 시즌이거든요.
1: 야, 그렇군요.
0: 저희 둘째 오늘 제주도로 수학여행 갔어요.
1: 이야.
0: 잘 비행기 탔나 모르겠네.
1: 와, 제주도로 네. 가는군요. 수학여행을
0: 그러더라고요.
1: 좋습니다.
0: 오,
1: 저는 네. 옛날에 공주로 수학여행을
0: 공주로.
1: 갔었는데요.
0: 아, 저는 경주로 수학여행 갔대요.
1: 다른 학교 다 경주 가는데 우리 네. 학교만 왜 공주지? 아. 이런 생각했었어요.
0: 좋은데 가셨네.
1: 그럼요.
0: 네, 5809번님.
1: 아멘. 작은 순종과 선한 말 한마디로 감사와 믿음의 연쇄 반응이 일어나도록 살아가겠습니다.
0: 아멘.
1: 성령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며 행하고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0: 아멘.
1: 오늘도 좋은 아침 열어주셔서 감사해요. 만나주세요.
0: 아멘. 네. 자, 늘 주님께서 주시는 살리는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1: 아멘.
0: 저 아들, 아주버님 가족들 다 만나주세요. 9810번님, 9818번님
1: 예.
0: 감사드리고요. 3914번님도요.
1: 오늘 아침은 이른 새벽부터 뽀얀 안개가 자욱하네요. 이 짙은 안개가 걷혀지면 우리 주 하나님이 눈부신 햇살을 머금고 짠 하면서 우리를 만나주시겠죠.
0: 그렇습니다.
1: 오늘도 반짝반짝 빛나는 주님의 은혜로 새날의 기운 함껏 받으면서 출근길 나섭니다. 우리 명품 배우님들 화이팅요.
0: 화이팅. 잠시 후에 만나고요. 우리 김평우 집사님.

근데 지금 서천 보려 안개 많이 꼈다고 안전 운전하시라고 또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피아오십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고요. 명품 배우들 잠시 후에 만나겠습니다.

0: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는 명품 배우들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시간 활성이 마음에 드십니까? 예. 오늘 약간 전체적인 드라마의 느낌을 좀 살려서 예. 쓰기나 오늘 등장곡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우리 명품 배우들 인사해 주시죠.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춘 집사입니다.
2: 반갑다 해. 재웅 집사다 해.
0: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센스에 맞춰지세요. 그러고 보니까 참 중국풍이네요.
3: 아, 그러네요.
0: 네. 자, 이렇게 등장송을 이렇게 틀어드렸으니까 오늘 타임드 인생극장은 어떤 이야기인지 더 많이 기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우리 명품 배우들 두 분이 아니라 이제 세 분으로 등극했습니다.
3: 네. 아, 그렇습니까?
0: 예, 우리 전문가이신 유춘 집사님 보시기에 우리, 목사님 명품 배우의 반열에 올릴만 하십니까?
1: 아, 그럼요.
0: 아, 충분하니까.
3: 그렇게 너무 노골적으로 물어보시면 어떻게 여기서 네. 아니라 하겠습니까?
0: 그렇죠. 아니. 뭐 방송이 다 그런 거죠, 뭐. 정말 인정합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오늘 드디어 나레이터를 우리 유춘희 쌤한테 넘겨드리고
3: 예, 예. 오늘은 배역을 정식으로 맡았습니다.
0: 정식으로 맡으셨습니다.
3: 정식 배역 이름도 있어요.
0: 기대 뭔데요?
3: 베냐민. 아, 본인이 쓰신 대본 아닙니까?
0: 이름들이 막
3: 이름도 있어요.
0: 매번 이름들이 헷갈려.
3: 예.
0: 네, 자 좋습니다. 자, 오늘 탈무드 인생자 매주 수요일 라이브로 드라마를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고요. 탈무드 동화 이야기들을 가지고 오늘 어른들을 위한 동화로 조금 각색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어떠셨어요? 들어가기 전에 한번.
1: 아, 저는 끝나고 예. 말씀드리고요.
0: 아, 예. 아, 이분이 녹록지가 않아요. 아.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 하지 말라고 그랬다가 아무
3: 정확한 말씀 분이십니다.
0: 대충 넘어가시는 예. 분이 아니에요. 예, 우리 최영수님 어떠셨어요?
2: 저도 끝나고 해야죠.
3: 이쪽은 또 한편이거든요.
0: 아, 여기는 뭐 준비가 안 된 듯한 느낌이야. 아, 네. 목사님 뭐 드셨어요?
3: 아, 저도 끝나고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편이거든요.
1: 아, 그럼요.
3: 줄을 어디서 해야 될지 명확히 느껴집니다.
0: 좋습니다. 네. 자, 타임드 인생 극장 오늘 제 5화인데요.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라이브 드라마 타임드 인생 극장 제 5화. 행복을 가꾼 왕.

엘리는 칠대양을 호령하던 거장이었다. 하지만 그날 집채만한 파도는 엘리가 2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단 한입에 삼켜버렸다. 비단 상자는 갈기갈기 찢겨나갔고 금화들은 속절없이 깊은 바다로 가라앉았다.

0: 하지만 엘리가 잃은 건 보물뿐만이 아니었다.
1: 안 돼! 손이 닿지 않아!
0: 차가운 바다가 엘리의 발목을 잡아당겼다. 숨은 막혀왔고 살고 싶다는 간절한 의지조차 바다 밑바닥으로 함께 가라앉았다. 죽음의 공포가 온몸을 감싸 안았을 때 엘리는 비로소 깨달았다. 인간이 쥐고 있는 모든 것이 쉽게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와 같다는 것을.

0: 내가 살아있는 건가? 여기가 대체 어디야? 내 배는 내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 거냐고? 다 이뤘어. 다 결국 이렇게 끝나고 마는 거.
1: 보라, 바다가 죽음의 문턱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보내주셨다. 자, 이분을 황금가마에 모셔라. 당신은 오늘부터 1년 동안 이 나라를 다스릴 절대 군주이십니다.
2: 잠깐! 당신들 누구요?
0: 아휴, 나는 임금이 아니라 풍랑 가운데 가진 모든 것을 잃고 겨우 목숨만 건진 핀털떨이 조난자란 말이오.
1: 우리 섬의 전통입니다. 이방인이 맨몸으로 우리 해변에 닿는 날, 그분은 1년 동안 이 나라를 다스리는 절대 군주가 됩니다. 자, 왕관을 받으십시오.
3: 세상에 이런 반전이 있나. 바다가 내 목숨까지 앗아가려더니 대신 이 거대한 왕국을 내게 주었어. 자, 마시자.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
4: 주인이라. 배하, 이 나라엔 주인이 없습니다. 1년짜리 손님들만 거쳐갈 뿐이죠.
2: 뭐야? 누구냐 당신?
4: 저는 이 섬의 역사를 기록하는 서기관 베냐민입니다. 배하, 인간은 권력을 오래 쥐면 반드시 썩기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법을 정했습니다. 딱 1년. 당신에게 허락된 건 딱 그만큼의 시간뿐입니다.
2: 1년? 그럼 1년 뒤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4: 주인에게 돌려줘야죠. 365일째 되는 날, 당신은 이 비단 옷을 뺏긴 채 저 멀리 죽음의 섬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이곳은 당신이 머물 집이 아니라 잠시 거쳐가는 정거장일 뿐입니다.
2: 죽음의 섬. 거기가 어딘가?
4: 아무것도 없는 돌산입니다. 낮에는 태양에 타 죽고 밤에는 차가운 바닷바람에 얼어 죽는 곳. 전임 왕들도 지금 배하처럼 술잔 뒤에 숨어서 다가올 파도 소리를 못 들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기한이 끝나는 새벽, 그들은 다 똑같이 성벽을 붙들고 울부짖었습니다. 한 조각의 황금도, 단 한 방울의 물도 이 성 밖으로는 가져갈 수 없으니까요. 자, 배하, 이제 364일 남았습니다. 남은 술 마저 드시겠습니까?

0: 엘리는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바닷속에서 느꼈던 그 지독한 허무함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이다. 지금 누리는 이 화려함이 언젠가 바다가 삼켜버릴 포도주 거품 같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
1: 바다에 한번 죽었던 목숨이다. 다시 무력하게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진 않겠다.

0: 그날부터 엘리의 비밀스러운 이중생활이 시작되었다. 낮에는 왕궁의 화려한 축제를 즐기는 것 같지만 모두가 잠든 밤이면 그림자처럼 성벽을 빠져나왔다.
1: 베냐민, 자네가 말한 그 돌산이 내 무덤이 될지 낙원이 될지는 두고 볼 일이야.
0: 엘리는 직접 노를 저어 그 죽음의 섬으로 향했다. 달빛조차 숨어버린 그곳에서 엘리는 제 손으로 곡식을 심고 우물을 냈다.

시간이 흐르자 날카로운 돌들만 가득했던 섬은 이제 엘리가 심은 어린 나무들이 어느새 뿌리를 내려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었고, 황량했던 대지는 보리와 곡식이 가득한 푸른 들판으로 변모했다. 죽음의 섬은 더 이상 죽음의 땅이 아니었다. 엘리의 땀방울을 먹고 자란 생명들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풍요로운 낙원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0: 엘리님, 이제 기한이 다 되었습니다. 그 화려한 비단 옷과 왕관을 내려놓으시죠. 이제 당신이 갈 그 돌섬엔 이런 건 그저 거추장스러운 쓰레기일 뿐이니까요.
1: 아무렴, 1년 동안 충분히 빌렸었으니 이제 주인에게 돌려줘야지. 자, 이제 나를 그 섬으로 보내주게나. 내 진짜 집이 기다리고 있거든.
0: 사제들은 엘리의 옷을 거칠게 벗겨냈다. 지켜보던 주민들은 맨몸으로 쫓겨나는 왕을 보며 안타까운 한숨을 내뱉었다. 하지만 거친 파도를 뚫고 나가는 낡은 배 위에서 엘리는 유배지로 떠나는 죄인의 얼굴이 아니었다.
1: 라파엘! 베냐민! 자네들도 언젠간 이 배를 타게 되겠지. 그때 가서 빈손이라고 울부짖지 않으려면 지금 자네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영원한 것을 위해 쓰게. 나는 이제야 내가 기도로 일구고 땀으로 예비한 나의 진짜 고향으로 가래. 잘 있게나.
0: 엘리는 평생 가꾼 자신의 농장으로 돌아가는 주인처럼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2: 우리 인생도

그저 눈앞의 화려함에 취해 언젠간 사라질 궁전 벽에 금칠만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우리가 영원히 머물 저 하늘 본향을 위해 아무도 모르게 사랑의 우물을 파고 믿음의 나무를 심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인생이라는 단 한 번의 기회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영원한 처소를 낙원으로 예비하는 지혜로운 천국 시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십니다. 물론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좀이나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오늘 탈무드 이야기와 마태복음 말씀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비유하든 우리가 이 땅에 쌓아놓는 보물들은 내 손에서 빠져나갈 거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보물을 쌓아놓아야 할 곳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있어야 할 곳입니다. 1년 머물다 갈 왕국의 보물을 쌓지 않고 그 왕국에 있는 시간 동안에 내가 영원히 머물 곳을 낙원으로 만들었던 왕의 이야기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 눈앞에 우리의 눈을 가리는 화려함에 현혹되지 말고 영원히 우리가 살아갈 곳이 어딘지 분명히 알고 그곳에

0: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마음을 쌓아놓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 아멘. 자, 오늘 탈무드 인생극장 제5화 행복을 가꾼 왕.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0: 내용이 네. 재미있었고요. 네. 사실 약간 예상치 못한 부분도 있었어요. 딱 이게 어느 정도 들었을 때 우리가 네. 보통 이거 이렇게 되겠구나 싶었는데 네. 오늘 내용은 저는 네. 사실 혼자 예상하기로는 네. 뭔가 이제 이 왕이 비밀을 네. 깨닫고 네. 뭔가 쿠데타를 준비한다거나 뭔가 아니면은 이 비밀을 깨닫고 막 네. 자기 편을 막 만든다거나 네. 뭐 요럴 줄 알았는데 네, 네. 아, 영원히 살아갈 곳에 재물을 쌓아놓는 그러니까. 지혜로운 왕이었네요.
1: 정말 이 동화의 이야기가 이 예화의 이야기가 진짜 우리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여기 와서 이 사람도 모든 걸 다 잃고 진짜 몸 하나 딸랑 왔잖아요. 와서 이 땅에서 평생 누릴 것처럼 수많은 앞에 그 지나갔던 왕들이 죽는, 우리도 사실 죽는 걸 알고 그 사람들도 경고 받았을 거 아니에요. 1년 뒤면 쫓겨난다.
0: 다 알죠.
1: 근데 그냥 이렇게 외면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지금 이 땅에 만족하며 예. 우리도 다 죽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알지만 그냥 나에게는 마치 안 일어날 것처럼 이 땅에서 그냥 먹고 사는 거에 그냥 연연해 있는데 생각해보면 금방이거든요.
0: 회피하는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0: 이게 너무 크니까 네. 우리 학생들이 어느 정도 공부가 돼 있는 학생들은 중간고사 기간이 다가올 때 뭐 네. 하지만 네. 이게 안 돼 있으면 네. 회피하거든요.
1: 아예 그냥.
0: 중간고사가 다가오고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혼날 거라는 걸 알지만
1: 회피하죠.
0: 아, 생각하지 않으려고
1: 그렇죠,
0: 해요.
1: 그렇죠.
0: 회피하고 싶을 뿐.
1: 우리도 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데 오늘 와, 이 행복을 가꾼 왕 너무 멋졌습니다.
0: 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1: 예. 자, 우리 그 출연자들이 다 나중에 얘기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0: 보이콧 선언.
1: 예, 그랬더니 우리 0340번님도 인생극장을 들으려고 거래처 미팅 가야 되는데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어요. 0340번님.
0: 다들 어떤, 들은 감상을 예, 끝나고 얘기하는 걸로 합심했습니다.
1: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실지 우리 청취자분들도 오늘 이 탈무드 인생극장 들으시면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밝히시죠.
2: 아, 네.
1: 의견들, 소견들을 밝혀주세요. 네.
2: 저는 어제 또 되게 감사의 눈물을 또 밤에 이거를 읽으면서 되게 이제 묵상을 하게 됐어요. 네. 우리가 보통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이 대본을 묵상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여기 이제 중간에 나레이터에 이제 죽음의 섬은 더 이상 죽음의 땅이 아니다. 이제 그 글을 읽으면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을 했어요. 제 인생에 그 불모지 같은 제 영혼에 그 날카로운 돌들만 가득했고 그랬던 곳에 황량했던 그곳에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열심으로 네. 땀방울 주님의 땀방울을 먹고 자란 제 영혼이 이제 더 이상 죽음의 영혼이 아니다.
1: 네.
2: 풍요로운 낙원을 만들어가고 있다.
1: 아멘,
2: 주님을
1: 아멘.
2: 만나면 네. 우리 인생이 그 척박했던 그 삶도 어려웠던 돌만 가득했던 삶도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우리가 낙원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그렇죠. 너무 감사해서 네. 그 엘리의 그 땀방울이 하나님의 저의 인생에 대한 땀방울같이 느껴져서 눈물이 어제 또 네. 네. 그랬습니다.
1: 천국이라는 게 죽고 난 이후에 가는 곳만 아니니까 그럼요. 이미 이 땅에 그 천국이 이루어지신 거죠.
0: 아, 이 네. 돌산 이 죽음의 섬을 내 영혼이다 이렇게 아, 또 네. 기가 막힌
1: 명품 배우.
0: 해석을 해주셨어요.
1: 네, 다음 사람 부담스럽습니다. 최우수 씨.
3: 저는 원래 가던 대로 가겠습니다. 일단 제가 매일 수영장에서 물에 빠지는 줄 아시고 네. 배역선정을 엘리로 해주신 거에 대해 감사합니다.
1: 야, 아, 저는 너무 실감 났어요.
3: 아, 꼬르꼬르꼬르. 매일 물을 먹습니다.
1: 네, 매일 너무 물을 실감 먹고요. 났는데 네. 그런 또 안타까운 사연이 숨어 있었거든요.
3: 네.
1: 끝입니까?
3: 아닙니다. 아, 저도 역시 예, 이 베냐민과 같은 사람들이 제 주위에 있습니다.
0: 예,
3: 시무라 하늘에 그런가 이 엘리는 1년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뭔가 준비를 했지만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1년짜리를 살지 2년짜리를 살지
1: 네.
3: 10년짜리를 살지 모르기 때문에
1: 네.
3: 오늘 갖고 사는 이 세상이
1: 전부인 주님, 것처럼
3: 주님 조금만 더 누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라고 네. 하고 자꾸 미루는데
1: 아,
3: 저도 오늘부터라도 네. 네, 하늘에 먼저 심는 자가 되도록 아~ 네, 영원한 아니, 곳에 나네. 심는 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예. 야. 와, 우리 4464번님은 나라 법을 바꿀 줄 알았대.
0: 아, 그렇죠. 착한 사람이야. 저도 이런 비슷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도. 와,

0: 근데 아니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1: 요런 예.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예. 이제 그 뭐랄까요 굉장히 그 세속적인 사람들. 그런데
0: 나라 버블법 꾸면 되지 뭐. 이렇게.
1: 그게 안 되겠죠. 그런데 이 엘리 요 등장인물 주인공은 아 내가 가야 할 곳이 저기라면 저기를 위해서 지금 이 시간을 쓰면 그러니까. 되는구나 생각해 보면 1년 되게 긴 시간이잖아요. 아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있네. 이 시간 동안 내가 해야겠구나. 아 제가 갑자기 떠오른 게 저는 네. 우리 유춘희 집사님이 이 돌섬을 영혼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제가 옛날에 학창시절에 많이 다니던 그 기도원 표어가 항상 네. 똑같았어요. 영혼의 때를 위하여.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
0: 그렇지.
1: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을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 갑자기 또 오늘 그 표어가 생각나네요.
0: 맞아요. 우리 자꾸 깜빡 잊어버려요. 그냥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1: 예.
0: 머리로는 맞아요. 다 알고 있는데 순간순간 현실에 매몰되다 보면 그러니까 이런 동화 이런 인생극장 들으시면서 한 번씩 깨우치셔야지.
2: 그리고 예. 그렇게 네. 베냐민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5809번님.
3: 네. 나에게 50살이 올까 싶었는데 50을 넘기고도 몇 년이 지났습니다. 예. 저도요.
0: 그러니까요.
3: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순간순간 살아갈 때가 있어요. 나그네 인생임을 늘 잊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좋습니다. 예. 우리 1106번님도요.
4: 나그네로 살 때 예수님 믿고 따르리. 현명한 엘리처럼 천국 백성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행함으로 나갑니다.
0: 아멘.
4: 많은 것을 일깨워주는 예와 실감나는 연기. 감사합니다.
0: 좋아요. 오늘 연기가 너무 또 나날이 무르익고 있다고 또 사연 주시고 계신데 강순 PD는 왜 드라마에 안 나오냐. 사실 이 드라마 할 때 제일 바쁜 사람이 저입니다.
1: 진짜 바쁘세요.
0: 효과음
1: 지금.
0: BGM 자꾸 틀리는 사람이 저예요.
1: 효과음이 너무 네. 많아서 그러니까. 우리 PD님이 아주 바쁩니다.
0: 여기다 지금. 연기까지 하면은 사고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013번님.
1: 우리가 막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천국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주시는 드라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0: 예.
1: 다시 한번 우리 주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0: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예. 자, 우리 1440번님도요.
3: 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사랑하며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갖고 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0714번님.
4: 상황이 자꾸만 어려워지는 이때 그래도 힘들고 어려움을 이겨낼 힘도 길도 열어주실 그래서 참 소망 참된 기쁨 주실 주님을 오늘도 감사함으로 섬기고 믿습니다.
0: 아멘. 네. 1041번님도요.
1: 어떻게 모을 것인가 보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깨닫는 시간이네요.
0: 그러네요. 예. 9818번님.
3: 늘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 하늘나라의 금은보화를 더욱 쌓기를 원하고 아멘. 바라고 기도합니다.
1: 아멘.
0: 오늘도 자 탈무드 인생극장 명품 연기로 또 우리 감동을 더해주신 우리 명품 배우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좋은 아침 함께하고 계신 시각 7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8323번님께서 아직 방학 중인 아내를 회복시켜주시고 예은이, 동현이와 항상 함께해주시고 아직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가족들 만나주세요 하시면 사연 주셨는데요.
1: 아멘.
0: 말씀카드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손글씨 손그림으로 그린 말씀카드 보내드리고 있어요. 필요하신 분들 샵9330으로 만나라고 남겨주시면 자동 링크로 가고 있어요. 7770번님
1: 친정어머님께서 요양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우울감 증상도 있으십니다. 빠른 쾌유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아멘. 아멘.
1: 기도할게요. 7770번님
0: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목사님. 예. 0752번님도
1: 어디 계시죠?
0: 예.
1: 야, 예. 우리 교회에 새로 나오시는 성도님이 투석하시는데 혈압이 자꾸 떨어져서 힘들어 하십니다. 성도님과 주님 만나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회복되시기를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참 우리 마음으로는 이렇게 이제 처음으로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하셨으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나 주신 것처럼 육체도 깨끗하게 회복시켜주셔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좀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1: 그럼요.
0: 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저희가 함께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1: 아멘.
0: 7414번님
1: 이른 새벽엔 안개비가 내리더니 햇님이 보였다가 또 우산봉 자락에는 비가 더 오려는지 검은 구름이 그렇구나. 보이네요.
0: 네.
1: 오늘 시작은 어머님 별세하셔서 그 아픔 위로해 주시고 인천 장례식장에 잘 도착해서 하나님 곁으로 보내드리고 돌아오는 이 모든 일들을 행할 때 주님을 만나며 함께해 주시고 시간 지켜주시고 오고 가며 운전할 때도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어머님 장례식이 있군요.
1: 예. 네.
0: 하나님께서 또 이 가정에 위로해 주시고 또 그 안 믿는 분들이 봤을 때 믿는 가정의 그 장례식장을 보고 그 예수님 믿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잖아요.
1: 예. 예. 아, 우리 7414번님, 시 작은 어머님.
0: 시 작은 어머님.
1: 예, 시 작은 어머님.
0: 아, 오늘 시작.
1: 제가 아까 시 작은 어머님 이렇게 띄어 읽었는데 잘못 띄어 읽었어요.
0: 시 작은 어머님.
1: 예.
0: 그러네요.
1: 아, 예. 이 가족들을
0: 네.
1: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0: 네.
1: 그곳에 가서 위로해 주고 정말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0: 네. 자, 좋은 아침 함께하고 계신 시각 7시 52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 말씀은요.
1: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0: 아멘. 하나님께서
1: 예.
0: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딱 하니 알려주셨네요.
1: 맞습니다.
0: 저희한테.
1: 이 방법대로 딱 살아가면 되겠네요.
0: 근데 참 것도 왜 이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어. 야,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기 위해서 내가 내 부모들을 너에게 허락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참 어렵습니다.
1: 아,
0: 네, 솔직히.
1: 예.
0: 네.
1: 특별히 이 말씀이 에베소서에 있다는 거 기억하면서
0: 네.
1: 에베소서는 교회론의 편지잖아요.
0: 네.

0: 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들, 교회의 지체로서 해야 될 일들이 이거구나. 자녀들로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어머니와 아버지 공경하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는 특별히 또 묵상하는 5월 되기를 축복합니다.
1: 아멘. 자, 좋은 아침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인데요. 목사님, 이번 주 주일 오후 2시에 우리 청주에서 또 포럼이 열리잖아요.
0: 그렇죠.
1: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만, 청주에 저희가 대전극동방송 청주본부가 시작되고 처음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하는 첫 번째 행사입니다. 목사님, 뭐든지 이렇게 첫 번째는 되게 의미가 있잖아요.
0: 그렇죠.
1: 거기에 우리의 어떤 마음과 방향을 다 담은 거거든요.
0: 또 응원이 많이 필요한
1: 그렇습니다.
0: 시간이기도 하고요.
1: 맞습니다. 어제 청주본부 부장이 대전에 왔는데 혼자서 아주 정말 열심히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제가 안쓰럽기까지 하더라고요. 우리 청주에 계신 분들, 신청하신 분들 가운데 조치원, 오송, 그리고 대전 분들 뭐 여러 곳에서 많이들 신청해 주셨더라고요. 진짜 감사합니다. 청주 극동 포럼 이번 주 주일 오후 2시 청주 신흥교회에서 준비가 되는데 강사는 김형수 대표입니다. 북한에서 정말 고위 관부였지만 극동방송 듣고 탈북을 해서 지금 이 땅에서 또 탈북하는 많은 분들을 돕고 있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북한 땅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계신 분들, 또 어떻게 하면 더 기도할 수 있을지, 또 마음의 또 기도 제목이 필요하신 분들 이 시간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우리가 안 될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정말 놀랍게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진짜. 그거 우리가 어디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야기들을 우리 김영수 대표를 통해서 접하게 되실 텐데, 여러분들 시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고학년 중고등학생 자녀들과 함께 꼭 참여하셔서 이 시간 함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포럼이라고 샵9330으로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 보내드릴 거거든요. 꼭 미리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 준비하는 데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네,
1: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마지막 찬양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들려드리면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한글.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의 이름과 따뜻한 마음을 품은 도시 바로 세종시입니다. 글자가 문화를 만들고 문화가 도시를 키우는 한글이 살아 숨쉬는 도시 대한민국.

아버님은 들어봤어도 어르신한테 처음이어서 식당을 나가버릴까 하다가 하여튼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르신은 언제부터 되는 걸까요? 어른은 언제부터 되는 걸까요? 주민등록증이 나오고 투표권이 생기는 만 18세부터일까요? 아니면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고 엄마, 아버지가 될 때부터 어른이 될까요? 어른을 사전적으로는 다 자란 사람 혹은 덕망이 높은 사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성년이 되었다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그런 호칭을 불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압니다. 오늘날 어른 부재의 시대라는 말들을 하죠. 사회 각 분야에서 존경할 만한 어른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까지도 합니다. 각 사회 조직과 공동체마다 어떤 첨예한 갈등이 있을 때마다 중재하고 타이르고 때로는 혼을 낼 수 있는 어른들이 있었어요. 어른이 일어나서 한마디 하시면 다들 조용히 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서로 툴툴거리더라도 손을 내밀면서 화해를 하는 그런 역할에 어른이 있었죠. 그런데 요즘은 어느 곳이든 이런 어른의 모습을, 역할을 찾아보기가 참 힘들어졌습니다. 어른이 되기도 어렵고 찾아보기도 힘든 몇 가지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정보의 대중화입니다. 과거의 어른은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지혜의 보고 역할을 하셨죠. 젊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삶의 경륜, 지혜,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른에게 농사짓는 법을 배우고 인생의 어려운 파도를 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AI의 도움을 통해서 모든 원하는 정보를 다 찾을 수가 있어요. 아니, 오히려 젊은 세대들에게 정보화, 기술시대 빠른 변화들에 대해서 오히려 물어봐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두 번째는 권위주의에 대한 반발입니다. 마땅히 존중받아야 될 권위가 있어요. 그런데 강압적인 권위주의와 혼동을 하면서 때론 올바르고 필요한 조직 내의 질서와 권위 자체를 아예 흔들어버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수시로 나 때는 말이야 라고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무슨 말만 하면 꼰대스럽다 하고 비판하는 태도도 우리는 경계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인 독립성입니다. 과거에는 부모가 가문의 토지와 자원을 독점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권위가 유지될 수가 있었지만 오늘날은 각각 떨어져 살고요, 각자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그다지 예속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젊은 세대들이 더 많은 정보들을 알기 때문에 더 돈을 잘 쓰고 잘 누리며 살아가는 경우들을 봐요. 자, 이런 시대 속에서, 변화 속에서 어른을 찾아보기가 어렵죠. 어른으로서 예우를 잘 해주지도 않고 받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어디에서 참된 어른을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 룻기서 2장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말씀해 주셔요. 룻기는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갔다가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은 나옴이라는 한 여인과 그 며느리 룻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오미는 이방 며느리들에게 너희들 그냥 너희 고향에서 이 땅에서 살아라, 제가하면서 살아라, 나는 내 고향으로 갈란다 했지만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결단하며 함께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룻은 밭으로 나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그 갸륵한 모습이 온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지역의 유지이자 그리고 돌아가신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이기도 한 보아스와 만나게 됩니다. 자, 그 룻을 대하는 보아스의 태도와 마음속에서 아, 어른이란

모습을 갖춰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어른이 가진 특징이 무엇인가? 첫 번째, 어른에게는 배려심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자, 보아스가 룻에게 가장 먼저 한 일은 그 여인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낯선 이방 여인이 겪을 수도 있는 위험과 수치심을 미리 예측하고 자신의 울타리 안으로 룻을 들어오게 해요. 여러분, 배려란 단순한 친절한 행동과 마음만은 아니에요. 상대방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그 필요를 섬세하게 채워주는 그런 노력이죠. 보아스는 지금 룻의 상황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과부로서, 이방인으로서, 이삭이나 줍는 가난한 처지로서 룻이 얼마나 업신여김을 당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배려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보아스가 베푼 배려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자리 보장이에요. 추수가 끝날 때까지 이 밭에서 일하라. 두 번째, 신변 안전입니다. 일꾼들에게 명하여 룻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룻은 가난한 과부, 젊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업신여김 당할 상황이에요.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심지어는 노골적인 성희롱을 당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죠. 세 번째는 편의 제공입니다. 목이 마르면 일꾼들이 길어온 물을 너도 마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은 알바생이 아니죠. 그야말로 떨어진 나다를 줍는 사람, 바쁘게 일하는 직원들이 어떻게 볼 때는 귀찮고 번거롭고 옆에서 걸리적거릴 수 있는 그런 존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룻에게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실 수 있게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배려인지 몰라요. 보아스는 이삭을 줍는 룻에게 노동의 품위를 지켜주는 배려를 해줍니다. 이처럼 참된 어른은 아랫사람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품위 있게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를 뒤에서 받쳐주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두 번째로, 어른은 인정과 축복의 말을 많이 합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기를 원하죠. 내가 했던 수고가, 그 헌신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행했던 그 희생이 누군가에게 소개가 되고 알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보아스는 룻에게 말합니다. 네가 한 모든 것이 나에게 분명히 알려졌다. 온 동네 사람들이 알고 있어. 여러분, 이 한마디가 룻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보아스는 룻의 그 존재와 그 헌신을 인정해 주었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룻기서를 보면 보아스는 시종일관 주변 사람들을 축복을 해요. 종들에게도 축복하고 룻에게도 또한 이웃 사람들에게도 축복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는 사람도 참 귀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축복해주고 정말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박수치면서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참으로 귀한 거예요. 보아스는 결국 자신의 헌신과 배려를 통해서 룻을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기를 원한다.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온전한 상은 결국 룻을 축복했던 보아스가 직접 주는 형국이 되었어요. 그 축복과 권면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아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되었어요. 그렇게 룻을 더

있고 지켜보호해 주었죠. 이처럼 누군가를 끊임없이 인정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될 때 진정한 어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요. 그 날개의 그늘 아래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인정과 축복의 열매는 결국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그 축복의 열매를 맺고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그 놀라운 열매를 따먹게 되더라라는 거죠. 세 번째로 어른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지요.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자, 이 장면이야말로 보아스의 어른스러움의 절정입니다. 그는 룻에게 직접 곡식을 주지 않았어요. 대신 일꾼들에게 몰래 명령을 합니다. 곡식 떨어지는 그 중심부 사이에서 죽게 해라. 그리고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버려두어서 룻이 스스로 죽게 해라. 대놓고 적선하는 것은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아스는 룻의 그 노동의 가치와 보람을 느끼면서도 넉넉히 가져갈 수 있도록 아주 깊은 그런 배려와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보아스는요, 룻과 어떤 거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른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식당에서 계산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요. 모든 관계 속에서 특별하게 계산하지 않아요. 뭔가를 따지거나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보다 더 넉넉한 마음으로 대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할아버지가 어린 손주와 계산을 합니까? 거래를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일방적으로 모든 것 다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로 간에 알게 모르게 계산하게 되어 있어요.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습니다. 거래라는 말을 딱히 쓰지는 않았지만 미묘하게 그리고 대단히 정확하게 서로 간의 계산들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거래는 계산으로만, 이 돈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마음가짐이나 말 한마디나 나를 향한 따뜻한 태도, 이 모든 것에서 보이지 않는 계산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내가 손해를 보기도 하고 이득을 보기도 합니다. 내가 손해를 끼치게도 하고 이득을 끼치게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기가 막히게 서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간에 보이지 않는 거리가 있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서로 간에 계산하는 셈법들이 다 존재하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자꾸만 뭔가가 계산이 된다면 뭔가 섭섭한 일이 있는 거죠. 내가 준 것에 비해서 받은 것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아니면 내가 이만큼 줬으니 이만큼 얻겠구나, 언젠가는 받겠구나 라고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서로가 비슷비슷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셈법입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피곤한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서운하기도 하고 미안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관계는 이러한 계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관계죠. 모든 정서, 모든 감정, 모든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된다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관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어른이라면 이런 부분에서 적어도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넉넉하게 다가갈 수 있어요. 그분이 어른이라면 내가 좀 미안한 게 있는데, 내가 좀 죄송한 게 있는데, 아, 내가 좀 더 잘해드렸어야 되는데 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런 마음들, 이런 자책감들 빼놓고도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지없이 포용하고 안아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어른의 마음이죠. 내가 여전히 사사건건 계산을 하고 있다, 이것은 아직도 내 마음속에 어른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모세의 이처럼 배려하고 끊임없이 축복하고 인정하고 계산하지 않는 보다 더 넉넉하게 품을 수 있는 이 마음을 한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헤세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구약에서만 200번이 넘게 등장을 하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뜻을 갖고 있어요. 친절, 사랑, 자비, 은혜, 긍휼, 성실, 책임, 또 뭐예요? 배려, 수고, 헌신. 굉장히 다양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광범위한, 소위 말해서 하나님 사랑의 정수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 사랑의 핵심을 담고 있는 그런 단어여서 우리의 어떤 특정한 표현 하나로만 그것을 제한할 수가 없는 굉장히 넓은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룻기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어요. 단순한 친절이나 사랑의 개념을 넘어서 언약에 기초한 책임 있는 사랑으로 소개가 돼요. 받을 자격이 없었던 자들이지만 기꺼이 베푸는 파격적인 은혜로도 등장을 합니다. 또한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는 희생적 헌신으로서도 나타나기도 하죠. 이러한 어른의 마음, 계산하지 않는 헤세드의 마음으로 인해서 룻과 보아스는 결국 한 가정을 이루게 되고요. 그리고 행복한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룻기서는 서두에 정말 지독한 비극적 상황에서 출발을 해요. 근데 불과 4장에 불과한 이 짧은 스토리 안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후반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깜짝 놀랄 반전,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죠. 두 사람이 서로 결혼을 했더래요. 아들, 딸 잘 낳고 살았더래요.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더래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의 교훈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가정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는가? 4장 13절에 보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17절 이하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가정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아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 왕이 이 가문을 통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가문을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라는 거예요. 보아스는 본문에서 베들레헴 지역의 어른 역할을 했죠. 룻과 나오미의 딱한 상황을 배려해주는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어른으로서의 영적 권위, 그리고 진정한 어른이 누리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어른이거나 어른이 되어갑니다. 아이 때를 지나 청소년, 청년, 중년의 시절을 보내고 한 가정에, 교회, 공동체, 여러분 직장 안에 어른으로서 살아가게 돼요. 따라서 좋은 어른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넓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어른의 마음이요. 좁은 마음에서 더 넓은 마음으로, 나만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제는 타인을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확장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 마음의 확장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나이가 든다고 그냥 세월이 간다고 자연스럽게 확장되지는 않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았었을 때인데 어느 날 학교를 안 가겠다고 떼를 써요. 그날
그 동생을 데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러 가기로 했거든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마 동생이 자랑을 했나 봐요. 자기는 학교를 가야 되는데 엄마 아빠랑 할아버지 할머니 또 동생 만나서 같이 맛있는 거 먹고 그러나 보다 생각을 해서 막 떼를 쓰는 거예요. 자기도 나 학교 안 간다. 나도 데리고 가라 라고 하도 울고 떼를 부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담임 선생님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학교를 결석하고 그냥 데리고 가도 되나. 초등학생 아이를 처음 키우다 보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담임 선생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경험이 많으셨던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아 그런가요? 하면서 아이를 좀 바꿔달라고 하시더니 아주 능숙하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찬아, 너는 이제 동생하고 같이 노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동생은 아직 어리니까 부모님이 데리고 가시는 거고 넌 이제 학교를 와야지. 너 이제 아이가 아니야. 이제 언니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언니의 마음. 그러니 엄마 아빠 잘 다녀오시라고 하고 이제 학교에 와라. 얘가 언니의 마음이라는 단어에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더니 훌쩍훌쩍 하더니 네 하더니 학교로 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커져야 돼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어른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른의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어른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늘 접속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헤세디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의 마음을 배우고 따라하고 내 삶의 영역에서 그 마음이 묻어날 수 있도록 표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여러 부모님들,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셨죠. 때로는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때로는 세상의 변화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듯이 네가 행한 모든 것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헌신이 눈물이 절대로 허공에 그냥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보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자녀 세대분들이 있죠. 여러분 요즘 시대의 어른을 공경하기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소통이 어렵다, 권위주의로 상처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어른들 역시 살아오시면서 그 윗세대에게 많은 상처를 입으셨고 외로웠고 지금보다도 훨씬 더 힘들고 거칠었던 세상 속에서 오롯이 가정을 위해 헌신하셨던 분들이에요. 우리가 어른을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의무이자 하나님이시는 큰 축복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붙들었던 것처럼 끝까지 봉양하고 섬겼던 것처럼 이 세대가 우리 어른들 곁에 머물기를 선택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시작됩니다. 그 부모님의 수고와 희생을 통해 가정이 지금까지 지탱해 왔어요. 50년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셔 상당궤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분들의 수고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그분들의 권위를 세워드릴 때 우리의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 안에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부모님과 신앙의 어른들에게 이 고백을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한번 인사하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아스처럼 넓은 헤세디의 사랑으로 자녀 세대를 축복하는 어른들 그리고 그 어른들을 보석처럼 귀히 여기고 공경하는 자녀들이 우리 상단교회 안에 더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상단교회 안에 믿음의 유산들이 계승이 되고 우리 모든 가정과 섬기는 일터와 공동체 안에 헤세디

0: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르신들, 우리가 늘 공경하는 마음으로 더 귀히 여겨드리고 더 존중하고 세워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른의 권위와 그 영적인 축복이 우리 모든 가정 안에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헤세드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이 우리의 믿음의 유산으로 잘 계승되게 하여 주시고, 지나간 50년 동안도 좋았지만 앞으로 더 좋은 향후의 50년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청주 상당교회 안광복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43-288-2203, 043-288-2203번 청주 상당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강가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2: 인생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왜 없지 않고 있는가? 내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나 있음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오늘 있음은 기적이며 축복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당연하지 않지만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건강, 지금 나에게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 햇살, 낙엽 하나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되어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기적 같은 날이 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0: FEBC 건강 백서.
1: 안녕하세요. 한의사 왕경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수면 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이 잘 오지 않는다고 말할 때 많은 분들은 그 이유를 스트레스나 생각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근본적으로 보면 문제는 단순히 잠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몸이 쉬는 상태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면은 의지로 만들어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낮 동안 긴장과 활동을 담당하던 상태에서 벗어나 몸이 이완되고 회복 상태로 들어갈 때 자연스럽게 시작됩니다. 이 과정은 자율신경의 변화와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있고 밤이 되면 부교감신경이 올라오면서 몸이 쉬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밤이 되어도 몸은 여전히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인면장애는 이러한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잠이 안 오는 이유는 다양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몇 가지 구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긴장이 지속되는 경우, 통증이나 소화 불편처럼 몸에서 계속 자극이 올라오는 경우, 불규칙한 생활로 생체 리듬이 깨진 경우, 그리고 오늘도 잠을 못 자면 어떡하지라는 생각 자체가 부담이 되는 경우 등입니다. 이 모든 경우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결국 몸이 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의원에 멜라토닌과 같은 수면 보조제에 대해 종종 문의합니다. 잠이 잘 오는 영양제로 알려져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방법에는 일부 한계가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밤이 되었다는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할 뿐 몸을 실제로 이완시키는 기능까지 대신해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몸이 긴장된 상태라면 그 신호만으로는 잠이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교감신경의 항진 상태를 장부 기능의 불균형으로 이해합니다. 특히 간의 기능이 과도하게 항진되어 긴장이 풀리지 않는 상태와 심장의 기능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정신이 안정되지 않는 상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전자는 스트레스와 억눌린 감정으로 인해 몸의 흐름이 막히는 간의 기능이 막힌 간기 울결이라고 말하고, 후자는 예민함과 불안, 열감이 동반되는 심화항성의 상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생각이 많고 머리가 쉬지 않는 경우에는 노폐물인 담과 열이 마음을 교란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태들은 공통적으로 몸의 긴장을 풀지 못하게 만들고 자율신경을 계속 각성 상태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지속되면 단순히 잠들기 어려운 문제를 넘어서 자주 깨거나 자고 나서도 피곤한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처음에는 긴장의 문제로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력 저하로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잠을 잘 자는 방법을 찾기보다 몸이 어떻게 하면 쉬는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의학적 치료는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막힌 흐름을 풀어주고 과도한 긴장을 낮추며 필요한 경우 떨어진 회복 기능을 보완해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침치료, 자율신경 조절 치료, 체질 한약, 그리고 경추와 흉추, 요추의 균형을 바로잡는 치료 등은 몸의 긴장을 낮추고 이완 상태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과정에서 과도하게 활성화된 교감신경은 안정되고 부교감신경이 회복되면서 비로소 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결국 잠은 노력해서 얻는 것은 아닙니다. 몸이 쉬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인면장애는 잠의 문제가 아니라 긴장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도 일상에서 작은 행복을 발견하는 은혜로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0: FEBC 건강백서. 지금까지 헤아림 한의원

0: 왕경석 원장이었습니다.
1: 하나님의 말씀을 온 누리에 널리 알리기 위해. Welcome to the hour of decision.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저는 용인 수지구에 살고 있는 유선윤 자매고요. 아트 스튜디오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어서 학생들은 이제 가리키면서 이제 진학 미국 진학을 돕고 있는 일을 하면서 또 아이들한테 또 요즘 아이들이 스트레스나 이런 게 많아서 그리고 미술 심리 쪽으로도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재 온누리 교회에 섬기고 있고요. 찬양도 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2: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유선윤 집사님을 만납니다. 먼저 출석하는 교회의 담당 목사님 이렇게 소개합니다.
1: 저희 양재 온누리교회 저희 담당 목사님 강복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목사님께서 워낙에 이제 말씀에 정말 항상 깨어나게 하시는 그 말씀을 항상 해주세요. 그래서 좀 제가 좀 약해질 때나 아니면 좀 힘들 때나 믿음이 좀 잘 모를 때 말씀에 그럴 때 항상 그 강단에서 그렇게 열심히 설교 도중에도 말씀해 주시고 새벽 기도로 나가는데도 말씀을 잘해 주셔서 늘 너무 감사하고 또 직접 뵈서 뵐 때도 너무 따뜻하시고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2: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떼를 먹이는 목사님 참 고맙습니다. 유선윤 집사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1: 미국 유학으로 가는 영미권 아이들 유학을 돕고 있는 이제 가르치고 직접 가르치고 미술로서 가르치고 있는 일을 한 오랫동안 한 20년 넘게 해왔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가르칠 때마다 조금 안타까운 거는 이제 아이들이 학업이라든지 어떤 미래 에 대한 꿈이라든지 이런 게 불안해서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이들이 조금 우울도 있고 불안이 있어서 그게 안타까워서 미술 심리 쪽으로도 저희가 아이들 좀 이렇게 좀 돕고자 그것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고요.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 정말 좋은 좀 안내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너무 참 보람되는 일인 것 같아요.
2: 남부러울 것 없는 넉넉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아버지께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하시던 사업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1: 저희가 원래 불교 집안이었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막 믿고 이런 거가 저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냥 워낙에 좀 어릴 때부터 좀 부유하게 좀 이렇게 잘 화평하게 살아온 집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아버님이 갑자기 심근 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지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 어느 날이어서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참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또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던 분이셔가지고 또 재판까지도 저희가 하게 됐어요. 그 와중에. 그래서 사람을 만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일을 진행하는데 힘든 거예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도로 너무 고통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동생이랑 이제 차 안에서 죽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들었는데
2: 고난의 캄캄한 터널 속에서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자매를 만나셨을까요?
1: 동생이랑 차 안에서 라디오를 갑자기 했어요. 근데 그때 그 통방송국이라는 거는 몰랐고 그때 갑자기 찬양이 흘러나오고 말씀이

0: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줄기 빛처럼 저희한테 그게 생명처럼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듣게 했고, 그래서 그때 극동방송국을 알게 됐고,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생명처럼 다가온 것 같아요, 이 방송이. 그래서 하나님이, 아, 우리를 붙잡아 주셨구나. 그렇게 돼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방송을 그때부터 듣기 시작했습니다.
1: 지금 이 시간에도 극동방송을 통해 당신의 사랑을 펼쳐 보여주고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두 자매는 이렇게 극동방송을 듣습니다. 그리고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립니다.
0: 이 방송의 힘이라는 거는요, 저희와 같은 사람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교회를 저희가 그때 다니긴 했는데 교회에서 말 못할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이 방송에서 나오는 목사님들이나 찬양이 정말 이거는 어떻게 표현을 못하는데요, 살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방송을 통해서.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희는.
1: 내게 생명과 구원의 통로가 되어준 극동방송이기에 이제 나도 다른 이들에게 극동방송을 들려주기 위해 전파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0: 북방 선교, 탈북민 선교에 대한 아침 일찍 방송이 나오잖아요. 그거 들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전파 선교를 하는 게 저 북한에까지, 지하교회까지 다 가는구나. 그들에게 이게 한 줄기 빛이 되고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생명인데, 정말 그들이 살 수 있게 된다면 너무 우리도 너무 좋고 너무 뿌듯하고, 또 우리처럼 힘든 분들이 이 방송을 들을 때 정말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그러면 참 좋겠다 생각하고, 정말 감사함으로 정말 뿌듯하게 열심히 전파 선교사 하고 있습니다.

0: 사랑하는 나의 동생 승윤아. 쌍둥이여서 맨날 우리는 하나같이 느껴지고 맨날 같이 느끼지만 또 언니를 위해서는 참아주고 동생이라서 맨날 봐주는 동생한테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매일매일 너무 사랑한다. 항상 건강하고 하나님이 널 항상 붙들고 계시고 사랑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너 재능 마음껏 펼치고 앞으로 좋은 배우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축복해. 너무 사랑해.
1: 죽음의 언덕에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랑하는 동생을 향한 언니의 목소리 편지였습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눕니다.
0: 이 저희가 늘 성령 충만함으로 늘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 했으면 좋겠고요. 금통방송국 위해서도 너무 기도하고 있는 게 이 방송이 정말 끝까지 끝까지 늘 방송이 잘 전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이렇게 피디님이나 모든 분들이 다 건강하게 잘 또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도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하는 일이 지금 오픈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다시 그래가지고 저희 사업장이 정말 잘 돼서 하나님이 주신 저희한테 비전이 있는데 고아들을 돕는 특히 탈북민 고아들이라든지 또 이게 난민들이라든지 돕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들을 좀 도울 수 있도록 그래서 돕는 배필 그래서 돕는 정말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그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오늘 유선윤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유선윤 집사님이 재판 과정에서 만난 하나님의 큰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찾아갈 수 없는 곳, 그 아프고 외로운 곳에도 극동방송의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찾아갑니다.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 그곳에서 마음이 회복되고 소망이 살아나며 새 생명이 탄생합니다. 이 놀라운 일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주십시오. 한 달에 만 원으로 복음을 전하는 대전극동방송의 전파선교사로 동행해 주실 분은 지역번호 042-828-9330번, 828-933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전파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충북 지역의 새로운 복음의 통로 극동방송 청주본부가 개국 후 처음으로 여러분을 특별한 만남에 초대합니다. 북한의 엘리트였지만 오직 라디오 주파수에서 흘러나오는 복음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찾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 청주 극동 포럼은 북한의 엘리트 노예 극동방송으로 찾은 자유를 주제로 사단법인 북방연구회 대표이자 생생한 간증의 주인공인 김형수 대표를 강사로 진행됩니다.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기도로 함께 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가슴 벅찬 시간이 될 겁니다. 2026년 5월 17일 주일 오후 2시 청주 신흥교회입니다. 이번 포럼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포럼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잊을 수 없는 나라 북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이번 포럼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이 시대의 주요 명제를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조망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극동 포럼이 청주에서 열립니다. 오는 5월 17일 주일 오후 2시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에 위치한 청주신흥교회에서 북한의 엘리트 노예 극동방송으로 찾은 자유를 주제로 포럼이 진행됩니다. 이번 포럼에는 사단법인 북방연구회 김형수 대표가 강사로 나섭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대전극동방송 또는 대전극동방송 청주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대전지회가 5월 30일 토요일 오후 1시 서대전공원 잔디광장과 야외 무대에서 다음 세대 어린이들에게 행복과 희망을 심어줄 제13회 대전어린이 큰잔치를 개최합니다. 3D 공룡 조립하기, 바람개비 만들기, 양궁, 농구, 페이스 페인팅 등 다양한 체험 부스와 게임 아트존, 그리고 먹거리를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어린이전도협회 대전지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세종공주지방정보통신부가 5월 21일 목요일 공주시 금흥동에 위치한 하늘문교회에서 제자 양육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제자를 만드는 제자를 주제로 21세기 포스트 모던 시대 속에서 교회 성장을 위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세종공주지방정보통신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040 세대의 예배 회복을 꿈꾸는 코어워십이 5월 15일 금요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 진천 치유의 숲에서 3040 가족 회복을 위한 힐링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 김용기 교수와 두란노 어머니 학교 노미라 목사님을 초청해 부부관계 회복과 소통 그리고 온 가족이 자연 속에서 하나됨을 주제로 진행합니다. 자녀를 위한 레크레이션과 온 가족 숲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코어 워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유성구 구암동에 위치한 천성감리교회가 5월 16일 토요일 오후 5시 프레이즈 나이트 찬양 집회를 개최합니다. 기프티드 찬양팀을 초청해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예배 자리를 준비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대전 천성감리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순복음교회가 5월 18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성령 대망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순복음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동구 대동에 위치한 동대전 장로교회가 5월 22일 금요일 김재원 아나운서 초청 기도회를 엽니다. 기도회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동대전 장로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전국연합회와 베델 회복공동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기독교 무료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중독과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상담과 중독 회복 자료 그리고 영화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의 전국연합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계룡시 금암동에 위치한 계룡우리교회가 5월 10일 주일 오전 9시 30분 교회 학교데이 너랑 나랑을 개최합니다. 유치부부터 청소년까지 대상으로 에어바운스, 먹거리, 미니올림픽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룡우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공주교회가 5월 17일 주일 오후 1시 30분 다음 세대와 학부모를 위한 교육 콘퍼런스, 자녀를 빛나게 하는 디톡스 교육을 개최합니다. 강사는 한국과학기술원 최하진 박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공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드리울 선교회가 5월 16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배재대학교에서 제10회 드리울 선교 찬양음악회를 개최합니다. 대전에서 활동하는 32명의

0: 피아니스트와 타악기 연주자, 소프라노 박그마와 바이올리스트 연지희를 초청해 진행되며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드리울 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대덕구 읍내동에 위치한 지구촌 사랑교회가 5월 17일 주일부터 20일 수요일까지 성령 치유 성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안산예정교회 이옥화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구촌 사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가 한센병으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소 이동진료를 실시합니다. 5월 19일 화요일 부여군 보건소, 22일 금요일 청량군 보건의료원, 26일 화요일 보령시 보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했습니다.

0: 이것이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생명을 받은 자에서 생명을 전하는 자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넉넉한 시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의 뜰한 장찬희입니다. 극동방송 직원들은 매일 아침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과거 한 목사님께서 직원 예배 때 설교를 전해주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은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